0: 있습니다. 네. 상어 하면 좀 제일 떠오를 만한 상어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1: 이빨?
0: 이빨이잖아요. 예. 그래서 무태상어, 흑상어 이런 종세미랑에 구분할 때 이빨 모양을 보고 구분을 많이 합니다.
1: 아, 진짜요?
0: 그래서 얘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빨을, 이빨을 이렇게 잘 보여주면 그러면 이 무태상어인지 흑상어인지 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1: 어렵네.
0: 그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진짜 상어 너무 재밌어. 조금 더 파워 들어가 보면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네네. 사실은 한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무태상어다라고 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외형을 가진 상어는 기본적으로 거의 무태상어입니다. 무태상어를 왜 무태상어라고 부르냐라고 살펴보면 제일 많이 퍼져 있는 학설이 뭐냐면 주로 제주도나 이런 남해안 쪽에서 육지를 이제 뭇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뭇에 많이 자꾸 나타난다라고 해가지고 연안으로 좀 자주 등장하는 상어다라고 해서 무태상어라고 부른다라는 설이 제일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어떤 설도 있냐면 장어 같은 경우에 무태장어라는 장어가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장어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장어 중에서 제일 큰 장어입니다. 무태장어 길이 한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1: 그래도 뭐 제일 크다니까 한 2m 봅니다.
0: 2m. 무태상어가 사람보다 더 커져요. 그러니까 무태장어가. 그래서 무태장어 같은 경우에는 클태자 이런 게 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해서 더 큰 게 없는 장어다라고 해서 무태장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태상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무태 나타나서 무태상어일 수도 있겠지만 무태장어인 장어처럼 되게 커서 무태장어 무태상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무태상어가 대체로 한 2m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좀 크기도 커요. 두 개의 어원을 좀 다 만족하는 그런 상어가 무태상어인데
1: 그러니까 보러 가죠. 크니까.
0: 네. 그리고 무태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2000년대 이럴 때에도 뭐 서해안 같은 데서 그물에서 뭐 바로 잡혔다 이 정도 크면 되게 육식성은 되게 강한 동물이거든요.
1: 네.
0: 뭐 백상아리라든가 청상아리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습성이 약하다 뿐이지 만약에 그러니까 사람 옆에 있어도 무태상어가 먼저 공격하는 일은 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1: 그래요?
0: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0: 예를 들어 사람이 도발을 한다거나 이러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무태상어 이번에 나온 이 북한의 상어 아무리 귀엽다고 해가지고 뭐 물에 들어가서 껴안으려 하시거나 이러면 큰일 나고요.
1: 도발하면 공격하겠죠.
0: 큰일 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으로 화재가 뭐 벌써 한 20년 전부터도 많이 됐습니다. 종종 우리나라 해안에서 발견이 되어 왔어요. 무태상어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2024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도 마라도 쪽에 방어가 많이 잡히는 어장이 있습니다.
1: 네.
0: 이제 방어가 혹시 제철을 언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 겨울방어.
0: 겨울방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 11월, 12월에 제주도에서 마라도 쪽에서 한창 방어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무태상어가 공격을 자꾸 해온 거예요. 그래서 방어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당시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그때 방어 가격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 배로 뛰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지어 어민들이 무태상어를 막 잡은 적도 있습니다. 무태상어를 좀 잡아가지고 험한 꼴을 좀 보여주면 더 이상 무서워서 안 올 거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했을 정도로 무태상어가 비교적 우리나라 연안에서 많이 보이고 이렇게 우리와 관계도 많이 맺어왔던 상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무태상어라고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뻔도 했는데
1: 네네.
0: 2016년에 맞을 거예요. 2016년에 이우준 선생님이 이분 부경대학교 당시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이분이 석사 과정 논문으로 졸업 논문으로 우리나라의 상어들을 전부 다 쭉 다 검토하는 그런 논문을 쓰셨어요. 쭉 검토를 하면서 무태상어 표본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를 이렇게 쭉 점검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그 무태상어 중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정도는 무태상어가 아니라 흑상어인 것 같다라는 논문을 2016년에 쓰셨어요.
1: 같은 속이지만 종이 다른 거죠.
0: 네. 그래서 그 후로 우리나라에서 흑상어도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학설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기 시작했고
1: 이분 이빨을 본 거네.
0: 그렇죠. 이분은 이제 표본을 실제로 본 거니까. 그래서 그 후로 여기저기서 흑상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이 좀 기정사실화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흑상어일 가능성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두 개 되게 비슷한 상어입니다.
1: 네.
0: 그런데 또 왜 그래도 무태상어 확률이 더 높잖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왜 여기서 또 머뭇머뭇하게 되냐면
1: 왜죠?
0: 흑상어가 보통 무태상어보다 좀 크거든요. 크게 큰 게 나오면.
1: 예.
0: 근데 이 상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무태상어에 비해서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3m 훌쩍 넘어가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태상어가 3m 넘어가면 정말 큰 축에 속하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렇게 북한의 수로에 들어온 무태상어가 무태상어 중에서 농구선수가 왔을 리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흑상어의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흑상어일까? 라는 이야기도 지금 배제를 못 하고 있어요. 네,
1: 딱 봐도 커 보이더라고. 예.
0: 하나만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어들이 이 무태상어만 해도 네. 깊이 잠수하면 한 100m까지도 잠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 깊게 잠수도 할 수 있고요. 네. 네. 여차하면 수면으로 올라가지고 점프하는 경우 있는 상어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상어의 습성도 되게 재밌는데
1: 아니, 그렇게 잠수를 잘하는 친구가 그 얕은 수로에서 오래 있다는 게 또 신기하네요.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걱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북한의 명물로 좀 뭐 오랫동안 뭐 우리가 잡아온 것도 아니고 지가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네. 놔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무태상어가 장기간 살기에는 여기는 좀 부적합한 거죠.
1: 그러니까 저 친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0: 이제 처음에는 네, 이제 일단 네. 처음에 들어온 계기는 이제 못 나가는 쪽에 가까울 거예요.
1: 처음에. 네,
0: 네. 왜냐하면 무태상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안 쪽으로 좀 오는 그런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연안 쪽으로 좀 왔을 거예요. 연안 쪽으로 좀 왔는데 그러다가 이 북한 친수공원 이쪽이 새롭게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지형에서는 좀 되게 어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비는 한 30m에서 40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런 물이 있는 곳인데 네. 깊이는 한 3, 4m 정도 깊어도
1: 진짜 얕다. 네,
0: 그 정도고
1: 그러니까 지나가는 지느러미가 보이는 거죠. 네,
0: 그러면서도 길이는 또 네. 산책로로 이렇게 쭉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는 한 2km 가까이 되거든요. 1.8km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좁고 되게 긴 모양입니다.
1: 샛길이네, 샛길.
0: 네, 그런데 그게 또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네. 그게 약간 좀 멋있게 그래야 사실 걷는 맛이 있고 경치도 좋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물음표 모양 조금 더 극적으로 말한다면 약간 낚시 바늘 모양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휘어져 있어요.
1: 낚시 바늘 모양이라고 하면 저 친구가 싫어할 것 같은데요.
0: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얘, 이 무태상어 들어와가지고 네. 조금 들어와서 놀다가 이제 가야지라고 할 때 너무 무태상어 입장에서 미로 같은 거예요.
1: 아 그런 거야.
0: 무태상어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데 뭐 과거에 별로 와본 적도 없을 것이고 예, 예, 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경치를 보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되게 헷갈리는 지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들어왔다가 헷갈려가지고 갇혔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정도까지 이러고 있는 걸로 보면 이제는 좀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이 상어가 들어온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부산의 당국에서 이 상어를 밀어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1: 어떻게 밀어요?
0: 조그만한 배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상어가 좀 못 오게 자꾸 밀어붙이고 해가지고 거의 다 내보내는 지역까지도 밀어붙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대로 조금만 있으면 얘가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버티고 있었는데 안 가고 얼쩡얼쩡 그러고 있다가 좀 이상한데 이러다가 상어 우리 싸우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우리가 철수할까 해가지고 철수를 했더니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기를 물론 뭐 여전히
1: 즐기고 있다.
0: 여전히 뭐 너무 방향 감각이 헷갈려가지고 그러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은근히 지금 좀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1: 왜냐면, 즐기고 있다면 왜 즐기고 있을까요?
0: 왜냐하면 네. 여기가 뭐 숭어 같은 그런 딴 물고기들이 있어요.
1: 그런 얘기가
0: 그래서
1: 있더라고요.
0: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방해꾼 같은 물고기들이 없잖아요.
1: 자기 세상이죠.
0: 예, 네. 그 다른 뭐 상어가 또 한 마리 더 들어와서 덮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편안한 곳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에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생의 습성이 다 발휘될 수가 없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의 친수공원을 설계할 때 여기에 무태상어가 들어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세운 걸 만든 곳은 아니거든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뭐 나름대로 물고기들도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만든 곳인데
1: 네.
0: 무태상어가 돌아다니면 우리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좀 이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제 숭어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종을 잘 이제 자리 잡게 한다 이런 생각했을 텐데 상어가 와가지고 닥치는데 다 먹고 다니면 곤란하잖아요.
1: 아니, 그래서 연휴에만 50만 명이 왔대요.
0: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나가는 게 이제는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해볼 수 있겠죠.
1: 중요한 말씀이네요.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0: 네.
1: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답게 북한이를 보면서 이 친구 밥 잘 먹고 다니나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숭어를 잡아먹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0: 네.
1: 일단 상어가 먹이 사냥할 때 뭐 어떤 습성, 어떤 뭐 감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0: 약간 이제 좀 뭔가 유도해 주신 유도 신문성의 그런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1: 예, 유도하다가 말씀도 먹잖아요.
0: 말씀하셨듯이 네. 말씀 전에도 드렸듯이 상어가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냥하는 방법도 진짜 가지각색입니다.
1: 네,
0: 별별 희한한 여러 가지 형태의 상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이 무태상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그 방어장 공격과 관련해가지고 그래. 보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네. 당시에 뭐 학자들도 그때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언론 보도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네. 무태상어가 하필이면 어떻게 방어가 있는 곳을 이렇게 귀신같이 오냐에 대해서 전에 참치 얘기했다 얘기.
1: 참치 얘기할 때.
0: 참치 얘기했나 보다. 예. 그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 측선이라고 하죠. 이 몸 중앙에 가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선으로 뭐 물결의 진동 같은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1: 맞습니다.
0: 나는데.
1: 맞습니다.
0: 예. 예, 상어도 그런 식으로 물의 진동을 잘 포착하는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돼 있는데. 방어 지느러미가, 아, 이걸 또 열심히 방어 연구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고민하셨나 보죠. 방어가 헤엄칠 때 방어 지느러미가 1분에 40번 정도 움직인대요. 그 정도의 물결과 진동을 상어가 포착을 하면 그 정도 물결이면 좀 특이하게 좀 멀리서도 살짝 느껴지겠죠?
1: 아, 그게 느껴지는구나.
0: 약간 잔잔잔잔잔. 왜냐면
1: 그래도 방어가 작은데
0: 일반적으로 방어 크지 않습니까? 방어 크면 한 1m까지 커지지 않습니까?
1: 아, 그래도 그 정도가 큰 네, 바다 안에서
0: 뭐 바다 뭐 고래보다는 작지만 예, 네, 그래서 그런
1: 크게 느껴진다고? 이게?
0: 왜냐면 그러니까 조금 근처에 가면 파도가 출렁출렁하는 리듬하고는 완전 리듬이 다르잖아요.
1: 와.
0: 그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그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네. 그 물결이 출렁거리는 게 네. 그게 강하냐 약하냐를 떠나서 네. 이렇게 천천히 출렁거리는 물결이냐 아주 빠르게 촥촥촥촥 하는 거냐 이 차이를 주파수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구분해내는 게 좀 쉽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마다 자기가 쉽게 잘 느낄 수 있는 그 진동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1: 아~
0: 조금 어려운 말 사용하면 자기가 잘 공명하는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귀만 기울여도 사람 목소리 이런 것 중에 좀 높은 소리로 신경질 낼 때, 야! 신경질 되는 소리가 한 1000Hz 정도 됩니다.
1: 아~
0: 네, 저기 뭐죠? 조수미 선생님이.
1: 그래, 맞다, 그랬다, 그때.
0: 그, 저기, 그때 높이 올라갈 때 한 1000Hz쯤 지나요.
1: 예, 예.
0: 그 정도가 사람은 귀에 팍팍 꽂혀요. 왜냐면 사람들이 비명 지를 때, 이럴 때 그 정도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에 사람은 딱 반응해가지고 저 멀리서 그 소리가 들려도, 이러면서 딱 본다고요. 상어 같은 경우, 무태상어 같은 경우에는 1분에 물결이 한 40번 정도 떨리면, 방어. 이런 느낌이 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간다. 이런 게 이제 재작년에 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거 말고, 네. 여러 가지 상어하고 관련해가지고 네. 자주 언급되는 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17세기에 네. 17세기면 보통 한 400년 전이죠. 그죠?
1: 그렇죠.
0: 참 옛날인데 그때 이탈리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1: 의사 선생님.
0: 의사 선생님이 네. 이거 뭐 환자 돌보는 거 열심히 하셨어도 됐을 텐데 이분은 무슨 이탈리아라서 그런가?
1: 왜요?
0: 생선, 해산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그런 수술하는 그런 기술로 상어 해부학에 이분이 심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로렌치니라는 의사 선생님인데 네. 이분이 상어의 그 입쪽 흔히 우리가 상어 코라고 할 만한 부분 그 부분에 상어는 이상한 뭐 좀 돌기가 겉으로 튀어나온 부분 좀 작고 안으로 들어간 쪽으로 뭐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그런 게 상어의 이 코 입 주변에 좀 꽤 많이 있다 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1: 예.
0: 여러 종류의 상어에
1: 예.
0: 상어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상어들이 이걸 갖고 있습니다. 아마 무태상어도 갖고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가지고 네. 자기 이름이 로렌치니니까 그거를 로렌치니 병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어요. 조그만 병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1: 병 모양이라서
0: 흔히 뭐 우리나라에서 로렌치 기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 뭐 의사 선생님이 로렌치 병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분이 무슨 질환을 찾아내면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로렌치니 기관이라고 많이 하는데.
1: 네.
0: 근데 제가 한 2, 300년 동안 저게 뭔지를 몰랐어요.
1: 그렇죠.
0: 저게 상어 저런 게 왜 있지 몰랐는데 네.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저게 전기를 느끼는 것 같다라는 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1: 전기?
0: 네, 지금도 그게 정설이에요.
1: 자기도 아니고 전기?
0: 지금은 네. 자기를 느끼는 것도 같다라는 것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저게 아마 전기와 자기를 느끼는 기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약간의 전기 차이, 아주 약간의 자기 차이에도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런 걸 도대체 왜 느끼고 사는 걸까?
1: 전기 뱀장어 먹으려고.
0: 그거하고도 사실 또 좀 관련이 없을래야 없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 네, 네.
0: 물고기들은 이제 아가미 쪽으로 항상 물이 이렇게 드나들지 않습니까?
1: 예.
0: 예. 그러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이렇게 계속 생기죠, 그죠?
1: 예.
0: 그런데 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바닷물 속에 제일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원소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1: 바다요?
0: 예, 바닷물에 이 원소가
1: 수소요.
0: 많아요.
1: 산소.
0: 수소, 산소는 이제 H2O니까 이제 물에 당연히 있는 거고.
1: 예.
0: 그거 말고.
1: 그거 말고요?
0: 예. 바닷물에 뭐가 있어요?
1: 나트륨이요.
0: 아, 나트륨. 예. 소듐, 소듐.
1: 소듐, 소듐. 아, 죄송합니다.
0: 훌륭하셨어요.
1: 소듐.
0: 어. 예, 예, 나트륨, 예. 소듐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 주기율 표상에서 이렇게 보면, 네. 나트륨의 위쪽에 딱 있는 게 뭐냐? 리튬이, 리튬, 리튬, 리튬. 아~ 그래서 요즘 중국 업체들이 이거 많이 얘기하죠. 어. 값비싼 리튬 말고 우리는 나트륨, 소듐으로 만든 배터리를 우리 개발해가지고, 어. 뭐 이제 판매한다, 뭐 좋다, 나쁘다, 뭐 좀 값이 싸다, 뭐 이런 얘기 중국 업체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비슷해요. 근데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네. 전기를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습니다.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이 소듐을 네.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삥삥 돌린단 말이에요. 아가미로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배터리처럼 전류가 약간 아, 진짜로? 생깁니다.
1: 진짜로?
0: 물고기들은. 그게 저야 작아요. 그거 아, 뭐 그거 뭐
1: 감전되고 이런 건 아니고.
0: 그거 갖고 네. 뭐 전기가 잘 생기면 네. 어, 다 뭐 수산시장에서 고등어 잡아다가 다 어, 전기차 타고 다니지. 그게 뭐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로렌치니 기관으로는 느낄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 느껴서 뭐가 좋냐고?
0: 뭐가 좋으냐? 어, 예. 상어가 예를 들어서 물결을 예. 느끼거나 눈으로 보고 사냥을 할 수 있는 거면 옜다 이러면 잡아먹겠죠? 예. 옛다라고 하면서 잡아먹지는 않겠구나. 네. 하여튼 이놈 하면서 잡아먹겠죠? 예.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문어.
1: 문어.
0: 문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어 색깔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1: 그쵸.
0: 문어는 색깔을 바꿔가지고 돌 같은 게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1: 맞죠. 예.
0: 그럼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물속에서. 아... 그럴 때 아, 이제 아무도 못 보겠지. 누구나 누가 봐도 감쪽 같다. 문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네. 상어 옆으로 싹 지나가고 있으면 네가 숨을 쉬는 이상은 전기를 숨길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을 알아챈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광어, 모래무지 이런 거는 바닥에 모래 속에 이렇게 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지만 상어는 거기도 지나가다가도
1: 지릿.
0: 어, 전기는 좀 느껴지는데 라고 판단해서 사냥을 한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1: 강력한 무기네.
0: 그러면 자기를 느끼는 거는 그걸 이용해서 지구의 자기장을 느껴가지고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파악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1: 예.
0: 그런데 어쨌거나 상어가 이런 전기장을 잘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렸던 군산대학교의 최윤 교수님 이런 분이 네.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아, 과학은 이런 게 항상 재밌어요. 네. 와 그러면 이제 상어는 진짜 숨어도 찾아낸단 말이야. 진짜 완전 무섭다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상어가 되게 거슬릴 만한 그런 전기장을 내는 기계를 개발한 거예요.
1: 아, 왜 거슬리게 해요?
0: 예. 상어를 쫓아내려고.
1: 아, 쫓아내려고?
0: 방어장 같은 데다가.
1: 아, 쫓아내려고?
0: 쫓아내려고. 네, 그래서 그 개발하셔도 실제로. 예, 예. 태양광하고 연결해가지고 네. 바닥에다 띄워놓으면 네. 태양광 전기를 받아가지고 계속 상어한테 기분 나쁜 전기를 마치 사람으로 따지자면
1: 칠판 긁는 소리 이런 거.
0: 그런 걸 막 계속 내뿜게 해가지고 그래, 상어가 그래. 좀 못 오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방어장 같은 데다 이걸 좀 설치를 해놓자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2024년 그 사건 당시에 실제로 일부 방어선이 이거를 달고 다녀서 좀 효험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1: 신기한데요.
0: 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더 많이 개발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1: 다른 비슷한 애들도 같이 나가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많이
1: 고민해봐야죠.
0: 예. 네, 방어까지 도망가면 그러니까. 어떡하냐 뭐 이런 것도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때 당시에 방어가 별로 안 도망가는 걸로 어민들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더 개발해보면 어쩌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1: 신기한데요?
0: 이게 이제 지금 뭐 상어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 진짜 상어 얘기 많이 준비하셨네.
0: 아, 상어 어떻게
1: 봐. 가세요.
0: 반해반도 아직 못했는데.
1: 반해반도 못했다고요?
0: 네. 상어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예, 예. 주로 선진국 정부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상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세계에 보호해야 될 상어들이 정말 많은데 예. 이런 식으로 상어 때문에 어업이 되게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예. 어민들이 상어를 다 자꾸 뭐 쫓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럼 상어 보호가 되게 힘들어지죠. 그렇죠.
1: 예.
0: 그러면 그럴 때 야, 상어가 중요하지 지금 어업이 중요하냐 물고기 잡지 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업체들이 선진국 정부가 네. 어떤 식으로 할 때가 있냐면 그럴 때 자기 나라에서 이걸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상어 쫓는 기계 같은 걸 먼저 개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국제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세계적으로 어업협정 같은 형태로 규제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상어 쫓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어선들은 어업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규제를 싹 발효하게 그런 식으로 세계적인 환경 규제 정책을 끌고 가는 이런 거를 선진국 업체들이 잘해요. 아직까지 상어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 네.
0: 그런 류의 작업을 선진국 업체들이 잘해요.
1: 그래요.
0: 그러면 명분이 되게 좋잖아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상어들을 보호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어민들이 그 나라에서 개발한 상어 쫓는 기계를 다 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나라의 산업 증진을 되게 도모를 하거든요.
1: 네네.
0: 실제로 바다에서 이런 해양 생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되게 한때 화제가 많이 됐었냐면 배에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라고 화물을 싣다 보면 한쪽으로 좀 기울어질 때도 생길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반대쪽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그런 평형수라고 해가지고 맹물을 그냥 맹물이 아니라 바닷물을 막 채웁니다.
1: 네?
0: 그런데 거대한 유조선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우리나라에 뭐 한번 갔다 되면 뭐 우리나라에서 하루 종일 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어떤 유조선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런 유조선이 평형수를 채우면 한 몇 톤 정도 채워야지 균형이 잡힐까요?
1: 물을요?
0: 네. 만 톤 이상 채웁니다.
1: 와,
0: 만 톤 단위로 채우면 2만 톤 채울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기름을 뭐 몇만 톤 싣고 가면서 몇십만 톤 몇만 톤 싣고 가면서 물도 바닷물도 쓸데없는 바닷물도 균형 맞춘다고 몇만 톤씩 싣고 가요.
1: 네.
0: 그럼 그걸 가지고 울산이나 우리나라의 뭐 서산이나 여수나 이런 데 와가지고 그 기름을 다 내뿜으면 점점 기울뚱기울뚱하는 게 바뀌겠죠.
1: 네.
0: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바닷물을 내뿜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혹은 저 멀리 대서양에 있는 아프리카 저 위에 있는 그 바닷물 2만 톤이 여수 앞바다에 울산 앞바다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1: 물이 섞이네.
0: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별의별 물고기들이 예. 어마어마한 곳을 막 건너 다니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1: 아, 그건 거의
0: 물고기가 통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알만 들어가고 이런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것 때문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계적으로.
1: 우와.
0: 그래서 최근에 그런 규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바닷물을 그 퍼가는 그 장치에다가 거름망 같은 걸 설치를 해라. 살균 장치를 설치를 해라. 이쪽 지역에 사는 미생물이 다른 지역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그런 규제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발효가 되어 있어가지고
1: 네.
0: 대형 선박들이 그런 걸 다 설치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을 개발한 선진국 회사들은 그거를 그 규제를 발효를 하면서 다 창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도
1: 그런
0: 지금
1: 거에
0: 상어가 등장하는 걸 보면서 이 상어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1: 아.
0: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1: 예.
0: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상어가 특징이 연골이 많이 있다라는 특징
1: 네.
0: 그리고
1: 네.
0: 부레가 없다라는 특징
1: 네.
0: 아가미 구멍이 이상하다는 특징 말씀드렸죠.
1: 네.
0: 그리고 상어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
1: 아, 뭘까요?
0: 이것도 네. 생선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 상어 그 특징이지 하면서 아실 텐데 상어는 생각을 해보면 뭐 조기라든가 뭐 연어 뭐 이런 것들하고 쭉 생각을 연어 좀 다르고 하여튼 뭐 조기 이런 대부분의 뭐 갈치 대부분의 이런 생선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비늘이 좀 없는 모양인 것 같죠.
1: 비늘 못 본 것 같아요.
0: 그죠?
1: 예.
0: 상어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의 비늘이 없는 편입니다. 그것도 되게 특이한 특징이에요.
1: 예.
0: 이상한 점이에요.
1: 예.
0: 상어가
1: 매끈매끈하구나.
0: 상어야 이제 해보면 너무 재밌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다니.
1: 북한아.
0: 상어가 비늘이 좀 없는 특징인데 근데 막상 애지간 좀 괜찮은 상어
1: 네.
0: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상어가 비늘이 없긴 하지만
1: 네.
0: 상어의 그 피부 겉면 가죽을 보면 비늘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단단한 부분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1: 그래요?
0: 약간 비늘이 생기다가 만 것 같은 게 약간 쫙 있어요.
1: 꺼끌꺼끌하겠네.
0: 그렇죠. 그래서 상어의 껍질을 만져보면 약간 까끌까끌합니다.
1: 아빠 수염 느낌이네.
0: 약간 그런 느낌.
1: 네.
0: 사포 같은 그런 느낌.
1: 네.
0: 그래서
1: 네.
0: 이 상어의 가죽이 재질이 이렇게 특이하다는 걸 알고
1: 네.
0: 그걸로도 뭔가를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1: 그럼 뭐에 활용?
0: 그럼 뭘로 활용하면 좋겠지? 일단 뭐 어떤 거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까끌까끌한 거.
1: 모르겠어.
0: 이걸로 네. 칼을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칼 손잡이.
1: 아~
0: 칼 손잡이에다 딱 이거 감아 놓으면 이게
1: 안 미끄러지게?
0: 방택도 멋지고 절대 안 미끄러. 딱 안 미끄러지기 딱 좋겠죠.
1: 와~
0: 그래서 우리나라의 칼 손잡이 그리고 칼 손잡이하고 조선시대 안경집을 고급스럽게 만들 때는 상어 가죽을 옆에 붙여가지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1: 안경집이 있었구나.
0: 그 조선시대 안경집 검색해 보면 상어 가죽 까끌까끌하면서 또 튀어나와 있는 그 상어의 질감이 되게 묘해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속에 이런 네. 과학과 밀착되어 있는 이런 자연 환경의 독특함을 10분 활용하는 우리 조상들의 과학 정신이
1: 네.
0: 많이 스며 있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1: 상어 비늘을 숫돌에 갈아서 안경집을 만들었네요.
0: 맞습니다.
1: 와,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니, 북항이 아니었으면 이 방대한 상어 지식 언제 방출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 북항이 또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요. 저희도 북항이 알고리즘에 함께 탑승할 수 있길 바라면서 곽재시 작가님과 상어 이야기 실컷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강민의 잡지사 2026년 9월 호를 마감합니다. 지난 토요일이 잡지사 창립 4주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변함없이 잡지사 애청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부디 무탈하게 5주년을 향해 또 새로운 1년과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잡지사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주시고 편하신 때 원하는 에피소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요즘에 SNS에 아이 낳고 어디까지 유나 떨어봤는지 자랑하는 대회를 열어서 화제가 된 글이 있었어요. 차 안에서 습도 맞춘다고 분무기를 뿌리면서 갔더니 방 안에 아이 공기 부족할까봐 남편 거실로 쫓아낸 일. 정말 재밌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유난스러웠던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내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싶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몇 살 아이를 키운다고 늘 소개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아이가 중2예요 라고 하면 다들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주십니다. 사춘기인데 괜찮아요? 힘내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걱정해 주시는 것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직업이 교사인 분이 저에게 고충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본인 아이가 똑같이 중학교 2학년인데 요즘 방학이라 잠을 너무 늦게 자서 엄마랑 자꾸만 부딪힌다고 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점심 먹은 이후였거든요. 우리 애는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편해요.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았던 건 아닙니다. 휴대폰 사용하는 문제 두고요. 옥신각신 정말 수없이 많이 했고요. 학교 숙제 너무 안 해서 이럴 거면 학교 다니지 마! 이러면서 소리 질렀다가 같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적도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아침 일찍 출장을 떠났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학교에 안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슴이 철렁하죠, 그럴 때. 제가 출장 중이어서 당장 집에 가볼 수도 없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고 발을 동동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늦잠 자느라 등교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게 어제 일찍 잤지? 이제부터 몇 시에 잘 거야 약속해! 이러면서 다그치고 화를 냈습니다. 네, 아이 키우다 보면은 부모는 늘 걱정이잖아요. 많이 성장했음에도 항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같이 불안한 심정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SNS에 아이 낳고 어디까지 유나 떨어봤는지 자랑하는 대회를 열어서 화제가 된 글이 있었어요. 겨울에 본가 가는 차 안에서 습도 맞춘다고 분무기를 막 뿌리면서 갔더니 펜션 가는데 아기 침대, 젖병 소독기, 아이 짐들을 이사하는 것처럼 바리바리 싸간 일. 방 안에 아이 공기 부족할까봐 남편 거실로 쫓아낸 일. 정말 재밌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사실은 저도 매일매일 손수건이랑 내복 삶았고요. 치즈, 소세지, 만두 이런 거 전부 유기농 재료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시중에 파는 햄 절대 안 먹였습니다. 그렇게 유난스러웠던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역시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욕망, 그리고 그 뒤에 커다란 불안감이 존재했던 거죠. 아이가 두 살일 때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하게 된 이유도 돌이켜보면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다는 절실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교육운동 시작할 때 각종 사교육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저를 굉장히 무관심하고 대책 없이 고집센 엄마로 만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멘탈을 붙잡으려고 선배 학부모들을 붙잡고 상담을 하면 초등학교 입학시키기 전에는 사교육 안 시켜도 된다. 아이가 해달라고 했다 해도 충분하다. 그때는 실컷 노는 게 최고다. 전집 안 사줘도 된다. 도서관 가서 대여해서 많이 읽어줘라. 하지만 저는 그래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비밀인데요. 수백만 원 들여서 커다란 책장 두 개 꽉꽉 채워서 전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학습지도 시켰음을 이 자리를 통해 고백합니다.
지금 그 어린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요. 첫 시험 점수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또다시 마음이 갈대처럼 마구마구 흔들려서 선배 활동가에게 문자 보냈어요. 이거 맞아요? 정말 괜찮아요? 여전히 여러 번 확인하는 너무도 불안한 학부모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내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싶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죠.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사는 길을 닦아주고 마련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살아갈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 살아갈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운동을 시작했고요. 선배 학부모들에게 초등학교 입학해서 꼭 학부모의 활동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1학년 되자마자 학교 운영위원 활동을 했고요. 동시에 학부모 반대표를 맡았어요. 8살이지만 여전히 너무 아기 같은 그 품 안의 자식이 학교에 입학하니까 학부모들은 걱정과 불안이 정말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반모임을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고요. SNS를 개설해서 수시로 소통했고 그러면서 함께 해결해 나갔던 사례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학교폭력 문제였어요. 제 딸이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1학기 동안 둘이 붙어 다니고 서로 집도 오가면서 놀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딸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단짝 친구가 1학기 동안 우리 아이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런 행동들을 털어놓으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바보 멍청이 띠띠띠띠야 너랑 절교할 거야 막 이런 협박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면서 그날 또 놀이터에 갔어요. 같은 반 학부모들 얼굴 이미 알잖아요. 반모임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런 문자가 있고 그동안 이런 일을 당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의를 했더니 우리 애한테도 왔어요. 다른 애한테는 심지어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여러 명에게 그런 것들을 보는 거를 알게 됐어요. 1학년이면 너무 어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집안 사정을 학부모들이 대충 알았기 때문에 부모 대신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넘어가야 되는지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이것들을 그동안 각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반모임이 없었으면 이것을 학부모들이 각자 따로 대응했을 거예요. 정말로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되는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그 아이 부모와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해도 반모임에 안 오시고 SNS도 참여 안 하시고 실질적인 양육자가 조부모여서 사실상 소통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반대표인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이런 일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교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해주셨어요? 이러니까 아직 그건 진행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선생님, 피해 입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행동을 한 아이도 너무 어려서 그런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는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진행 상황을 다시 우리 반모임에 오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그 아이를 같이 마을에서 잘 키워보자 이런 다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학부모가 우리 자녀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그 안면을 익힌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우리의 말을 오늘 들어보니 선생님이 아이들 전체가 듣는 상황에서 우리 애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3자 어쩌면 3자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에게도 물어보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 아이만 지목해서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아이가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같은 반 몇몇 아이들한테 다 물어봐서 확인한 거예요. 선생님이 땡땡이 미워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달했더니 아, 선생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다행이네요. 고마워요. 하면서 그 상황이 정리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반모임도 반대표도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학부모는 요즘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소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까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올해 국무회의에서 체험학습 문제가 거론돼서 교육계가 또 한바탕 떠들썩했습니다. 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교사들의 불안과 거부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자 어느 학교는 학부모회, 학교 운영회가 나서서 자체 회의를 열고 현장 체험에 관한 서약서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체험학습 과정에서 사고가 생길 경우 교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요. 교사들은 학부모 동의서가 사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학부모들이 교사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표시로 받아들이고 무려 전교생이 1박 2일 지리산 종주를 떠나는 현장 체험학습에 나섰다고 해요. 이게 가능했던 건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학교의 공동체 문화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의 요구가 개인의 악성 민원이 아니라 정당한 의견으로 제안되고 이것을 합의하고 조율하는 민주적인 과정이 보장될 때에 비로소 안전한 교육 활동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법적 제도도 교원, 학부모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학부모 세대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창 시절은 너무 엄격했고요. 생활 지도에 따른 체벌도 존재했기 때문에 공포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투영돼서 더욱 불안할 겁니다. 예전에 비해 자녀를 적게 낳는 지금 시대에는 더욱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학교 현장은 체벌이 거의 사라졌고 예전보다는 학생의 인권,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이 모든 변화를 알고는 있지만 가끔 아이가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집에 와서 들려줄 때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활지도 방식은 제가 느끼기에 인권침해로 여겨져서 학교에 항의하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학부모로서 지금 내가 더 집중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내 아이만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 갑질을 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 오히려 그것은 내 아이가 지내는 교실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 활동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육활동을 하는 이유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이기심으로 시작됐다. 그 이기심이 커지고 커져서 우리 모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이기심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요구가 악성 민원이 아닌 정당한 의견이 되려면 교실에서 모두가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야 됩니다. 그 수단은 따뜻한 대화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부모로서 해줄 단세 가지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유일한 것은 내가 먼저 잘 사는 것, 내 삶을 똑바로 사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자 안달하기보다 먼저 한 사람의 좋은 벗이 되고 닮고 싶은 인생의 선배가 되고 행여 내가 후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이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부모 스스로가 살아내는 삶의 빛깔에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대로 보면서 자랍니다. 학생들은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보면서 어른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느끼고 배웁니다. 각 교육 주체가 서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고 소중한 마음으로 대할 때 지금 학교의 아픔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자체가 학생들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성장시키는 살아있는 참교육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10월 1일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수요일 아침부터 10월 1일 목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 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올해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뉴욕의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니 손으로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태양빛이 강렬하게 기다린다고 했던 그 옛날 친구의 약속처럼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가을이라는 친구가 오늘 9월을 보내는 우리의 등을 쌓는 것 같은 이 느낌은 폭풍과 홍수 그러고 나서도 며칠 머리 위에 구름으로 우리 마음이 흐려졌던 지난 며칠을 잊어버리게 하는 아침입니다. 가을에 대해 유난히 많은 시를 남겼던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그런데 아침 일찍 도착한 소식에는 Forever War, 마지막으로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날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전쟁들, 2003년 침공으로 시작돼서 2014년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를 도와 이슬람 ISIS와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면서 20년에 걸친 군사적인 주둔을 오늘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라크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비행기가 뜰 때 두 개의 미국 항공모함 타격을 위한 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지원을 외 나가 있는 아라비아의 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이번 주 날씨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오늘 이렇게 맑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오후가 되면서 약간 흐려질 것 같은 그런 기운은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금요일까지 오늘 화씨로 75도, 내일 77도, 금요일에는 화씨로 85도니까 섭씨가 뭐 거의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환산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에 너무 더워졌다 싶으면 비가 조금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미국의 북동부는 다시 가을에 오늘 같은 온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보다 어제에 가깝겠네요. 어제보다 조금 더운 기온. 오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최소한 정말 맑은 날이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어떤 뉴스에 맞춰야 할까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뉴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한 장의 사진을 보내주신 분 그 사진 속에 삼지창,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삼지창 같은 모양의 사사프라스라는 바닥에 붙어서 자라는 풀은 아닌데 나무인데 아주 작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관목처럼 낮게 지금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데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삼지창 모양의 세 갈래 잎들이 가을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어느 산에서 찍어 보내주신 건지 사사프라스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 September 11 테러 전에는 이렇게 공항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잘 다녀와 하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로 손을 흔들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라고 줄여서 부르는 정부 연방정보기관이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설립이 돼서 구체적으로 항공기가 납치된 일이 없도록 테러의 위협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걸 미리 막고자 하는 그래서 비행기에 타는 승객과 항공교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TSA입니다. 정부의 예산 집행이 그러니까 예산이 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TSA 또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페이를 받지 못해서 그 가족들이 너무나 고통을 겪는다라는 소식도 우리가 들었는데 어제 발표입니다. 이 TSA 교통안전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TSA의 공무원들이 공항에서 탑승권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이 그 공항 보안 역할을 할 때 더 이상 근무 중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됐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높은 의자기는 하지만 앉아서 엉덩이 걸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체크포인트 여행 서류 확인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 앉아있던 높은 의자가 모두 제거되고 있다라고 노조가 구체적으로 이걸 확인을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공무원 연맹 TSA 합의회 에서는 이 결정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무시다. 여기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서 있어봐라. 얼마나 다리가 뻣뻣하고 힘들겠는가. 하지만 TSA는 서류를 검사할 때 일단 들어오는 승객들과 소통을 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눈높이로 일어서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서 승객들이 더 나은 경험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한 조치를 지금 농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서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 11월에 올해 11월에는 TSA가 창립 25주년이 됩니다. 올해 September 11 테러가 25년 지난 그래서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Horizon 25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일찍 이게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어나서 체크포인트에서 이렇게 승객을 맞이한다. 제가 같은 얘기를 자꾸 대포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TSA 프리체크, 프리가 들어가면 미리 한다는 거죠. 사전에 체크를 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지금까지 있어 온 프리체크를 확대하고 일부 체크포인트를 민영화한다. 그러니까 이 September 11 전에는 이 민간이 주도하는 체크포인트 이런 업무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승객들의 경험이 훨씬 더 나아지게 한다 이렇습니다. 아무튼 일어서서 공무원들이 우리 서류 확인하게 됩니다. 비행기 타러 들어가면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승객들은 당연히 서 있고 TSA 공무원들도 서서 심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다리가 아파서 조금 더 빨리 좀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나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나서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무렵이 돼야 한번 볼까 말까? 안 보이니까 걱정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커넬대학교 뉴욕 스테이트의 업스테이트에는 커넬대학교 캠퍼스가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야단이 났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라는 것이 막혔네요. 왜냐하면 2024년에 이 코넬 대학교 캠퍼스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그 결정 자체가 다시 리뷰에 들어가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때 피해 여학생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법률 사건의 그 이름을 여성의 경우 익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건 이름을 이제 감추는 것이 제인 도우라는 그렇게 불리면 아 이름을 지금 가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여학생 그런데 여기 가해자가 7명의 남학생들 그 7명의 남학생 중에 코넬대학교 캠퍼스에서 있었던 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코넬 럭비팀 선수가 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럭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코넬대학교에서 있었던 이 캠퍼스의 성폭행 사건이 그때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드러나면서 이 학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넬대학에 있는 뉴욕주의 이타카의 시장이 학생들의 행사 허가를 완전히 중단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지금 모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또 연방 하원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카시오 코르테스 AOC 2028년에 민주당 소속으로 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라고 이름을 내리고 있는 이 연방 하원 의원이 타운홀 미팅에서 엘리트 대학의 이 성폭행 문화가 말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해서 전국적인 논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넬대학의 캠퍼스 자체에서 발행하는 이 신문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이 사건이 완전히 전면 계속해서 추가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코넬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사실 확인 이런 것과 더불어서 추측도 있고요. 학생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분노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방어 이 디펜시브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대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어서 코넬대학에 지금 이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관심이란 말이 이게 좀 부족하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이 최근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아주 잔인할 만큼 그런 사건이었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 소송에 의하면 남학생들이 fraternity house 그러니까 sorority는 여학생들, fraternity는 전통적으로 있어 온 캠퍼스에 아주 특별한 이 Greek 또 letter 이름을 사용하는 결속력이 강한 이 경우는 이제 남학생들이 사는 그런 기숙사였죠. 그런데 여기 피해 여학생에게 케타민하고 또 술을 잔뜩 줬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명은 이 성폭행 자신이 하는 것에 더해서 fraternity brothers라고 하죠. 거기 살고 있는 다른 학생들 자기들끼리 브라더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결국은 집단 성폭행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공개가 되니까 지역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런 학생의 성폭력 사건이 대학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아주 오랫동안 있어온 논쟁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코넬 대학뿐 아니라 미국 전체가 이 사건에 지금 관심을 갖고 저마다 열변을 토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가 코넬 대학에 가서 뉴욕을 담당하는 기자로서 캠퍼스에 머물면서 학생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캠퍼스 곳곳에서 분노하는 학생들, 강의실 앞에 도서관에서 또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이 컬리지 타운 베이글즈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특히 신입생들이 너무나 분노를 하고 있다. 입학하고 나서 학교가 이 성폭력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조심해라. 서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정작 학교가 이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더구나 이걸 덮어버렸다? 이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학생들이 어쨌든 사이드 챗에서 들어오는 글들을 또 직접 보여주기도 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공감, 학교 대응에 대한 분노 지금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여학생인데 주말 파티에 갔는데 누군가가 이 뚜껑이 열린 채 음료를 자신에게 건네줬다. 그래서 그 순간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모두 으악 하면서 공포를 느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어쨌든 코넬 대학교 캠퍼스의 분위기입니다. 학교가 안 하면 우리가 나서겠다라고 학생들이 지금 코넬 대학에서 이 캠퍼스 신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2024년 성폭행 사건의 남학생들 7명의 기숙사 이 fraternity 회원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설에서 코넬 won't, we will. 코넬 대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또 소셜미디어에 이 학생들의 이름이 와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이름을 가리켜서 쉐이밍,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늘 아침 뉴욕의 날씨 같습니다. 미국 북동부가 다 이렇게 오전에는 최소한 태양과 눈을 뗄 수 없는 이런 날이 오늘 아침 너무 가을이 짙게 느껴지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코넬 대학교 2024년에 있었던 집단 성폭행 사건 때문에 대학에 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오늘 전화를 학교로 할 것 같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 간 자녀. 아이, 조심해라. 이 남학생들 만날 때 조심하고. 그런데 더 심각하게 아들을 둔 가정에서는 몇 번이고 재차 확인을 하겠죠. 조심해야 된다. 이제 아들 가진 가정에서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넬대학교의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이 성폭행 사건이냐 아니면 그냥 서로의 동의에 의한 관계냐 이런 것을 항상 이 rape charge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두들 그걸 주목하지만요.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한동안 이 소식은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애틀랜타에서 이 중국에서 온 팬다금 커플을 맞이했다라는 소식을 또 들었는데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얻어낸 것이라면 아틀란타 동물원의 판다곰 커플을 일단 임대죠. 그래서 지금 굉장하게 준비를 하고 또 맞이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한 달 정도 격리를 통해서 또 현재 적응을 하고 중국에서 온 사육사들과 전문가들이 잘 돕는 가운데 곧 중국으로부터 온 판다곰 커플이 일반에게 공개가 될 것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우리가 곰 이야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뉴스는 항상 어디를 보나 팍팍하고 우리가 또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브라운 베어스 갈색 곰들이 얼마나 무겁고 튼실한가에 대한 또 해마다 열려온 그런 재미난 컨테스트가 있었네요. 알래스카주의 카트마이 국립공원에서 열례 행사로 Fat Bears. 그러니까 어떤 곰이 가장 살이 많이 쪘다. 무게를 이렇게 재상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보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투표를 해서 위너를 결정하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걸 지켜보면서 곰들을 보는 재미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회 중간에는 못 봤는데요. 정말 잘 먹는 그런 갈색 곰의 사진들을 보고 그리고 또 겨울잠을 자기 전에 가장 인상적인 진짜 멋지게 생겼다 한 그 팻 곰을 골라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미국인들이 살이 많이 쪘다는 걸 여기에 또 많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의 위너는 백팩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래서 알래스카 살이 아주 찐 Fat Bear Week의 우승자로 뽑혔습니다. 이 백팩이라는 곰 브라운 베어는 여기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이 이렇게 규정한 그런 심사 기준이 있어요. 크기도 커야 하고 또 이렇게 세모를 잡는다던가 뭔가 기술이 아주 뛰어난 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간식을 잘 획득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뭔가 일부러 전략적으로 빈둥빈둥 관심 없는 척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있는 In Fat 살찐 베어 위크 대회에서 백팩이라는 곰이 우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우리를 또 웃게 하는데 이 배낭을 메고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고 원래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근데 이번 우승 곰이 그 엄마도 또 이 Fat Bear의 그 전에 우승을 했던 그런 아주 체격이 좋은 엄마였나 봅니다. 근데 엄마의 등에 올라타서 이 물을 건너고 이런 모습을 봐서 그때부터 이 백팩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국립공원에서 그 또 다른 곰하고 결승까지 갔는데 거기는 910이라는 그냥 숫자로 붙여준. 근데 여기서 얻은 표가 무려 103,344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910은 98,253표 이렇게 되니까 10만 표가 훨씬 넘는. 합하면 20만 명의 사람들이 곰을 보면서 막 응원을 하고 투표를 하고 그랬던 거네요. 13년째를 맞이한 이 대회에 뭐 신청을 해서 들어온 곰들이 아니고 인발런테리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16마리 이 곰들 브라운베어들에게 국립공원관리청이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덮기 전에 그러면 하늘을 덮기 전에 아침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 봅니다. 이 투명한 어느 곳에 SpaceX에서 쏘아올린 Starship이 궤도를 돌고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틀 전이었나요? 그 월요일 아침에 8시 15분부터 중계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공할 것인가? SpaceX가 개발한 초대형 로켓 Starship이 성공을 했네요. 첫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다. 그동안에 이렇게 자주 쏘아 올리니까 우리는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데 이번에 궤도 진입에 성공한 SpaceX의 Starship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산업 그리고 나사의 달 탐사 계획 또 일론 머스크가 구상을 해온 화성을 개발해서 인간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프로젝트 전체의 이 속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SpaceX의 Starship이 올라간 것. 그냥 쏘아 올린 정도가 아니라요. 그동안에 일단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폭발하거나 어쨌든 실패를 하고 그래서 마음을 접어야 되나 이랬던 SpaceX의 Starship. 그런데 이 목표 궤도에 올라갔다. 이런 그 거대한 로켓이 약 120m. 세워놓을 때는 이렇게 사람처럼 세워놓으니까 높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길이가 120m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추진력을 내는 엔진을 갖고 있다. 일단 2단이 있는데 슈퍼 헤비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초강력 부스터 역할을 하고 2단인 스타쉽이 그러니까 가서 궤도를 도는 거죠.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그런 우주선인데 이 두 단계를 모두 리사이클, 다시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하는 스페이스X죠. 그렇게 해서 이 재사용이 실현이 된다면 우주 발사 비용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자세히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사의 달 탐험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번 스페이스X의 스타쉽 궤도 진입 성공. 나사가 이미 스타쉽을 이 아르테미스 달 탐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착륙선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사에 다시 달로 돌아가는 그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스타쉽이 커서 기존 로켓보다도 훨씬 더 큰 화물을 작은 비용으로 우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 망원경, 우주 팩토리, 달 화성 기지 건설. 우리는 막 언제까지 살면 이걸 볼 수가 있나요? 이거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너무나 푸르른 올해 9월의 마지막 날 우리 미국의 북동부의 하늘을 보면서 스타쉽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에 10월부터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롭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 7개월 동안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시작된과 동시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중동에 살아온 중동 여러 나라의 우리 한인 동포들을 연결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전쟁 소식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던 그때는 세상의 모든 아침 사실 음악보다는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쟁 소식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또 뉴스 시사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긴장을 했던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전쟁은 길어지고 올해 있을 중간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에 또 집중을 해서 여러 주마다 예비선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우리 저쪽 조금 높은 업스테이트 뉴욕 그러니까 뭐 로체스터라든가 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그쪽에서는 토요일에 비가 안 왔는데 우리는 비와 함께 또 금요일에 추석 대잔치를 비가 오기 전날 금요일 하루로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했었으면 비 속에 할 뻔했네요. 네, 그래서 노리스터가 9월에 왔고 그렇게 지나가고 보니 오늘 이렇게 맑은 하늘입니다. 오늘까지 세상의 모든 아침에 1시간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10월 1일부터는 2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내일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에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는데 같은 목소리, 같은 2시간 세상의 모든 아침이지만 뭔가 달라져 있겠죠.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우리 K라디오 운전 중에 차에서만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스마트폰으로 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로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K라디오.us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거기에 아 이렇게들 생기셨구나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첫 화면에 오른쪽 상단 그 코너에 보면 on air 두 영어 글자가 보입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네, 라디오 없이도 우리 방송 지금 나오고 있는 네, 프로그램 혹은 뉴스 들으실 수 있습니다. kradio.us 뉴욕 한인 회장, 이명섭 회장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신 중에 있기에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일단 이명섭 회장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네. 맨하튼을 수놓을 우리 K 문화, 그리고 또 한국의 전통 문화, 코리안 퍼레이드와 코리안 페스티벌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청취자 우리 한인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0: 네.
1: 내년 저희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국일보하고 같이 이렇게 주최 주관하는 이 퍼레이드 페스티벌 행사.
0: 네.
1: 예, 진짜, 이번 해는 네. 2년하고 정말 더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시게 되고 또 행진을 하시는 분도 또 역대 최대로 가장 많을 것 같고
0: 네.
1: 지금 이제 한인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정말 새롭게 어떤 정말 기본 전환을 한다고 할까요? 또 그리고 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태극기를 흔들면서
0: 네.
1: 자녀분들하고 함께 정말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번 주 토요일 페스티벌도 있고 퍼레이드도 있다. 그런데 페스티벌이 일단 시작하는 시간은 더 빠른 것 같네요.
1: 네네. 그 페스티벌은 이제 옛날에 보면 야외장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맨하탄 32가
0: 네.
1: 그 브로드웨이하고 OAVU 전체를 막아서
0: 네.
1: 이제 우리 한국 음식이라든지 또 여러 이제 전통 공예품이라든지 또 이번에는 이제 K뷰티라고 해서 키스사가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또
0: 네.
1: 참여하는데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0: 네.
1: 저녁 6시까지 이제 고기 페스티벌 야외장터를 네.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레이드는 항상 정오 12시에 시작을 하죠.
0: 네.
1: 그래서 아메리칸 에비뉴 그게 곧 6에비뉴인데 6에비뉴 네. 38스트리트에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0: 네.
1: 저 아래 쭉 6에비뉴를 따라서 27가까지
0: 네.
1: 11블락을 같이 이제 행진하는 것입니다.
0: 네. 그러면 퍼레이드를 좀 가서 봐야겠다. 그러면 12시 무렵에 38가
1: 네.
0: 하고 그 6에비뉴가 되는 아메리카 에비뉴로
1: 네.
0: 가면 된다. 네. 거기서
1: 네, 거기 6에비뉴 양쪽 도로에 이제 쫙 이렇게 계시면 되죠.
0: 네. 그래서 네. 이번 퍼레이드에 항상 그렇듯이 꽃차도 나오고 우리의 전통 의상 뭐 이런
1: 네.
0: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그래도 미리 좀 어떤 걸 기대하면 좋을까 알려주세요.
1: 네네.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히 그 K뷰티를 강조를 하고요.
0: 네.
1: 우리의 아름다운 이 한복을 미 주류사회에 더욱더 알리게 하려고 하고
0: 네.
1: 또 이번에 이제 미국의 많은 이제 방송이나 또 한국의 주요 언론 방송사들이
0: 네.
1: 취재를 또 잘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복을 좀 많이 입고 오시는 것이
0: 네.
1: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한국의 이 전통이 아름다운 한복을 알리고 함께 행진할 때 한복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저도 한복을 입을 것이고
0: 네.
1: 또 중요한 VIP분들도 이번에는 한복을 입고
0: 네.
1: 행진하도록 지금 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한복을 많이 입으시고
0: 네.
1: 또 행진을 이제 그룹별로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뭐 전통 한복을 입고 이렇게 뭐 의장 사열대라든지
0: 네.
1: 시타대 전통 공연 이런 걸 하시면서 행진을 하게 되니까
0: 네.
1: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코리안 페스티벌 그리고 정오에 시작되는 10월 3일 퍼레이드가 있는데 올해로 42번째가 되는 거예요?
1: 네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
0: 네. 작년하고 비교해서 규모가 네. 커진다라고 하는데.
1: 훨씬 커지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커지는
0: 규모인데요. 조금 커진다.
1: 아, 네네. 이제 그 장소가 이제 제한적이니까 더 네. 커질 내도 커질 수가 없는 상태라서.
0: 그렇죠. 네.
1: 다만 이제 이번에 관심을 정말 갖게 하는 부분은 우리 미주 최대의 뷰티 네일 그 회사인
0: 네.
1: 키스사가 키스 네. 뷰티 그룹사가 이번에 총 그 뷰티 네일 제품 2만 세트를 이번에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0: 네.
1: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그 한 세트가 거기에 제품에 이제 여러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그게 총 그 36불 50센트의 그 소매 가격이라고 합니다.
0: 36불 50센트 그것까지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게 2만 개면
1: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네. 알려주신 거고
0: 2만 개면 어떻게 다 이걸 드리죠?
1: 이것을 2만 세트를 곱해보면은
0: 네.
1: 총 73만 달러가 됩니다. 73만 달러. 네네.
0: 그럼 그걸 다 어떻게 나눠주나요? 2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기존에 네. 오시니까. 그리고
0: 네.
1: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이제 미 주류사회에도 알려서
0: 네.
1: 많은 미국인들도 아마 이제 오실 거예요.
0: 네. 네
1: 그런데 이번에 이제 키스사가 저기 페스티벌이 시작되는 그 브로드웨이 그 32가 입구에서부터
0: 네.
1: 양쪽으로 이제 그 체험 부스를 12개를 설치합니다.
0: 12개.
1: 네, 그리고 이제 4개는
0: 네.
1: 이제 물건을 그 제품을 이렇게 좀 그 안에다가 보관하는 장소로 쓰고
0: 네.
1: 나머지 8개는
0: 네.
1: 60여 명의 직원들이 와서 이제 그걸 다 나눠주게 되는 거죠. 2만 세트.
0: 엄청나네요. 네.
1: 저 뒷이야기를 들으니까요.
0: 네. 이제
1: 저희는 그냥 2만 세트 하면 그냥 굉장히 많이 나눠주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0: 네.
1: 이 2만 세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0: 네.
1: 이것이 이 로말랜드에 있는 본사에 있는 게 아니었고
0: 네.
1: 저 조지아주 쪽에 그 대형 그 물류 센터
0: 네.
1: 키스사의 그 물류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그걸 다 제품마다 이제 2만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꺼내가지고
0: 네.
1: 컨테이너에 실어서 뉴욕의 롱아랜드 본사에 도착해서
0: 네.
1: 그걸 내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품 하나하나 다 이제 2만 세트를 만드는데 수십 명의 직원들이 아무튼 며칠 동안을 그걸
0: 네.
1: 아마 계속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시 당일날
0: 네.
1: 트럭 3대에 실어가지고
0: 네.
1: 이제 32가에 오는 거죠.
0: 네. 네.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이 32가 부스에서 우리를 맞을 때까지 여행도
1: 네네.
0: 긴 여행했을 뿐더러 키스사의 직원들이 진짜 많은 손길이 수고를 하셨겠네요.
1: 그렇죠. 당일날에도 하루 종일 이제 같이 수고하는 거죠.
0: 60여 네, 60여 명의 네. 또 키스사 직원이 이렇게 올해 본격적으로 키스 우리 미국의 한인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키스사가 뷰티 네일 이런 우리 받으면 너무나 기쁠 그런 선물백을 2만 개를 뉴욕 한인회가
1: 2만 세트죠. 2만 세트.
0: 네. 네 그러니까
1: 네.
0: 그 선물 세트를 준비를 하게 됐다는 건 이거 자체가 규모로나 의미로나 큰 변화입니다.
1: 네네.
0: 와.
1: 그래서 그 키스사의 그 임원진분들하고도 이제 대화를 나눌 때 키스사는 사실 자사를 뭐 이렇게 홍보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0: 네.
1: 이 퍼레이드가 이제 42년째를 맞이하면서
0: 네.
1: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경제 강국, 또 문화 강국,
0: 네.
1: 또 K-POP, K-뷰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도달을 했는데
0: 네.
1: 우리 뉴욕에 사시는 동포분들이 참 어렵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코리안 퍼레이드가 이제 이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항상 규모가 이게 더 커지지를 못하고 항상
0: 네.
1: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평이한 꽃차들과 항상 그런 같은 패턴으로 해온 것이
0: 네.
1: 참 마음에 좀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 행사를
0: 네.
1: 진짜 우리 한인들을 코리안을 자랑스럽게 이제 우리 주류 사회가 이렇게 존중할
0: 네.
1: 수 있도록
0: 네. 네.
1: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이제 최초로 이렇게 적극 동참을 하신 거라고
0: 네.
1: 임원진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0: 네. 네.
1: 그런 뜻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
0: 네.
1: 이제 내년부터는 더욱더 이제 꽃차라든지 모든 이런 수준을 더
0: 네.
1: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코리안 퍼레이드가 이렇게 이제 될 것이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2만 개, 2만 세트, 2만 네. 선물 세트가 이렇게 나머지는 이번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 32가의 키스 뷰티 그룹의 네네. 그 마음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큰 그 성대한 행사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네, 한국에서부터 네. 와서 코리안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업체나 단체가 또 있나요?
1: 네네. 그러니까 저 꽃차도 네. 옛날에는 삼성이라든지 여러 대기업들이 네. 여러 회사들이 이제 꽃차에 참여를 했는데
0: 네.
1: 이것이 이제 줄어가지고 삼성, 대한항공 이런 이제 기업체의 꽃차 참여가 이제 다 빠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0: 네.
1: 그래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이번에 LG사가 이제 항상 꽃차를 해주고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AT 농수산물 유통공사 우리 네. 한국 정부의 기관이죠.
0: 네.
1: 거기가 항상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평강한의원이 네. 또 꽃차로 나서주게 됐고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국 쪽에서의 꽃차가 몇 대 안 되고
0: 네.
1: 부스도 이제 몇 개의 한국 이제 그 강원도 쪽에서
0: 네.
1: 한 이제 업체가 이렇게 나와주게 되고
0: 네.
1: 강원 트레이딩이 나와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방 정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네. 했는데 참여하겠다고 하다가 또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나와주겠다. 이제
0: 네.
1: 다 내년으로 좀 미루고 있어서
0: 네.
1: 올해는 이제 키스사의 어떤 이 부스 때문에 이제 굉장히 행사는 많이 성장이 되는데
0: 네.
1: 내년이 이제 더욱더 아마 기대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다 내년으로 약속들을 미뤘습니다.
0: 아, 그럼 내년 그 약속하신 분들, 그
1: 네네.
0: 단체장, 지방자치제, 네네. 또 우리 리더분들과 우리가 또 중간중간에 좀 한번 그 고향 소식을 듣는 또 기쁨도 있고요. 한번 해서
1: 네네.
0: 함께 내년 이맘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의 맨해튼에서.
1: 네네.
0: 그리고 작년과 그래서 작년에 참 좋았다라고 했던 그 행사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1: 네네.
0: 다시 또 이번에 보게 되는 것 그런가 하면 올해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거를 한번 말씀해
1: 네네.
0: 주시면요.
1: 이번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그 미스 한복 우리 네. 아름다운 한복을 알리기 위해서 미스 한복 서발 대회를
0: 네.
1: 이제 하는데 예선을 이제 저희가 한인회관에서 내일 예선을 합니다. 그리고
0: 네.
1: 현재 한 40명의 후보들이 지금 이제 와 있는데
0: 네.
1: 이 중에서 이제 한 20명 정도를 본선에
0: 네.
1: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당일날 야외 무대에서 그 한복 그 모델 이제 선발대회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저 K-팝 같은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K-팝 팀이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도 K-팝 공연 팀이 공연을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여러 전통 공연 팀들이 또 전통 공연을 하고
0: 네.
1: 또 이제 오징어 게임을 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참여도 했지만 이번에
0: 네.
1: 또 그 미국인 관객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오징어 게임도 하고
0: 네.
1: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이제 있습니다.
0: 그래서 네.
1: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32가에 설치되는 그 야외 무대에
0: 네. 네,
1: 거기에 의자들도 이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0: 네.
1: 많이들 오셔서 네, 아무튼 퍼레이드 참관해 주시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페스티벌
0: 네.
1: 이제 케이프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0: 네.
1: 좀 무대에서 또 공연도 많이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네. 그전에 보면 너무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니까 놓치는 것도 있어요.
1: 네.
0: 이거 좀 꼭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네. 페스티벌 자체는 32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거리를 막아놓고 우리 코리아타운이라고
1: 네.
0: 부를 수 있는 그 구간에서 네. 부스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0시부터.
1: 네.
0: 그리고 6시까지 여기선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오후 2시부터 6시는 또 공연이 야외 무대에서 있고 한복 콘테스트까지 있고요. 그리고 정오부터는 페스티벌 그 더해서
1: 퍼레이드가
0: 있는 거죠.
1: 네. 네, 6개비뉴 38가부터
0: 38가에서 시작을
1: 네.
0: 한다.
1: 네. 일을 하는 거죠.
0: 네. 네. 그리고 그 500인분 비빔밥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뭐 비빔밥 비빌 시간이 있을까요?
1: 이번에 그 한식 세계화 위원회에서 항상
0: 네.
1: 이제 대형 비빔밥
0: 그렇죠.
1: 하는데 그 대형 비빔밥을 만들 수 있는 그 큰 대형 그 나무 틀이
0: 네.
1: 이것이 조금 그 손실이 됐나 봐요.
0: 와.
1: 이제 벗을 이렇게 파가지고.
0: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비빔밥 행사를 못하게 돼가지고.
0: 네.
1: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행사로, 김밥을 이제 많이 쌓아놓고.
0: 네.
1: 우리 그, 이제 VIP 분들하고.
0: 네.
1: 김밥을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나눠드리고 또 네. 써는
0: 네.
1: 김밥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0: 네, 김밥을 네. 이렇게 말지까지 못하지만 썰어서 조금씩 나눠주는 건데 내 김밥 네. 어디 갔어? 라고 모든 분들이 찾으시면 이거는 좀 힘들겠네요. 어차피 비빔밥자도 네. 500인분이었으니까 네, 오늘 우리
1: 행진하는 분들 1500명에게 네. 저희가 김밥 쿠폰을 드려서 이제 네. 다 행진하시는 분들은 김밥을 그날 그 드리게 되고
0: 네.
1: 김밥 행사 때 이렇게 이제 썰려 있는 썰은 김밥들도 다 나눠드릴 겁니다. 네.
0: 네. 뭐 추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3일
1: 네.
0: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퍼레이드는 정오부터 38가 6에베뉴 거기서 네네. 시작이 돼서 남쪽으로 진행을 하고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이 페스티벌이 32가 코리아타운에서 있습니다. 우리 코리안 네. 퍼레이드 페스티벌 여러분 나오시면 좋겠고요. 또 하실 말씀 어떻게
1: 네, 저는 이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0: 네.
1: 우리 자녀분들하고
0: 네.
1: 성인이 된 자녀라도
0: 네.
1: 2세, 3세 자녀들이 정말 이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0: 네.
1: 이 페스티벌 장소에 와서
0: 네.
1: 32가는 바로 우리 코리아타운입니다.
0: 맞습니다.
1: 미국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맨하탄의 32가
0: 네.
1: 코리아타운이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0: 네.
1: 그런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우리 코리아의
0: 네.
1: 문화 이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자녀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0: 네.
1: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0: 네.
1: 그래서 많이 자녀분들하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명석 뉴욕 한인회 화장맨 맨하탄에서 10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여기 페스티벌 부스는 나와 있으니까요. 미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키스 뷰티 그룹의 선물 백 2만 개 내 것도 하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명석 네. 회장님 여전히 바쁘실 텐데 시간 또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청식형 킹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46년간 소개해왔습니다. 맨하튼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킴스보석. 이번 주 킴스보석 세일 상품 다시 올라왔어요. 너무나 예쁜 랩그론 다이아몬드 목걸이들이 쭉 있네요. K라디오 홈페이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뭘 해먹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아내 만나방에서 성희모랑 정혜씨 만든 소박했던 우리 밥상 근세 풍요롭게 만드는 음식 나물, 국, 잼 또 떡도 있고요.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입니다.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화재단의 하트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고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더 화재단의 하트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홈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 그리고 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홈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버드 2층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사람 러빙워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특별한 혜택 찾으시려면 검색창에 쿠쿠 렌탈 검색하셔서 쿠쿠하세요. 쿠쿠 와, 제가 달립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 1000 장수 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장수 드릴게요.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 다섯 번째 가을. 이 계절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또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다양한 용품이 더해졌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공간, 제니 앤 뭉치,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 동안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있습니다. 문의 전화 201-320-3330 두란노 아버지 학교. 골퍼 여러분, 4명의 한 팀에 대해서 팀

마감입니다. 929-766-0088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1년 전통의 맞춤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경험해 보시죠.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로 한벌 가격에 맞춤 양복 2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오는 아시죠? 제가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2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 ラジオ。
1: K ラジオ게시판입니다。대한불교조계종해외특별교구뉴욕불광선원에서는30주년을맞아수불대종사초청대법회를개최합니다일시는10월4일일요일오전11시에시작하며뉴욕타판에위치한불광선원에서열립니다특히이번대법회는한국에서방문하신수불대종사큰스님의축하법문과문희경뮤지컬배우의축하공연뉴욕총영사의축사가준비되어있습니다또한점심공양과차량운행도마련했습니다수불대종사초청대법회에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립니다문의전화845-359-5151 845-359-5151뉴욕뉴저지골퍼여러분주목하세요제1회홀19골프라운지뉴욕뉴저지스크린골프팀대항전이펼쳐집니다우승팀은현금5000불준우승팀1000불홀인원1000불과다양한이벤트상까지준비되어있습니다실력이부족해서대회가부담스럽다는분들도걱정마세요18홀의경기를마친뒤오버파가가장많은최악의홀3홀을빼고잘친15홀의스트로크점수합산방식으로진행합니다몇번의실수는만회할수있어서초보골퍼도충분히우승에도전할수있습니다마음맞는4명이한팀입니다예선은10월19일부터2주동안편한날짜에예약해서참가하세요참가비는1인당100불로참가선물과간식음료까지모두포함됩니다9월30일까지선착순마감이니지금바로신청하세요실력보다팀워크5000불의주인공에도전하세요참가신청929-766-0088 929-766-0088가장아름다운계절가장특별한만남초혼재혼시니어스페셜매칭새로운인연을만들고특별한사랑을시작하세요가을은새로운시작을준비하기참아름다운계절입니다좋은사람을만나고마음을나누고함께할미래를꿈꾸는시간에베네셀은초혼재혼시니어를위한스페셜매칭으로소중한인연을만날수있도록세심하게도와드립니다단순한만남이아닌서로의가치관과성향원하는삶의방향을고려하여진지한만남과행복한인연으로이어질수있도록함께합니다그리고소중한인연이결혼이라는아름다운약속으로이어진다면에베네셀토털웨딩서비스가결혼준비의모든과정을한곳에서도와드립니다드레스한복예물예단웨딩촬영헤어메이크업연회장필요형까지여러업체를따로알아보며시간과비용을들이지않으셔도됩니다꼭필요한것은알차게원하시는품격은그대로예산과취향결혼형태에맞춰두분만을위한맞춤웨딩플랜을세심하게준비해드립니다초혼재혼시니어웨딩까지인생의소중한순간마다정성과품격을더해드립니다새로운인연에서아름다운결혼까지사람을만나고사랑을시작하고소중한약속을준비하는모든순간에베네셀이함께합니다올가을새로운인연을만나보세요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매칭과토털웨딩서비스에베네셀올가을나만을위한최적의유럽여행을찾고계신가요선선한바람이불어오는계절동부관광이엄선한최적의가을유럽여행으로떠나보세요웅장한역사와예술이숨쉬는서유럽영국프랑스스위스이태리4개국12일과로맨틱이태리7일로서유럽의로망을선사합니다그리고알록달록가을동화속을걸어보는동유럽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3개국9일과발칸4개국9일그리고동유럽발칸7개국14일로깊은향기를전합니다또하나이국적인열정과로망이가득한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0: 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달력의 마지막 날을 넘기는 날에는 이상하게 지난 한 달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9월 1일에는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았는데요.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 달을 보냈다고 말하지만 사실 시간은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지나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9월에 내가 뭘 했지? 이것보다는 9월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고 물어봐도 좋겠습니다. 잘 버텼다면 그것도 충분하고요. 많이 웃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9월이었을 겁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오늘을 잘 정리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리고 10월의 첫 장에는 조금 더 좋은 마음 하나를 조용히 적어두면 어떨까요? 9월 30일 투데이 출발합니다.

0: 네, 9월 30일 마지막 날, 마지막 수요일 여러분들도 만나 뵙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매월 마지막 날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아있네요. 2026년 앞으로 3개월도 잘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또 9월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투데이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프랑스 영화를 한 편 가지고 왔어요. 제목이 언터처블 1%의 우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에서 출발을 했어요. 뭔가 이게 실화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필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남자는 돈도 많고 교양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요. 하지만 너무 불행하게도 패러글라이딩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로 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24시간 이분을 이제 돌봐줄 간병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간병인의 면접을 보러 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드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경력도 없고 간병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친절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이 필리프는 이 젊은 남자에게 이제 관심이 갑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이 필리프를 대할 때 이제 뽑혀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약간 측은한 그런 눈길로 바라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 드리스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필리프에게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전혀 잊을 정도로 농담도 하고 어떨 때는 불편한 질문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솔직해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 필리프에게는 굉장히 신선함으로 다가오게 되죠. 결국은 이 필리프가 드리스를 간병인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요. 고용주와 직원에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아온 환경도 너무너무 다르고요. 한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부유한 귀족 집안 출신이고 한 사람은 그냥 파리의 외곽 그 가난한 지역에서 살아온 평생 그렇게 살아온 젊은이거든요. 당연히 좋아하는 음식, 뭐 예술 보는 방식 다 다르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이 함께 지나면서 서로의 세계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넓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나와 환경, 뭐 모든 것이 결이 정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좀 친해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리스는 아픈 필리프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방법과 아주 일상의 소소한 그런 즐거움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필리프는 자기도 몰랐던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뒤늦게.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필리프의 아주 고급 자동차가 있는데요. 드리스가 운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도 이렇게 너무너무 비싼 차를 만약에 내가 몰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이 드리스는 차를 굉장히 거칠게 몰고 뭐 경찰에게 쫓겨도 태연한 아주 그냥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운 친구가 됐고요.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실화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에요. 영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제 드리스의 이름은 압델 셀루라는 알제리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이 영화에서는 드리스라는 이름의 세네갈계 인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영화의 감독은 다큐멘터리에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실제로 필리프와 가족 또 이 압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필리프가 아무래도 아프다 보니까 삶의 의욕을 점점 잃어가게 되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굉장히 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드리스가 다시 찾아와서 필리프가 새로운 또 여성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에는 진짜 실제 인물인 필리프와 압델의 사진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화 속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됐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영화는 장애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영화니까 가능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급의 차이, 뭐 부의 차이, 여러 가지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도 충분히 진실한 그런 우정을 나눌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무엇을 이렇게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조금 더 넓혀주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내가 막 힘들 때 누군가 이렇게 뭐 아주 나를 맞춰주려고 막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툭툭 말을 던지는데도 그런 게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꼭 나와 비슷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뭐 아유 유유상종이야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은 그런 관계에서도 싹틀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좀 아름다운 그런 사랑, 우정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화 추천합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287990133. 선선한 가을이죠.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있습니다.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어요.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에 있는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고요. 거기에다가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상까지 18홀 중에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요.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선착순 마감인데요.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놓치셨다면 내일 한번 전화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YC케어를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와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NYC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죠.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는데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십시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주십니다. 929-766-0088.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특별 세일하고요.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놓치지 마시고 변화되는 피부를 꼭 경험하세요. 646-765-5117, 646-765-5117.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죠.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프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섬세하게 살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있습니다.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입니다. 718-359-3600.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1: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프론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21불 99, 풍고추 파운드당 1불 99, 깻잎 5번들당 3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 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침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 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9: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8: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9: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8: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9: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8: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9: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8: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8: K-뷰티
10: 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로펌.
10: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 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11: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10: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종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11: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의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10: 에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페리카나.
11: 뉴욕 청거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상인들의 권익 신장과 친목을 도모하는 뉴욕 한인 청과협회.
10: 뉴욕 경제인들과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0: 김종서가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구속. 아름다운 구속. 예, 제목 자체가 약간 반어법 같죠? 아름다운 구속이 있겠죠? 네.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AI 기술을 이용하면 인터넷이나 어떤 공간에 공개된 짧은 음성만으로도 사람의 목소리를 막 흉내내는 그 이른바 보이스 클로닝, 음성 복제 그런 것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막 복제한 뒤에 긴급 상황을 가장해가지고 막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기에 대해서도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로 뭐 엄마 나 사고 났어요. 지금 뭐 경찰서야 뭐 돈이 필요해요 등등. 이렇게 만약에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뭐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심장이 그냥 철렁 내려앉으시겠죠. 이렇게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왜 너 전화가 아니냐 그러면 전화기 잃어버려서 친구 전화로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엄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지금 바로 돈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바로 여기서 멈춰야 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경고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긴급성을 막 강조하고 비밀을 지키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둥지둥하다가 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 속에 이 목소리만 믿지 말라고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한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좀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다른 가족에게 실제로 확인하시고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투데이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2: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4: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5: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6: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5: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6: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5: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6: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5: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7: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8: 뉴 택시.

0: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멜로망스의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해피송 들으셨습니다. 10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행복한 그런 밝은 노래들을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데 기분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바쁘시니까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많이 바쁘시죠. 요즘 내가 누구하고 가장 오래 이야기를 했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편일까요? 아니면 아내일까요? 자녀일까요? 친구일까요? 누구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외로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도 받고 카톡도 하잖아요. 그리고 SNS도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정작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하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 요즘 이 외로움이라는 게 새로운 사회 문제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죠. 최근에 한 연구에서도 이 한국과 영국의 40대에서 한 70대 성인 약 294만 명의 데이터를 장기간 분석했는데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사망 위험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연구진은 혼자 산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고립, 우울감, 뭐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쩌면 이제 혼자 사느냐 뭐 같이 사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물리적으로만 같이 산다고 그 친밀한 건 아니니까요. 그 미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AARP의 최근 조사에서도 45세 이상 미국 성인 가운데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요. 특히 40에서 50대에는 이제 직장 문제, 가족, 뭐 돌보는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가 막 겹치면서 사람들이 대중 안에 있긴 하는데 그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때 또 갱년기까지 이렇게 겹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친구가 없는 게 아닌데 더 아는 사람은 더 많아지잖아요. 친구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나 혹은 마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히 일단 자녀들 신경 쓰다 보면 정신 없고요. 또 부모님 계시다 그러면 부모님 뭐 돌봄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여전히 책임질 일들도 있고 몸도 또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예전에는 뭐 퇴근 후에도 식사도 하고 뭐 또 1차 2차 가면서 그렇게 해도 다음날 멀쩡하게 출근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중년 이후가 되면서 이제는 저녁 모임 하고 나면 다음날 좀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 이 몸이 딱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을 좀 안 만나고 살았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 입 안에 이게 거미줄이 쳐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이제 관계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막 몰아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사람 뭐 하루에 주말에 몰아서 내가 못 만났던 사람 다 만난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뭐 30분씩 걷는 것처럼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한 10년 연락 안 하다가 뭐 뜬금없이 우리 딸 결혼하는데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람과의 관계도 쌓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 노년기에 들어서의 외로움을 조금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떤 분들은 진짜로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집에서 진짜 혼자서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소소하게 지내는 게 너무너무 좋다.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는 건 나한테 스트레스다.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그게 맞는 거겠죠. 이렇게 하지만 이제 가끔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털어놓고 싶을 때, 이 스마트폰을 쫙 보죠. 그 기록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뭐 몇백 명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서 누를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럴 때 조금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누구에게 연락은 하고 사는가? 가끔씩 누구랑 좀 만나서 이야기는 하는가? 이거 이렇게 그냥 살아도 진짜 괜찮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뭐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도 정말 상관없다면, 그것이 행복하다면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 외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먼저 한번 좀 연락을 좀 갑자기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조금씩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잊지 않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나한테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 연락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관계도 정성이 필요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듣고 싶은 노래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수현이 부른 노래인데요.

네, 악동 뮤지션 같이 부른 노래죠. 깊은 밤을 날아서 들으셨고요.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모임을 하다 보면 제일 그 화두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죠. 뭐 30대라고 하면 결혼 이야기, 그렇죠? 20대는 이제 연애 이야기하고 30대쯤 되면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40대쯤 되면 이제 자녀들 교육 이야기, 어디에서 뭘 가르쳐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살고, 50대가 되면은 일 어느 정도 아이들도 크고, 뭐 그때도 이제 자녀 양육은 끝나지 않았겠지만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자녀의 어떤 취업이나 아니면 또 결혼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면서, 그럼 대체 노후에 대한 준비나 이야기는 언제 하시나요? 언제쯤 거기에 신경을 쓸 수가 있는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60대가 막 넘어서야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뒤늦게 하시는 것도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더 젊었을 때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요즘에 60대가 넘으면 노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던 집도 만약에 독립을 하면 내가 이 집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좀 줄여서, 우리 부부만 사니까 줄여서 가서 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 많은 노후 준비 중에 한 가지, 내가 아프면은 또 어떻게 될까? 가족이 좀 알아서 해주겠지.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한데, 우리가 부부니까 뭐 배우자가 알아서 뭐 뒤처리를 해주겠지 이런 생각들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는 우리가 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갑자기 정말 사고가 나거나 우리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의식이 없어져서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 이러면 정말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이제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내가 어떤 결정을 원하는지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뉴욕주 보건국은 이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전 의료 계획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헬스케어 프락시 이런 게 있잖아요. 의료 대리인 지정하는 거. 내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믿는 사람을 딱 정해서 의료 결정을 대신하도록 해주는 거죠. 미리요.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이걸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빙 윌도 있잖아요. 내가 또 의사결정할 수 없을 때 어떤 치료, 의료 처치를 원하는지 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다 이런 이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자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야기를 해놓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을 가족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하기를 원해 라고 미리미리 이야기를, 멀쩡하게 내가 지금 건강한데 왜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냐? 라고 생각하시면, 글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해두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과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 그것도 노후 준비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문서 같은 거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나만 알고 있다가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거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중년 이후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가족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벌써 만약에 나누셨다면 정말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데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벌써 한 7개월 갔는데 저희가 부분 개편이 있어서요. 10월 1일부터는 제가 이제 투데이가 아니고 생활 상담으로 여러분 11시에,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내일이네요. 네, 항상 저희 K-Radio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께 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저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거니까 지금처럼 계속 저희 K-Radio 방송 아껴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계속 될 거니까요. 저는 또 이렇게 이 방송은 마지막 인사드리네요.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동률의 기적을 띄워드리면서 투데이 우진숙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10월 1일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수요일 아침부터 10월 1일 목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11시 땡나려는 K-Radio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생활의 지혜를 알뜰하게 네, 배워가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요,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너 땡땡땡에 땡땡땡 아니? 이렇게 답을 줬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오늘의 게스트 마지막 가는 길 아무 준비 없이 떠날 순 없죠. 땡땡땡 있어서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장례 절차를 잘 도와줍니다. 다음 문장 장례식장부터 추모예배 매장 화장 등 복잡한 마지막 절차를 가족 대신 가족처럼 차근차근 챙겨주는 곳. 마지막이에요. 특히 한인들에게 익숙한 한국식 장례 문화 그리고 미국의 장례 절차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 자, GPT가 얘기해준 이것은 아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은?
1: 예, 안녕하세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아,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했더니 굉장히 딱딱하게 해줘서 좀 재밌게 해봐 그랬더니 이게 재밌다고 GPT가 한 거네요.
1: 저는 제가 검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처음 듣네요.
0: 그래요?
1: 예.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장례식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좀 이런 기계나 이런 시스템이 좀 문외한이에요. 잘 몰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장례 때문에 챗GPT나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저를 추천해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는 뭐 아직 챗GPT한테 뭐 준 게 없는데 뭐라도 줘야 되나 해가지고 예, 참 그래서 신기하네요.
0: 네. GPT한테 뭐 줄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아마 진짜 저처럼 많은 그 한인분들이 검색을 하니까 얘가 이제 인식을 해서 알려주는 걸 테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많은 분들이 진짜 이분들한테 뭘 줘야 될 것 같은데 김민호 장례원 네.
1: 뭐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0: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일처리 하시는 분이세요. 자,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뭐 그 노동절이어서 연휴였는데 그 이발을 하셨어요.
1: 예, 뭐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 유학생 때부터 이용하던 이제 미용실이 이제 플러싱에 있으니까 네. 제가 다른 데 이사 갔더라도 이제 그래도 방송 때문에도 오고 그렇게 하니까 네. 꼭 이제 들려서 하고, 나이를 들면 뭘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0: 그쵸.
1: 제가 좀 고지식한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이 보기엔 답답할 수도 있어도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고지식하게 밀고 나가는 부분이 좀 맞지 않나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네. 남들이 답답하다 그러나 봐요.
1: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왜 꼭 그렇게 하냐. 근데 뭐 저는 제가 세운 이런 철칙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일에 있어서 철칙이라면?
1: 저는 사실은, 그니까, 저희 직업이 옛날에 이제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당연히 알겠지만, 그냥 장의사,
0: 네.
1: 뭐 시체 닦는 사람,
0: 네.
1: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funeral director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이제 undertaker,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약간 밑으로 보는,
0: 네.
1: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뭐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좋게 봐주시는데,
0: 네.
1: 뭐 한국도 그렇고, 그래도 이제 예전 분들은 뭐 시신 만지는 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꼭 뭐 자랑스럽거나 이렇게 뭐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좀 열심히 하려고
0: 네.
1: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돌아가시는 분을 직접 만지는 인간은 고인을 모시고 오는 거 깨끗이 씻겨드리고 닦여드리는 거, 뭐 약품 처리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옷 입혀드리는 거, 그런 어떤 저의 이제 업계에서도 사실은 뭐 2대째, 3대째 이제 좀 억지로 이렇게 하는 분명히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뭐 미국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뭐 네. 한인 분들도 있고 그런데
0: 억지로
1: 예, 억지로 네. 왜냐면 가업이니까
0: 네.
1: 그리고 사실은 또 부모님 입장에서 잘 본인들 되게 어렵게 세워놓은 이런 장례식이 장례식장 같은 것들 그냥 한순간 없어진 게 좀 안타까울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잘 모르는 저야 뭐 저나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라이센스 갖고 학교에서 만났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좋아서 이렇게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20년이 후쩍 지난 것 뿐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저희는 깨끗하게 양복 갈아입고 이렇게 상담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2: 네.
1: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2세나 3세들이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정말 고인분 하나 만지지도 않고
2: 네.
1: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모셔오지도 않고 그냥 정말 딱 상담만 하고 라이센스만 따가지고 이제 뭐 장지를 나갈 때나 뭐 보면은 뭐 장지도 안 나갈 때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만약에 고인분 만지는 게 싫다, 고인분 만지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죠.
2: 네.
1: 이 일을 하지 말고 저도 이제 늘 다짐하고 저랑 저희 와이프랑 늘 다짐하고 있는 게 저희 아들한테, 저희 애들한테 절대 이 일을 이렇게 강제로 시키지 않을 거고 저희는 네.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체력이 될 때 만약에 제가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고인분을 모시고 그렇게 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뭐 깔끔하게 이제 뒷선에서 물러나서 물론 이제 꼭 고인분을 모시는 게 꼭 이 일만 전부는 아니지만 왜냐면 상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뭐 좀 나이가 들었어도 제가 뭐 한 70 됐어도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했는데 지금 아직 제가 젊고 아직 지금 20여 년 동안 계속 고인분 모시고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고인분 모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특히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유가족 분들 보는 앞에서 직접 염을 했거든요.
2: 네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약품 처리나 그런 화학약품들 때문에 유가족 분들이 이렇게 고인분 모시고 오는 부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뭐 널싱홈이나 집에서 직접 가서 모시고 오지 않는 이상 병원 같은 데서는 유가족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모시고도 사실 큰 상관도 없고
2: 네.
1: 그리고 고인분의 약품 처리하는 거 시켜드리는 것도 그런 시설 때문에 이렇게 유가족 앞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유가족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고인을 모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정말 막말로 대충 해도 되고 아무나 시켜도 되고 누가 네. 했는지도 모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보이지 않아도 새벽이나 밤이나 뭐 낮이나 그냥 제가 기회 된다 그러면 그냥 꿋꿋하게 저랑 제 와이프랑 늘 같이 이제 고인분을 모시고 있고
2: 네.
1: 옷도 입혀드리고 메이크업도 저희가 해드리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 네. 아,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의 김민호 장례원 운영 철학이랄까요? 함께 또 얘기를 살짝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은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잠시 쉬어가도록 해드릴게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0년 훌쩍 들으셨는데 26년 경력의 김민호 장례원입니다.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뭐 드실 건데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지쳤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상까지 18홀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은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5,000불의 주인공이 되세요. 929-766-0088. 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3: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4: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라.
3: 깊고 편안한 한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5: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8: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7: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이용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0: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어찌 보면 장례라는 게 슬픈 얘기지만 지금 하기 때문에 눈물기 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 태어나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이런 말 생긴 것 자체가 분명히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저는 그걸 실상으로 너무 많이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10분을 장례한다 그러면 사실은 5분 정도는 이제 당연히 나이 들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사실은 80을 넘어야지 그래도 좀 고개가 끄덕거리고 옛날 네. 제가 처음 장례했을 때만 20여 년 전만 해도 사실은 70대만 넘어도 되게 네. 좀 장례식이 컸었어요. 보통 네. 호상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 거 80은 당연히 근데 지금은 만약에 앞자리가 그냥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좀 너무.
0: 너무 적다 하시죠.
1: 예, 왜냐면 지금은 네. 80 중반 뭐 100세 분들도 너무 장례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상주분들도 막, 진짜로 70 중반. 왜냐면 부모님이 100세가 넘으면 상주분들도 70대 중반이에요.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근데 또 그 다섯 분은, 정말 나이가 천차만별이에요. 10대, 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그런 것들이 불의의 사고도 있고 네. 뭐 저희 다 알다시피 이제 어떤 이제 질병들 특히 이제 암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너무 보다 보니까 정말 저보다 어린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0: 네.
1: 저 또래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 만약에 암이 걸리셨다 그러면 그래도 물론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뭐 몇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의외지만 남자분들은 정말 전날 너무 골프 잘 치시고
0: 네.
1: 집에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0: 네.
1: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0: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늘 열심히 이렇게 좀 살려고 하는 거죠.
0: 네. 아니 실제로 우리 뭐 가족 중에 누가 한 분 돌아가시고 나면 참 한동안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많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실제로 가족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항상 바라보니까 늘 마음이 이렇게 좀 삶을 새롭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예, 그런 것도 당연하고 저는 또 많이 울어요. 예, 네, 좀 이렇게 그러면...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만 안 되는데 원래 뭐 어떤 분들 이렇게 프로페셔널 뭐 울지도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인분 모실 때는 너무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조차도 옆에 있을 때는 되게 차갑다고 별로라고 할 정도로 좀 집중하는 편인데,
0: 네.
1: 근데 이제 장례,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고인,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긴장하는 게 고인분을 처음으로 유가족분들 보여드릴 때, 왜냐면 네. 저희가 약품 처리해드리고 깨끗하게 옷 입혀드리고 관해서 이제 저희 장례원 모셔두면 이제 유가족분들 올 거 아니에요.
0: 네.
1: 오면은 처음을 볼 때 그때까지 사실 저희는 제일 긴장인데요. 왜냐면 늘 아무리 저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고인분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약품이랑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물론 이제 편해 보이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저희가 잘한다 하더라도 또 살아계셨던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0: 그쵸.
1: 또 가족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 제일 긴장이 되고 그게 이제서 가족분들이 만족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불만을 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당연히 다 제가 한 일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래서 그게 긴장이 좀 풀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장례식이 끝나면 가족분들이 이제 울거나 그럴 때면 아니면 이제 중간에 예식 중간에 이제 저희가 오비추리가 아니고 이제 뉴노알러지 같은 건 이제 뭐 가족분들 생각해서 얘기 나누고 그럴 때면은 뭐 손자 손녀 갈 수도 있고 자제분들 할 수도 있고 친구분들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옆에서 저는 이제 장례식을 진행하는 사람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다 보면은 저도 많이 뭐 이렇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요즘에는 네. 좀 많이 바뀐 게 슬라이드 쇼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장례원 안에서. 그래서
0: 네.
1: 저도 보기 되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온 옛날 어릴 때 사진부터 해서 막 이렇게 지나고 나이가 먹는 사진들을 그 보면은 아,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족분들이 또 오손도손 모여서 예식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서 저희도 그거 보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 듣고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참여하진 않죠. 근데 저희는 이제 디렉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물러나서 뭐가 필요한 것들이 없나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런 거 얘기 듣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한 분의 인생을 되게 축약해서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감동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도 보면 좀 눈물도 많이 흘리고
0: 네.
1: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다 끝나고 났을 때 서로 정말 같이 약수도 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또 포옹도 하고 참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사실은 그게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너무 힘들 직업일 것 같은데 또 그런 장례식 한 분 한 번 모실 때마다 몸은 힘들고 하지만 또 그렇게 감사해주고 그러면 또 유가족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럼 전 늘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전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뭐 방금 뭐 챗GPT 얘기하고 뭐 리뷰가 좋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너무 잘하고 뭐 길고 뭐 날뛰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가족분들이 맡겨주지 않으면
0: 그쵸.
1: 저는 사실 지금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날 뭘 믿고 이렇게 전화해서 나한테 장례식을 맡길까 정말 가끔 뭔가 뭐 엊그저께도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저는 사실 신기해요. 저를 뭘 믿고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가장 정말 왜냐면 결혼식 장례식 정말 큰 행사잖아요. 이걸 망치면 엄청 정말 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장례식장 팀장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수하면 정말 그 유가족분들 앞에서 무릎 꿇어서 막 뺨도 맞고 정말 옛날 분들 좀 이렇게 무식해 좀 터프해져가지고 네. 막 뺨도 맞고 오죽하면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면접 볼 때
0: 네.
1: 그 이제 병원 원장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만약에 유가족분들이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 농담 같지만 정말
0: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래서
1: 맞아야죠. 그때는 이제 워낙 어렸으니까 그때는 뭐 이제 어렸으니까 맞아야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현실로도 일어나더라고요. 뭐 본인들끼리도 막 싸워요. 옛날에는 본인들끼리도 막 주먹짐 하고 막 가족분들끼리 왜냐면 가족들이 모이니까
0: 아 네가 여기 왜 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런 거 엄청 드라마. 많아요. 네네. 그런 거 엄청 그 현실이에요. 현실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많이 오히려 순화된 거고 현실은 더 많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그걸 감사한 거 믿고 맡겨주시는 그거 하나 보면서 계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0: 말이라는 게 그 어떤 뭐 목소리나 뭐 이런 건 내용 이런 걸 떠나서요. 그 안에 그 믿음 이런 게 마음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김민호 원장님 뭘 믿고 나한테 맡긴 하셨는데 음성을 들어보시면 믿음이 간다 이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번님이 지금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자, 일단은 우리 김민호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슬픈 얘기인데 눈물기 빼고 얘기하자 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전 상조회, 뭐 상조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미국에서 뉴욕, 뉴저지에도 한인들이 하는지 궁금해서 제 옆자리에 계신 분한테 물었거든요. 시부모님 나이도 있으시니까 혹시 가입했느냐 그랬더니 안 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말로 꺼내기가 참 마음이 좀 그죠. 저도 예전에 신랑이 그거를 준비할 때 참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네.
1: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뉴욕과 뉴저지 그러니까 뭐 타주는 모르겠지만 뉴욕과 뉴저지는 상조회가 있어요. 뉴욕 노인 상조회, 뉴저지 노인 상조회라고 있고 그러니까 네.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다른 회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네. 나이가 된다 그러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입을 하라고 해요.
0: 한인 노인 상조회.
1: 예, 뉴욕 네. 한인 노인 상조회, 뉴저지도 뉴욕 노인 상조회 따로 있고, 그 다음 뉴저지 같은 경우 뭐 상록회에도 이렇게 이런 장례식을 준비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0: 네.
1: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는 나이 제한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외국 회사에서, 외국 큰 보험회사에서 그냥 뭐 라이프 인슈런스 그런 거 당연히 있죠. 그런 것도 네.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인데, 좀 장례비가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꼭 가입하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국의 상조회랑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하세요.
0: 네.
1: 근데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상조회 물론 뭐 제가 현역에 있을 때랑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현역에 있어서 한국에 있었을 때랑 하고 지금도 한 보면은 예를 들어 한국은 제가 만약에 장례비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네. 500만 원짜리 이제 네. 상조 상품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거를 나눠서 뭐 매달 뭐 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내는데 네. 뭐 1년 정도 내면 당연히 500만 원 다 차지 않았을 거예요.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예를 들어 잔금이 4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그걸 내야 돼요. 내야지만 네. 상조에 가입했던 뭐 예를 들어 뭐 염을 해준다든지 뭐 수의라든지 뭐 장례 장의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준 서비스예요.
0: 네.
1: 근데 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상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금액들이 이제 뭐 제가 거기 직원이 아니니까 뭐 정확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0: 네.
1: 여기는 가입을 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의료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아픈데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한 지 뭐 1년 안에 돌아가시면 뭐 상조금이 없고 이런 그런 규범은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거 자세한 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총 장례비가 뭐 15,000불이 나온다고 해서 가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그 상조에서 정한 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 매달 나오는 금액을 그 금액도 사실 되게 적어요. 보통 1년에 50불에서 100불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는 비용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이거든요. 그걸 내면 그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년만 이상만 부으면 상조금 100만 5천 불을 다 탈 수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한 달에 100불을 내더라도 5년을 내면은 15,000불이 안 되잖아요.
0: 그쵸.
1: 그럼 한국처럼 생각하면 나머지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 네. 상부 상조의 생각으로 그냥 서로 십시일반 모아 돈을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넣으면 나머지를 그냥 상조금 다 받을 수 있어요.
0: 그냥 진짜 상조회네요.
1: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상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가. 저는 그래서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아 우리는 뭐 정말로 상조금 낸 것만큼 오래 가입 뭐냐면 20년 30년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정도 냈으면 사실은 받을 금액하고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이 한 달에 뭐 50불 100불씩 내 장례금 해하면서 안 모아놓잖아요.
0: 그렇죠. 안 모으죠.
1: 안 모으는데 네.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작은 돈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장례식 하고 오지만 저도 갑자기 목돈으로 만약에 5,000불, 네. 10,000불, 뭐 어떤 분 만약 매장한다고 하면 뭐 장지도 산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4개가 쉽지가 않아요.
0: 안 되죠. 예, 정말. 안
1: 예,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조회를 가입해 둔다 그러면 정말로 유가족분들이 실제로 뭐 금액 돈 하나 내는 거 없이 저희는 상조회랑 다 이렇게 장례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누육과 누저지에서 나이가, 그러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상조회 전화 보시면 되겠지만.
0: 네.
1: 자격이 되신다 그러면 저는 100%. 100% 그걸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되게 저희가 코로나 때 어려웠잖아요.
0: 그쵸.
1: 그때 네. LA나 이쪽에서는 막 상조회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돈을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문 닫다 그런 것도 저도 소식은 들었었거든요.
0: 네네.
1: 잘은 모르지만 들었는데 뉴욕 누저지는 상조회는 그 코로나를 다 겪어냈어요.
0: 다 이겨냈어요?
1: 예, 다 야. 이겨내서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아, 여기는 재정적으로 꽤 문제가 없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 전 자신 있게 제가 직원도 아니지만
0: 네.
1: 가입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이게 뭐 연령 제한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GPT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62세에서 82세 사이
1: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저 자세한 내용은 상조에 이제 뭐 이렇게 좀만 저희 업소록이나 그거 찾아보면은 상조에 뉴욕도 그렇고 누저지 그러니까 누저지 사시는 분들은 누저지 상조에 가입하는 게 맞을 거고 뉴욕 사시는 분들은 뉴욕 상조에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셔서 나이 되신다 그러면 가입하시는 거 저는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0: 네. 약간 다른 얘기지만 가족이 뭐 자식이 부모님 들어드리고 이런 것도 되나요?
1: 아, 그럼 당연하죠.
0: 오,
1: 네, 당연하죠.
0: 네. 자, 이렇게 뉴욕과 뉴저지에 각각 한인 상조회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정 기간 이렇게 돈을 내고 매달 내다가 도움을 받을 때는 그냥 도움을 받으시면 되니까 한국하고는 완전 큰 차이.
1: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은 궁금하셨을 거예요. 김민호 장례원 어디에 있을까? 문의 전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김민호 장례원은 운원이 있는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장례 가능하고요. 뉴저지 주소입니다. 1601 팰리세이즈 에비뉴 포트리에 있고요. 웨체스터 장례원 주소입니다. 64 애쉬포드 에비뉴 답스페리 웨체스터 카운티입니다. 상담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곳에서 어디서든 장례가 가능합니다. 김민호 장례원의 상담 전화 347-256-6976번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꼭 벌어지고 나서 상담해야 되는 건 아니죠?
1: 미리 연락 주셔서 사실 나쁠 건 없습니다.
0: 네. 근데 미리 연락을 해서 한참 통화를 하면 힘들지 않으실까요?
1: 제가 알아서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0: 이쯤 하면, 네, 되겠거니. 보통 그러면은 진짜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전화하면 시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전화드리면 될까요?
1: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뭐 한번 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347-256-6976번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북저, 북 뉴저지 쪽에 예, 파크레이치 쪽에 새로 오픈 어떻게 잘 준비되어 계세요?
1: 열심히 정말 그 뼛속부터 갈아엎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열심히 고치고 있습니다.
0: 네. 왜냐하면 이쪽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얼핏 듣고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1: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근데 열심히 네. 준비해서 정말 올해 안에는 꼭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생활 백석.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유용 유전자에 상조회가 있어서 가능하면 가입하는 편이 더 좋다.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지켜보셨다. 이런 말씀을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일을 당하고 난 가족분들 뭐가 제일 뭐랄까요? 막막한가요?
1: 보면. 저한테 네. 이제 그 앞에 저희가 광고하기 전에 좀 이렇게 상담 얘기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럼 뭐냐면 본인 분들이나 아니면 자제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그 나이가 있다는 거는 요즘 이제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보기엔 80, 90 네. 정도 넘으신 분들이 이제 본인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전화를 먼저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반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좀 이제 병원에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널싱홈에 계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진들이 얘기를 해줘요 보통 네. 아 이제 좀 장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짧게는 뭐 정말 당일 아니면 길게는 한 몇 주 정도에서 이제 어떤 장례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얼굴을 보고도 많이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좀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좀 그거는 많이 좀 힘들어요. 그 대신 이제 상담 전화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만의 이제 노하우를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어떻게 좀 해야지 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락 왔을 땐 전 딱 이것만 물어봐요. 혹시 만약에 본인 분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매장을 하실지 아니면 화장을 하실지 생각해 두셨냐고.
0: 이게 왜 중요할까요?
1: 왜냐면 네. 만약에 매장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장지를 미리 구매를 해 두셔야 돼요.
0: 미리? 얼마나 예. 미리요?
1: 아니요. 미리 구매하시는 게 왜냐면 장지를 구매하는 게 사실은 쉬울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취향이란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산속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깔끔하게 공원처럼 뭐 비석이 올라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뉴욕에서 많이 가는 곳은 예를 들어 뭐 파일론이라는 장지 같은 경우는 비석이 없이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네. 깨끗하게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럼 반면 또 무궁화동산이란 저기 좀 롱한 끝쪽에 있는 곳은 또 비석이 또 다 서 있어요. 네. 또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저지는 사실 더 다양해요. 네. 산세에 있는 장지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평지에 있는 장지가 있고 또 도심에 있는 장지가 있고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매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미리 왜냐면 장지값은 매년 올라요.
0: 아, 예.
1: 장지값과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이제 그 땅을 파줘야지만 관을 묶어 하잖아요. 그 두 개의 비용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장지도 우리가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장지를 샀는데도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화장하신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거든요. 네. 왜냐면 뭐 이사 가는 분들도 계속 탈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 매장을 한다 그러면 장지는 미리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 분들은 뭐 당연히 뭐 낙골당을 간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낙골당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지만 네. 내가 이 화장된 유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0: 네.
1: 아니면 따로 누용 누저지는 뭐 수목장 공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뒷마당에다 이렇게 뿌려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수목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저는 뭐 저희처럼 뭐 집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냐면 당장 뭐 한두 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매년 오르니까.
0: 네.
1: 그리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딱 그래서 이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는 이유가 매장인지 화장인지 결정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매장이면 장지 구입, 화장이면 이 화장된 유골을 어떻게 물론 다 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더라도
0: 미리
1: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 분들이 전화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이 전화번호를 자제분한테 줘라. 왜냐면 자제분들이 미리 물어보진 못한다. 우리 정서상. 본인들이 나는 예를 들어 매장을 할 거고 장지 땅 이렇게 사놨고 그다음 땅 디드 있잖아요.
0: 네.
1: 땅 문서랑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지금 뭐 제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주면은 장례식의 90%는 준비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 나머지 10%는 뭐냐면 누군가가 돌아가셔야지만 장례 일정을 잡고 어떤 식의 장례식을 할지 그때 결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네.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돌아가시지 않은데 우리는 월요일날 저녁에 장례하고 화요일날 뭐 장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딱 그렇게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얘기해 두면 거의 대부분, 아, 그렇네요 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그냥 전화를 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5분이면, 5분에서 10분이면 통화가 끝나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이제 나머지 절반 이제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노안이셔서 뭐 널씨름에 계시더라도 이제 의료진들께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짧게는 정말로 오늘 전화했는데 오늘 저녁에 연락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0: 네.
1: 그럼 아니면 보통 한 달 안에 길어야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똑같이 얘기는 해요. 매장하실 건지 화장하실 건지 그리고 매장하셨던 그러면 장기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웬만하면 저는 이제 만약에 왜냐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저랑 장례를 꼭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 군데 전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 전화 왔을 때는 제가 환자분이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인적사항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큰 틀만
0: 네.
1: 매장하실 건지 화장하실 건지 뭐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건지 이런 것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장례원을 정하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서 이제 환자분에 대한 정보라는 게 이제 뭐 성함, 뭐 성별,
0: 네.
1: 그다음에 어디에 계신지.
0: 네.
1: 왜냐면 어디에 계신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랑 널싱홈에서 돌아가신 거, 그다음에 집에서 돌아가신 게 다 달라요. 해야 되는 절차들이.
0: 아,
1: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뭐 병동으로 가서 고인물을 모시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는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돌아가시고 나면은 보통 한두 시간 가족분들한테 시간을 주고 유가족이 떠나면 병원에서 이제 트랜스포트팀이 고인분을 안치실로 옮기고
0: 네.
1: 담당 의사가 사인을 하고 유가족이 선택한 장례원이 병원장에 연락해서 언제 고인분을 모시고 나오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떤 분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해서 뭐 바로 몇 시간을 모시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 정도 뒤에 그렇게 모시고 나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유가족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면 저희가 병동에서 모시고 온다고 생각하면 저만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0: 그쵸.
1: 그런 것들 행동 요령을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너싱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원처럼 안치실이 있는 너싱홈과 그 다음에 병원처럼 병원 아니고 그냥 정말 안치실이 아예 없는
0: 네.
1: 너싱홈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안치실이 없는 너싱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런 것들은 보통 소셜워커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한테 물어본대요. 입주할 때 너싱홈 들어올 때 혹시 장례원 결정한 곳이 있냐. 그래서 연락처를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처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안치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보통 이제 뭐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뭐 4인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대로 그냥 고인물을 둬요.
0: 아?
1: 예.
0: 그다 4인이면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1: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장례원에서 모시고 나오기를 원해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시간, 2시간에서 모시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가족한테 설명을 드리고
0: 네.
1: 저도 최대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모시고 가려고 물론 연락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는 게 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너싱홈이면 너싱홈에서 보신 분들 뭐 다 오셨습니까? 뭐 어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라는 것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0: 네.
1: 것들 시간을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최대한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낮에 이제 뭐 장례식 중이면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진짜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트랜스포트팀을 보내서 왜냐면 모시고 나와야 되니까 먼저.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0: 네.
1: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정말 너무 다반사의 종류가 그게 뭐냐면 그냥 노안으로 주무시다가
0: 네.
1: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장례 치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인데 넘어지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0: 갑자기요?
1: 예.
0: 예.
1: 얼어서 계시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아니면 이제 하스피스인데 하스피스 케이스인데 하스피스 같은 경우는 하스피스 이제 그런 병동처럼 병원처럼 있는 곳이 그런 시설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스피스 에이전트를 끼고 집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만약에 하스피스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하스피스 에이전트가 있는 분들은 경찰을 부를 필요 없이 그냥 하스피스 에이전트만 부르면 하스피스 에이전트에 속해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누가 와서 이제 사망 선고를 해주고 그 사망 선고 끝나면 저희가 장례원이 가서 집에서 모시고 나오는 거고
0: 네.
1: 만약에 어르신들이나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보기엔 그냥 노안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럴 때는 다 사고사예요. 일단은
0: 네.
1: 그럼 다 경찰을 불러야 돼요. 경찰이 와서 유가족한테 어르신이 뭐 어떤 약 먹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주치가 있으면 주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네가 뭐 사망진단서에 뭐 사인을 하겠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어르신들 넘어오셔서 뭐 어디 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외부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그치. 우리가 생각해, 아,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을 넘어 돌아갔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경찰들 보기에는 누가 밀었을지.
0: 어, 그러네요. 예.
1: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되게 다르죠, 들어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행동 유형 때문에 만약에 장례원이 저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어디서 돌아가신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0: 네. 그러니까
1: 저를 정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래서 상담 시간도 훨씬 길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특히 누저지는 제가 장례원이 한인타운에 있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장례원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장례원 오셔서 이제 상담을 다 해놓죠. 그럼 저희는 이제 딱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돌아가실 분들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장례원을 이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환자분의 이름, 성함, 어디 계신지 뭐 생년월 그런 것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정해 놓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 분들 일반적으로 병원, 널싱홈, 집이 세 곳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행동 요령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지만 또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은 머리가 정말 새하얘지거든요.
0: 하, 진짜 뭐부터 뭘 예. 어떻게 막 이렇게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실제로 정말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처음 제가 전화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0: 아유.
1: 예,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설명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차분하게 최대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좀 하는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어르신이 있거나 아니면 뭐 널싱홈에서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떤 병 때문에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신데 좀 날짜를 좀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그래도 뭐 저를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 저를 선택할 필요성도 없으시고 하지만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상황에 맞게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할 때는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오거나 오더라도 답변을 잘 못해드린 게 되게 이렇게 개인적이고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요.
0: 그렇죠.
1: 저도 장례식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제 이름을 걸고 장례식 한 것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물론 대부분의 한 70% 80%로는 저희가 했던 경험에 의해서 대부분은 다 진행이 돼요.
0: 네.
1: 하지만 나머지 20, 30%는 또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에이. 정말 케이스마다 이렇게 달라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전했을 때는 일반적인 것도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왜냐면 방송에서 자기 개인사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셨을 때는 좀 개인적인 거를 저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왜냐면 좀 더 저 뭘 알아야 제대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해서 미리 전화하는 거는 제가 고인분을 모시고 있을 땐 전화를 거의 1시간, 2시간 못 받아요. 하지만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로 전화해서 또 답변해 드리니까 미리 전화하시는 건 사실은 정말 하나 손해볼 게 없습니다.
0: 네. 뭐 지금 앞서 살짝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례식 중에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순간도 있는데 그 순간에 왜 전화 하려놓고 안 받아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1: 그렇죠. 그렇게 오해는 해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전화 제가 만약 못 받는다 그러면 아 못 받는 상황이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특별히 진짜 한 시간 늦어도 두 시간 안에는 바로 제가 콜백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 본인 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울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1: 아니 그분들은 오히려 늘 하시는 말씀이 네. 뭐냐면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내가 좀 알아둬야 되겠다.
0: 예.
1: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자제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매장할지 화장할지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괜찮으시고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럼 제 연락처까지 슬쩍
0: 네.
1: 한번 드리라고 그러면 다 준비되셨다고 그럼 네. 제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0: 네. 누군데 이름이 뭐지 하셨던 분이 있다면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화번호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347-256-6976번입니다. 김민호 장례원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 뉴저지 또 웨체스터 장례원 있고요. 상담하시고 어디서든 장례 가능합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아까 그 장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뭐 어디에 모실지 이거 결정을 못해서 막 일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1: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사실은 여러 장지도 구경할 수 있고 그게 있어요. 장지가 마음에 들어도 내가 살 수 있는 땅, 그럼 장지가 넓잖아요. 네. 살 수 있는 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0: 아,
1: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장지 같은 걸 문의 오면 저희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그냥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장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그냥 말씀드린 그게 다고 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꼭 장지에 직접 전화해서 세일즈맨을 만나서 내가 직접 살 수 있는 땅이 어딘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네. 장지라는 게 이게 야외잖아요. 사계절이 다 달라요. 아, 봄에 갈 때, 여름에 갈 때, 가을에 갈 때, 겨울에 갈 때.
0: 네.
1: 어떤 분들은 나무 밑에 그늘이 있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손자 손녀들의 자식들을 방문했을 때 그늘에 좀 앉아 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 그늘 지면 이거 잔디 잘 안 자라. 이거 뭐 무기 습기 있어.
0: 예.
1: 너무 달라요.
0: 그럴 수 있네요.
1: 너무너무 달라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장지를 미리 구매하시는 거 좋고 그러니까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앞에 말씀드린 그런 초이스가 거의 없어요.
0: 급하게 그냥
1: 맞아요. 그러니까 되긴 되는 근데 초이스가 네. 없기 때문에 물론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뭐가 마음에 좀 그 내 가족을 방문할 때마다 그게 계속 거슬릴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마음에. 에.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그러니까 잘 선택하고 요리조리 이렇게 고르고 했는데도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급하게 결정을 얼마나 또 그게 더 많이 있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만약에 장지를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보시고 결정을 해두시고 구매까지 하시는 게 그런 선택적인 것도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0: 네.
1: 가격도 훨씬 더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없어요.
0: 네. 해마다 가격은
1: 오르고 매년 오르기 때문에 네. 미리 구매하시면 정말 단돈 100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0: 장지를 구매해두면 거기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뭐 해마다 들고 이런 건 없나요?
1: 보통 장지마다 다 달라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포메이션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지를 사무실에서 가서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개인 거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한테 뭐 장지를 뭐 팔아줄 수 있냐 아니면 네. 어떤 분들이 나한테 장지를 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냐 한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실제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끼리 누가 아무개가 장지 뭐 샀다 이렇게 했다고 한글만 써서 나중에 저한테 저 장지 샀습니다 이렇게 딱 주세요.
0: 네.
1: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네. 장지 사무실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처음에 구매하신 분 그분 이름으로 모든 게 돼 있어요.
0: 네.
1: 물론 쓸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대신 본 장지 오너한테 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뭐 추가 서류를 받아오라고 뭐 사인을 받아라고 해서 쓸 수는 있지만 가끔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본인분이 장지를 사시는 분이거나 장지를 판매하시는 개인 거래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꼭 장지에 가서 그 땅 문서까지 새로 다시 이제 살 사람이든 팔 사람들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다 바꿔서 좀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0: 네. 혹시 그 장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1: 저희가 이제 윤년이라 그러죠.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이제 이장 개장 요즘에 이제 그 영화 때문에 뭐 파묘라고도 많이 하는데
0: 네.
1: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좀 장례식이랑 다른 게 뭐냐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통 그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냐면 본인분들이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꽤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분의 부모님들을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좀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열어보시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0: 얼마나 많이.
1: 그러니까 저는 네. 또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장례비가 10,000불 들었다 그러면 이장 개장할 때도 10,000불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례식은 사실은 장례 비용에 들어가는 모든 웬만한 비용들은 그러니까 화장하면 화장장 비용, 네. 매장이면 매장하는 장지 비용 빼고 나머지는 장례원이 다 유가족한테 차지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네. 사실은 조금 저렴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0: 이제 비용 문제도 궁금하긴 한데 질문 올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장한 유골을 찾아서 우체국을 통해서 타조에서 보내오는 유골을 많이 받습니다. 방금 원장님이 집에 모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뉴저지에서도 가능한가요? 집에서 얼마 동안 모실 수 있냐 이런 질문.
1: 기간은 상관없어요. 저도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 어머니 한국에 돌아와서 모시고 왔을 때도 그냥 지금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0: 그냥 계속.
1: 예, 그리고 되게 네. 설명을 잘해준 게 뭐냐면 합법적으로 쇼핑으로 보내는 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어요. 예. 우체국을 아유. 통해서만 보낼 수 있고 직접인가 내가 모시고 뭐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운전해서 타주 가는 거 아닌 이상은 네. 저희가 여기서 한국으로도 유골을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우체국을 통해서만 저희가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모시는 거는 전혀 뭐 어떤 뭐 1년 안에 뭐 딴 데 해 그런 거 전혀 없고 집에서 네. 그냥 계속 모시고 있어 상관없습니다.
0: 뒷마당에 나름대로 그냥 수목장 해도 상관없는
1: 그게 바로 생각 한국분들 생각하는 수목장인 거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0: 네. 자, 답변이 됐을까요? 네. 메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저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장이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 많이 든다.
1: 그래서 네. 뭐냐면 이장은 여러 업체가 껴야 돼요. 그게 네. 뭐냐면 장지에서도 새로 땅 파줘야 되는 비용도 이제 또 추가가 될 거고 그다음에 네. 만약에 비석이 있었다 그러면 비석을 이제 안 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그 비석도 또 이렇게 폐기해야 돼요. 그 아, 폐기해야 되는 비용도 들고.
0: 그 쓰레기통이나 버리면 안 돼요.
1: 아니죠. 예, 그 따로 폐기하는 것도.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국 분 중에서 메탈관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메탈관으로 화장할 수가 없으니까 또 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끼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해드리기가 되게 좀 어렵고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0: 야, 메탈관을 썼을 때 화장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뭐 상상도 못했네요. 자,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김민호 장례원 상담 전화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원장님 이제 가실 때가 됐는데 항상 밥 든든하게 챙기시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대표구 뉴욕 불광선언에서는 30주년을 맞아 수불 대종사 초청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뉴욕 타판에 위치한 불광선언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법회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수불 대종사 큰 스님의 축하 법문과 문희경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뉴욕 총영사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심 공양과 차량 운행도 마련했습니다. 수불 대종사 초청 대법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 845-359-5151.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 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0: 1-800-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정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오늘 비무장지대 MDA 이남에서 북한의 지뢰가 발견됐다면서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임명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장과의 갈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제 마음대로 대법관을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 국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의 명물이 된 상어 북항이를 이제 바다로 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죠. 물줄기를 싸도 상어 북항이가 공원 밖으로 안 나가면서 구조작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상어 박사인 최윤 군산대 명예교수를 연결해 북항에게 가장 좋은 마음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노컷대론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도 김일정 전 의원님, 금태섭 전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 자, 우리 금태섭 의원님은 오늘 갑자기 모셨는데 개인 스케줄을 취소하고 와주셨습니다. 의외의 예. 김태섭이다.
4: 예, 집에서 저 키우는 거북이가 있어가지고 어항청소를 2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아. 이 핑계로 그냥 왔습니다.
1: 아, 어항청소를 미루고 오셨구나.
4: 예.
1: 대신 저희가 북항의 얘기를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1: 야, 우리 거북이를 또 열심히 키우는 김태섭 의원님 재밌습니다. 자, DMZ 지뢰 폭발 사고 후속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엔사가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이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렸군요.
3: 네. 그러니까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우리군 장병 3명이 다친 지뢰폭발 사고 관련해 유엔사가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군과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합동 현장 조사를 했는데 어제 군사분계선이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반보병 지뢰 한 발을 추가로 발견을 했고 유엔사는 그래서 오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1: 예.
3: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인 유엔사가 이번 북한 지뢰가 MDL 남쪽에 있었던 사실과 정전협정 위반을 함께 공식화한 겁니다.
1: 북한에서도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김여정 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정부가 벌인 자작극이다. 우리가 자작극을 했다고요?
3: 네. 그러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냈는데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비교를 하면서 명백한 자작극, 서울의 자작광대극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북한군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라면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 역시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주권 행사라고 했고요.
1: 예.
3: 여기에 좀 강도 높은 위협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군을 향해 실제 사격을 할 경우에는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다 라고 했고 동부전선 21사단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1: 예, 우리 군의 입장은 뭡니까?
3: 강현우 합참작전본부장은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 예.
3: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고요. 특히 북한이 이번에 지뢰를 매설하며 추진하는 국경선 요새화 자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 이렇게도 경고했습니다.
1: 예, 일단 여야 모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건 한 목소리긴 한데 지금 북한의 반응이 좀 적반하장인 상황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김희정 의원님부터.
4: 야, 말이나 말지. 자작극이라고 덮어씌우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1: 그러니까.
4: 그러니까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사고 났을 때도
1: 예?
4: 그때도 적반하장격이었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북쪽에서 이 준 전시 상황 선포하면서 오히려 더 막 군인들이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뭐 시인할리는 만무한데 뭐 시인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인정하는 꼴이니까
1: 예?
4: 적반하장은 예상했던 어떤 반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1: 예?
4: 그래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 이 말이라도 좀 퍼부어야 되는 거 아닌가.
1: 아.
4: 북한에 김여정을 이 있다면 남한에는 김유정이 있다.
1: 아, 맞네. 어, 괜찮다. 나만의 김유정이 한번 그냥, 그냥, 예.
4: 이 뭐 하는 짓이니? 이 오리발 말이야. 아,
1: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자, 금태섭 의원님.
5: 예, 북한은 늘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뭐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뭐 멀리는 칼기 폭파 사건도 그렇고, 예전에 일본 해안에 침투해가지고 일본인들을 납치하고 이런 사건들도 다 부인하다가 뭐 수십 년이 지나서 인정하고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데, 다만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당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에 맞는 시나리오가 마련됐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있을 때 저쪽에서 부인하면 우리는 어떤 뭐 위력을 보인다든가 저쪽에서 후회할 만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부터 뭐 저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처음 있는 이런 일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참 북한 태도는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준비 자세가 약간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1: 예, 김여정 부장이 한 발만 써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인데.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다시 갖다 놔야 된다. 방송 재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일각에서는 아니다. 실효성이 없다. 접경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피해가 클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김인정이.
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5년 사례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2004년 이래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했거든요.
1: 예.
4: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1: 예.
4: 제발 멈춰달라라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3주 만에 아마 6개 항을 합의하면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1: 예, 예.
4: 그때 아마 최초로 유감 표명도 하고 이상가족 상봉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이 대북 심리전의 그 효과가 그때만큼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적경 지역 주민들이 이제야 발 뻗고 잔다라고 그 울면서 하소연했던 그 맞아요. 기억들도 나거든요.
1: 예.
4: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발 뻗고 자는데 그분들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이거를 재개해서 그만큼의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도 사실 고민할 지점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범주 안에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옵션 중에 하나일 수 네. 있다라는 네. 말씀.
5: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얼마나 위력인지는 모르겠는데
1: 예.
5: 뭐 정부 측 입장에서는 접경 지역 주민들 사정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사실은 또 대북 확성기 전부 철거해놨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5: 이거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뭘 할지 저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1: 예.
5: 그게 뭘지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2015년에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했을 때 북한에서 제발 그만둬 달라고 했다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1: 예.
5: 그렇게 북한의 반응이 나올 만큼 어떤 저 이 타격을 줄 만한 거 아프게 할 만한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지 않습니까?
1: 예.
5: 이 뭐 상응하는 조치가 도대체 뭔지 저부터도 좀 묻고 싶네요.
1: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 만나지 마세요.
5: 이런 북한이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걸요.
1: 아, 그런가요? 오히려 트럼프가 화낼 수 있나?
5: 예.
1: 예. 자, 근데 우리 금태섭 의원이 오셨으니까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대법관 임명 제재 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비판을 했어요.
6: 네, 성기영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어제 네. MBC 라디오 조선 뉴스 하이킥에 출연을 해서 꽤 좀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 네.
6: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거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1: 예.
6: 또 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는 이제 문서를 통한 절차를 강조했고 부서도 강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의 재재청 거부는 문서로 전달을 또 안 했다. 이것도 논란이네요.
6: 네, 뭐 복기해보자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에 이 재재청을 거부하면서 청와대가 보낸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 또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1: 예.
6: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헌법조항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조 대법원장이 재재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별도의 공식 문서는 보내지 않았다라는 점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6: 노경필 법원행정 처장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뭐라고 설명했냐. 대법원 내부에서도 청와대에 공문을 보낼 건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인지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3: 조이제 대법원장이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발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1: 예.
3: 발표 당일에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발표해야겠다는 말을 들은 뒤 청와대 측에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면 공문도 보내는 게 어렵지 않잖아. 아, 요즘은 전자 이메일을 보내면 되는 거, 찍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가 만나는 게 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아, 제 상식으로 금세수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5: 아니, 저기 저 뭐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문제는 대통령 쪽에서는 말하자면 이 대법원에다가 의사 전달을 한 거예요.
1: 네.
5: 우리는 이것 국회에 안 보낼 테니까 다시 제청을 해라.
1: 그렇죠.
5: 근데 이 대법원에 선 지금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없거든요. 그냥 우린 안 한다.
1: 아.
5: 그런 거니까 사실 이게 효력 문제가 생길 거는 없습니다.
1: 아.
5: 법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거고요. 이게 그 뭐 여러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원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1: 아, 차분하게?
5: 예, 저는 이 뭐 이게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부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권리 회복에 방해가 되는 거고 이 시장을 초래한 거기 때문에 양쪽 다 좀 잘 하셔야 되는데
1: 예.
5: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대법원 쪽에서 양보를 물러서서 누구를 임명하는 경우에
1: 예.
5: 그게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대법원은 원래 힘이 없는 기관이잖아요.
1: 예.
5: 이저 입법 사법 행정을 봤을 예. 때 사법은 예. 입법이나 행정에서 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말하자면 저 홍보수석 비서관 아닙니까?
1: 예.
5: 홍보수석 비서관이 대법원장을 직접 비판해가지고 대법원장이 만약에 그에 응해서 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청하겠다. 이러면 아주 안 좋은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1: 오히려.
5: 예, 아. 저는 이거는 아주 좀 청와대에서 만약에 좀 지고 화가 나더라도 이거는 좀 더 큰 거를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예. 말씀이네요. 네. 김유정 의원님.
4: 저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모습이
1: 네.
4: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고도의 정치행위다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는데
1: 네.
4: 나 재재청 거부한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을 때 말입니다.
1: 네.
4: 그런데 다시 이 얘기까지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1: 공보관으로 해.
4: 뭐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대법원장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역대 이렇게 대법원장 뉴스는 이게 많이 다른 건 처음 아니에요 사실은?
4: 이게 정치권 뉴스잖아요.
1: 네,
4: 그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고 정말 비정상적인 지금 네. 모습이고 그런 행태다라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대법원장 이름을 이렇게 제대로 세 글자를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이 모든 상황이 노말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조금 돌아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1: 오히려 이렇게 청와대 이렇게 해도 대법원장에 버티고 대법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삼권분립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4: 그게 고민의 지점. 예, 고민의 지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갈등의 양상이 예, 결국엔 예. 올 시시비비를 떠나서
1: 예.
4: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이게 불리한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정권에게 아주 유리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1: 길게 갈수록.
4: 이제 그게 그럼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잘 풀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5: 아니 김 의원님께서는 지금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이 정치인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죠. 정치를 하는데 네. 그 대법원장이 정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뭐 선진국에서는 다 들으려고도 안 할 거고 다만 일반 정치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1: 그래서 고도의 정치.
5: 고도의 정치. 이 사법부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저 지난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파기환송하고 예. 이런 거를 보면
1: 예.
5: 이게 뭐 우리같이 법률가들은 뭐 어느 쪽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거를 따질 수 있지만
1: 예.
5: 사실은 그 상황에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현명한 거냐고 보면은 우리가 대법원장에게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쳤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1: 아, 좋은 지적이네요.
5: 네, 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유시민 씨하고 한번 토론 프로에서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대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당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거를 힘과 힘의 대결은 정치로 보는데
7: 당해야 된다.
5: 아, 그래가지고 이 법원은 무릎을 꿇리면 이재명 대통령 5년 하시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는 큰 타격을 준다고 봅니다.
7: 대법원이 야당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 무릎 꿇리기는 여기서 박지원 의원이 근데 이제 대법원장이 대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했는데.
3: 네, 이게 이제 어젯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에서 한 발언입니다.
7: 예.
3: 재재청 요구를 거부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혔는데 이거 검찰총장 윤석열처럼 대법원장 조희대도 엉뚱한 생각,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7: 예.
3: 그래서 최근 행보를 두고 여의도 정치 뺨치는 서초동 정치다, 사법 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7: 예.
3: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뭐 객관적으로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7: 예, 자, 박지원 의원을 잘 아시는 우리 김유정 의원님. 자, 이 판단이 맞습니까?
4: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흘러나와요.
7: 아, 흘러나와요?
4: 예, 김영진 의원도 사법부 윤석열을 꿈꾸나?
7: 아.
4: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7: 예, 예.
4: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이지 않은 대법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나라고 뭐 합리적 추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요?
7: 장도혁 당대표의 마음에 달려있죠.
4: 장도혁 대표에게 달려있는 거죠.
7: 네.
4: 거기에 물어봐야 돼요. 장도혁 대표한테 물어봐야 돼요. 용병으로, 용병으로 어떻게 쓰실 겁니까?
7: 아유, 근데 장도혁 대표도 대선 주자로서 꿈이 크신데.
4: 그렇죠.
7: 위협할 수 있는 주자는 영입 쉽게 안 하실 것 같아요.
4: 그래서 쉽지 않다.
7: 아, 결론은. 아, 역시 잘 보시네. 근데 소연님.
5: 아, 박지원 의원님도 뭐 약간은 농담조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대법원장이 저 대선으로 나온다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법원 내에서도 따라가지 않을 거고.
7: 아, 그래요?
5: 옛날 검찰에서 이, 저기, 저 윤석열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조국 사태를 거치고 또 추윤 대전이 있고 하면서 이게 발전된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 얘기한 건 아니고 다만 어쨌든 대법원장이 대선에 나오려 그러냐 하는 얘기가 정치권에 오가는 것 자체가 정치권은 반성을 해야 되고
7: 예?
5: 대법원도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7: 여기까지.
5: 예.
7: 자, 그러면 부산의 북항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일단 전문가가 연결이 됐는데요. 어, 북한이가 지금 북한에 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부산에서 물 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어 지금 포기한 상태인데 상황을 30년째 연구하고 계신 전문가세요. 어, 전화 인터뷰니까 헤드폰을 쓰시면 세 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을 30년째 연구하고 계시는 전문가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8: 네, 안녕하세요.
7: 예. 자, 일단 북한 얘기를 할 텐데 아,
8: 네네.
7: 지금 먼 바다로 이제 보내려고 하거든요.
8: 예.
7: 근데 실패를 했단 말이죠. 우리 교수님께 상황 보셨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8: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2004년에 그 미국 매사추세츠 바닷가 그 호수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요.
7: 예.
8: 그 당시와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또 상어를 내보내는데 이렇게 성공을 한 사례로 벤치마킹을 했던 방법이라서.
7: 예.
8: 제 생각도 충분히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7: 어제 실패한 거 보고 교수님도 밤잠도 못 주무셨다면서요?
8: 아,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예, 예.
7: 아, 우리 교수님도 입이 되셨나 보다, 그죠?
8: 네네.
7: 예. 근데 이제 물줄기 작전이 이제 미국의 사례랑 비슷한 건데 왜 실패했을까? 미국 사례는 상어가 백상아리였다. 이번 북항이는 예, 그렇죠. 흉상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8: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그 미국의 경우에는 그 백상어를 있고 지금 말씀했다시피
7: 예.
8: 에, 우리 한국 그 북항의 경우는 흉상어였던 거 그 차이가 그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 뭐 어떤 방법이 잘못된 것보다는
7: 예예.
8: 그래서 이게 백상어의 경우는 주로 그 먹이가 포유류 돌고래나 그 바다 표범
7: 예.
8: 그 전장 4m는 굉장히 큰 웜이었거든요.
7: 예예.
8: 그래서 그런 그 먹이를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 표층에서 돌고래나 이런 것들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수중에서 생활해도 밖에 나가 숨을 쉬기 때문에 표면에서 이렇게 먹이 사냥을 하고
7: 예.
8: 어떤 돌발 상황에 닥쳤을 때도 표층에서 이렇게 주로 움직입니다. 등지를 물어놓고 흉상어, 무태상어 종류는 어떤 그 돌발 상황에 보다 당했을 때 그 먹이도 그 바다 열대지방 그 산호초나 그 바다 부근에서 생활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제주도 주변이나 그 남해안에서 방어나 고등어 이렇게 무리 짓는 어류를 사냥을 하거든요.
7: 예, 예.
8: 그리고 어떤 돌발 상황에 이렇게 위험에 닥쳤을 때는 그 아래쪽으로
7: 물 깊이 심해로
8: 숨는 가라 이렇게 숨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예. 이번 경우에도 이렇게 물대포가 물 펌프가 그 작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위협적인 그 상황이 되니까 바닥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때문에
7: 그렇죠. 오히려 물대포 쓰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8: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수면으로 몸을 숨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7: 근데 북한이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데 언론이 너무 관심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네네. 조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의 그 백상아리도 그렇게 해서 물대포 쏴서 2주 걸렸다면서요?
8: 그렇죠. 그 바닷가에 이제 호수인데 예. 호수에서 내보냈는데 그 바닷가 가장자리에서 또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7: 예.
8: 거기서 내보내도 일주일 걸려서 한 2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7: 아.
8: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7: 그러니까요.
8: 예, 다음에 시도할 때는 숨으면 그 아래로 가라앉으면은 조금 떠오르길 기다렸다가 서서히. 예. 지금 현장에서 바깥쪽 그 바다가 한 500m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7: 예.
8: 한 50 내지 100m 이렇게 내보냈는데 확인이 되면 좀 어두워지면은 좀 멈췄다가 다시 한다거나 뭐 숨었다가 스스로 올라오면 한 50m 정도 10m 때 바깥쪽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서서히 밀고 나가는 안 보이는데 그물 이렇게 싹 물고 나가서 뭐 하루 일정으로 끝내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7: 예.
8: 뭐 충분히 뭐 시간이 2, 3일 걸리더라도 예. 서서히 밀고 나가는 그 방법을 취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7: 예, 북한이가 이제 저희가 이 유튜브로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그 물 쏘는데 옆에 북한이가 또 옆에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어요.
8: 예, 아직까지도 뭐 건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 건강하고
8: 예.
7: 이 친구들 뭐랄까 약간 이제 약간 쇼맨십이라고 하나? 이게 네. 이렇게 그래도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8: 예, 뭐 조금은 아무래도 이제 적응이 좀 됐죠.
7: 적응이 된 것 같아요.
8: 예, 예.
7: 사람들에게. 아. 예. 근데 이틀부터 이제 그물을 쓴다고 하는데.
8: 예, 예.
7: 그물을 쓰다가 또 북한이 혹시 그물에 걸리면 이 친구도 네.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 있는데. 이거 좋은 방법일까요?
8: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방법이 예, 실패를 했고
7: 물들기.
8: 두 번째 방법이 뭐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 아 그물이
8: 이제 그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물 사용은 그 물펌프와 비교해서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7: 예예. 예.
8: 그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물펌프에 대해서 확실히 성공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7: 예.
8: 물리적으로 상어와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있고 또 그물에 감길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7: 그러니까요. 감기면. 예.
8: 그렇기 때문에 상어에게 위험 부담이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날씨가 이제 가을이 지나면 겨울도 오고 수온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가 알아서 이제 따뜻한 물을 찾아서 떠날 거다. 예측하는 그렇죠. 분도 있는데 교수님 판단은 네. 어떠신가요?
8: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 북한 인공수로를 보면 바다에 비해서 이렇게 수심이 훨씬 낮고 좁기 때문에 그 바다에 비해서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 예. 그 바다보다 수온이 훨씬 더 차가워요. 그래서 수온이 한 2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1월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 무태상어 무리가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수온이.
7: 예, 예.
8: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서서히 그 따뜻한 바다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먹이 활동이 거의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넓은 예. 바다에서 빨리 헤엄쳐가지고 방어물이 고등어물을 그 사냥하는 상어인데
7: 예.
8: 이 수로에서는 현재 먹이 먹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그 퇴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놔둬서 이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현재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보내는 게 좋죠. 그런데 그 스스로 나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지금 요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7: 북한에게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만
8: 그렇죠.
7: 아는. 예.
8: 스스로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7: 그렇군요. 기력 떨어지기 전에 폐사 위험도 있으니까 내보는 게 바람직하다. 또 제 옆에 지금 거북이를 30년간 키우신 금태서 의원이 계시는데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주세요.
5: 상황은 전혀 모르는데 다만 이제 그 최근에 수온이 오르면서 북항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바닷가에 상어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건 괜찮을까요?
8: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북한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아하. 또 동해안의 경우는 그 청성아리가 이렇게 큰 개체들이 많이 지금 출현하고 있거든요.
7: 예,
8: 그러니까
7: 예.
8: 어민들이나 이쪽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대책들은 이제 과거에 백상아리 출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 지자체에서 어떤 그물을 친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7: 예.
8: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그런 과다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는 단계이지만은
7: 예.
8: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대책을 강구를 해야죠.
7: 김인영 의원님 혹시
4: 아니 저는 그냥 여기 살면 안 되나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7: 맞아요. 답을, 여기 예. 그냥 북한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본인이 배고프면 뛰어나가서
8: 네.
7: 뭡니까 방어든 고등어든 잡으러 갈 거 아니에요?
4: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 답을 먼저 주신 것 같아요.
7: 회사니까.
4: 네, 네. 조금.
8: 그런 네. 좀 저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대로 살게 놔두면 어떠냐. 그렇지만 그 동물 보호나 그 환경 보호 측면에서
7: 예, 예.
8: 원래 살던 대로 일단 사람이 어느 산속에 갇혀 있는데
7: 그렇죠.
8: 거기에 좀 뭐 먹을 것도 있고 뭐 풀뿌리 퍼먹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7: 예,
8: 원래 살던
7: 예.
8: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7: 예.
8: 그 환경 보호, 뭐 동물 보호 차원에서 타당한 것이죠.
7: 그물 실패면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이제 이안이 그물을 하는 건데 사마는 네, 뭐예요?
8: 실패할 경우에.
7: 예, 그물도 피하버리면. 예.
8: 다른 방법이 이제 외국에 사용하는 것, 그 상어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7: 센서.
8: 그 위치 확인을 해가면서 하는 그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7: 예.
8: 현재 이게 굉장히 고도의 어떤 수의학적인.
7: 아하.
8: 그런 그 기술이나.
7: 예.
8: 그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7: 예.
8: 아직 단시일 내 그런 기술을 도입하기가 힘들어요.
7: 예.
8: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좀 적용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7: 마취총을 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교수님?
8: 어떤 방법?
7: 마취총.
8: 아, 그것은 사실 그 예전에 그 사슴피를 이렇게 먹을 때 상어를 이렇게 총으로 쏴서 마취 아니 상어가 아니라 그 사슴
7: 예.
8: 마취시켜 가지고 그 피를 뺀 다음에 다시 이제 마취가 깨어나면은
7: 아.
8: 네, 그런 방법을 생각했던 건데 그것은 상당히 그 불가능한 방법인
7: 그렇군요.
8: 것 같아요. 제가 더 알아보니까
7: 예예.
8: 꼬리를 쓰지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없고 사실 이렇게 어떤 잡아가지고 그 태깅 그 몸에 어떤 그 발신기를 부착한다거나
7: 예.
8: 그런 방법이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여러 방법에서 예,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지금 촉박하고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이번 그물로 이 작업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 예, 미국 매사추세츠 호수의 백상아리도 한 2주 걸렸으니까 북한에도 좀
8: 네네.
7: 여유를 갖고 우리가
8: 예.
7: 또 지켜보고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8: 가능하고 충분히 그 성공할 걸로 생각이 돼요.
7: 예, 알겠습니다.
8: 네.
7: 교수님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 예, 감사합니다.
7: 해윤 군산대 해양생물전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자, 우리 과구신 기자 물꼬람이 들으셨는데 북항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9: 근데 저는 이거 북항이 한 마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다른 것도 생각해 봤는데.
7: 아, 예, 깊이 있게.
9: 아쿠아리움에 고래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많은데,
7: 네.
9: 사실 상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7: 그렇죠, 많죠.
9: 그래서 저는, 그럼 아쿠아리움에 사는 상어들은 괜찮은 건가? 그 상어들을 그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까?
7: 그렇죠.
9: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 네.
9: 이번에 많이 관심 가져주신 시민분들이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같이 관심 나눠주시면 조금 더 공존하는 지구가 되지 않을까
7: 예,
9: 생각해봤습니다.
7: 공존이 또 환경운동 차원에서 우리 금 의원님 우리 고복이 아버님 추가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5: 예, 뭐 다른 것은 없고 이 스쿠버를 하면서 보니까 원래 조스 보고 할 땐 상어가 진짜 무서웠는데 막상 바닷속에서 보면 그냥 귀여워요.
7: 스킨스쿠버를 하니까
5: 정말 저 시민들이 좋아하는 북한이 같은 애들이 많이 나와도 좋은데 좀 네. 하여튼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7: 예, 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전문가도 너무 급하게 마음 갖지 마라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과거신 기자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1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1: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박스당 21불99, 풍고추 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1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3: 제1회 홀 19대 뉴욕 유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2: 네, 박정현 판사 매주 수요일 정치 하나도 뜨겁게 토론 노컷 대련 시간. 먼저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2: 예, 그리고 오랜만에 또 고향에 오셨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
4: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우리 강찬호 위원님은 최근에 굉장히 활약이 활발하시던데요.
4: 제가 한판 승부에 나오지 않는 한 어떤 활약을 또 제가 딴 데서 한 것은 저는 활약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2: 아니
4: 예를 들어 배우가 제대로 된 무대에 섰을 때 배우가 배우이지 그 한판 승부 같은 급의 배 무대가 아니라면
3: 질문을 네. 했어요.
2: 예, 왜
3: 전환만 해요.
2: 이게 아니라 네. 아니 또 김태현의 정치쇼든지 또 네. 좋아해보 유튜브 채널 굉장히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3: 되게 재밌으시고
2: 네.
3: 그 말의 양이 네. 절대적으로 많아요.
4: 아, 유일하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한판 승부 이외에 무대로 생각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중앙일보 유튜브 불편한 여의도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거기 이외에는 한번 승부합니다.
2: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현안을 바로 맥을 줘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DMZ 관련 이제 폭발 사고,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유엔사에서도 오늘 정전협정 위반이다. 아, 북한 지뢰가 발견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제 다음 단계는 그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3: 일단 뭐, 김여정의 이 발언, 뭐, 우리 서울의 자작극이다. 그 다음에 동부전선에서의 어떤 21사단의 어떤 그런 충돌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입이 달렸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뱉으면 안 되는데, 예. 북한은 사실상 현재 이게 적국으로서 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거예요.
2: 예.
3: 저는 강력한 정부의 조처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히 됐다. 다만 이제 지금 중간 조사 결과 발표했고
2: 예.
3: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유엔사에서도 이거는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했으면 북한의 소행이 명백하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다고 봤을 때는
2: 예.
3: 여기에 상응하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이제 준비 태세를 조금 강화를 해서
2: 예.
3: 좀 위협을 하고. 근데 뭐 저희도 지금 사실 정부에서도 참 고독스러울 거예요.
2: 예.
3: 예를 들면 그 북한에서 제일 조금 위협적으로 느끼는 대북확성기를 다시 제기하느냐라는 것들은 또 우리도 그만큼 피해를 감내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2: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
3: 그렇죠 주민들 예.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지금 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다만 안보 라인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김여정에 대한 좀 그에 상응하는 메시지가 한번 나가야 되지 않을까.
2: 메시지를 좀 강해야 된다.
3: 네, 왜 그러냐면 뭐 나경원 의원처럼 네. 뭐 김정은 참수 뭐 훈련하자 뭐 이 정도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2: 네.
3: 조금 더 이 정부에서 공식적인 강력한 좀 메시지가 한번 나가고 나서 그리고 후속 조치로서의 어떤 대안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야당도 비판하지 말고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그 안보라는 게 저 진보 보수가 없잖아요. 여야가 따로 없고.
2: 예, 예.
3: 여기에 대해서 좀 지혜를 좀 같이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근데 다 떠나가지고 제가 듣다가 생각났는데
2: 예.
5: 이 북한에서는 어쨌든 우리 국토에 영토에 들어 뭐 서로 뭐 적대국이라고 각각 국가라고 하면 영토에 들어와서 지뢰를 매설해가지고 우리 군인이 중상을 입은 거잖아요.
2: 예.
5: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강한 메시지나 무슨 확성기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2: 예.
5: 그냥 모든 걸 다 떠나서 얘기하면 눈에는 눈으로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 약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당해도 북한에서도 이제 이거를 지뢰 매설하거나 무슨 이런 도발을 할 때마다
2: 예.
5: 남한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할 텐데
2: 예.
5: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세게 하겠다 뭐 이런 것밖에 말을 세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 그 저쪽에서도 깜짝 놀래고 다시는 생각을 못할 정도의 일을 해야지. 오늘 대통령께서 가서 이 부상당한 장병들 위문도 하고 하셨는데 그 장병들 입장에서는 복수라면은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접경지역 주민들 생각도 해야 돼서 확성기도 이러고 이러면은 북한은 아무 부담이 없어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응사를 한다고 하면 이를테면 연평도라든지 과거 백령도라든지 하면은 같이 이렇게 포사격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응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비무장 지대이니까 아마도 여기서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옵션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 강철호 의원님.
4: 우선 그 강력한 대북 저 규탄과 그다음에 네. 이제 지금 대북 지원 아직도 지금 당장 오늘 저는 너무나 놀란 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네. 북한 입건 사태에 대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금 저 이제 통과시킬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검토한다. 이거는 벌써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불발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세상에 대북 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땅한 지금 군사적인 어떤 대응 수단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마당에 그런데 이 마당에 도저 우리가 북한에 지금 돈을 주고 물품을 줘야 되나요? 어떻게 이런 지금 발상을 할 수 있죠? 이거 민주당이 저 100번을 양보해서 지금 막 이제 이런 상황 나면 뻔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전쟁하자는 말이냐. 어? 우리가 당하긴 했지만 이거 갖고 그래 뭐 포스를 사격할 것이며 우리가 그럼 북한 가서 지뢰 터뜨릴 것이냐? 뭐 지금 우리 군이나 주민들 생각은 안 하냐? 그 민주당 뻔한 레퍼토리인데 그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차마 이것만큼은 저는 정말 용납을 못하겠어요. 다 알겠는데 네. 최소한 지금 대북 인도 지원하자는 얘기가 나오냐.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하지 말자는 말도 아니고 좀 재검토하자. 이런 말인데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내놓는 것이 현재 지금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널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네. 없긴 왜 없어요.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평양 강동군 병원에 엑스레이 등 의료 장비 166종 1431개 100억 원 규모 사업 추진 중이다. 지금 이거 이렇게 지금 추진 중 하고 있어요. 액체와 구체적인 물품과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부터 당장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 당장 우리 저 지뢰로 희생된 우리 군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의료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이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2: 간단하지 않은데
4: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 이거 이미 간단하지 않아요.
4: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 예. 지금 지뢰 매설이 상당히 됐다고 봐요.
2: 예, 북한군이
4: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땅에 적어도 매설된 지뢰는 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지뢰 지뢰를 처리하는 큰 장비 차가 있습니다.
2: 예, 맞아요.
4: 이거를 동원하고 하여간 군인들 많이 동원해서 이 지뢰 다 터뜨려 버려야 됩니다. 지뢰를 다 터뜨려 버려서 걷고 그 포금 소리라도 북한군 인민군은 간담을 서늘하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2: 예.
6: 저도 뭐 그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4: 그래요. 지금 학성기가 어렵기 때문에.
6: 왜냐하면 김여정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네. 발뺌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쪽에 있는 지뢰 제거라도
4: 우리 땅에 있는 건 북한의 네. 지뢰는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건 네. 의무입니다.
6: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또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거. 네. 근데 사실 뾰족한 어떤 실효적 대책이 없다는 거는 국민의힘도 알고 있잖아요.
2: 예.
6: 용산 상공에 무인기 떴을 때 뭐 한 거 없잖아요. 말만 했지. 근데 계엄 정당화하기 위한 무인기 보내가지고 북한 무력 도발 꾀하는 그런 거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뾰족한 수는 없으며 머리를 맞댈 생각을 해야지
2: 예.
6: 무조건적 비판해서 되겠느냐 이런 거죠. 음모론이나 얘기하고.
4: 다른 사안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배제하고 다 그냥 단독으로 법안 밀어붙이더니 왜 이것만큼은 국민의힘하고 머리를 맞대자는 말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 아니, 안보의 여야 없다. 안보의 여야 없다.
5: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뢰 매설이 언제 됐냐 마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데 사실은 지금 크게 보면은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린 없잖아요. 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핵이 있는 쪽에서 도발을 하면 상대방이 저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예.
5: 전면전에 나서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뢰가 더 발견된다. 앞으로 만약에 10개, 20개가 발견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쪽은 핵이 있는데 북한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한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일단 집권한 쪽에서 이 국정의 책임 있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야당이 얘기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아주
6: 최고예요.
5: 더 밀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4: 이렇게 좋은
5: 지금 와가지고 여기저기다 지금이라도 지뢰를 더 심어놔도 아니, 그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저는 정말로 약간 저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밀릴 거예요.
6: 아니 강신철 장관이 네. 사성 장군 출신인데
2: 국방장관이
6: 네. 단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군사 작전.
3: 대북 지원에 대해서 이제 강찬 의원께서 얘기했었는데 15년 그 북한 목함질의 사건 때도 박근혜 정부는 사실 이제 군사적 압박, 비군사적 압박이었죠. 확성기.
2: 예.
3: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군사적인 도발이 있었어요. 응대 사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쪽에서 남북 그 지휘부가 만나서 우리 협상을 하자. 아. 그러니까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고 사과를 받아냈던 것이에요.
2: 예.
3: 저는 그게 이제 우선되는 압박용이 어떤 게 우리에게도 좀 득이 되면서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어려운 문제다. 근데 대북 지원은 끊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2: 예. 예.
3: 왜냐하면 대북 지원 자체는 하나의 카드로 두면서 아. 박근혜 정부조차도 북한의 대화의 물꼬는 대북 지원에 뒀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대북 지원을 가지고 비판할 건은 아니다. 다만 제가 단호한 메시지를 한 번쯤은 낼 필요가 있는데 예. 이게 대통령의 꼭 입이 아니더라도
2: 예.
3: 안보실 차원에서는 한 번쯤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저런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굴복시키는
2: 그런 입장에서는
4: 제가 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박근혜 정부 조차도 그 대북 지원 카드 끊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요 그때 단호하게
2: 예.
4: 확성기 틀고 북한을 엄청 압박했습니다. 그때 예. 확성기 때문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2: 아.
4: 황병서 군 정치국 국장이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판문점에서 꼬박 사흘을 밤을 새가면서 협상을 하면서 제발 확성기 꺼달라 나 큰일 난다 하고 하던 외교를 했는데
2: 예.
4: 당신네들 뭐죠 뭐냐 도발 나쁘지 않은 거 인정하고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
2: 아.
4: 그게 먼저다 했는데. 황경서가 계속 그거는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확성기 튼다 하니까
2: 예.
4: 어떻게 되느냐 김전진 실장이 화장실 들어가니까 화장실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배를 꽉 깠습니다. 여기 수술 자국이 보이는데 나 지금 수술하고 지금 여기 내려왔다. 근데 확성기 끄는 거 보장 안 받고 나 평안 가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 그래서 김관진 실장이 웃으면서
2: 예.
4: 우리나라 의료시설 좋으니까 수술 시켜드리겠다. 대신에 약속해라. 도발한 거 인정? 사과. 이거 약속해라. 그렇게 해서 그게 딜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북한이 사과하고 그저 인정하고 유감 표명했고 도발 인정하고 우리 확성기 3주 만에 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때 단호하게 확성기를 키고 압박을 해서
2: 예.
4: 북한한테 고통을 줘가지고
2: 아.
4: 실제로 그저 도발을 인정하고 유감을 끌어낸 다음이었기에 대북 지원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카드를 갖고 있었던 거지. 지금 이런 거 들은 것도 안 하면서 대북 지원 카드는 계속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3: 말씀. 그때는 북한의 소행을 규정한 뒤에 그런 쪽으로 확성기로 넘어갔던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런 네.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래서 그렇게 급하세요?
4: 아, 그럼 급하 이게 급하지 않아요.
3: 아니, 급한데.
6: 원래 급해요.
3: 절차가 있는 거라니까.
4: 세상에 하루 이틀만 나올 결과는 지금 8일간 끈 거부터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3: 그건 또 다시 원점으로 네. 돌아가면 네. 목함전회가 네. 일어났던 GOP 그 환경과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GOP도 아니라 수풀로 우거져서 네. 모르는 밀림 같은 곳에서의 밀림. 어떤 그 원인 규명은 아예 좀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예, 예.
3: 그래서 네. 일단 조금 지금 규명을 확정 도장 찍고 나서
4: 밀림 수풀 다 파헤치는데 여덟에 걸렸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조사 개시하고요.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일단 규명이 됐잖아요. 이틀 만에.
6: 어찌됐건 네. 유엔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최종 네. 결론 나오면
2: 네.
6: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올
4: 아, 그렇죠.
6: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그 이후에 스텝을
6: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죠.
4: 네, 그럼 저도 규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2: 그러시죠.
7: 네. 예, 네. 그 남이아님이 귀에서 피가 나도록 팩트체크하는 강천욱 기자님 정말 좋아요. 라고 문자.
4: 아, 진짜?
7: 아, 예.
4: 유일한 선풀을 읽어주신 거 아닌가?
7: 아, 아니야.
3: 여기는 선풀만 읽어.
7: 진짜 2만원 네, 보내주셨어요. 네. 2만원. 뭐지? 유튜브.
4: CBS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7: 예, 강천욱 복귀했다라는 예. 점.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김여정 총무부장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강력한 규탄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를 정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라면 어떤 수준의 메시지가 가능할 것이냐. 좀 이게 북한은 이게 좀 메시지 너무 험한 말을 막 하잖아요.
3: 험한 말을 하는데 또 네. 험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7: 그러니까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호한 메시지들은 저 같으면 좀 정신 좀 차려라. 제정신이냐. 너희들의 한 일에 대해서
2: 아.
3: 사과는 못할 망정.
2: 예.
3: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2: 예.
3: 뭐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 뭐 북한을 이제 불바다로 만들겠다.
2: 아, 불바다?
3: 너희 최고 존엄을 이제 참수하는 우리 훈련에 돌입하겠다.
2: 아.
3: 이런 것들이 되면 사실 이제 협상으로 끌어내기에는
2: 예.
3: 저쪽은 사실 사과하라고 북한 쪽은 사과하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정상적인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7: 예, 예.
3: 그렇기 아니, 때문에
5: 그게 북한의 전술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3: 그러니까
5: 우리 국민이 지금 저 발목이 그렇게 절단되고 했는데 예. 저쪽에서는 뭐 이런 막 욕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 쟤네는 원래 저래서 그런 국민들 마음에서 우리는 왜 맨날 당하고 있나 지금 민주당에서 야당 뭐라고 하시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환장하겠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중상을 입었는데. 김여정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정부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아 우리가 쟤네처럼 할 수는 없지 않냐 막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전쟁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8: 침략한 남의, 거죠.
5: 네, 침략한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심었어요. 이런 걸 했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할 건가.
3: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한 대로 예. 야당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뭐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어떤 예. 정치인이
7: 국민이 느낍니다.
5: 야, 국민이 느껴요.
3: 그러니까 국민이 강찬호 위원의 국민이 느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사실상 야당에서 이거를 땔감 삼아서 정치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도 있어요. 더러.
7: 예.
3: 그러니까
7: 예.
3: 거기에서 좀 저는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7: 예.
3: 좀 화가 나는 국민들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가 그래도 그 정도의 화를 누그뜨릴 수 있는 조금 톤이 좀 있는 단어 메시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메시지 일단 내놓고 나서 저쪽을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게 정상적으로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런다고 해서 비정상적이었던 지난 정부처럼 그러면 드론을 날려서 한번 위협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포를 먼저 한번 쏠까요? 시원하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싸움은 가진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7: 관리를 해야 된다.
3: 결국에 무릎 꿇는 쪽은 북한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그런 방안들을 저는 단계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7: 우리 강찬호 의원님이 또 메시지 하면 또 강찬호 의원 아닙니까? 그럼 네. 북한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메시지,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7: 행동.
4: 거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 그 확성기?
4: 아니 그리고 메시지를 해갖고 지금 말한 대로 뭐 최영주 의원 말씀한 대로 깡패가 욕설을 퍼붓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그 욕설에 욕설로 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시를 하는 것이고 저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첫째 우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대북 지원이니 뭐니 이런 거 일단 당연히 지금 끊고 중단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확성기를 포함한 모든 이제 그 가용한 북한이 실질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확성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건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예. 실제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우선 일단은 대북 지원하겠다는 거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거 이거는 무산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5: 거고. 그러니까
4: 거고.
5: 이런 거는 이제 그 뭐 그냥 생각해본 아이디어지만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아까 저 서영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무마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잡혀가지고 우리한테 송환됐다는 포로를 내세운다거나
7: 예.
5: 북한을 전 세계적으로 망신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든지 예.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긴다는데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지고 있어요. 북한이 만약에 지금 이거보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걸 해도 우리는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확성기 키자니 그렇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도 많은데 어떻게 싸워. 이러면서 야금야금 먹히는 거거든요.
4: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걸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고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전 지뢰에 매설된 거 다 쳐서 빵빵빵 터뜨려야 됩니다. 그거 터뜨리면 소리가 엄청날 것이고
7: 예.
4: 북한군 입장 그쪽으로 하면 파편도 날아갈 것이고 아주 접경에 있는 것들은 북한군 입장에서도 간담회 선언할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같은 이제 도발은 정말 앞으로 무용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저 확성기가 만약 어렵다면
7: 예.
4: 대북 단파 방송 등 다시 이제 그 북한 내부에
7: 예.
4: 어떤 우리의 그 저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송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저 뭐 다른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또 저 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 인정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하는 끌어내는 걸 목표로 네, 그런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대북 지원이니 대화라는 건 그런 다음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쭉 저희가 큰 로드맵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거는 민주당 하면 늘 우리 국민이 이미 저 아주 상수로 여기게 된 이 대북 저자세, 대북 눈치 보기. 무슨 도대체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7: 나만에는 김유정이
4: 네.
7: 있습니다.
4: 네, 김유정이. 네, 그러니까.
7: 김여정이 대응해서. 북한의 김여정이 대응한 나만의 김유정이.
4: 그 마인드 자체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뭐, 자꾸 좀 나올 거긴 모르겠지만 지금 이준석 의원께서 좀 저는 정말 오늘 그래도 눈에 띄고 잘했다고 보는 게. 그, 저, 부상 장병, 미문하러 갔잖아요.
6: 제가 말할까봐 네. 더 빨리 하시는 거.
4: 그러니까. 그건 잘했는데.
6: 아니, 그래서.
4: 왜 사진을 안 찍었나.
6: 그래서 대북 고자세로 일관했던.
4: 잠깐요. 아니요.
6: 국민의힘에서는.
4: 저자세라 그럼 고자세라 그런 아니,
6: 그러니까,
4: 게 아니라.
6: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성과를 거뒀어요?
4: 반대로 그럼 민주당에서.
6: 남북관계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냐고요.
4: 제가 국민의힘
6: 그러니까,
4: 제대로 알려줄 때 물을 필요는 없고.
6: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왜 자꾸 민주당 얘기를 하십니까?
4: 민주당이 집권당이니까 제가 언론으로서 비판하는 것이죠.
6: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집권당일 때 뭘 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4: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6: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회부하는 것도 북한이 그렇게 뭐 충격받을 것 같지도 않지만 실효성도 예. 없고 안보를 예. 해보는 것도 있고요. 유엔사에서 최종 결론을 내면 국제적인 규탄도 함께 해야죠. 예. 대북 제재도 뭐 전쟁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강화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사과를 이끌어내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죠.
7: 여기까지.
6: 규탄을 해야죠.
7: 정말 노컷이었어요. 마이크가 하나도 안 비었어.
3: 저 귀에 휴지를 좀 꽂아놔야 될 것 같아요.
6: 숨을 쉬고 하신 거죠?
7: 네, 여기까지.
4: 네, 감사합니다.
7: 네, 네. 고맙습니다. 네.
6: 감사합니다.
7: 네. 네. 예, 한판 승부.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아, 9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10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8: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10월 1일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수요일 아침부터 10월 1일 목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 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달력을 무심코 넘기다가 손끝이 몸짓하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9월 30일 2026년에 3, 4분기가 끝나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엊그제 출근을 지나면서 해가 조금씩 짧아지는가 싶었더니 올해도 이제 딱 석 달 남았네요.
1: 그러니까요. 이제 달랑 석 달 남았습니다. 9월 30일 이렇게 막 말일은 매달 말일은 좀 많은 분들이 좀 바쁘고 마음이 그렇죠? 좀 부산하실 것 같아요.
0: 더더군다나 또 분기가 끝나는 날이라.
1: 맞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저런 무슨 마감이다 결산이다 막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것저것 뭐 장부 정리하시느라 인벤토리 맞추시느라 좀 특별히 더 분주한 하루가 되실 텐데요. 네. 네. 근데 9월 30일이 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요?
0: 네. 오늘은 세계 국제 번역의 날입니다.
1: 국제 번역의 날.
0: 네. 네.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 세상에 널리 알린 이 성 제롬의 축기를에서 이게 유래가 되는데요.
1: 네.
0: 이 번역의 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뭐 저는 우리 교민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1: 아, 번역가들이 아니라 네, 우리
0: 이민자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온몸으로 써들어간 거대한 번역기냐.
1: 그러네요. 저희가 바디랭귀지 번역도 하고요.
0: 맞아요.
1: 네, 손짓 발짓으로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네. 처음엔 또 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서 네. 내 마음대로 번역, 그죠?
0: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라도
1: 일단
0: 하면서.
1: 일단 예스 해놓고 맞아요. 나중에 예스 그러면. 이러면서 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네 눈치껏 번역 살아온 번역 인생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래도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AI 덕분에 손짓 발짓 안 해도 다 서로 통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0: 편한 세상이죠.
1: 그러니까요.
0: 네, 공항에 첫 발레디도 왔을 때 그 관공서에서 DMB 처음 갔을 때 기억나실
1: 병원 갔을 때
0: 기억나실 것 특히
1: 맞습니다.
0: 병원 갔을 때 아 그 급박한 상황에 정말 그 성문종원 영어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아
1: 그럴 때 또 자녀분들 계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또 어린아이들
0: 네.
1: 어린아이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또 걔네들 의지해가지고 네. 번역해달라고
0: 인상 퍽퍽 쓰면서
1: 그렇죠.
0: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1: 맞아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0: 자 이런 번역의 날은 정말 여러분들의 날이에요.
1: 게다가 오늘 파티 한번 해야 되나요?
0: 그러니까. 게다가 또 우리 아이들 또 집에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늘 말씀하시다니, 어떻게 밥은 먹었니? 이런 말이.
1: 네.
0: 사실은 이걸 영어로 직역하면은, Did you have eat something?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I love you. 이런 말이잖아요.
1: 아,
0: I love you.
1: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밥 좀 먹었어? 이 말이
0: 정말 많은 걸 암시하고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요. 엄마가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말이거든, 이게.
1: 맞습니다.
0: 이런 게 번역의 날인 거예요. 굉장히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저의 진심이 잘 번역이 안 되네요. 버퍼링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좀 서툴렀을지 몰라도 마음의 번역만큼은 누구보다 뜨겁게 해내신 우리 교민 여러분 3, 4분기 동안도 정말 정말 폭삭 속았수다.
1: 남은 4분기도 한번 폭삭 속아보자고요.
0: 뭘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고생을 하라고 우리 청취자들한테 그런 덕담을 하시옵니까?
1: 그래, 성호 씨는 폭삭하지 마시고, 폭삭 송아 씨 하지 마시고.
0: 나는 네. 폭삭 늙었으다. 자, 오늘 1시의 하루의 중심,
1: 네.
0: 1시의 음악다방, 오늘도 따뜻한 웃음과 이야기로 여러분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미야. 자 오늘 첫 곡은 가을을 닮은 우리 크리스노만의 음성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Smokey, Living Next Door to Alice.

0: 여러분 학창시절에는 옆집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예, 옆집에서는 앨리스를 남몰래 짝사랑하던 그런 노래, 우리 또 수많은 또 팝팬들에게 남아있는 명곡이죠.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로 오늘 한식 음악다방 출발해봤습니다. 네, 저희 단골 손님들입니다.
1: 옆집에 누가 살고 있었냐고 물으시니까 갑자기 네. 코찔찔이 철수가 생각이 나네요. 철수야, 잘 있니?
0: 코는 괜찮니?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전화 에스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의 영광과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열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고흥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4개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야엘을 통해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전화 718-500-3350 유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버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리고요.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함께 오픈을 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IC 케어를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와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IC 케어는 NIC 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인봉사센터로 문의하세요. 전화번호 718-939-6137로 문의하시면 KCS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공동 제공으로 하루의 중심, 한시의 막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인 수요 민담극장. 아, 여러분 기다리시는 민담극장.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 준비했는데요. 함께 해주세요.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4: 벤쿠어퍼 홈모기지.
5: 벤쿠어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New, new, new 택시?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

0: 솔로모다. 사랑하는 K라디오 방송가족 여러분, 오후 도파민 부족으로 졸고 계시죠? 저는 목소리에서 아시다시피 죽어가고 있어요. 자, 졸음을 번쩍 깨워드릴 조선판 썰 비디오 이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코스트코 푸드코트 양파 거지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딱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은 에인 쯔쯔쯔 이 극단적인 가성비충 조선판 최고의 자린고비 박짠돌레씨의 기막힌 레전드 썰 한양 케이타운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평생 남에게 10원 한 장 안 뜯겨본 박짠돌. 그런데 이 양반에게 아주 악랄한 신종 바이러스가 걸렸으니 이름하여 무한 반복 재채기 로딩입니다 그려.
1: 노래 걸렸냐? 아우씨,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드네, 진짜. 아니, 이 재채기가 나올 거면 화끈하게 나오든가. 아니, 왜 자꾸 코앞에서 이렇게 그냥, 아이고, 이렇게 버퍼링만 걸리냐고. 왜 이렇게 버퍼링만?
0: 재채기가 나올락 말락, 콧구멍 희망고문만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그려. 아, 눈알이 충혈되고 콧속은 불타오르니, 아, 진료비가 아까워 맨날 집에서 자가치료만 고집하던 짠돌이 결국 참다 참다 못해 강남바닥에 제일 잘 나간다는 유이태 한약방을 들이받았습니다. 허준이 이놈은 어디 간 게야? 이 환자는 안 보고 이 못난 놈이. 아이, 어서오시오. 이 낯빛이 거의 썩은 호박 색깔인데 이 10초 코스로 본인의 상황을 좀 브리핑을 해봐요.
1: 아유, 그냥 유의원 나리, 내 명성은 익히 들었소이다. 아이고,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쇼. 예? 아니, 재채기가 하고 이렇게 시동 걸리다가 픽 꺼지고 하루 종일 그냥 코가 저를 농락을 하는데 아주 이제야 멘탈이 부서질 지경이다.
0: 진맥을 하는 유의원. 아니. 아니. 당신 그 코에 혈이 막혔소이다. 이 솔루션은 아주 심플하오. 이 당장 마켓에 가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 마블링 쫙 낀 투뿔 소고기를 사다가 소뚜껑에다 그냥 치익 구워드시오. 아, 직방으로 들릴게요.
1: 예? 아니, 침도 안 놔주고 탕약도 없고 그냥 스테이키 이거 비프 먹으면 끝이라고요?
0: 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럴 테니까. 아, 처방이 끝났으니 결제를 도와드리겠어. 두 냥이요.
1: 뭐요? 아이, 두 냥? 아, 이 냥? 이 양반이 그냥 명성은 내 들었지만 그냥 입술에 그냥 침도 안 묻히고 그냥 3초 달랑 얘기해놓고는 뭐 두 냥? 아이고, 아무리 한양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이건 벌건 대낮에 완전 날강도지.
0: 에이, 비인부전이라 했거늘. 이 채찌피티 6.0한테 물어봐도 이런 핵심 처방은 안 나온단 말이지. 이 30년 빅데이터 솔루션 값인데 두 냥이 비싸다는 이런...
1: 아니, 스테이크 먹으라는 이 말 한마디에 한 냥이면 됐지. 에이, 예쏘. 난 한 냥만 페이하고 갑니다. 내고는 거절이요.
0: 어이, 이보시오. 아, 이보시오. 아니. 이런 비매너를 이런 천하의 지독한 자린고비 같으니라고. 준아, 어디 있느냐? 준아, 소금 뿌려라!

0: 단돈 한 장으로 명의의 멘탈을 털어버린 박잔돌. 의기양양하게 유희원댁을 나서긴 했지만 정육점 가격표에 고기를 사 먹을 생각을 하니 오장육부가 뒤틀립니다. 분양 아끼려다 소고기 값으로 파산하게 생겼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걷던 그때 바람을 타고 뇌를 때리는 냄새가 날아왔으니
1: 이 냄새? 이거 프라임 등급 생갈비에다가 참기름 눌러가지고 그냥 숯불에 겉밭 속촉으로 지져대는 이 냄새.
0: 냄새의 출처는 바로 제니 주모의 소뚜껑 주막. 박잔돌은 주문은커녕 개걸음으로 슬금슬금 기어가더니 불판 1cm 코앞에 면상에다 쳐박고 흡입을 시작합니다. 그려. 아이 깜짝이야. 아니 excuse me 아저씨. 지금 내 불판에 대고 다이슨 청소기 돌려요. 아, 지금 다 뛰어. 나 제니라고. 아, 진짜 뒤로 물러나. 나 불핑 제니라고. 아, 라인나.
1: 아유, 그냥 제니고 나발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아유, 아, 이 숯불향 디퓨저. 아, 혈관 타고 들어간다.
0: 아, 이 아저씨. 아, 지금 뒤로 가라니까.
1: 어이구. 뚫렸다, 뚫렸어? 이제 재채기도 없이 뚫려버렸네. 아하, 코가 12차선 아우토반처럼 그냥 멍 하고 뚫려버렸어.
0: 제기랄, 무슨 양갈 대낮부터 주워가가지고 무려 급식성 생선. 아, 진짜 고기 안 시킬까면 썩 꺼져요, 아저씨.
1: 아이고, 주모. 땡큐 소 머치요. 아니, 내가 지금 방금 의사한테 소고기 먹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아니, 당신 고기 굽는 냄새로 올킬 했잖여. 코가 뻥. 아, 동그랗다. 저는
0: 아저씨,
1: 갑니다요.
0: 아저씨 잠깐. 아니, 내 고기 냄새 맡고 병이 나았다고요?
1: 오, 그래요. 아주 그냥 기적의 소뚜껑이네.
0: 아니, 아저씨, 그러면 영수증을 끌어야지. 냄새값 한양 결제 도와드릴게요.
1: 왓뚜? 어이? 냄새값?
0: 냄새값.
1: 아니, 세상에 길바닥에서 에어로졸 맡았다고 돈 내라는
0: 어머.
1: 자영업자가 어디 있어?
0: 어머, 아저씨. 그게 어떻게 공기야. 내 최상급 숯불 장작에다가 3대째 내려오는 특제 마늘 양념에 내 손목턴을 조금 갈아넣어서 대사가 왜 이렇게 어려워. 내 손목턴을 조금 갈아넣어서 피올린 1등급 약효용기인데 남의 냄새로 무전치시겠으면 돈을 내야지, 아저씨.
1: 아유, 몰라.
0: 한장 긁어,
1: 아이고,
0: 여기.
1: 몰라요.
0: 우리 애플페이 돼.
1: 아유, 그냥 배째셔. 나는 한 푼도 결제 못하니까.
0: 아저씨! 아유, 이런. 아니, 이런 망부간을 만난 너 오늘 제대로 인자 만났어. 내가 관하로 가서 사또한테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너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리라. 딱 기다려, 이씨. 근데 고기가 맛있게 맛있겠다. 아이씨. 소고기 냄새를 흡입하고 완치를 인증한 구두쇠 박잔돌. 그리고 냄새도 유료 구독제라며 관하로 질주한 불꽃의 불핑 제니주모. 결국 이 환장의 콜라보는 사또의 실시간 라이브 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요. 과연 사또는 이 냄새 분장에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저희는 15 마치고 돌아와서 2부에 뵙겠습니다. 우리 민담극장은 인터미션이 있어요. 채널 돌리면 후회합니다.
1: 고마워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화장실 잘 다녀오셨나요? 민담극장 2부의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냄새를 흡입한 것 같고 돈을 내냐는 박잔돌이. 냄새도 유료구독제라며 관아의 이를 고발한 불꽃쟁이 추모. 과연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 관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내 떼인 돈을 받아내겠다며 아 닥터 유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그려? 자, 이 판결은 어떻게 날 것인지 사또가 등장을 합니다.

0: 아이, 목소리가 크면 이게 다 되는 줄 알았지. 아, 좀, 아이. 원고체인, 억울한 사연을, 30초로 요약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해보도록 해야. 사또다리, 제가 새벽 5시에 오픈런 뛰면서 때운 투뿔, 사또 투뿔, 투뿔갈비인데, 저 악질 인간이 볼판에다 코를 쳐박고 알짜배기 연기만 그냥 쏙 빼먹고 그냥 튀어버렸어요. 냄새로 병까지 고쳤으면 양식껏 돈을 내야지 완치 인증받고 뛰는 게 이게 사람인가요? 저는 볼핑 제니, 제니, 사또 제니. 이 글쎄하네. 이 박전돌. 박전돌이?
1: 예.
0: 발로 내봐.
1: 아이고. 아이고. 아, 존경하는 사또나리. 아니, 제가요? 길 가다가요. 바람을 타고 코에 그냥 이렇게 쑥 하고 꽂힌 이 산소를 제가 어쩝니까요? 아니 제가 고기를 입으로 씹었습니까? 아니면 거기 된장찌개 국물을 제가 제 텀블러에 담았습니까? 아니 그냥 내셨다가 들이마셨다가 내셨다가 들이마셨다가 이렇게 숨만 쉬었을 뿐인데 아니 돈을 내라니 이게 말입니까요? 이게 판구죠? 에? 이게 그, 말이냐고요?
0: 그때 유의원 사도 이처럼 이게 완벽한 상습범입니다. 사도 이 제 클리닉에 와서도 소고기 처방만 날로 처먹고 이 진료비 2냥 중에 1냥만 내고 진 이 암치료기란 말이죠. 이 미수금 1냥도 묶어서 추징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도
1: 아이 뭐래 무슨 말이야 저게.
0: 조용히 이방 이방 맡기로 했잖아요, 이방.
1: 예, 예, 나리.
0: 그, 창고에서 엽전 주머니 묵직한 놈 하나 들고 와. 그래갖고, 저 주먹 귓구녕에다가 볼륨을 맥시멈으로 해갖고, 쉐이크 흔들어. 흔들어. 알았겠어?
1: 예, 예. ASMR 들어갑니다요.
0: 그렇지 그렇지. 어머나 세상에 사또나리. 이 아름다운 머니 사운드는 뭐예요? 설마 저 구두쇠놈한테 관아 지원금으로 제 계좌에 꽂아주시는 건가요? 아 주모 착각하는 거 자유고. 저놈이 주모의 소뚜껑에서 고기는 안 씹고 냄새만 맡았으니 주모 역시 저놈 지갑에서 돈을 만질 수는 없고 요 소리만 듣는 게 요 소리만 듣는 게 공평한 거래가 아니겠는가? 응? 냄새는 소리로 맡겨오느라 했으니 냄새값 한 양은 됐고. 자.
1: 아이고 아이고 진짜 사또나리 진짜 최고입니다요. 아. 아이고. 사또님은요 이제 갓도여요. 갓도 갓도 만세. 아이고야 솔로몬 마땅히 며칠 나중에 내전도 판결이구만요.
0: 돈 소리만 듣고 입을 싹 닫으라니. 아유 냄새 맡고 배부른 놈이나 소리 듣고 부자 되려는 사또나 똑같네. 아주 똑같아. 주모는 멘붕에 빠져 울부짖고 박잔돌은 세상은 역시 공짜로 꿀빠는 맛이지 하며 관아문을 유유히 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 사또의 서늘한 점이 잔돌이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그려 계속 거라 박잔돌.
1: 예?
0: 계속 거라.
1: 아니 예 사또나리. 아니 아이고 뭐 사건 그냥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종결된 거 아니었습니까요?
0: 그렇지 아직은 아니지. 니놈 입으로 조금 전에 소고기를 냄새 맡고 그 지독하던 재채기가 완벽하게 치료되었다고 우리 유튜브 라이브에 자백을 했겄다.
1: 아이고 오브가 골수지요. 아니 그냥 제 콧구멍이요 그냥 시애틀 바닷바람처럼 그냥 아주 그냥 시원하게 뿡 하고 뚫렸습니다요.
0: 그렇다면 이 유이원 처방이 백발백중 기적의 명처방이었음이 공식 인증된 셈이고, 피고 박잔돌은 지금 당장 의원에게 세냥을 일시불 캐시로 결제하라.
1: 예. 아유, 세냥이요? 아니, 아까 의원이 저한테 청구한 건 2냥, 그쵸? 그리고 제가 그중에서 이미 한 냥을 냈는데, 아니, 왜 3냥을 또 냅니까? 아이고, 계산법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0: 네, 이놈. 이놈이 도망치며 떼먹은 원래 처방비 미수금이 한 냥.
1: 그죠?
0: 그리고 네놈의 얌체 짓거리 때문에 이 바쁜 유의원이 진료 올스톱하고 법정까지 불려오게 만들었으니 출장비, 긴급 왕진료 2냥, 도합 3냥이니라.
1: 아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0: 어허, 이놈이 어디 당장 그 자리에서 지금 바로 입금을 안 하면 뱃모로 입금하도록 해라. 곤장 30대로 엉덩이에 금융치료를 확실하게 하라, 이방!
1: 아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억울해요, 저희는.
0: 나이스 샷입니다, 사또. 나이스 샷이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아, 곤장은 제가 칠깝쇼.
1: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요? 아니, 그냥 한 냥 아끼려다가 그냥 세 냥이 떨리다니. 아유, 그냥 진료비 2냥 곱게 내고 고기나 사 먹었으면 배라도 부를 텐데 그냥. 아이고, 아이고, 내 돈 세 냥, 피 같은 내 돈 세 냥. 아이고, 아이고.
0: 아주 오늘 얘기도 속이 다 시원한 그런 얘기네요.

0: 꼼수부리며 잔머리를 굴리던 구두쇠 박잔돌은 결국 안 내도 될 돈 2냥을 더 얹어 털렸고, 남의 코에 들어간 냄새값까지 받겠다고 욕심을 부린 제니 주모는 엽전 소리 ASMR만 실컷 듣고 빈손으로 돌아섰다는 건선 징악 엔딩이었습니다. 박찬돌 이 양반 세냥 뜯긴 게 가슴에 사무쳤는지 그 뒤로 제니 주머니의 주막 앞을 지나갈 때마다 주머니에 요 엽전을 넣고 짤랑짤랑 짤랑짤랑 흔들며 깐족거렸다고 합니다.
1: 아이고 주모, 오늘도 고기 냄새 맡고 갑니다요. 아이고 돈소리나 실컷 들으셔. 딸랑딸랑 딸랑딸랑.
0: 미국 살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쿠폰 노리고 세일 품목 찾아다니며 참 악착같이 열심히 사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아끼는 건 최고의 미덕이지만 남의 땀방울과 정당한 대가까지 후려쳐가며 내 배만 불리려 들면 결국 인생이라는 사또 앞에 매운맛, 뜨거운 맛을 보게 되는 법이죠. 쓸 땐 쿨하게, 식당 가시면 팁도 좀 넉넉히 얹어주시고 서로 따뜻한 격려 한마디 건네는 기분 좋은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온 가족 둘러앉아 툭불, 툭불 소고기 함 부어드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수요 민담극장이었습니다. 인사요.

0: 또 가을을 부르며 또 멋진 다섯 명의 남자들 The Westlife의 Queen of My Heart를 듣고 계십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28-886-3344.
0: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서 건강하고 또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또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을 새롭게 여러분께 더해서 추가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앤뭉치. 제니앤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10월 2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특별 세일합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놓치지 마시고 피부의 변화를 경험하세요. 646-765-5117번입니다.
0: 네 분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3홀은 빼고요. 베스트로 잘 치신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에는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10월달 좀 장마도 있고 비도 많이 오고 밖에 나가시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참가하셔서 여기 경기를 진행하시면 뭐 친구들끼리 좋은 추억도 쌓으시고요.
1: 저 오늘 마감입니다.
0: 1회니까요. 네. 1회 마감, 1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는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1: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퀸즈 시티 필드에서 LAFC와 NYCFC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월드컵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치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티필드에서 만나요. 티켓 및 단체 관람 문의는요, 9908-461-117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합시다.
0: 하루의 중심 한시의 음악다방, 오늘 수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입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3: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쓸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로펌.
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4: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3: 베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베리카나.
4: 뉴욕 청과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상인들의 권익 신장과 친목을 도모하는 뉴욕 한인 청과 협회.
3: 뉴욕 경제인들과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5: 자, 오늘 또 수요민담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요.
6: 오늘 민담도 역시 즐거웠습니다.
5: 네, 네. 또 교훈도 있고.
6: 맞아요. 우리... 사또가 아주 제대로 된 솔로몬 같은 명쾌한 판결을 내렸죠. 네.
5: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명판관들이 또 우리 옛날 포청천이라는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런 바른 인물들이 나와서 또 한국도 살리고 미국도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6: 네, 정말 기대합니다. 네,
5: 전쟁도 좀 그치게 하고 맞아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목요일인데요. 목요 퀴즈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여러분, 내 인생의 드라마 주간 베스트 사연 내일이 마감일입니다. 부지런히 사연 써서 보내주십시오. 네.
5: 그래서 오늘 한시음악다방 앞으로 해서 저희 카톡에 편안하게 보내놓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내일 잘 그거 모아서 금요일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오늘 키라디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오후 되시고 내일 하루의 중심 한시음악다방으로 다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6: 성령하였습니다.

0: Hey, Radio.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뉴욕불광선언에서는 30주 전을 맞아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뉴욕 타판에 위치한 불광선언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법회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수불대종사 큰스님의 축하 법문과 문희경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뉴욕 총영사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심 공연

0: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탑재 비타민 신전입니다.

60대 남성이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죠. 식료품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매장 문이 잠겨 있더라는 거죠. 와우, 이보다 급박한 생리적 상황이 또 있을까요? 차를 몰고 매장 입구를 그냥 쾅 들이받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이건 심했다 싶죠.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급한데 돌아가냐? 맞아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진짜로 뒤로 갔는데, 말 그대로 뒤로 갔는데 뒤쪽에 화장실이 쩐하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급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브레이크는 밟으셨어야죠. 아무튼 너무나도 잘 알 것만 같은 급박한 상황이라 반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쪼록 경찰이 오기 전에 일은 잘 보셨을까 싶은 인간적인 걱정까지 드네요. 장이 편한 세상. 여러분 오늘 다들 편안하시죠? 속이 편안해야 만사가 편안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가을날 여러분의 입맛도 제대로 퍼지셨죠?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마음 편한 이야기. 뉴욕 뉴저지가 하나 되는 시간. 10월의 코앞으로 다가온 투시의 비타민.

가 됩니다. 얼마 전에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피트니스 대회에서 호주의 여성 선수 한 명이 경기 도중에 갑자기 장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야말로 장 트라볼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운동 종목을 계속 소화를 하면서 결국 여자 개인전 1위로 결승선까지 통과를 합니다. 야, 정말 그 정신력 하나만큼은 대단하다 싶죠. 정말 멘탈 갑 중에 갑이에요. 아, 그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는 잔흔들을 남기면서까지 1위를 한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정신력이면 조금 잠깐 멈추고 화장실부터 가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로서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기 이후에 이 선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또 결국 우승을 소급해서 철회하고 그 경기에서 얻은 랭킹 포인트도 포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따낸 우승을 스스로 내려놓은 셈이죠. 그리고 또 대회 측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겠죠. 당시에 경기에 참가했던 일부 선수들에게 참가비를 환불을 하고 또 이후에는 이런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선수를 경기에서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도 손봤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다들 편안하시죠? 속이 편안해야 만사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날. 와, 정말 시간 잘도 갑니다. 날씨는 기가 막히게 좋네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이 좋은 가을날에 우리 입맛도 제대로 터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속은 편안하게 마음은 가볍게 9월의 마지막 날 2시의 비타민 편안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님들이 좋은 인사말 보내주셨고요. 와, 이건 어떤 이런 멋진 명언이 있나요? 함께 읽어드려볼게요. 자,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윤택해집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도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 합니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누어줍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합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우, 정말 콕콕 박히네요. 너무 근사한 명언이네요. 자, 올 여름은 참 무덥고 길기도 길었습니다. 깊은 가을이 순식간에 다가왔네요. 10월의 새날을 또 기대해 봅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깊어가는 가을, 10월에는 푸른 하늘처럼 맑고 좋은 일들이 더 풍성하시길 기원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좋은 마음들을 우리 비타민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이에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한국산 샤인머스캣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박스당 21불99, 풋고추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1: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2: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1: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2: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1: 야,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2: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3: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0: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9월의 끝날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718-359-3600.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의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가득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 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제니앤 뭉치와 함께 맞는 가을.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앤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들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10월 2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세일합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놓치지 마시고 변화되는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646-765-5117, 646-765-5117번입니다.

요즘에 젊은 구직자들이요. 아바라라고 혹시 아세요? 아바라. 아바라는 무엇일까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줄여서 아바라라고 하더라고요. 아바라. 그러니까 젊은 구직자들이요. 요즘에 아이스 바닐라 라떼 요거 한 잔을 딱 들고 면접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 중요한 면접에 아바라를 들고 들어간다고요. 쉽잖아요. 한 채용 담당자가 이 모습을 보고, 아이, 그래도 면접인데 커피를 들고 오는 거는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젊은 세대에서는, 아니, 커피 한 잔 들고 있는 게 업무 능력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한 손에는 이력서, 한 손에는 얼음 가득한 아바라를 들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온다면, 오호라, 요즘 친구들 참 당당하네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면접인데 커피는 밖에 놓고 들어오지 이러실까요? 저라면 그러겠어요. 너만 입이냐? 나도 입이 있다.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회사 생활도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상사가 밤 10시에 카톡을 딱 보내서 내일 회의 자료 한번 봐주세요 하면은 일단 네 알겠습니다. 답장부터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다음날 아침에 답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금요일 오후 5시에 이거 오늘 아침까지 부탁해요 하면은 예전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도 계속 마음에 걸리죠. 토요일에 한번 열어보고 일요일에도 또 생각나서 한번 보고 일요일 아침에 결국 노트북을 켜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월요일 아침까지요? 아, 네. 그럼 월요일 아침에 할게요. 참 깔끔하죠. 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리고 회식도 그래요. 예전에는 오늘 회식인데 참석하죠? 하면 뭐 참석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저 오늘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끝.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꼭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지금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도 다르고 예전에는 당연했던 게 지금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생기고 또 젊은 친구들도 아 그때는 그래서 그러셨겠구나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결국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살아가려면 또 조금씩 섞이고 조금씩 맞춰지고 그러면서 서로 배울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매일 새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조금 특별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36년 동안 태권도와 합기도를 통해 수많은 제자들을 지도하시고 또 한인사회와 함께 오신 분을 만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관장님이신데요. 오늘 2시의 비타민에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장순길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
0: 자, 관장님 먼저 정말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그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에 올해로 창립 36주년 맞으셨는데 네. 관장님께 굉장한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1: 저에게 36년은 단순한 시간보다 태권도 함께 살아온 그 인생 자체라고 생각이 드네요.
0: 아,
1: 미국에서 처음 도장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늘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힘든 순간도 또 많이 있었죠. 또 그럴 때에 제자들이 또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
0: 네.
1: 좋은 사회에 또 구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또 보람과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됐었고요.
0: 네.
1: 36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제자 또 학부모님
0: 얼마나 많으실까요?
1: 이 한인사회 분들께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으네요. 네.
0: 아, 그러게요. 관장님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오신 어떤 교육 철학 같은 것도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1: 예. 교육 철학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우리 K-Radio 1060 우리 이석철 회장님 또 모든 스태프분들께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 싶어요. 예, 프로그램 비타민처럼 우리 이민사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주 분명히 하시고 계십니다.
0: 네.
1: 제가 아까 우리 김준 아나운서님 운전하고 오면서 방송을 계속 듣고 제가 도장에 또 런치 시간 피해서
0: 네.
1: 들어오게 됐는데
0: 네.
1: 그렇듯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opportunity 기회가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0: 네.
1: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어느 곳에 있는 실력보다는 인성이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무술이 항상 뭐 이렇게 발차기 또 뭐 대련이나 품새를 꼭 배우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0: 네.
1: 항상 자신을 또 절제를 하고 또 상대를 또 존중하고 책임감을 배우는 또 그러한 교육이라고 또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늘 저는 강한 사람이 되기 전에
0: 네.
1: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그래야만 또 부모님께 또 효도도 하고 우리
0: 네.
1: 회장님이 부모님께 정말 효도를 많이 하셨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모의 효를 하면 친구도 또 배려할 줄도 알고 또 사회에 나와서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강한 사람이 되기 전에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치신다. 이야,
1: 네.
0: 정말 그래요. 결국 기술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이셨군요.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0: 야,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아주 뜻깊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국기원 공인 9단 승단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태권도를 잘 모르신 분들은 9단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관장님, 9단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 모든 무술의 이제 급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양띠부터
0: 네.
1: 이렇게 이제 띠를 말하는 검정띠까지 있는데 그러한 이제 칼라벨트가 끝나면 이제 블랙벨트, 이제 검정띠를 받게 되죠. 그러면
0: 네.
1: 거기서부터 다시 1단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게 되는 무술에는 이제 완전수가 없다 그래서 10단이 없습니다. 이제 그 10단은 명예단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0: 네.
1: 태권도 이 국기원의 공인단은 9단이 라스트 단, 마지막 단, 최고의 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9단 심사가 이제 국기원은 이제 우리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태권도가
0: 네.
1: 미국에 수많은 그런 무술 단체가 있는데
0: 네.
1: 이제 공인으로 우리 태권도가 아직까지도 한국의 국기원에서 이런 이제 단을 컨트롤해서 모든 214개의 나라에 게임 그런 단증을 받아요. 그분들 아. 저희들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0: 네.
1: 정말 닥터 디그리를 받아도 미국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해서 그렇게 닥터 그렇죠. 이렇게 그 의사 그 생활을 하시는데
0: 네.
1: 이 국기원 단을 받으면 214개국 어느 나라에서나 이 블랙벨트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0: 와 그래요.
1: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지. 예, 구단 심사도 뭐 1단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저희 수험생처럼 뭐 저 나가서 같이 똑같이 심사 다 보고 논문 다 패스해서 뭐 20%가 합격률이 안 된답니다. 이 구단이. 근데 아무튼 최종 합격이 돼서 아, 저 10일 전에 이제 그 합격한 214개국의 구단 오르신 분들을 같이 아, 정말 큰 셀레브레이션 잘하고 정말 아, 개인적으로 너무나 뜻깊은 그런 아, 순간이었습니다. 야,
0: 그러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라이센스 자격증도 나라마다 다시 한번 따야 되는 게 있는데 이 태권도 이 국기원 자격증은 무려 214개 나라에서 그냥 올 패스가 되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와 정말 대단합니다. 더욱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원장님.
1: 네네.
0: 요 수련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해서 끝나는 게 아닐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계속 단련을 해야 하는데 이 관장님께서는 구단에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수련을 이어오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무엇일까요?
1: 예, 첫째 뭐 태권도의 사랑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사는 게 아, 조국을 떠나서 이렇게 이민에 나와서 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멋지게 이제 뭐 태권도 사랑 이런 데 얘기지만 솔직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먹고 살려고 시작을 했죠.
0: 네.
1: 아, 솔직한 얘기로 네. 다 이민 와서 다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그럼요.
1: 아,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조국의 사랑 또 우리가 해외 나가면 조국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네.
1: 우리가 태권도를 할 때에 항상 이제 애국가를 틀고 뭐 이 저 미국의 미국가도 틀고 있지만 그러한 이제 태권도의 사랑이 또 있었고 가르치다 보니까
0: 네.
1: 더 한국보다는 이 외국 저는 이제 뭐 한국 사람이 뭐 진짜 없습니다만
0: 네.
1: 뭐. 99.9%가 외국 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정말 그 강했고
0: 네.
1: 아, 뭐 수련하다 보면 뭐 누구도 마찬가지로 그 힘든 순간도 있죠.
0: 네.
1: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지만
0: 네.
1: 또 어떤 데는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그런 그 눈빛 같은 걸 보고
0: 네.
1: 또 이렇게 티네이저들이 진짜 옆으로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저 자식이 30년 그 전에는 좀 솔직히 저 동네가 좀 그렇게 썩 좋은 동네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0: 아, 그러셨어요. 네.
1: 아무튼 그런 티네이저들이 들어와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
0: 네.
1: 또 아, 뭐 이렇게 교도소 같은 데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또 제가 활동도 많이 했지만
0: 네.
1: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갱생을 해서 좋아지는 모습도 참 아, 너무나 감사하다고 부모님들이 이제 오셔서 저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뭐 자녀를 키우는 또 아빠로서
0: 그렇죠.
1: 같이 울기도 많이 했고
0: 아.
1: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참 아, 정말 제가 포기하지 않게끔 그 사람들이 더 저를 위로해 줬지 않았었나
0: 어.
1: 그런 생각도 또 지내고 보니까 여쭤보니까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0: 야 한편에 예. 그 드라마가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원장님.
1: 예.
0: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또 이곳 먼 나라에서 태권도를 전달하는 문화 전도사 역할을 이렇게 살아오신 인생이시잖아요.
1: 네네.
0: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빗나가는 또 제자들을 또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관장님께서 꼭 남겨주고 싶은 가르침이라든지 가치 뭐 이런 것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1: 예, 제가 지금은 나온 지 40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 해외 나와서 저희 도장에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금 한 3만 5천에서 이제 한 4만 명 정도 제자가 배출이 됐어요.
0: 와, 4만
1: 40년 가까이.
0: 네.
1: 그래서 늘 그냥 저도 초심을 얘기도 하지만 제 자신도 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일단 뭐 우리가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도를 닦는다고 하는데
0: 네.
1: 사람이 되는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라
0: 네.
1: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이제 저도 제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
0: 네.
1: 태권도 실력, 무술의 실력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0: 그렇죠.
1: 좋은 인성 또 이 올바른 마음 가지면 평생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참 겸손하고 또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또 도울 줄 알고 또 부모님과 또 스승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또 사람이 또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몇십 년 만에 이제 부부 동반에서 한국을 요구하고 나가서 저희 아내가 저희 예전 살던 동네에 가서 저희 아버님 그 예전에 참 그렇게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고 봉사 많이 하셨다고 어른 시선들 듣고 참 너무 이렇게 고마우는 것을 보았는데 저도 우리 학생들이 이 태권도를 이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잘 그력하는 정신을 잘 배워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의 무술을 배움으로써 우리 미국의 자녀들이 참 너무나 잘 성장했다. 뭐 성공했다는 게 다른 게 있겠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올바르게 잘 자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과 또 스승 또 커뮤니티에 잘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정신을 잘 배웠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0: 야,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 인성, 성격,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네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이렇게 차분하고 선배 같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원래가 그러셨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무술을 배우면서 변하신 건가요?
1: 예, 자꾸 변해지겠죠? 또 변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0: 네.
1: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솔직히 말이, 지금 3년이 아니라 36년, 근 40년을, 여기 지금 이곳에서 36년을, 만 36년, 해서 37년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못했겠죠.
0: 이렇게 멋진 관장님 밑에서 그 많은 4만 명이 넘는 제자들이 이제 또 삶으로 돌아가서도 살고 있을 텐데 또 제자들에게 남긴 것이 또 기술만이 아니라 또 삶을 살아가는 자세이지 않나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관장님.
1: 네.
0: 참 멋있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36주년과 구단 기념 행사가 또 있어요.
1: 예.
0: 네, 안내 좀 해주시죠.
1: 항상 늘 감사하는 게 뭐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전엔 더 못했었죠. 근데 어떻게 저 친구들 저렇게 같이 이렇게 해올 수 있을까 늘 제자들에게 감사하고 이번 행사도 그 친구들이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0: 네.
1: 또 사회에도 이렇게 MC도 3명 또 어제도 오늘도 몇 시간 동안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0: 네.
1: 예, 제가 보면서 태권도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도 그 행동을 보면서 오늘도 참 굉장히 또 뭉클했고 또한 좋은 그런 한국의 문화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또 그런 다짐의 자리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10월 10일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몇 석이 안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라디오 1669 모든 관계자분들께 정말 우리 이민사회에 크나큰 일을 하신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0: 36주년과 국기원 공인 9단 승단까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가능성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이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하여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에는 첫 게임비와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예요.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전화번호는요.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축구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시티필드에서 LAFC와 NYCFC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 월드컵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봅시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시티필드에서 만나요. 티켓 및 단체 관람 문의는요, 908-461-1178, 212-255-6969번입니다.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합시다.

9월보다 조금 더 많이 웃으시고요. 조금 더 편안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무엇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 도시의 비타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달 10월의 첫날 인사드릴게요. 도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맛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수요일 아침부터 10월 1일 목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 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날이 됐습니다. 완연한 가을인가 싶더니 오늘은 계절이 잠시 뒷걸음질이라도 친 듯 갑작스레 훈훈한 온기가 느껴지는데요. 옷장 속 깊이 넣으려던 가벼운 옷을 다시 꺼내 입으며 어쩌면 떠나는 9월이 남기고 간 작은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계절에 예기치 못한 온기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 끝자락도 생각지도 못한 따스한 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웠던 일들은 지나간 달에 살며시 내려놓고요. 다가올 10월의 설레임을 품으며 라라랜드 문을 열겠습니다.

0: 어느새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달력 한 장 넘기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가 싶지만 막상 9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아 9월도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는데요. 9월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진 분도 계실 거고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 마음고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어차피 지나간 일입니다. 너무 마음 안 쓰셨으면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아유 왜 마음이 안 쓰여요? 쓰이지 두고 그런데 또 이렇게 여러분께 말을 하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9월을 이렇게 무사히 잘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참 감사한 일이죠. 9월의 마지막 오후 아쉬움보다는 수고했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면 어떨까요? 2026년 9월 30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는 송은경이고요. 여기는 라라랜드입니다. 한경같이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봉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 포도 각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치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위기 대응을 이끌어내려면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책임을 떠올리게 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환경심리학 제9호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를 발표했는데, 연구진은 지금까지 발표된 기후 커뮤니케이션 관련 실험 연구를 비롯해 총 21만 명을 대상으로 메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각 실험은 참가자에게 기후 관련 메시지를 한 차례 보여준 뒤 이후 행동 의도나 실제 행동, 정책에 대한 태도가 통제 집단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분석 결과 기후 메시지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일관되게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적 호소였는데 메시지의 종류마다 효과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도덕적 의무나 윤리에 호소하는 메시지였는데,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에 기대 환경 보호를 촉구하거나 동물이 겪는 고통을 윤리적 문제로 제시한 실험들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외감을 강조한 메시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효과가 컸습니다. 의외로 권위를 빌린 메시지도 상위권 안에 들었는데, 그중 하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다룬 뉴스를 활용한 것으로 종교 지도자의 말이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성공한 기후활동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사 형식의 메시지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두 방식 모두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목소리나 이야기를 빌려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상기후나 생태계 피해를 부각한 메시지, 기후행동이 경제나 건강에 주는 부수적 이익을 알린 메시지, 주변 사람들이 이미 친환경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메시지도 나름의 효과를 냈지만 앞선 상위권 메시지들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단순히 과학적 근거나 통계를 나열한 메시지는 오히려 효과가 낮은 쪽에 속했는데, 감정이나 권위,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 사실 자체만 전달한 방식이 가장 힘이 약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기후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글로만 전달했을 때보다 이미지를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더 크긴 했지만, 연구 책임자 말에 의하면은 기후 메시지 하나만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정책 수단이나 제도적 변화와 함께 꾸준히 사용될 경우 기후 대응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DMB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기후변화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뉴욕, 뉴저지 말고는 다른 지역에 살아본 적이 없지만 뉴스를 통해 들어보면 이곳 버지니아 지역의 날씨가 제일 무난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50개 주의 넓은 지역을 갖고 있는 미국이 왜 수도를 워싱턴 DC로 했는지 날씨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와 상관없이 오늘도 DMB 지역의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이달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맑은 하늘과 따뜻한 기온으로 최고 기온이 78도, 섭씨 26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맘때 평균 기온보다 약 5도 높은 수치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더 건조하고 더 따뜻하고 습도는 적당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70도대에서 떨어져 밤에는 부분적으로 흐린 하늘 아래 60도, 섭씨 16도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10월 1일 월초입니다. 낮 최고기온이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는 매우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10월 초 평균 최고 기온치고는 꽤 높은 기온인데요. 바람 또한 따뜻한 남풍으로 불면서 습도도 적당히 높아져 더욱 여름 같은 날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밤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62도, 섭씨 17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큽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저녁에 소나기 내릴 찬스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까지 오르는 후덥지근한 불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매우 덥고 습한 날씨로 마무리되며 이슬점은 60도 후반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중후반에 달하고 체감온도도 90도에 육박하거나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찬 공기가 접근하면서 여름 같은 날씨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녁에는 간간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천둥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심한 악천후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금요일 밤 찬 공기가 접근하면서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역시 소나기 내릴 찬스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7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으며 10월 첫 주말은 흐린 날씨와 함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3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5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박지윤입니다. 하늘색 꿈.

세상의 모든 음악.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차가운 세상의 벽에 부딪혀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무기력해질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를 다독이세요?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소개해드릴 곡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삶의 숭고함을 노래한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전설적인 folk duo이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입니다.

이 곡은 1969년에 발표한 곡으로 사이먼 앤 가펑클의 5집 앨범 Bridge Over Troubled Water 수록곡으로 1962년 베티 버렛이라는 쿠바 출신의 권투 선수가 경기 중 수차례 타격을 당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열흘 만에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슴 아픈 사연에서 영감을 받아 폴 사이먼이 만든 곡입니다. 뉴욕이라는 거대하고 냉혹한 도시로 찾아온 한 가난하고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일자리를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득한 거리에서 희망을 잃고 추운 겨울 뉴욕 슬램가의 외로운 방 한 구석에서 방황하죠. 이 노래의 가사 중에는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터에는 한 권투 선수 박서가 서 있네. 직업이 싸움꾼인 한 사내가. 그리고 그는 자신을 쓰러뜨린 모든 장갑의 상처를 훈장처럼 간직하고 있다네. 노래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막서는 단순히 권투 선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상처 그리고 세월의 매들을 맞으면서도 링 위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변하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화가 나고 수치스러워 이제 그만 떠나겠다고 소리치지만 정작 그는 여전히 링 위에 남아서 버텨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신세, 상처받는 박서로 모두가 거짓과 조롱이었을 뿐 난 그저 불쌍한 녀석, 분노와 수치심으로 울부짖는 박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곡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전에 들으셨던 후렴구죠. 라이라라이, 라이라라이, 라이라라이, 라이라라이 라는 구절입니다. 특별한 언어나 뜻이 담겨있지는 않은 이 웅장한 코러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의 고단함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날로그 녹음 시절 이 곡의 후렴구에 나오는 특유의 웅장한 드럼 소리를 만들기 위해 에이블턴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대성당의 에코를 활용하거나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녹음을 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비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트 가펑클의 맑고 투명한 미성과 폴 사이먼의 담담한 목소리 그리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어우러져 듣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상처를 입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링 위로 올라가는 박서처럼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링 위에서 꿋꿋하게 견뎌낸 우리들. 이 노래는 단순히 슬픈 패배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리를 지켜낸 당신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노래입니다. 지친 하루의 끝, 마음속 상처를 보듬어줄 음악.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 솔직히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는 곡은 명곡 중에 명곡이지만 저는 이 앨범에서는 이 박서가 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이 박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먼저 오리지널 버전은 폴 사이먼의 핑거피링 어쿠스틱 기타와 철저하게 계산이 된 스튜디오 섹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며 특히 스네어 드럼의 잔향 효과를 강하게 넣어 절제되고 섬세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센트럴팍 라이브 버전은 다릅니다. 일단 밴드 세션 그러니까 드럼, 베이스, 키보드, 페달 스틸 기타 등이 전면에 배치돼서 규모감 있고 역동적인 록, 폭 밴드 사운드를 선보였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악기 레이더가 쌓이며 라이브 특유의 압도적인 에너지를 품어냅니다.
또 후렴구인 라이라이 이 오리지널 버전은 오버올 더빙된 웅장한 코러스와 스튜디오 효과음이 조화를 이루며 정갈하게 마무리가 되지만 센트럴팍에서 부른 라이브에서는 후렴구 중간중간 드럼 사운드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이 소리가 정말 압권이죠.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관객이 다 함께 Light a Lie 후렴구를 끝까지 같이 부르는 장면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천 번을 들어도 또 듣게 되는 코끝이 찡해지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 센트럴 팍에서 부른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런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세금 문제, SB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스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헬스장 공용 드라이어기로 머리뿐 아니라 중요 부위와 발가락까지 말리는 이용자들을 겪은 시민들의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오늘 헬스장 탈의실에서 멘붕이 왔다며 목격담을 전했는데 샤워를 마친 중년 남성이 드라이어기로 머리를 말린 뒤 중요 부위와 옮겨가더니 평상에 발을 올리고 발가락 사이까지 말리더라라는 겁니다. 이어 매일 저럴 텐데 평상에 앉아서 양말 신고 옷 갈아입는 생각이 뇌리를 때렸다라고 올렸는데 이 이용자는 150일이나 남았다며 정남이가 떨어져 여길 계속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갈등이 커진 경험을 털어놨는데 탈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나를 경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며 드라이기로 온몸을 말리는 걸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눈치를 줘도 상대는 오히려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이용자는 트레이너에게 사정을 전했고 탈의실에는 안내문까지 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 더러워 죽겠다. 대장균이 탈의실을 떠다니는 것 같다라고 한마디를 하자 상황은 험악해졌으며 상대가 갑자기 화를 내며 아이고 몸 좀 말리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따졌다는 겁니다. 이 이용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머리 말리라고 있는 드라이기로 하루 종일 엉덩이와 겨드랑이를 말려서 손잡이 잡기도 싫다며 탈의실에 대장균이 떠다니는 것 같아서 들어가기도 싫다고 똑같이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머리를 말리는 용도가 아닌 드라이기를 쓰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 탈의실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드라이기를 너무 오래 쓰면 고장이 나니 적당히 쓰고 특히 세탁물이나 샤워볼 등은 말리지 말라는 내용이 크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드라이기를 켜둔 채 바닥에 내려놓고 샤워볼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이용객들의 민폐 행동에 안내문을 붙이는 헬스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행동은 나이를 불문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여전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멀리 갈 것도 없죠. 한국뿐만 아니라 내가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 억었는데 여기 라이프타임 있죠? 지가 그걸 세 번이나 트라이 허다허다 이젠 아예 안 가요. 일단 몸 씻지도 않고 사우나에 들어오는 인간서부터 땀이 많이 났는데도 그 땀 닦지도 않고 수영장에 그냥 풍덩 들어가는 인간들이나 샤워장에서도 물 시게 나오는 곳 미리 수건 걸어놓고 물 틀어놓고 딴짓거리하는 사람 이것뿐이요. 돌돌이 이 수영복 말리는 곳에 신발가장 집어넣어서 말리는 옆에 애들 수건 못 쓰다 죽은 귀신이 붙었나 수건을 서너 장씩 그것도 발바닥에 깔고 그 위에 올라서서 머리 말리고 지랄 연병을 빠는 아줌니들 몸뚱아리에 금태를 두른 것도 아닌데 뭔 오일을 그렇게 쳐 바르는지 그 오일 바르고 사우나 들어가는 미친 옆에 애들 여기에 라카룸에서 담배 피다 걸린 여자도 있었쇼. 한모름 빨았기로 손이 뭐가 문제냐고 대드는데 아이고 그 노랑머리 한국 여자 내가 기가 차 지명에 못 죽겠다 싶어 관도쇼. 물어본 게 여자니 그렇더만 어쩌고쇼. 중이 절시려면 중이 떠나야지. 그 꼴 보면서 댕기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다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북한은 왜 가질 수 있나라는 질의에
왜 그런지 아나? 그건 그때 다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로 이어 김정은은 내 친구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한다. 다른 많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라며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비난받는다. 사람들은 그게 끔찍하다고 말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이라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왜 그런지 아나? 내가 한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아닌 대통령이 있었고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 하면서 내가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거듭 밝혔다고 하네요. 참나 이 믿을 놈을 보고 믿으라고 해야지.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요? 아유 뭘 물어요. 둘 다지.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제형사재판소 총회 개최지가 네덜란드로 변경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등 지휘부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제재를 받고 있어 미국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예정이 된 2026년 연례 총회 개최지를 미국 뉴욕에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개최지 변경 결정에 대해 여러 관계자들이 미국 제재를 받고 있어 미국에서 열리는 총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모코 소장 등 13명이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등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왔는데 그는 재집권 직후인 지난해 2월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카림 칸 전 검사장 압둘라예 서의 수석 법률가에 이어 지난달에는 아칸의 소장에 대한 제재까지 발표한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수준의 추가 압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달러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의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예산 배정 및 운영 방침 등이 공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미국의 각 회원국 탈퇴 압박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인이는 참 유복하게 자란 분이 말이오. 뭔 화가 이렇게 많대요. 어? 아무것도 모르는 지가 봐도 죄다 그냥 망가뜨리려고 대통령 되신 것 같오.

0: 미국에서 아침 식사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식사가 아닌 새로운 사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보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저녁 외식 부담이 커진 데다 건강과 가성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이 맞물리면서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아침 약속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경제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아침 식사 전문점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를 들 수 있는데 미국 브런치 체인 최고 경영자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외식을 원하지만 예산을 더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아침 식사는 지금 가장 뛰어난 가성비를 갖춘 외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확산이 되면서 계란과 통곡물, 과일 등을 활용한 아침 메뉴가 건강한 한 끼로 주목받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아침 식사를 통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 조사 업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변화는 아침 식사가 새로운 만남의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과 직장을 잇는 제3의 공간 역할을 하게 된 셈인데 저녁 술자리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점심 비즈니스 미팅처럼 목적이 뚜렷하지도 않아 편안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과 아침 식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구독형 서비스 더 브렉퍼스트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회원 수는 6만 7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용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거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아침 식사 자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는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커피뿐만이 아니라 무알코올 칵테일과 버블티 등 다양한 음료를 앞세운 브런치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아침 식사가 식사 시간을 넘어 새로운 소비와 사교 문화를 이끄는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아침이면 이 맑은 정신에 많이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러고 보면 뭐 이지가지로 좋겠네요. 아이 뉴욕 뉴저지 같은 지역은 다이너라고 여서 은근히 맛도 좋고 가격도 나름 괜찮고 하는데 아 여기 버지니아는 다이너가 많지 않더라고요. 좀 비스무리한 데를 굳이 꼽으라면 뭐 아이압 정도? 요새는 퍼스트 와치도 있던디 아이고 그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침 대바람부터 술도 팔고 아이고 오늘 오도도도를 너무 많이 하네.
1: 볼리비아 축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 골키퍼가 이색적인 방법으로 심판에게 항의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당한 판정을 내렸다고 항의를 받은 문제의 심판은 결국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색적인 항의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28살의 골키퍼 구스타보 텔소노테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너무 억울했고 화가 났다. 절대 반칙이 없었다. 나와 동료 선수들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심판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어필하기 위해선 다른 도리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제의 항의 사건은 볼리비아에서 최근 열린 볼리바르컵 대회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위 리그 클럽의 프로 리그 승격 여부가 달린 이번 대회에서 테소노테가 골키퍼로 뛰고 있는 팀은 원정 경기였다고 합니다. 팽팽하게 진행이 된 경기는 2대2 동점으로 후반 정규 시간을 넘겼고 추가 시간 3분이 경과했을 때 골키퍼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대를 향해 무섭게 파고드는 상대편 공격수를 1대1로 막아서는 우위를 맞았지만 실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쓰러진 상대편 공격수였는데 심판은 곧바로 휘슬을 불었고 심판은 골키퍼가 공격수를 쓰러뜨렸다면서 페널티킥을 선언한 것입니다. 골키퍼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서 상대편 공격수의 헐리우드 액션이었다고 항의했지만 심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필드에서 뛰고 있던 동료 선수는 물론 벤치에 있던 선수들까지 우르르 몰려나와 항의에 가세했지만 심판은 완강했습니다. 집단 항의는 장장 19분 동안 계속됐으며 현지 언론은 최장 시간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기 부분이 기네스에 있다면 세계 기록으로 등재될 만한 항의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심판이 계속 항의를 외면하자 골키퍼 테소노테는 포기했다는 듯 골대를 향해 걸어갔고 골키퍼는 골라인 중간에 서서 킥을 막을 준비를 하는 대신 오른쪽 골 포스트에 몸을 기대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심과 상대편 키커에게 킥을 차라고 손짓했고 심판은 골키퍼가 준비된 것으로 간주하고 페널티킥을 차라고 휘슬을 불었습니다. 상대편 키커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골대를 향해 슛을 날려 손쉽게 득점했으며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얻은 홈팀은 결국 3대2로 이겼다고 합니다. 골키퍼 테소노테는 당시의 심정에 대해 그렇게도 홈팀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봐라 라는 마음이었다며 부당한 페널티킥을 막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항의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논란이 된 경기를 분석한 볼리비아 축구협회는 문제의 심판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으며 현지 언론은 축구협회가 결국 독특한 항의에 귀를 기울인 것이라며 단연 골키퍼가 돋보이는 경기였다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자고로 게임은 일단 이기고 보는 것이 맞는데 참 이렇게 이기면 쪽팔리지 않나? 흑이사 뭐 쪽팔림은 잠시지만 우승은 영원하니까. 근데 후세에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공교육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고교생들의 거리 시위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 수백 개 학교의 고교생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유혈 충돌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프랑스 교육부는 전국 약 3,700개 학교 중 400개 학교가 시위나 수업 방해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440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3분의 2는 경찰에 구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투척물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을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파리에서 시작이 된 시위는 이후 격화되며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 북부 릴 지역의 고교생들은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병, 보도블록 등을 던지고 버스 정류장과 광고판을 파손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부 낭트 지역에서는 고교생들이 쓰레기통 수십 개를 쌓아올려 학교 진입로를 봉쇄했으며 마르세유, 보르도, 리옹 등에서도 같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고교생들이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열악한 공교육과 환경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과밀 학습과 교사 부족, 낙후된 학교 시설과 폭염 속 에어컨도 없는 교실, 여기에 지역 간 교육 불평등까지 겹쳐 있으며 실제로 저소득층이 많은 변두리 교외 지역 학생들은 우리는 방치되고 버려졌다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 수업 시간도 시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파리 북부의 라마르팅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플랜카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자는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더 길다라고 적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교육당국은 이번 시위를 폭력 사태로 규정을 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 갈등도 극에 달해 있다고 하네요.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마요. 어른들이 하도 시위하고 전쟁하고 오니까 애들이 뭘 보고 배우고쇼. 무조건 애들만 뭐라 할 수도 없는겨. 근데 아 얘들도 그려. 우리 옛날에는 에어컨이 어딨어. 더우면 바깥에 나가서 수돗물에 세수하고 책받침으로 부채질하고 였는디. 그리고 지가 강남서 핵교 댕겼거든요. 청담동 엄북국민학교로 입학을 여서 나중엔 도곡국민학교 나왔는디. 그때도 우리 반에 학생이 100명이 넘었쇼. 책상 놀 자리가 없었으니까. 결국 반 하나가 생기더만.
2: 그래도 한반에 7,80명이 되어갖고 콩나물 실어 갔다고 했는데 결국 너희들은 야자는 없잖아, 야자. 이? 우린 아침 8시까정 학교에 등교여서 밤 10시에 집에 갔어. 이것들이 한국서 핵교를 한번 댕겨봐야 정신을 차리지. 안 그려? 공부야, 공부야, 공부여서 넘주남. 학교 댕길 때 그래도 공부한 것들이 사회에 나와선 잘 풀리더만. 할 수 있을 때야.

라라랜드 1부 순서 윤신혜의 공부합시다 들으시면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들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위트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랜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윗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누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퀴즈 정답과 함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선균의 아직도 먼 곳이라는 거 들으니 마음이 살짝 센치해지네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 이 곡 참 좋아하는데 워낙에 좀 길기도

하고 또 이 곡은 또 호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제가 선곡하기가 좀 그랬는데 요미님이 어제 마침 신청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먹구름이 싹 끼면서 분위기를 맞춰주는데요. 라이브 앨범입니다. 프로콜 하람의 곡 Why the Shade of Pale.

듣고 계시는 Why the Shade of Pale 이 노래는 팝 역사상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사가 가장 난해해서 몽환적인 곡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하의 선율을 차용한 오르간 연주와 서정적인 분위기 뒤로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가사가 깊은 여운을 남기는데요. 가사는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리듬과 이 프로크 하롬의 이 목소리에 취해서 들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사는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노래 신청해주신 연민님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K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박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마음을
0: 요새 환절기로 참 이 목감기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수지 씨도 넘어가지를 못하고 지난주에 털컥 목감기에 걸리셔가지고 그때 그 시절을 넘어갔어요. 한 주를 스킵했더니 참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자, 먼저 수지 씨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니, 목소리가 그래도 조금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2: 아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넘어갈 걸 넘어가야지, 시상에.
0: 아유, 글쎄 말이야, 시상에. 그거를 못 넘어가시고 그냥 덜컥 걸리셨어.
2: 죄송합니다.
0: 예, 자, 이제부터는 수지 씨는 네. 수지 씨만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 DMB 지역. 또 우리 버지니아, 워싱턴 DC,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할 것 없이 모든 청취자분들의 몸이니까 각별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 네.
0: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곡 제가 쫙 준비했는데 오히려 네. 오늘 들어서 더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소개해 주실 분이
2: 가요계 노신사 한상일 씨.
0: 아, 이니 너무 잘생겼더라.
2: 근데 이분이 예. 누가 이 사람을 리퀘스트 했어요. 자기 친구 사촌 오빠래요.
0: 오.
2: 그래서 이 사람 좀 해주세요. 그래서
0: 아니 그러면 좀 못 씹겠네.
2: 아니 씹을 게 거의 없어.
0: 그냥 뭐 오늘은 잔잔하게 가지요 뭐. 예.
2: 그래야죠 뭐. 네네. 생긴 걸 보세요. 씹을 게 있나 없나.
0: 번듯하게 네. 생기셨어요. 진짜.
2: 네. 한상일 씨는 1970년대 히트곡 웨딩드레스를 부른 원로 가수. 한상일의 나이는 만 85세, 1941년생이에요. 5남 2녀 중 3남으로, 그러니까 7남매 중에 태어나서 개성 만월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인천으로 피난 온 그는 인천 서림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인천 중학교와 서울 경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중2 때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고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인천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며 신문 배달을 하기도 했대요.
0: 아니 보육원에서요?
2: 예, 식구들은 다 서울로 이사가고 뭔 일인지 나도 몰라.
0: 아유 시상에 그 잘생긴 놈을 놓고 가셨을 때 그 애미 마음이 오죽하면 여보겠을까.
2: 그러니까 유년 시절 노래도 잘하고 학업도 줄곧 우등생이었대요. 근데 이분의 꿈은 의사였지만 서울대 공대 건축과에 진학을 했어요. 어린 시절 골수염을 앓아서 오른쪽 발목을 잘라낼 위기를 겪었지만 공부와 노래를 잘하는 영재로 통했대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팝송에 심취해서 대학 시절 친구들과 사중창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을 만큼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특히 마리오란자, 앤디 윌리엄스 등에 열광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수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대요. 1965년 대학 졸업 후 은사 김희춘 씨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 기사로 일을 시작을 했지만 노래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서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미 8군 장교 클럽인 유썸 클럽에서 전속 가수로 음악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팝송 악보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탠다드 팝송을 300여 곡 정도 부를 수 있었대요.
0: 이야, 대단한데.
2: 게다가 영어 발음도 원어민 발음처럼 소리를 낼 수가 있었대요.
0: 원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발음도 좋더라고. 그 긴 건 뭐 봐요. 팝송 발음이. 아유.
2: 아,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영국 발음이요.
0: 그건 그래 또.
2: 작곡가 손석우 선생의 신곡을 취입했는데 가거라 저 멀리 그를 이제 그게 히트를 했대요. 그때 당시에
0: 네.
2: 1966년 KBS TV 전속 가수로 활동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 가거라 저 멀리가 없더라고요.
0: 그래요?
2: 밤을 찾아봤죠. 예, 미 8군 장교 클럽 유썸 클럽의 하우스 싱어가 된 그는 그곳에서 음악 내공을 쌓아서 1966년 KBS 전속 가수가 되었어요. 처음엔 본명인 한재상으로 활동한 그는 네. 1967년 데뷔곡 내 마음의 월츠를 발표하면서 한상일이라는 그 예명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내가 어렴풋이 그 한재상 이름을 기억을 해요.
0: 아, 그래. 처음에는 본 이름으로 나왔군요.
2: 네네네. 아. 그 내가 굉장히 어릴 때인데도 그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져서 왜 이름이 바뀌었나 그랬어요.
0: 그 싸이의 본명도 박재상이잖아요.
2: 그쵸?
0: 네. 내가 어디서 재상 이름을 들어봤나 했더니 싸이더라고.
2: 머리도 좋아. 부드러운 미성의 음색으로 여성 팬들이 많았던 그는 1960년 말에 주로 팝송 본안곡으로 활동을 했어요. 황유철이 작사를 하고 안길웅이 작곡한 에모의 노래는 부드러운 미성의 그 귀에 착 감기는 곡으로 1969년 초연한 그 뮤지컬 카니발의 수첩이라는 거기에 주제가였대요. 한상일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노래에 대해서 당시 모 여대에서는 캠퍼스 여기저기 앉아 이 노래를 부르는 여대생들이 너무 많아서 교가와 다름없을 정도라는 아유. 말까지 있었대요. 에모의 노래 들어보죠.

0: 노래도 너무 부드럽게 잘해요.
1: 그쵸? 근데 약간 세미 클래식하죠, 이 사람 네네, 노래가. 네네. 네. 그 앨범의 공동 타이틀곡 웨딩드레스는 1970년 개봉한 정희적 감독의 영화 먼 데서 온 여자가 주제가였었어요. 이 영화의 원제는 주제가 제목과 동일한 웨딩드레스였지만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작사 측에서 제목을 먼 데서 온 여자로 바꿨대요. 근데 이는 평범한 원 제목보다 다소 야릇하고 원색적인 느낌을 앞세워 흥행을 노린 영화 제작사의 의도로 보이는데 네. 당대 최고의 배우 신성일과 윤정희가 남녀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대요.
0: 어머, 그래요?
1: 근데 너무 흔하고 평범한 통성물이었대요. 근데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주제가 웨딩드레스는 크게 히트를 한 거죠.
0: 글쎄요.
1: 그냥 이 웨딩드레스가 히트하면서 결혼 축가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미성으로 노래한 한상일의 그 웨딩드레스는 지금도 결혼 시즌이면 어김없이 불리는 최고의 결혼 시즌송이라고 해요. 한상일은 과거 결혼 40년 만인 2007년경 전 아내와 황혼 이혼을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갈등 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했어요. 네, 현재는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가와 처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결혼 4년째부터 불화와 갈등이 있었는데 결혼 생활 40년 중 30년을 같이 살고 10년을 별거를 했다며 결코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한상일은 황혼 이혼을 자녀들이 이해했느냐는 질문에 네. 우리 애들은 이해하지를 않았다며 그래서 손자도 10년 넘게 보지 못했다며 아이고. 철륜이 끊어졌다. 지금도 연락이 없다. 아이고. 하지만 이혼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0: 굉장히 궁금하네.
1: 그렇죠. 2007년 결혼 40년 만에 전 부인과 황혼 이혼을 한 거죠.
0: 아니 오죽하면 황혼 이혼을 하셨을까? 그것도 남자분이.
1: 근데 나중에 한번 들어봐요.
0: 예?
1: 지금도 그가 노래하는 모습은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KBS 가요 무대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지만 원로 가수라는 용어가 여전히 생소하리만치 전성기 때의 가창력 그대로고 인물도 그 나이답지 않게 너무나 준수해요.
0: 네.
1: 노래와 전공이라는 그 두 가지 길을 오간 탓에 오랫동안 그 가요계를 떠나 있었던 인물 한상일 씨의 노래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가요계의 신사 아리따운 신부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웨딩드레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흔히들 노래엔 인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노래는 신사의 멋이 물씬 풍기는 한상일 씨의 분위기의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처음에 작곡가 기록윤 씨와 정풍송 씨에 의해서 각각 만들어진 노래인데 말하자면 같은 노랫말 때 멜로디가 서로 다른 두 가지 노래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 공교롭게 두 작곡가의 각기 다른 노래는 모두 한상일 씨에 의해서 취입이 됐어요. 예, 일주일 정도의 차이로 같은 시기의 노래를 각각 다른 멜로디로 연습을 해야 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음반이 나왔는데
0: 네.
1: 방송국 측에서는 신청 엽서를 받으면 어느 곡을 틀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맸고 그리고 가수 역시 웨딩드레스를 요청을 받으면 무대에 따라 두 곡을 번갈아 부르기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곡이 정풍송 씨 곡이에요. 웨딩드레스는 발표 시 영화 제목을 따서 먼 데서 온 여자라는 별도의 부제를 달고 출시가 됐어요. 근데 가수 한상일 씨는 그 명성에 비해서 많은 곡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가수로서의 활동 기간도 길지 않았는데 1965년 손석구 작곡의 추억의 아카시아, 나의 사랑 기타를 발표하며 데뷔한 그는 70년대 말 가요계를 훌쩍 떠나버렸어요. 자신의 전공을 찾아 건설 분야의 직종으로 방향을 선회한 거예요. 그러다가 30여 년 뒤에 2005년 작곡가 손석구 노래 55주년 헌정 음반을 통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 이름 등을 발표하며 돌아왔어요. 오랜 동안 가요계를 떠나 있었음에도 가창력은 여전했어요. 본명 한재상을 손석구 선생이 한상일이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글자 그대로 늘 어디서든 1등이 되라는 이름이래요. 이 이름이.
0: 아, 한상일. 항상 1등이 네. 되라. 예.
1: 근데 두 가지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기록연 씨 곡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네, 여기서 우리 한상일 씨의 목소리로 라노비아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0: 네.

0: 참 이 곡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부르는 게 음작기도 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너무 부드럽게 잘하시네요.
1: 그렇죠. 은근히 성량도 굉장히
0: 그러게요.
1: 넓고
0: 아주 부드럽게. 네. 네.
1: 화면 테스트까지 거친 TV 전속 가수였기 때문에 무대에서 노래는 물론 율동까지 소화해내야 했는데 어린 시절 골수암으로 오른쪽 발목을 잘라낼 위기를 넘겼던 터라 다리가 불편해서 무대에서의 율동은 어려웠대요.
0: 아, 그러셨구나.
1: 이 사람이 예.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0: 오, 그러게.
1: 그의 발성법은 이미 단전 호흡하듯 노래는 탄탄한 가창력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이 무렵 그는 문화공보부 재정방송대상 남자 가수상, 서울신문사 재정서울문화대상 남자 가수상, MBC 10대 가수상을 휩쓸었어요. TV 전속 가수로 출발했듯 엔터테이너적 재능을 보였던 그는 이내 예그린 박단으로부터 뮤지컬 대춘향전에 출연 제의를 받았는데 그는 한사코 거절, 눈에 잘 띄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무대에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뮤지컬 공연에 좀 나서지는 않았는데 네. 가수 패티킹과 함께 이도령 역과 춘향역을 각각 맡아 음반만 취입을 했대요. 인기 TV 드라마 MBC 수사반장 등에도 출연을 했대요, 이분이.
0: 어, 그래요?
1: 그랬대요. 탤런트 고은아 씨와 사랑행각을 벌이며 위장결혼을 해서 파티장에서의 살인 협박을 받는 범인의 시골 친구인 가수로 출연을 했는데 이때 그는 건축가 출신답게 치밀한 성격을 드러내 담당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대요. 가령 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무가내로 대사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드라마 상황에 비해 세트장이 너무 작다고 지적, 세트장을 모두 다시 제작하게 만든 에피소드가 있대요.
0: 그리고 이분은 잃을 게 없어.
1: 그러니까 예. 내가 여기서 딱 느낀 게 예. 이런 성격 때문에 이혼? 이런 게 꽤 오래 이렇게 걸리적거리거든.
0: 맞아요.
1: 노래는 물론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에게 주위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요구를 했지만 정작 그는 연예인으로서 집안의 내조를 전혀 받지 못했고 서울공대 건축과 출신이라는 최고 학부의 꼬리표는 늘 그에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해서 수시로 족쇄가 되어서 발목을 잡았대요.
0: 아, 그게 또...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또 족쇄가 된다는 얘기는 참 행복의 겹다 그래야 되나 또 본인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1: 그래서 또 느낀 거 그러잖아도 발목이 시원찮은데
0: 또 발목을 잡네 그나 뭐 발목은
1: 그러니까 예. 결국 집안의 반대로 연예 활동을 접고 1978년 전공을 찾아서 건설 분야로 유턴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37살
0: 아유 젊다 네.
1: 현대건설 입사 초기엔 그동안 연예인이기에 받았던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셔서 되레 짙은 그늘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미국 GM으로 연수를 떠났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은 LA에 설립된 세계적인 글로벌 건축 엔지니어링 기업이래요. 이어 사우디 현대 건설 현장에 외국 감독관으로 파견돼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한 뒤 현대 종합 목재에서 가구 판매 영업을 익혔으며 86년에는 아예 미주 종합 목재라는 가구 공장까지 찾았대요.
0: 어이구.
1: 파라다이스 투자 개발 건설 회사에 근무할 당시 제주 서귀포 허니문 하우스 호텔 건설에도 관여를 했대요. 가구 회사 투자개발회사 등을 거쳐 98년 퇴임할 때까지 20여 년간 가요계를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공식 가수 활동은 접었지만 CF를 통해서는 대중들과 이따금씩 만났어요. 뭐 포도주, 커피, 비타민, 양복 등등등 좋은 건 다 했어요. 98년 퇴직한 그는 진흙계 황혼 이혼 후 2007년 말 제주도 조천에 전원주택을 사들여 전원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대지 300평에 건평 120평,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집, 뒷뜰에 오리, 기러기, 토종닭과 또 리트비아 강아지 두 마리, 인기척 만나도 몰려드는 잉어 40여 마리가 헤엄치는 연못, 한마디로 그림 같은 집이었어요. 실제로 그곳에 온 뒤 흰머리에서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3층 구조의 방이 9개, 혼자 사는 집 치고는 너무 커서 관리가 쉽지 않겠냐고 하자 할 일이 많은 것이 오히려 전원 생활의 매력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0: 아유,
1: 네. 그러다가 네네. 2014년 제주 생활을 청산하고 현재 천당 밑에 분당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럼 지금 분당에 살고 계신다는 얘기신가요?
1: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곡은 그 유명한 웨딩드레스. 조금 마치겠습니다.
0: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목소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조리 잘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시절 그날의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맥도날드에서 살아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은경의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복별님, 병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병든 자의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겠어요. 오늘도 새벽을 깨어나 하루에 주어진 생명의 삶을 감사하며 무사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소망하며 세상 모두가 평강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미래의 삶도 마음과 몸의 희망찬 꿈으로 연결시켜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탐 존스의 I Know 신청해 주셨네요.

민경 씨, 너무 바쁜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도 수요일에 좋은 글, 짧은 시 보내드립니다. 우리 윌리엄 님께서 보내주신 카톡입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걷는 길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고마운 사람과 좋은 순간을 하나씩 마음에 담아보세요. 수요일의 마음이라는 짧은 시도 보내주셨습니다. 반쯤 온 한 주의 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날을 바라봅니다. 잘한 일도 아쉬운 일도 모두 나의 하루였으니 오늘은 나에게 참 잘 살아왔다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수요일은 한 주의 중간입니다. 조금 지쳤다면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남은 날들도 분명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윌리엄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윌리엄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마음속에 담고 읽는다면은 일주일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주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그러니 지금 이 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조금 쉬는 마음으로 옛 생각을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이문세의 소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문세입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자, 이번 주 퀴즈 너무 쉽죠? 정답자를 고르기가 이번 주에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참고로 이번 주 랄랄라 퀴즈는 뽀들현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를 내주신 분에게도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곡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송은경의 라라랜드, 여러분의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0: 박희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양집, 서양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

0: 나무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양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양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라던가 스톰 드레이니지, 파워타워, 엘리베이션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낫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부동산 키윤입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기와 달리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잊지 않게 하소서. 바로 이곳에서 주님 뜻을 펼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329장 찬송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467장을 이현주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가 주를 따라 바디묘 중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와 같이 되기를 안양시립합창단의 곡, 이어서 420장 너 성결키 위해 김의배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나를 오라 하네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정숙이 부른 예수 말씀하시기를 들으시고요. 언제나 이른 아침에 들어오셔서 신청곡을 올려주시는 분이세요. 박운성님, 오늘은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청해 주셨네요. 상징곡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주님을 경외하는 제 마음에 혹여 희미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말씀대로 성실하게 주님 섬기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원찬님 반갑습니다. 레인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어요. 프리지아님께서는 일터로 반찬 가게로 주님 은혜로 오늘도 지낼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셨고요.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는 오늘 저희 단체에서 파주로 장애인분들 모시고 힐링 숲 체험하러 갑니다. 저는 휠체어 담당이라 한 분을 계속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몸은 고되겠지만 제가 담당하는 분께서 최대한 편안하게 숲 체험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비 소식 있는데 모두 안전한 여행 되기를 바라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안전하게 행복하게 힐링의 숲 체험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비켜갈 거라고 믿어봅니다. 꿈을 쫓는 돈키호테님, 폐업과 찾아온 경제난 속에서 아무런 불만 없이 각자 최선을 다해준 가족들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저희 가족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지선에 충만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지선의 충만, 손경민의 곡이죠. 한반도 26님께서도 손경민의 은혜를 정해주셨는데 오늘은 충만 함께 할게요. 지선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꽃마리님께서 주님여 이 손을 청해 주셨는데 역시 신혜숙님께서도 주님여 이 손을 청해 주셨습니다. 조준모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송기철이 부른 비둘기같이 온유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오늘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요즘 MZ세대의 대표적인 특성을 재미있게 풀어낸 말 중 하나가 요요요 화법입니다. 요요요 화법이란 직장이나 단체에서 상사가 젊은 직원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MZ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는 물음의 뒷글자를 딴 신조어입니다. 분소리 없이 지시를 따르던 기성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에 당황하는 기업들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에다가 지금요까지 얹혀지면 상사는 뚜껑 열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요요 화법은 기성세대의 눈에는 다소 당돌하거나 보르장머리 없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합리성, 투명성, 그리고 명확한 역할 구분을 중시하는 최근 MZ세대의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다음과 같이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만 쏟아준다면 오히려 이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몰입도와 성과로 답하는 든든한 동료가 될 것입니다. 첫째, 일단 시키는 대로 해 라는 방식은 이들의 동기부여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업무를 부여할 때 해당 일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이 업무가 필요한지, 배경과 목적 등의 맥락을 함께 설명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왜요? 라는 질문을 조직에 대한 도전이나 버릇없는 태도로 지레 짐작하기보다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해내고 싶어하는 질문으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줄 때 신뢰가 쌓입니다. 셋째, 알아서 잘해봐 라는 모호한 지시보다는 담당 영역의 한계와 책임,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와 기한 등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 서로의 오해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넷째, 과정에 대한 조언과 결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를 넘어 그들의 기여가 조직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지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젊은 세대들의 3요는 조직을 흔드는 불편한 질문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윗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사에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묻다의 히브리어는 샤알입니다. 강하게 요청하고 간청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영혼만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잘 아는 출근길인데도 출발 전에 항상 내비를 켜듯이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이마다 주시는 은혜가 묻는 만큼 클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샤알, 묻다와 수올, 사후의 세계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0: K ラジオ。
1: 오래입어도매일새옷처럼 LG 스타일러로깔끔한옷관리끝탈취미세먼지제거는기본분당350회털어내기와스팀으로더뽀송하고섬세하게스타일링하세요 LG.com 에서만나보실수있는스타일러가6시30분을알려드립니다
2: 본방송은사전제작된방송임을알려드립니다
3: 아침을여는은혜의시간은혜와영광교회정현목사입니다
4: 다운증후군을지닌조한이라는청년이수살이채안된청년입니다물건을종이백에이렇게담아주는마켓일을하고있었습니다그러면서이친구가참귀한생각을해요나는어떻게저사람들을도와줄수있을까자기몸이장애임에도불구하고그는좋은아이디어를생각해냅니다내가소망을전하는격려를주는글귀를종이쪽지에적어서이것을하나씩하나씩나눠주겠다아버지의도움을받아서매일300장씩소망과격려의글쪽지를프린트해서그걸들고마켓에출근합니다그리고종이백에물건을담아준다음에그쪽지글을하나씩넣어주곤했어요그리고한달의세월이흐릅니다근데보니까매니저가보니까그좌니가있는그줄에사람들이줄을쫙서기다리고있는거예요그래서매니저가방송합니다우리가금방체크라인을두개더열었으니까기다리시지마시고그새로연체크라인에가서빨리빨리체크아웃하세요근데그줄에서있는사람들이요지부동입니다하는얘기는우리는저좌니가주는종이쪽지글을받아서가야합니다라고기다리고있었다고하는시화입니다좌니는소망과격려의글을나눠주는것을자기의사명으로알았습니다나의사명은무엇인가건강한몸을지니고있는우리의사명은무엇입니까성경은우리에게사명이있음을알려줍니다장자로서의사명이있다고가르쳐줍니다그런데그사명이있는줄도모르고살아가는그리스도인이있다고한다면이얼마나어처구니없는일이겠습니까그리고더나가서그사명을장자로서의사명을뺏기고말았다고한다면이얼마나참담한일이겠습니까오늘말씀의주제는하나님께서예수님을통해서우리에게주신장자로서의사명장자권을우리가잘간직할뿐아니라잘활용하며살아가야한다고하는것입니다창세기35장끝부분에21절이하에아주아쉬운내용이담겨져있습니다사실이내용은야곱이주인공으로등장하는그모든기록의마지막부분입니다거기에장자루벤의범죄사실이21절에보시면이스라엘즉야곱이라엘을지금땅에묻고에브랏을떠나에델망대를지나장막을쳤는데그런데그곳에서22절말씀하기를레아와사이에서낳은첫번째아들장자루벤이감히야곱의첩그리고라엘의여정이었던빌하와동침하는범죄를저지르고맙니다참담한일이벌어집니다그리고야곱이이스라엘이이소식을듣게되죠이것은단순한성적인범죄를넘어서서아버지야곱의첩을취함으로해서이제아버지대신에자기가이가문의가장이라고하는그러한의도가포함된도전적인행위였습니다이와유사한경우를우리가다윗과압살롬의삶가운데서보게됩니다압살롬이아버지다윗을향해반란을일으키고난다음에압살롬에게충성하는아부하는자들이사무엘상16장에보시면은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아버지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보게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아니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끔찍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런 끔찍한 죄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위험을 무릅쓰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딱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과거에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 자기 장자 루벤에 의해 자기 첩과 루벤이 동침함으로 그 수모를 야곱이 당하게 됩니다. 과거에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던 야곱, 그의 아들, 그의 장자 루벤 범죄를 통해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 장자권은 레아의 아들 루벤에서 라헬의 장자 요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역전 현상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쭉 열거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열두 지파가 형성되었다 다시 강조하고 있죠. 레아를 통해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납니다.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됩니다. 열둘이죠. 27절 보시면 이삭이 죽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땅, 즉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드디어 완전 귀향하게 됩니다. 28절 그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요.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순서가 에서와 야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와서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둘 사이에 감정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순서는 에서와 야곱, 가족사니까요 아마도. 여기서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록은 일단 마감됩니다. 후에 요셉 스토리 가운데 야곱이 다시 등장하지만 그때는 야곱이 조연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쭉, 이게 19번째 메시지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인생 일단 아주 아쉬운 스토리로 마감이 되며 이삭의 죽음으로 종결져집니다. 루벤의 범죄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싶은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절제하지 못하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고 루벤은 성적인 범죄를 통해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빼앗겼습니다. 루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찬탈하려다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장자 루벤 다른 열한 동생들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더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가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데 죄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맙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가운데 이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보시면 루벤아 야곱의 기도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차오라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장자를 향해 갖고 있는 그러한 자랑거리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세를 해보시면 그렇게 월등하고 탁월했던 아들이었으나 이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한탄하는 어조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역대상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오피셜리 공적으로 르우벤은 자격을 박탈당하고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러니 23절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내가 명령하여도 너는 바로는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장자의 사명을 이 땅에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장자들의 모임은 구약에 하나님 섬겼던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하나님 백성들 다 합쳐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한 예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말씀하기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장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선명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자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가롯 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인품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봤고 아니 자기도 예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기적도 행하는 일까지도 가롯 유다가 했었었는데 그러나 문제는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롯 유다는 거부했고 거절했습니다. 가까이 있었으나 예수님 사랑과 무관했던 가롯 유다. 유다도 장자가 될 수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장자로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는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유다는 가롯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의 직무, 장자의 직무를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르우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르우벤의 범죄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르우벤의 범죄요. 내 장자의 특권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르우벤의 범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직무는 주님을 사랑하는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큰 계명,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장자로서의 직무이며 장자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의무가 아니오 특권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억지로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던가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조심하는 것은 억지로 이것저것 하세요라는 말을 저는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 영혼을 맡기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요. 저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은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억지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만 손해봐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억지로 무엇을 해드려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사랑을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자의 직무입니다. 장자의 직무 또 하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두 번째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 여기에 실패하면 모두가 다 실패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억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강요했습니까? 그게 되나요? 안 돼.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관두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구나.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주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삶 속에만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또 흘러넘치게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해요. 원수 미워하는 거 저도 꽤 잘합니다. 잘할 수 있어 얼마든지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장자권을 지닌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divine love, 하나님 신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며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부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니 형제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면 르우벤의 범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을 경외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척과 동침하죠. 자기 이모였던 라헬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종 빌하를 실제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르우벤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없었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문의 수치요 수치요 수치였습니까? 자기 하나 욕심 채우자고 그 일을 저질러서 온 가문이 부끄럽게 만드는 자기 욕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생각이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1700년 정도 지난 후에 가롯 유다가 똑같은 길을 걸어갔고 21세기에 오늘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진지한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르우벤의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자기 건강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드리면서 주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 있다면 르우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는 드리는데 원수를 정해놓고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결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선언하는 것은 루벤의 범죄에 동참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 바치는 헌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갖출 줄 아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루벤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받으며 주님 저희 속에 있는 루벤의 DNA를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을 향한 진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며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인생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죄, 이 죄를 절제하지 못하면 장자의 특권을 놓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인생의 크기와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위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 인생의 크기와 질을 결정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하기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천하게 쓰임받는 나무그릇인가 질그릇인가 우리가 그 수준을 결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내 생각을 집중하는가에 따라 금그릇 인생 아니면 질그릇 인생 아닙니다. 자기가 의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죄가 없다고 하는 우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 주님 앞에 서게 되며 그 죄를 내 던지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 받은 영혼만 죄를 이겨낼 수 있으며 죄를 이겨낸 영혼들만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이 땅에 살면서 펼치고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좌안이라는 청년 소망과 격려의 글쪽지를 나눠주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살았던 그 고운 마음 우리에게도 건네야 될 쪽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은 쪽지를 우리는 전하는 장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지난 한 달 동안 사랑이 묻어있는 인격의 조각을 몇 개 또는 누구에게 나눠 주었는가? 내 유익을 포기하고 형제 자매의 발을 겸손하게 씻어 주었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 애를 썼던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푸근함을 보여주었는가? 아니면 그리하도록 노력을 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했었던가?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죄를 절제하지 못하면 장자의 특권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주말에 수양회를 갑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차가 빡빡 꽉꽉 차게 되어 있으니까 짐을 최소한만 갖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분이 불쑥 나서 갖고 나는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자 이러면서 자기 몸짓만한 커다란 고민형을 들고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자로 부름받은 내가 내 인격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 반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탐욕과 속임과 비방과 교만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를 내 인격 속에 내 생각 속에 채우고 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장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장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인격과 매일의 삶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아침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점심때쯤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오후에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인격의 쪽지를 전하는 삶을 주님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르벤의 아쉬운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속에 르벤과 같이 수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직무유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얼굴에 먹칠도 해드린 적도 없잖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장자의 사명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 손해보는 일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픔도 있고 유혹도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 아래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 속에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장자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범죄로 인하여 장자의 특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께서의 심령을 단돌이 시켜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으니 이제 멋지게 그리스도 예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다짐을 받으시며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그 크신 은혜와 저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에 친히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사람으로 보내시며 저희를 위해 대신 죽게까지 하시며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좋은 밭과 같이 되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화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장자의 명분 멋지게 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라디오 7시 모닝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평가나 다름없는 중간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들과 갈등을 빚어온 데 이어서 이번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를 향해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산 상위 0.1%의 부가 빠르게 집중되면서 최상위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년 넘게 카리브해 일대에서 마약선에 공습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퇴치 작전을 지상으로까지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넬대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망명과 임시 보호 신분, 인도적 체류 허가 등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가 다음 달 16일부터 소폭 인상됩니다. 29일 조란 맘 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의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초청해서 중추절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란 맘 다니 뉴욕시장과 뉴욕시 소비자 근로자 보호국은 30일 NYC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6년 세금 보고 시즌에 모두 10만 216건의 세금 보고가 접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가 전기와 천연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 EAP 신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메릴랜드 지역 한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42회 건강검진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를 대표해서 약 30년간 주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캐롤린 제이비 하워드 전 의원이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마나사스의 한 사업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직원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방탄소년단 RM이

등장한 한국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가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K-Radio 7시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매일 아침 7시 모닝뉴스 진행하게 된 김소영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나 다름없는 중간 선거가 한 달 뒤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밀어붙인 각종 정책에 대한 민심의 냉정한 평가 무대입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내주며 패배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레임덕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고물가에 지친 민심을 공략해 에서 상하원을 탈환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의회 차원의 전방위적 조사로 국정 주도권을 잡겠다는 태세입니다. 한국의 총선과 비슷한 미국의 중간 선거는 11월 3일 치러집니다. 4년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치러져서 기본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갖는 선거로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2년 임기의 하원 435석이 모두 바뀌고 6년 임기의 상원은 3분의 1인 35석이 대상입니다. 36개 주에서는 주지사 선거도 치러집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면치 못하면서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전체적 판세는 공화당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이 유가를 밀어올려 초래한 체감 물가 상승이 공화당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악재입니다. 4에서 6주면 충분하다면서 2월 말에 시작된 트럼프의 전쟁이 7개월을 넘은 지금까지도 출구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중간선거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의 대표 경제정책인 관세정책 역시 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경합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텍사스주와 캔자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예전 같으면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지역에서도 공화당 후보들이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감당 가능한 생활비를 내세워서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공산주의자의 소굴로 몰아붙이면서 이념전쟁을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상대로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같은 생활비 절감 정책에 집중하면서 고물가에 지친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중간선거는 2년 뒤인 2028년 대선을 겨냥한 양당의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중간선거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양당이 급속히 대선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의 노선이 한층 강화되겠지만 참패할 경우에는 세력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 보수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역시 민주사회주의자로 대변되는 당내 강성 진보 세력이 얼마나 선전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민주당 주류인 중도 진영과 진보 세력 간의 노선 투쟁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들과 갈등을 빚어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를 향해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SNS 트루스 소셜에서 왜 폭스뉴스는 항상 척슈명, 하킴 제프리스, 제시카 타블로브와 모든 민주당원을 출연시켜 공화당과 물론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게 하느냐고 적었습니다. 척슈머는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이며 하킴 제프리스는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타블로브는 폭스뉴스의 민주당 성향 정치 평론가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사실 그들이 친공화당 인사들보다 더 많은 방송 시간을 얻은 것 같다면서 이것이 바로 마가와 진정한 애국자들이 폭스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스뉴스가 완전히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서 우리는 짧게 반박할 기회만 얻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며 반대 세력은 엄청나지만 싸움은 계속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2024년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선이 조작됐고 자신이 실제로는 승리했다는 주장을 거듭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비판은 최근 주요 언론사와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도 내용에 불만을 표하면서 CNN과 MS NOW, 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고 이들 언론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연방법원은 출입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중간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 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어온 폭스뉴스에까지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선거를 앞두고 언론 보도 흐름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도 포함된다고 기정사실로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건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댄 셜리번 상원의원 등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것의 첫 프로젝트 발표입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한미 양측의 긴 협상 끝에 11개월 만에 이날 공식 발표가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텍사스주 엔스날에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223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프로젝트 1호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와 원전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놓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발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에서 내 행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협정 덕분에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에 하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 정부는 최대 2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천억 달러 투자를 통해서 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 8개의 새로운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와 드디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정확한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발언한 러트닉 장관이 구체적인 투자액을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 달러, 텍사스 가스발전소에 220억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대형 원전 8기는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에 건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엄마 별일 없죠?
2: 워낙 잘 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3: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메이비 해피엔딩.com에서 확인하세요.
4: 뉴

0: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1: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0: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1: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0: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1: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0: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 로펌.
0: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1: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0: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인 김 합동 법률사무소.
1: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0: 아메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아메리카나.
1: 뉴욕 첨가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상인들의 권익 신장과 친목을 도모하는 뉴욕 한인 청과 협회.
0: 뉴욕 경제인들과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년 넘게 카리브해 일대에서 마약선에 공습을 가하는 가운데 마약 퇴치 작전을 지상으로까지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미군의 중남미 작전을 관할하는 프랜시스 도노번 미 남부 사령관은 29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남미 마약 밀매 조직 소탕을 위해 지상 공격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도노번 사령관은 지상작전 선택지로 공습, 체포, 은신처 급습 등을 거론하며 국경 검문소에서 화물 검색을 늘리는 것과 같은 일상적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작전 목표는 마약 카르텔의 전반적 시스템에 마찰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군의 중남미 마약 소탕 작전이 급속하게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미군은 에콰도르 마약 밀매 의심 세력 소탕을 위해 폭격 작전을 도왔으며 베네수엘라에서는 트렌데 아라과 갱단 지도자를 제거하는 공습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8일 콜롬비아군은 미군이 제공한 적외선 센서 장착 드론의 도움을 받아 마약 갱단 두목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공급망이자 초국가적 범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중남미 현지에서 공급망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작전 지원 범위는 물자뿐 아니라 인력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와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미군 병력과 법 집행인원 50명은 에콰도르 군인과 함께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카인 밀매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새벽 급습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작전 역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적은 병력만을 유지하고 정보 공유, 훈련, 재난 지원 등에 집중해온 남부 사령부에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도노번 사령관은 이날 중남미의 험준한 환경을 고려해 마약 카르텔 소탕에 더 많은 첨단 장비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마약 밀수범은 깊은 숲 아래 자신들의 활동을 숨길 수 있다며 쿼드콥터를 발사할 수 있는 무인 보트를 포함해 일부 무인기를 정글 깊숙한 곳에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이 이슬람 테러 단체와 비슷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와 미 의원들은 의회가 이러한 전쟁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국에서 자산 상위 0.1%의 부가 빠르게 집중되면서 최상위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연방준비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자산 상위 0.1%가 보유한 총 자산은 약 28조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 전체 가계 자산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이들 초부유층 가구의 평균 자산은 2억 달러 를 넘습니다. 이는 하위 50% 가구 평균 자산의 3,000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최상위 계층의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높은 주식 보유 비중을 꼽았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와 기술주 강세로 증시가 상승하면서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한 부유층의 자산이 다른 계층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났다는 겁니다. 이들 자산은 2019년 말 이후 총 14조 5천억 달러 늘었으며 이 가운데 약 10조 달러가 주식과 뮤추얼 펀드 가치 상승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 하위 50%가 보유한 전체 자산 약 4조 달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최상위 부유층은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보다는 사업체 소유자나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학자인 우원 지다르와 에릭 즈위기 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가운데 37%는 소득 대부분을 사업에서 벌었고 26%는 자본 이득이 주된 소득원이었습니다. 임금과 급여가 주된 소득원인 경우는 10%에 그쳤습니다. 즈위기는 증시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더 많이 투자돼 있을수록 큰 수혜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망명과 임시 보호 신분, 인도적 체류 허가 등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가 다음 달 16일부터 소폭 인상됩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미 이민서비스국 USCIS은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2027 회계연도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제정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 HR1으로 도입된 수수료가 대상입니다. 이 법은 2026 회계연도부터 매년 국토안보부가 일부 수수료를 물가에 맞춰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3.36% 오르면서 법에 따라 수수료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인상 내용을 보면 연간 망명 신청 수수료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인도적 체류 허가인 페롤 수수료는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릅니다. 또 망명 신청자와 페롤, 임시보호 신분 TPS 대상자의 최초 노동허가 EAD 신청 수수료는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임시보호 신분 신청서 I-821 수수료는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인상됩니다. 다만 망명 신청자의 노동허가 갱신 수수료는 법의 물가조정 규정이 없어 이번에 오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수수료들이 기존 이민서비스국 신청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간 망명 수수료는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모든 신청자가 해마다 온라인으로 내야 하며 이민서비스국은 납부 대상자에게 금액과 기한, 납부 방법을 개별 통지하고 있습니다. 새 수수료는 10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날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새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이번 조정은 지난 1월 1차 물가 조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Radio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바이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구조종사가 기장을 흉기로 공격하고 비행기를 급강하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송에 따르면 두바이에서 출발해 텔아비브로 향하던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 안에서 5만 국적의 부조종사가 인도인 기장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어 부조종사가 기체를 급강하시키면서 여객기는 순식간에 고도 3만 4천 피트에서 1만 7천 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승객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기내에 있던 이스라엘 승객 3명과 승무원이 조종실로 들어가 부조종사를 직접 제압했습니다. 마침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비번 조종사 2명도 조종실로 들어가 조종관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들은 여객기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으로 돌려 비상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약 180명이 타고 있었지만 승객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장을 공격한 부조종사와 기장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사건을 지하디스트의 테러 공격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또 사우디 당국은 부조종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조종사의 동료는 그가 평소 종교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성들과 악수하는 것도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특정 단체가 이번 사건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여성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아공 정부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해결 살인과 성폭력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해결 사건을 60일 안에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90일 안에는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할 사건을 정하고 구체적인 수사 계획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가로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곳이나 버려진 건물, 보안이 취약한 공원 등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지난 7월부터 요하네스버그 인근에서 여성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와 주변 지역이 올겨울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인도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뉴델리 수도권의 정부와 민간기관의 직원 절반을 의무적으로 재택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건설공사도 제한됩니다. 또 뉴델리에서는 주차요금을 2배로 올리고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뉴델리는 겨울철마다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려왔습니다.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이 약해지면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발전소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도시 상공에 그대로 머물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에서 논밭이나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연기도 겨울철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만으로 뉴델리의 겨울철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뉴델리의 대기질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0: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0: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이번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찰나라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고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아침이 힘드시다면 홍합페로라 플러스를 드세요. 깊고 편안한 잠, 한결 가벼운 아침,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한인사회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째 소식입니다. 뉴욕시 페리 요금이 2년 만에 다시 오릅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페리 요금을 11.1%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편도 요금은 현재 4달러 50센트에서 5달러 50센트로 오릅니다. 10회 탑승권은 29달러에서 30달러로 인상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공정요금 할인 대상자, 학생이 이용하는 할인 요금은 1달러 45센트에서 1달러 50센트로 오릅니다. 특히 학생 할인 대상은 기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됩니다. 반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48시간 무제한 탑승권은 15달러로 가격을 유지하고 정식 운영됩니다. 새 요금은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에 10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택배 회사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한국으로 보낸 소포에서 위조 명품과 신용카드가 발견됐다며 통관 문제를 제기한 뒤에 명의가 범죄에 도용됐다고 속입니다. 이후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모바일 메신저 설치를 유도한 뒤에 화상통화로 장시간 취조하듯 압박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뉴저지 포트리에 사는 한인 여성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지만 택배 회사와 한국 경찰에 직접 확인한 뒤에 사기임을 알아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나 수사기관이 전화나 메신저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관 문제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절대 응하지 말고 공식 연락처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서 렌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세입자 보호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주택보조금을 받는 세입자에 대한 임대 심사 기준이 바뀝니다. 집주인은 단순히 소득이 낮거나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또는 주택보조금을 받기 전에 발생한 불리한 신용기록만을 근거로 임대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본인 부담 렌트비를 낼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는 렌트비를 제때 낸 기록을 신용정보회사에 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새 임대계약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세입자에게도 2027년 1월 1일까지 이 선택권을 알려야만 합니다. 렌트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세입자들이 신용을 쌓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겁니다. 다만 보고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청 전 비용과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K라디오 7시 모닝뉴스입니다. 계속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렌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의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초청해서 중추절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K라디오가 다녀왔습니다.
1: 조렌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난 29일 화요일 저녁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뉴욕시장 관저 그레이시 맨션에서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위한 중추절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계 커뮤니티 지도자들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주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뉴욕시장실도 이번 행사를 공식적인 중추절 기념 행사로 소개했습니다. 행사의 중심에는 정치나 시정 현안보다는 중추절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고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을 나누며 서로의 공동체를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은 보름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동그랗고 환한 보름달은 아시아 여러 문화에서 가족의 재회와 함께함을 상징하는데요. 맘다니 시장은 가족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는 모습을 뉴욕이라는 도시의 모습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서로 연결돼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2: Such an honor to welcome you here to Gracie Mansion to celebrate the Mid-Autumn Festival and to honor our city's East Asian communit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Every community celebrates this night in their own way. Chinese families cut mooncakes into wedges and pass them around the table. Korean families set out songpyeon to remember the ancestors who came before them. Vietnamese families light lanterns and carry them through the streets in celebration. For many New Yorkers, this is one of the most meaningful days of the year. A rare moment of togetherness. One of the few nights that everyone gathers to sit at the same table.
1: 맘다니 시장은 또 아시아 각 지역과 커뮤니티가 저마다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중국계 커뮤니티에서는 월병을 나누어 먹으며 중추절을 기념하고 한국에서는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조상을 기립니다. 특히 한국의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 먹는 전통도 있죠. 베트남 커뮤니티에서도 등불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으로 이 시기를 기념합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가족이 함께 모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된다는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그레이시 맨션에서는 여러 아시아권의 음식과 음악 등이 함께 어우러지며 다양한 커뮤니티의 문화를 소개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맘다니 시장 취임 이후 그레이시 맨션에서 열린 아시아 커뮤니티 관련 문화 행사 가운데 하나로 뉴욕의 다양한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전통과 문화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추석으로 익숙한 이 시기, 뉴욕에서는 중국의 중추절을 비롯해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각 지역의 가을 명절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커뮤니티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K-레디오입니다.
0: 뉴욕시가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시민들에게 모두 2억 2,660만 달러를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뉴욕시 소비자 근로자 보호국은 30일 NYC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6년 세금 보고 시즌에 모두 10만 216건의 세금 보고가 접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민들은 약 1억 8,880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유료 세금 보고 대행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되는 3,780만 달러의 수수료도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실적은 연방정부가 IRS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를 종료한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된 세금 보고 시즌에 나온 결과입니다. NYC 무료 세금 보고는 뉴욕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하, 개인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부부는 7만 달러 이하면 대상입니다. 서비스는 대면 상담과 서류 제출,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되며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2027년 세금 보고 시즌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가까운 무료 세금 보고 장소는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뉴욕 뉴저지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이 뉴욕시에 약 2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식당과 소상공인, 택시기사 등 일하는 시민들이 월드컵의 주역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레디오가 전해드립니다.
3: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30일 한 달간 열린 월드컵이 뉴욕시 경제에 약 20억 달러, 뉴욕 뉴저지 지역 전체에는 약 35억 달러의 효과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전체 경제 효과 가운데 뉴욕시가 약 56%를 차지했고 방문객 지출로 보면 70%가 뉴욕시에서 이뤄졌습니다. 시에 따르면 방문객 지출과 대회 운영에 따른 직접 지출만 13억 달러가 넘었고 이를 통해 숙박과 외식, 소매업 등에서 1만 2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유지됐습니다. 특히 조별리그 기간 퀸즈빌리 진킹 국립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퀸즈팬 페스티벌에는 18만 명이 넘는 축구팬이 찾았습니다. 이번 분석은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NYCEDC가 관광 분석기관인 투어리즘 이코노믹스와 함께 진행한 예비 결과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델리 운영자와 택시기사, 식당 요리사처럼 전 세계 방문객을 맞이한 시민들이 월드컵을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대회 기간 뉴욕 시민을 위해 $50짜리 월드컵 입장권 1,000장을 확보하고 경기장까지 무료 왕복 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0: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를 대표해서 약 30년 동안 주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캐롤린 JB 하워드 전 의원이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교육자 출신인 하워드 전 의원은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동과 교육 문제에 힘썼고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관련된 입법에도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4: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전 주하원 의원 캐롤린 JB 하워드가 지난 19일 8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제24선거구를 대표하며 지난 1990년대 초부터 2019년까지 약 30년간 메릴랜드주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07년부터 은퇴할 때까지는 하원의 부의장 대행을 맡았고 하원 세입 조세위원회인 웨이지 앤 민스 위원회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교육자 출신이었던 하워드 전 의원은 의정활동에서도 특히 교육과 아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교육청에서 교사와 교장, 행정 책임자 등을 맡으며 30년 넘게 교육계에서 일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하워드 전 의원을 차분하고 따뜻한 성품의 정치인으로 기억했습니다.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이끌어주는 멘토 역할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재무관 데릭 데이비스는 자신이 20대에 처음 주 의회에 입성했을 당시 하워드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며 항상 발언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전 의원의 의정활동 가운데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관련된 입법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하워드 전 의원은 아시아 음력설의 날, 즉 Asian Lunar New Year Day를 메릴랜드주의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의 공동 발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법안은 아시아권에서 기념하는 음력 설날의 의미를 기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주민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특정 국가의 설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권의 음력 설날을 포괄적으로 기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워드 전 의원은 오랜 의정활동 동안 자신의 성과를 앞세우기보다는 조용히 맡은 일을 해내는 정치인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동료 의원 멜로니 그리피스는 하워드 전 의원이 후배들이 실수할 때도 나무라기보다 스스로 배우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 의원 시티 윌슨은 하워드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뿐 아니라 의원 개개인을 진심으로 아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워드 전 의원이 자신에게 당신이 항상 의원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당신 자신인 시티로 살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해줬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워드 전 의원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교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동료들에 따르면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생선 요리 행사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겨울철에는 연말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전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행정 책임자 러션 베이커 3세는 하워드 전 의원을 자신이 만난 공직자 가운데 손꼽히는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하워드 전 의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사람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워드 전 의원의 장례 예배는 오는 10월 6일 화요일 랜도버에 있는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오브 하이랜드 파크에서 열립니다. 조문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K-Radio입니다.
1: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 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5: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만성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이 왜 오래가는지 그리고 왜 통합의학적 관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기는 다 낫는데 가래 기침이 몇 달째 갑니다. 약을 먹어도 기침 가래는 잘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현대의학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치료하고 기도를 열어주는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을 끈 뒤에 집을 보십시오. 벽은 타 있고 구조는 손상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거주 환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보수 공사입니다. 호흡기 질환도 똑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생긴 염증을 잡혔지만 기관지 점막은 손상되어 있고 가래를 배출하는 산모의 기능을 떨어져 있으며 폐의 미세순환과 회복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가래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양한방 통합의학적 관리입니다. 통합의학은 현대의학 치료를 기반으로 하며 손상된 호흡기 점막을 회복시키고 가래 배출 기능을 정상화하며 폐와 기관지의 미세순환과 기능 회복을 도와 호흡기 기능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현대의학은 불을 끄는 치료이고 통합의학은 집을 다시 살 수 있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 단계가 함께 가야 비로소 증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가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호흡기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K라디오 7시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에는 다채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는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K-Radio.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10월 1일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수요일 아침부터 10월 1일 목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대한불교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뉴욕불광선원에서는 30주년을 맞아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뉴욕 타판에 위치한 불광선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법회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수불대종사 큰스님의 축하 법문과 문희경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뉴욕 총영사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심 공양과 차량 운행도 마련했습니다.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 845-359-5151.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0: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떨어지는 근감소증, 이 질환이 무엇이고 근육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라이프 페이지에서는 10월 3일 한국의 개천절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시작을 알린 개천절의 의미, 그리고 그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게 기운이 없다거나 걸음걸이가 조금 느려진 것 같다는 느낌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화 현상쯤으로 여기고 무심코 넘기곤 하는데요. 하지만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서 신체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헬스 섹션에서는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 몸의 자산인 근육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근감소증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의학 용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근육 질환입니다. 근력이 감소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요. 근육량이나 근육의 질이 감소하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 부족이나 영양 부족, 만성 질환 같은 여러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보통 성인 초기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중년 이후에는 그 감소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중년부터 근육량이 연 평균 약 1%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은 이런 자연스러운 감소를 단순히 근육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살이 빠지거나 마르는 것과는 달라서 체중은

0: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체지방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근감소증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는요, 매일 새로운 근육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오래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젊을 때는 이 합성과 분해의 균형이 잘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여러 신호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는 이른바 동화 저항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호르몬 변화와 신체 활동 감소, 영양 부족 등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만성적인 저강도염증,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변화, 근육 재생에 관여하는 위성세포의 기능 변화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근육의 양과 질, 그리고 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면서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떨어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혈당 조절과 같은 대사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골격근은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식후 인슐린에 대한 포도당 처리에 상당 부분을 담당하거든요. 연구에서는 그 비율을 약 80%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양과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조절 이상과 관련될 수도 있고요. 실제 연구에서는 근감소증과 당뇨병 사이의 연관성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근감소증이 당뇨병을 직접 일으킨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요. 두 질환이 서로 영향을 주는 복잡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근감소증은 혈압이나 혈중 지질 같은 여러 대사 위험 요인과도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지만요. 근감소증이 이런 질환을 직접 일으킨다라고 역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이 생겼을 때 겉으로 나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요. 일상적인 신체 활동에서의 제약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보다 힘이 많이 들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어야만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평소보다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골격을 지지하고 또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력과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요.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근감소증이 있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낙상과 골절 위험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 근감소증 위험군에 속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적인 장비를 통한 정밀 검사를 받기 이전에 근감소증 위험을 선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핑거링 테스트인데요. 한국의 근감소증 선별 지침에서도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손에 엄지와 검지를 서로 맞대어서 동그란 고리를 만든 다음에 자신의 종아리 중에서 가장 굵은 부위를 감싸보는 겁니다. 종아리가 이 양손을 연결한 손가락 고리보다 가늘어서 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근감소증 위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종아리가 이 고리에 꽉 차는 경우에는 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이 무조건 근감소증이다 아니다 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요. 의자에서 손을 가슴에 얹은 채 5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했을 때 12초 이상 걸린다. 이럴 때는 근감소증 선별검사에서 주의가 필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검사 방법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그 진단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근감소증은요.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를 통해서 예방을 한다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과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단백질 섭취 그리고 근력 운동입니다. 첫 번째, 영양관리 측면에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이 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나 기저 질환이 있다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요, 필요한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이런 단백질 식품을 하루 한 끼에 몰아서 드시지는 마시고요. 식사마다 적절하게 나누어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근육을 적절하게 자극해주는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건강에 좋지만요. 근육의 힘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들, 하체 운동들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경우에 주요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운동을 일주일에 2일 이상은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육은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도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기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하면서 무심코 넘어가기보다는요. 최근 들어서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졌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근력과 신체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사를 챙기시고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근력 운동 꾸준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거친 태클과 적지의 일방적인 야유도 4연패를 향한 태극 전사들의 집념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9월 30일 일본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그라운드는 뜨거운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만리장성 중국을 2-1로 격파하고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승리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중국은 수비시 5백을 깊게 내린 채 노골적인 6탄 방으로 한국의 템포를 틀어쥐었습니다. 불의의 일격도 맞았습니다. 전반 22분 역습 상황에서 중국 미드필더 우시의 롱패스를 받은 왕희둥이 한국의 페널티박스 왼쪽을 파고들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왕희둥은 한국 응원성을 도발하는 댄스 세레머니까지 펼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태국 전사들의 평정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격의 중심에는 와일드카드 엄지성이 있었습니다. 전반 33분 엄지성이 올린 전매특허 코너킥을 장신 공격수 이영준이 완벽한 타점의 헤더로 꽂아넣으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승부를 가른 역전 드라마는 후반 37분에 완성됐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엄지성이 수비벽을 허물며 택배 크로스를 띄웠고 반대편에서 쇄도하던 배준호가 몸을 그대로 던지면서 다이빙 헤더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엄지성의 멀티 도움과 배준호의 탁월한 공간 침투가 빚어낸 극장골이었습니다. 한편 반대편 4강에서는 개최국 일본이 우즈베키스탄과 연장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번째 키커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맹주를 가릴 남자 축구 운명의 한일전 결승은 미 동부 시간으로 10월 3일 오전 6시 30분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금메달을 놓고 격돌합니다. 같은 날 나고야 현장에서는 정상을 향한 태극 전사들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습니다.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유도 첫날 일정에서 여자 52kg급 장세훈이 눈부신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유도 선수단의 대회 첫 메달을 안겼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인 유희준 씨의 딸로서 16강을 16초 만에 한판승, 8강을 종료 46초 전 한판승으로 통과하며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백미는 준결승이었습니다. 홈런 중에 일방적인 응원을 등여은 일본의 천적 후지시로 코코로를 상대로 골든스코어 연장 2분 54초 동안 지치지 않는 전진 압박을 펼쳤고 끝내 상대의 위장 공격을 유도해 세 번째 지도를 끌어내며 극적인 반칙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은 잔인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시타 카담 보에바를 상대로 초반 지도 두 개를 먼저 내주며 몰렸던 장세윤은 맹렬한 공세로 균형을 맞췄으나 연장 1분 49초에 다리를 잡았다는 비디오 판독 결과로 세 번째 지도를 받아 반칙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직후 믹스트존에서 남벌레 눈물을 훔친 장세윤은 은메달의 아쉬움을 딛고 2년 뒤 LA올림픽 금메달을 다짐했습니다. 환희 리펜에는 뼈아픈 규정 탈락의 비극도 있었습니다. 여자 48kg급의 강력한 메달 후보였던 정수진은 전날 공식 개최를 통과하고도 경기 당일 오전 실시된 무작위 개최에서 허용한 개인 50.4kg보다 100g을 초과한 50.5kg을 기록해 경기장 매트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실격 처리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남자 66kg급의 베테랑 주장 김찬영 역시 동메달 결정전에서 바레인의 보키에프에게 통안의 절반패를 당하며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양궁사설에서는 세계 최강 인도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한국 양궁 컴파운드 여자단체전의 박정윤, 박예린, 강현선은 인도와의 4강전에서 3핸드 6발 전원 10점을 꽂아내는 맹추격을 펼쳤지만 233대 234, 단 1점 차로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대표팀은 3, 4위 자리에서 대만을 229대 228로 1점 차 제압하며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혼성 단체전에 나선 최용희와 박정현조는 결승에서 인도와 157대 157 동점을 이룬 뒤 슈도프 접전 끝에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트랙 사이클에서도 남녀 대표팀이 단체 출발에서 나란히 동메달을 추가하며 한국 선수단의 메달 레이스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야구의 유망주 유출 방어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계약금 100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미국에 가지 않는다는 고교 야구계의 오랜 불문율이 무너지며 장충고등학교의 우한 정통파 에이스 권시우가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정식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이저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계약금은 33만 달러, 한화로 4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권시우는 계약 직후 캐나다 로저센터의 입단 절차를 마치고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에 위치한 토론토 마이너리그 훈련 캠프장으로 곧장 합류했습니다. 권시우는 올해 고교리그 12경기에 등판해 46이닝 동안 60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평균 자책점 1.96을 기록한 특급 유망주입니다. 최고 시속 149km에 달하는 위력적인 패스트볼과 각도 큰 슬라이더가 주목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계약을 주목하는 이유는 금액 때문입니다. 과거 30만에서 50만 달러 계약은 현지 고생길이 뻔하다며 KBO 구단들이 드래프트 잔류를 자신있게 설득하던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노사협약 개정 이후 마이너리그의 숙소와 식단 연봉 체계는 물론 첨단 바이오메카닉 분석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유망주들은 돈의 규모를 넘어 선진 육성 시스템을 하루라도 일찍 흡수해 빅리그로 직행하겠다는 실리적 도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KBO 리그가 확실한 육성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런 유망주들의 미국 직행 엑소더스는 더욱 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최인에서 장만하세요.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3: 엄마, 별일 없죠?
4: 나나 잘 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5: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6: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5: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달력을 넘기다 보면 10월 초에 유독 눈에 띄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월 3일 개천절인데요. 어릴 적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개천절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단군 신화 이야기를 배우거나 태극기를 개양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개천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또 단군 신화에 담긴 이야기와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들어볼 기회는 많지 않는데요.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시작을 알린 개천절의 의미 또 그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개천절이라는 이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개천, 한자 그대로 풀면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개천이라는 말의 의미와 개천절이 기념하는 내용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신실을 열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개천절을 설명할 때 이 장면을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삼국유사 기록 자체에 환웅이 내려온 날을 10월 3일이라고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군 왕검이 우리 역사에서 전해지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오늘날의 개천절은 단군 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동시에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개천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어릴 때 동화처럼 듣던 단군 신화 속의 장면입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왔으며 풍백, 우사, 운사, 그러니까 바람과 비, 구름을 맡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같은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 같지만 신화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자연, 농업, 사회 질서와 관련된 요소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바람과 비, 구름, 곡식이라는 건 결국 농경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들인데요. 우리 선조들이 농경을 바탕으로 정착생활을 발전시키고 사회 질서를 갖추어가던 역사적 흐름을 단군 신화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이야기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삼국유사에서는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곰은 금기를 지켜 여자의 몸이 됐지만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에 곰에서 변한 옥녀가 환웅과 혼인을 하고 단군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개천절에 담긴 역사적 장소를 떠올릴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바로 인천 강화도 만인산 정상에 위치한 참성단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는 제천단입니다. 실제로 참성단이 단군 시대에 축조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국가제사의 제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만인산 참성단은 참 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래쪽은 동그란 원형이고요. 위쪽은 네모난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형태는요. 전통적인 천원지방, 그러니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동아시아의 우주관과 연결해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 참성단에서는요, 고려와 조선시대에 국가 차원의 제사가 실제로 거행이 됐고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치르는 임시제와 정기적인 제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개천절이면 이곳에서 개천대제가 거행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개천대제는 1955년 전국체전 성화 채화를 계기로 해서 다시 행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년 10월 3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또 10월이라는 계절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문화는 우리 고대 역사 속에서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해요.
고조선 이후에 등장한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사만의 10월 계절제 같은 제천 행사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가운데 동맹, 무천, 사만의 계절제가 10월에 열렸다는 기록은 역사적으로도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조들에게 10월은 농경생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요. 여러 지역에서 수확과 관련된 제천 계절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대 제천 행사가 오늘날 개천절의 10월 3일이라는 날짜로 직접 이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사료적 근거는 없다고 하네요. 개천절을 민족의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고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09년 나철을 중심으로 해서 대종교가 중강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정하고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에 국경일을 정하면서 음력 10월 3일을 건국기원절이라는 이름의 국경일로 제정을 했고요. 당시 음력 10월 3일은 널리 개천절이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임시정부의 공식 명칭은 건국기원절이었습니다. 이후에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천절 경축 행사가 열렸고요. 1949년에 오늘과 같은 양력 10월 3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천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이념이 있죠.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홍익인간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거창한 사회적 담론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긍정적인 온기를 전하는 삶. 그런 의미에서 홍익인간이라는 이 오래된 표현을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날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서 하루쯤은 단군 신화와 고조선의 역사 그리고 개천절이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됐는지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녀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 99, 깻잎 5번들당 3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 본살 스마트 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 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4: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3: 야, 두 가지 다지. 장인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4: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3: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4: 야,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3: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5: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6: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첫 번째 페이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6: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원소는 49번 원소까지 어느덧 웃고야 말았습니다. 49번 원소 인듐인데요. 역시 또 듐듐공원이 생겨야 되는 이유를 예, 보여주는 원소인데, 인듐은 어떤 특성을 가진 원소인가요, 작가님?
7: 인듐 정말 멋진 원소고요. 잘만 풀리면 앞으로 미래의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미래 과학기술이 발전이 조금 더 일어난다 싶으면 네. 인듐이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여러 가지 뭐 그런 산업 기술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원소가 될 만한, 한국인이라면 한번 좀 알아둬야 될 만한 원소 인듐입니다.
6: 처음 들어봤는데.
7: 원소 자체가 되게 물렁합니다. 그래서 인듐 덩어리 상태로 뭘 그렇게 굵직하게 무겁게 그렇게 쓰는 용도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인듐 덩어리를 보기는 좀 힘들고 네. 보통 인듐을 아주 극소량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든가, 아니면 인듐과 다른 물질을 반응을 시켜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어떤 약품으로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것 들을 활용하는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참 이미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네.
7: 그 인듐이 물렁하다 보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인듐이 좀 잘 녹는 특징도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요즘은 이런 예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사례인지 아니면 과거에 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인듐 가지고 화재 경보기 같은 거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때 있었을 정도로
6: 불나면
7: 네,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불나가지고 인듐이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인듐이 전기를 통하고 있을 때는 회로가 작동을 해가지고 소리를 안 내도록 하고 있다가 너무 뜨거워져서 인듐이 녹아내려 버리면 네, 소리가 나는 거를 차단하는 회로가 끊기면서 소리가 경보가 울리게 되는 그런 거를 만드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6: 네.
7: 그거 말고 인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물질하고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특히 전자산업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6: 예, 이 부분을 또 잠시 후에 네. 얘기해
7: 조금 이따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6: 네.
7: 무슨 뭐 휴대전화 예, 그 다음에 뭐 무슨 화면이 있는 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
8: 얘기부터 하적으로 옮길 수 있는지.
7: 뭐 그런 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8: 모니터
7: 할까요? 예, 할까요? 예, 예. 일단 예. 인듐이 정말 많이 대두되기 시작한 좀 계기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 인듐을 조금씩 조금씩 여기저기 썼겠지만 예. 인듐 이렇게 되게 많이 산업계에서 업계에서 예. 일하게 된 좀 계기가 하나가 있어요.
8: 아, 어떤 계기입니까?
7: 이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냐면 예. 우리가 지금 그 원소편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디스플레이, 뭐 LCD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었죠.
8: 예.
7: 특히 이제 우리가 갈륨 이야기하면서 갈륨으로 파란색 빛을 내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LED 조명, 흰색 조명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는 이 LED의 빛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갈륨의 빛으로 현대사회를 밝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갈륨 이야기 하면서 뭐 떠오르는.
8: 썸네일이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조명이.
7: 네, 갈륨 파란색이죠, 갈륨.
8: 딴 원소인가?
7: 네. 예, 빨간색 나는 원소도 있으니까.
8: 예, 예, 예.
7: 인듐이 갈륨하고 주기율표상에서 아래 위로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8: 네.
7: 빨간색 불빛을 만들기 쉽고 파란색 불빛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썸네일은 빨간색이 됐군요.
8: 아, 그렇구나. 네. 예.
7: 그래서 인듐이 갈륨하고도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8: 예.
7: 갈륨이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이런 빛을 내는 기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듐이 사용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8: 예.
7: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대로 좀 썼는데 예.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아, 이거 인듐이야. 인듐 없으면 안 돼라고 하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8: 예.
7: 뭐냐. 디스플레이, LCD, OLED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특히 뭐 OLED 같은 게 설명하기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조그만하게 점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LED 전구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쫙 배열을 해놓고
8: 네.
7: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글자 모양대로만 불빛을 켜고
8: 네.
7: 나머지 부분은 불빛을 끄면
8: 네.
7: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글자 모양대로만 이렇게 화면이 빛나게 보일 거다. 그런 식으로 화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게 화면의 원리다. 디스플레이의 원리다. 라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8: 그렇죠?
7: 그렇게 대충 설명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8: 네.
7: 거기에서 아 이런 게 진짜 과학에 너무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8: 예.
7: 그렇게 대충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8: 네.
7: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참 절묘하고도 오묘하고도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점 하나하나마다를
8: 예.
7: 그렇게 하나의 픽셀 하나하나를 표현하는 그런 전구 같은 조그만한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8: 예.
7: 그거를 어떨 때는 켜고 어떨 때는 끌려면
8: 예.
7: 그거 하나하나마다에 말하자면 전선을 두 가닥씩 이렇게 연결해놔야 되겠죠.
8: 아, 두 가닥씩 전구 그, 하나마다.
7: 네, 그죠. 뭐 들어오는 전기 나가는
8: 전기 예.
7: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해가지고
8: 예. 예.
7: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점으로 100만 개의 픽셀로 화면을 만든다라고
8: 예.
7: 하면
8: 예.
7: 그 점 하나하나마다 두 가닥씩 전선을 다 연결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8: 실제로 그래요.
7: 그래야지 예. 원하는 것만 켜고 끄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8: 그렇죠.
7: 그렇죠? 예. 실제로 전선은 일일이 손으로 붙이진 않지만 전선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를 갖다 놔야지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8: 그렇죠.
7: 들어올 거 아닙니까?
8: 예.
7: 그렇죠?
8: 예.
7: 그래서 그거를 그 작업을 해야 돼요.
8: 네.
7: 그 작업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8: 네.
7: 그래야지 그 점 하나하나에 전기를 줄 수 있으니까.
8: 그렇죠.
7: 그런데 여기서 골치 아픈 게 뭐냐.
8: 네.
7: 그 전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로 구리선이나 철선 같은 걸로 알루미늄선, 철선, 구리선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꾸며놓으면
8: 예.
7: 그 선이 화면을 좀 가리지 않을까요? 픽셀을 빽빽하게 이렇게
8: 예.
7: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데
8: 예, 예.
7: 그 전선이 어떻게 배치를 하든지 간에 이리저리 배치를 하다 보면
8: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7: 전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면을 이렇게 막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8: 그럴 수 있겠네.
7: 화면이 깨끗하게
8: 예, 예,
7: 그
8: 예.
7: 불이 픽셀마다 불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하는 그것만 보여야 되는데 그 테두리라든가 앞면이라든가 옆면에 전선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보일 수 있잖아요.
8: 안 듣기가 아니니까.
7: 100만 개의 전선이 같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화면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8: 그러네.
7: 그래도 뭐 대충 보이긴 하겠죠. 전체적인 영상이.
8: 네.
7: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화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8: 예.
7: 그래서 전선을 어떻게든지 갖다 붙이기는 붙이지만 이 눈에 안 띄게 갖다 붙이는 방법을 개발했어야 됐어요.
8: 눈에 안 띄게.
7: 그죠?
8: 예.
7: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사람들이? 투명 전선을 개발한다. 투명하면서도 전기가 통할 수 있고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섬세하게 잘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전기를 줬다 안 줬다가 할 때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갖다 붙였어야 됐어요.
6: 진짜 투명해요?
7: 투명해요.
6: 완전 안 보여요?
7: 그거를 찾기 위해서 네. 우리 저기 우리 시청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6: 네.
7: 세계 과학자들이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6: 응용.
7: 전기가 좀 통한다 싶은 물질들 그리고 투명하다 싶은 물질들을 가지고
6: 네.
7: 온갖 거를 다 살펴봤겠죠. 그러다가 결론으로 얻은 물질이 뭐냐. 보겠습니까?
6: 인듐입니까?
7: 인듐.
6: 아, 인듐 투명해요.
7: 네, 인듐이 투명하진 않은데요.
6: 네.
7: 인듐하고 네. 주석, 영어로 틴이라고 하죠.
6: 네.
7: 인듐하고 주석하고 산소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물질을 만들면 그래서 산화 인듐 주석이라고 합니다. 산화 주석 인듐이라고도 하고 산화 인듐 주석이라고 하는데
6: 네.
7: 인듐 틴 옥사이드라고 해요.
6: 예.
7: 요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네. 전기를 통하면서도 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는 웬만한 화면 디스플레이에는 그 전선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전극이라고 합니다.
6: 네.
7: 이 전극 역할을 하기 위해서
6: 네.
7: 이 인듐이 들어간 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흔히 업계에서 인듐 틴 옥사이드 이거를 약자를 짜가지고 ITO라고 부르거든요.
6: ITO.
7: 네, 그래서 이거 ITO라고 부르는데 ITO라고 쓰면 왠지 이토라고 읽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 뭐 이토 하면 약간 일본 사람 이름 같잖아요. 성 같잖아요.
6: 생각해보진 않은데.
7: 네, 예, 왠지, 예, 예. 왠지 그래서 이거 뭐 일본 사람이 개발해서 이토인가? 그게 아니고요.
6: 네.
7: 근데 이게 진짜.
6: 산화 인듐 주석입니다.
7: 예. 이게 진짜 근데 참 묘한 게 뭐 노린 건지 전 모르겠어요. 혹시 사연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설명해 주시죠.
6: 뭘요.
7: 일본의 회사 중에서
6: 네.
7: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6: 네.
7: 우리 연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볼펜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면 심 나오는 그 필기구를 뭐라고 합니까?
6: 샤펜.
7: 샤펜?
6: 네. 일본 샤펜. 샤프.
7: 샤프라고 하잖아요.
6: 샤프. 예, 예, 예.
7: 샤프를 왜 샤프라고 합니까?
6: 날카로워서요. 브랜드 이름 아니에요?
7: 이상하잖아요. 그죠?
6: 예, 예.
7: 샤프를 만든 회사가 뭡니까?
6: 샤프 아니에요?
7: 네. 일본의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6: 아, 여기 킹이었는데 제가 너무 김세게 하는
7: 거예요. 아니에요. 예. 김세도 돼요.
6: 예. 예.
7: 그래서 그걸 샤프라고 하는 거예요.
6: 예. 예.
7: 그 샤프 만들던 그 사장님, 샤프 창업자 그분이
6: 예.
7: 원래 뭐 하는 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약간 썬팀 선생님 재질인데, 그죠? 원래 뭐 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6: 모르죠.
7: 이분이 뭘로 원래 처음에 사업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이었냐면
6: 예.
7: 허리 벨트의 그 버클 부분 있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성공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배터리가 버클이라는 게 정밀한 이 금속 재질이 잘 맞아들어야지 네. 튼튼하고 오래가고 깔끔하게 잘 네.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6: 예,
7: 그렇죠?
6: 예, 예.
7: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네. 샤프도 만든 거예요. 그게 워낙에 일본, 한국에서는 잘 팔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샤프라고 하면 그냥 필기구를 뜻하는 뜻이 되었죠. 그죠?
6: 네, 네, 네.
7: 근데 이 사람이 관동 대지진 때 공장이 다 지진으로 망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다 말아먹어요.
6: 아, 그래요?
7: 한번 다 망해요.
6: 네.
7: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거든요.
6: 예.
7: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면서 내가 기술이 뛰어난 그걸로 성공을 했으니까 애초에 지금 사업 다 날려먹고 시작한 김에 아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장 기술 사업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열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첨단 기술이었던 라디오 만드는 사업에 이 사람이 도전을 해요.
6: 아, 그래요?
7: 원래 버클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6: 아, 대단하다.
7: 기술 사업으로 성공했다가 예. 한번 망한 그 덕분에.
6: 예.
7: 그러다가 전자 사업에 발을 디디고 성공을 하게 돼가지고, 전자 업체로 이 샤프 만들던 그 회사가,
6: 예.
7: 원래는 허리띠 버클, 예, 이거 만들던 회사였는데,
6: 예.
7: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6: 예.
7: 이 회사가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샤프의 전통 때문이기도 한데,
6: 예.
7: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런 탁상에서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구들을 좀 잘 만들던 그런 방향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6: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7: 네, 말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게 뭐 샤프하고 연결돼서 그런가라는 그런 말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6: 뭐 라디오.
7: 뭐. 네, 특히 네. 20세기 중반에 이 회사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잘 팔았던 제품이 뭐였느냐?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첨단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가 나왔을 때 지금 사람들이 챗GPT 보고 경악하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의 사무실 직원들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 도구가 나와서 대량 판매되는 걸 보고 중반. 경악을 했어요.
6: 계산기?
7: 전자계산기.
6: 아, 전자계산기.
7: 이 회사가 전자계산기를 그래서 잘 만들어서 잘 팔았어요.
6: 아.
7: 모든 책상 위에 올라가던 아니 너무 썬킴 선생님 재질로 가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전자계산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화면이 중요하잖아요.
6: 아, 그렇죠.
7: 이 회사에서 전자계산지의 화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6: 예, 예.
7: 전자계산기로 성공한 회사다 보니까.
6: 예.
7: 그러다 보니까 전자계산기 화면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기술이 뭡니까? 액정이죠. 액정.
6: 그렇죠.
7: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LCD 쪽의 기술이 빨리 앞서 나와가지고 20세기 후반기에 LCD 기술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6: 예.
7: LCD의 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네. 21세기 초에 세계 정상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네. 일본 회사들이 세계의 LCD 기술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9: 예, 예, 예.
7: 그때 이 좋은 LCD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본 회사들이 최고 품질을 가진 아주 좋은 이 인듐 틴 옥사이드 ITO들을 하필 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헷갈릴만 했어요. 이번에 샤프에서 그렇게 뛰어난 ITO를 또 갖다 쓴다며. 이또
9: 아이
7: 약간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좀 착할 만한
9: 질문 얘기하시려고 이거 약간 너무 억지인데
7: 아 근데 진짜 예. 진짜로
9: 이분 성함이 이또면 내가 인정하는
7: 거 아니 그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ITO가 그걸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ITO가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전기적인 네. 성질이 내가 민감하게 잘 조절하기에 좋기 때문에 ITO를 어떤 식으로도 많이 쓰냐면 이거를 두 장 정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9: 예.
7: 전기를 미약하게 이렇게 흘리는 방식으로 하면
9: 예.
7: 근처에 전기가 통하는 다른 물질을 이렇게 갖다 대면 그 ITO들 사이에서 흐르는 전기가 좀 방해를 받거든요. 방해를 받는다기보다 영향을 받거든요.
9: 네.
7: 그래서 그거를 정밀하게 감지를 하면 주변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가까이 되게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감지하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세밀한 정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9: 예.
7: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9: 어디에요?
7: 어디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를.
9: 어디에요?
7: 어디에 많이 사용할까요? 이거를 예, 전화기 화면마다 깔아가지고 터치 스크린 만든 데 있습니다.
9: 아, 터치 스크린.
7: 손을 갖다 대면 손가락 끝에 손도 전기가 조금 통하잖아요.
9: 예.
7: 그걸로 인해서 ITO들 사이에 전기 흐름이 조금 달라진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거예요.
9: 이게 왜 우리 미래 우리나라 경쟁력이랑 연관된지 알겠네요.
7: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래서 많이 하고 있어요.
9: 예, 예, 예. 예,
7: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고도의 전자산업을 할 때 이 ITO 때문에도 예.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 인듐이기도 합니다. 대충 생각을 해보면 전화기 한 대당 인듐이 0.01g도 안 들어가긴 할 텐데 0.005g 정도?
9: 네,
7: 그 정도 아주 극소량이긴 하지만
9: 네.
7: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지. 들어가긴 합니다.
9: 예.
7: 그런데 이 미래를 앞으로 더 미래를 내다보면 이 전화기에 들어가는 이 ITO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아,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
9: 네.
7: ITO는 뭐 옛날에는 이걸 전혀 단점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9: 예.
7: ITO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
9: 네.
7: ITO가 유리처럼 좀 딱딱합니다. 뭐 어떻게 화면이 딱딱한 게 뭐가 문제야?
9: 그렇죠.
7: 화면 어차피 뭐 유리판이나 뭐 플라스틱판, 철판 이런 데다 붙이는 건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9: 요즘에
7: 접는 폰이 나오고 있잖아요. 접는 폰이. 접는 화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9: 예, 그렇죠. 그렇죠.
7: 접는 화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고정관념대로 이야기를 하면
9: 예.
7: 접는 화면에는 ITO를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그 접히는 부분 거기에는 ITO를 거기다가 그대로 예전부터 써서
9: 예.
7: 전기를 주거나 받는 방식, 전기를 감지하는 거 그거를 ITO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만들면
9: 예.
7: 접을 때 깨져버립니다. ITO가.
9: 아, 깨지니까 그 단단해서. 예,
7: 그 부분에 ITO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말랑말랑하게 접혔다가 펼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과거의 ITO 대신에 써줘야 되거든요.
9: 그렇죠. 예. 그게 뭐죠?
7: 그거를 우리나라 회사에서 요즘 되게 잘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9: 그래요?
7: 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 저 찾아봐도 어렴풋하게 막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는 많은데
9: 그 기술이
7: 구체적으로 뭔지는 상세하게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뭐 조금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제가 딱 이렇게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줄 정도로 제가 잘 몰라요.
9: 올더블폰에
7: 혹시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겁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9: 예.
7: 과거에 이거 한참 개발할 때는 어떤 이야기 나왔었냐면
9: 예.
7: 그래서 우리는 접는 화면 전화를 가기 위해서 ITO 다음 시대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ITO 다음 시대는 뭘까요? 이 ITO가 이토였듯이 뭐 약간 KIM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들 수 없나?
9: LE
7: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들 수 없나?
9: 예.
7: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9: 예.
7: ITO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네,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9: 예.
7: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 아직까지 좀 더 할게요. 아직 인듐 용도로가 이것만 끝나지 않아요.
9: 예.
7: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 정말 많아요.
9: 그래서 인듐이 산업의 비타민이래요.
7: 아, 그
9: 잡지사 비타민.
7: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9: 예, 예, 예.
7: 뭐 어떤 것도 있냐면 네. 아까 그 갈륨하고 인듐하고 이 예. 저희 주율 평에서 같은 줄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9: 그렇죠.
7: 갈륨하면서 갈륨이 이제 빛내는 용도로 예,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 맞습니다.
7: 그래서 갈륨만 사용하지 않고
9: 네.
7: 인듐하고 갈륨하고 성질이 비슷하니까 인듐하고 갈륨하고 같이 써가지고 빛내는 이 LED 소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갈륨 편할 때 기억나시나요? 갈륨하고 질소하고 이용해가지고 질화갈륨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내는 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그걸로 노벨상도 받고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어, 예. 갈륨만 쓰지 않고 인듐하고 갈륨을 같이 써가지고 만들어도 빛이 나는데 네. 이런 빛은 정확하게 한 가지 빛만 명확하게 내게 해가지고 레이저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9: 레이저.
7: 이게 좀 이것도 별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이것도 좀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인듐, 갈륨, 질소를 원소 기호로 쓰면 인듐은 IN, 갈륨은 GA, 질소는 N이라고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순서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뜻 보면 인간이라고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IN, GN이기 때문에. 아, 이거 인간이라고 N인 거예요, 보통. 아, 근데 읽어도 안 될 거 없을 것 같아. 아,
9: 너무 읽고 싶어.
7: 어, 인간, 뭐 안 될 거 없을 것 같아. 예. 네. 근데 뭐 근데 그러니까 굳이 말 마. 그러니까 이거
9: 아, 예, 예. 인듐, 어, 외우기 좋네. 네,
7: 질화 인듐 갈륨 이거 네. 레이저 만들면 네. 어디에 많이 쓰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 예. 이 레이저는 어떤 데 쓸까요? 뭐 포인트로 쓸까요? 이 레이저는 주로 통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 요즘은 광통신이라고 해 가지고 빛을 보내고 네. 빛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신호가 1이냐 0이냐를 감지를 해 가지고 먼 곳까지 신호를 보내는 방법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신용으로 이 INGA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미래에 뭐 5G 시대가 되면 이 파란색 빛깔 이것도 파란색 빛 약간 청색이나 녹색 빛깔 나는 레이저가 어, 생기거든요. 예. 이 빛깔 레이저로 해야지 제일 효율 좋게 통신이 고속 통신이 잘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5G 더 속도가 빠른 통신을 많이 하게 되면 될수록 이 인듐 질화 인듐 갈륨 이거의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9: 그러네요.
7: 그래서 인듐이 없으면 5G 통신 설비도 설치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왕왕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사 인간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인 사이간 사람과 사람의 사이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인간을 이용해서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신을 한다. 이게 약간 숙명한 우리나라의 전자산업과 통신산업도 발달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신 장비 만드는 산업이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키워가지고 키워볼 만한 산업인데 예. 중국 업체들이 등산에 이런 데 밀려가지고 충분히 좀 잘 못 키워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같은 단말기는 그래도 꽤 잘 만들어서 파는데 통신 장비는 아, 중국 업체 등산에 좀 너무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9: 예.
7: 이런 기술에서 우리가 미래에 더 앞서 나가려면 기왕의 인줌으로 잘하고 있는 이 전자기술 를 인간으로
9: 인간
7: 질화 인중 갈륨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5G 설비 같은 거 광통신 설비들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9: 오늘은 원소 평타임인 측 이렇게 49번 원소 인듐에 대해서 더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9: 지금까지 편집장 이광민이었습니다. 접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포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10월 1일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수요일 아침부터 10월 1일 목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The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12월 22일 새벽에 딱 나갔더니 나무가 세 개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군인이 총을 다 들고 있고 아 이제 나에게 남은 건 5분이다. 교회 청탑에서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아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까지 있는 생명 찬가의 거대 테마가 탄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문학의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총구 앞에 서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죠.
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필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이 책을 좀 보십시오. 이 벽돌이나 무슨 건축 자재가 아닙니다. 이게 들기도 무거운데 명백한 책입니다. 무게가 무려 5.4kg고요. 신세간 두 명의 몸무게와 맞먹습니다. 이 거대한 책을 10년 동안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쓰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도스토옙스키 4대장편을 완역한 김정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도선생님 전도사 김정하입니다.
4: 네, 여기서 말하는 도선생님은
3: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네,
4: 도선생님이라고 친근한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3: 왜냐하면 도선생님을 알기 전과 후로 제 인생이 나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선생님인 거죠. 한 5, 6년 전부터 우리나라 출판계를 보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쇼펜하우어 붐이 일어났잖아요.
4: 그렇죠, 최근에.
3: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 뭐 정말 개인적인 사람이죠. 개인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의 책이 자기개발서로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4: 철학자들이 되게 놀랐죠.
3: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슬프고 무서운 거예요.
4: 그런 일이군요.
3: 그런데 도 선생님은 그렇게 정말 처절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처절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흙탕 같은 삶 속에서 연민, 사랑, 그다음에 삶에 대한 무한 긍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진짜 따뜻한 얘기가 주제로 보면 메시지로 보면 정말 따뜻해요. 지금 얼마 많이 싸우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도 선생님의 이 메시지가 정말로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 도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가 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쇼펜하우어 반대편에선.
3: 네.
4: 철학자 입장에서 보면
3: 맞습니다.
4: 희망과 사랑과 용기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3: 네네.
4: 도 선생님, 이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분입니까? 한번 그 박사님이 소개를 해주신다면.
3: 도 선생님은 일단 도 선생님을 읽는 그 코드가 세 개예요. 그 세 가지를 좀 잘 알고 가시면 읽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정말 너무 심각한 가난이에요.
4: 가난.
3: 그게 정말 일상적인 그냥 아 내일 내가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 이런 가난이 아니다. 정말 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가난. 그거에서 넘어서서 옛날에는

0: 감옥이 있었어요.
1: 아, 돈을 못 갚으면?
0: 못 갚으면 감옥에, 네. 그래서 그 채무자 감옥에 내일 당장 잡혀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벼랑 끝 삶을 계속 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 선생님의 거의 대부분의 그 중심 캐릭터들은 다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에요.
1: 도 선생님 자체가 고난 속에 있는 분이셨죠.
0: 네. 아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것이 도 선생님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1: 아.
0: 도 선생님 글이 잘 팔렸어요.
1: 잘 팔렸어요.
0: 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우리는 아, 50만 원만 빌려줘야지. 왜냐면 50은 내가 써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보통.
1: 안 빌려주죠. 아, 웬만하면 안 빌려주죠.
0: 근데 도 선생님은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다 줘요. 이게 이제 그, 긍정적인 캐릭터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죄와벌에서도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연민이 먼저예요. 계산은 나중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환하고, 채무자 감옥에 막, 이렇게 그, 갈 그런 위험에 계속 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도박에 빠지게 돼요. 왜냐면 이 모든 거를 한 큐에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2: 그건 또 예상치 못한.
0: 응, 그러니까 도박 중독 엄청, 그래서 도박사라는 작품도 쓰셨어요. 우리가 도박, 실제로 도박을 첫 번째 했을 때 돈을 많이 따잖아요. 중독이 될 확률이 몇십 배가 된답니다. 근데 처음에 빠신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도박 중독이 심해졌는데 그것도 역시 이 모든 이제 빚을 좀 한꺼번에 갚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없다는 소리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1: 연민 때문에.
0: 네. 근데 도 선생님의 지금 연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민을 얘기하고 지나가겠는데 우리가 연민이라고 하면 보통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러시아어로 연민이라고 하면 사 스트라다니에 그래서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원래 그 연민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약간 떨어져서 너를 연민한다가 아니라 너의 고통을 내가 함께 지고 간다라는
1: 같이 고통스러워.
0: 네. 아. 그래서 그것을 같이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실천적인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연민에.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코드예요. 그래서 그 가난과 도박은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두 선생님 굉장히 심각한 간질 환자예요. 모르셨죠? 근데 이제 두 선생님은 그것을 신의 은총으로 봤어요.
1: 아, 그조차도.
0: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의 세계를 잠깐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발작이
1: 일어날 때를
0: 직전에 그 섬광 같은 순간이 있대요. 원래 이제 뇌전증이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써야 되는데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이상하게 약간 신비함 이런 것들이 좀 깃들어져야 돼서 뇌전증 하면 뭔가 의학적인 용어여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서 저는 번역할 때도 그냥 간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도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지혜 무의식인에게 자기의 간질을 줍니다. 그리고 그나마 또 악령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캐릭터가 많지 않은데 거기서 이제 길렐로프라고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그 인물한테도 그걸 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쓸 때 도 선생님의 막내 아들, 3살짜리 막내 아들이 오전에 아장아장 걷고 빵긋빵긋 웃던 아들이 오후에 도 선생님에게서 물려받은 뇌전증 발작으로 죽습니다.
1: 그런 또 비극이란?
0: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 선생님이 더 이상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간질은 어떤 신비한 거라든지 신의 은총이라든지 그렇죠. 이거는 그냥 피지컬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죄악스러운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부정적인 캐릭터, 실제 살인을 저지른 그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에게 이 간질이 주어집니다. 더 이상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잃으면서. 그래서 정말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제가 울면서 번역한 작품인데 도 선생님의 그 아픔이 절절히 다 느껴져가지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가장 중요해요. 도 선생님의 인생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도 선생님 28살 때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제 약간 그 옛날에 19세기에는 정치인이 따로 없었어요, 러시아에. 그래서 인텔리겐자가 이렇게 서클을 통해서 약간 정치적인 사상을 교류하거나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반짜르적인 그런 편지, 그것도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빌린스키라는 굉장히 이제 위대한 또 비평가가 있는데 그 비평가가 고고레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 선생님이 읽게 됩니다. 그걸 편지 한 장 읽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새벽에 잡혀가요. 그래서 요새에 갇혀 있어요. 왜 이러지? 그래서 뭐 별일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8개월이나 그 요새에 잡혀 있다가 12월 22일이 그때 갑자기 새벽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딱 나갔더니 광장에 이렇게 나무가 세 개 세워져 있고 그 앞에다 이제 세 명씩 세워놓는 거죠. 그 앞에는 군인이 총을 다 들고 있고 두 선생님이 세 번째 줄이었어요. 그때 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제 나에게 남은 건 5분이다.
1: 그러니까 다형 직행이 이제.
0: 그렇죠. 5분.
1: 직전에.
0: 그렇죠. 거죠. 5분 남았다. 그러니까 그 5분 동안 나는 2분은 내 이제 동지들과 이렇게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쓰고, 2분은 내 인생을 돌아보는데 쓰겠다. 1분은 내 주위를 돌아보겠다. 근데 그 주위를 돌아볼 때 이게 새벽이었어요. 교회 청탑에서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두 선생님의 그 제아벌, 백치, 악령, 까라마족까지 있는 그 생명에 대한 무한 긍정, 생명 찬가의 거대 테마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1: 죽기 직전인데.
0: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5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탄생합니다. 죄와벌의 일 아르신의 공간이라고. 그게 뭐냐면
1: 아르신.
0: 아르신이라는 거는 이제 러시아의 그 공간 이 길이 단위예요. 근데 그게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라스콜리니코프가 1m 1m에 그 고기에 내가 평생을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주위는 이제 다 막 낭떠러지예요. 거기에 내가 평생을 서서 있어야 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좋아. 살아있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리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신문관을 쓴 사람이 이반이라는 굉장히 냉소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이반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거는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맨날 가지고 나와요.
2: 아, 표시를 해두셨네.
0: 네. 내 내부에 존재하는 난폭할 정도로 광적인 삶에 대한 욕망을 질식시켜버릴 만한 커다란 절망이라는 것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져보았지만 번번이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
1: 절망은 없다네요.
0: 절망,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죠. 무수히 절망하더라도 그 삶을 포기할 만큼의 큰 절망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반의 입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래서 두 선생님의 그 생명 찬가 보면은 우리는 두 선생님 작품을 그렇게 읽기가 참 힘들어요. 막 살인도 나오고 뭐 치정국 나오고 좀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메시지를 보면 어둡잖아요.
1: 아이고니.
2: 네. 아니 근데 그 우리 두 선생님이 죽기 5분 전에 그것도 마지막 1분에 그걸 느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기술이 있는 건가요?
0: 당연합니다.
1: 아, 어떤 본인이 직접.
0: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특히 백치에서도 그 사형 선고 당하기 직전에 그 사형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심리가.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게 된다면 1분 1초를 정말 너무나 귀중하게 살겠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백치에 보면은 이폴리트라는 10대 소년이 나와요. 근데 그 소년이 폐결에 걸려서 3개월이면 죽어요. 많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 소년은 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1: 죽는데.
0: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다 이거야. 이게 자기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얘는. 왜냐하면 나에게 정말 맛있는 사탕을 줬다가 금방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손에 그렇게 맛있는 사탕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불행해?
2: 그걸 몰라 왜?
0: 그럼 그걸 왜 몰라?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아, 걔도 죽을 때가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거를 알게 된 거 아니야. 어? 두 선생님도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거를 알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바로 문학의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총구 앞에 서지 않아도, 그죠?
2: 문학을 통해서.
0: 우리는 피를 토하는 그런 결핵에 걸리지 않아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문학을 통해서.
1: 제가 왜 우리가 도스토옙스키를 읽어야 합니까? 현대인들이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답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0: 네. 도 선생님은 현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미래인, 우주인들도 읽게 될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도 선생님이 18살 때 진짜 참 옛날 분들은 굉장히 조숙하고 철학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 선생님이 18살 때 형이랑 되게 친했어요. 형 미하일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형, 인간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인간이 커다란 미스테리 같아. 이 인간을, 과연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내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2: 18살 때? 네.
0: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아까 이제 사형 집행 바로 전에 니콜라이 황제가 보낸 특사가 도착을 하면서 얘네가 이제 다 너네 황제의 화해와 같은 그런 은혜로 이제 너네를 시베리아 유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유형에 가는데 4년은 진짜 노동 감옥. 진짜 이제 완전히 뭐 재미로 애들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 그러니까 고상한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에요.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것도 하층 이제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도 선생님이 이제 같이 살게 되죠. 4년을. 그리고 6년을 이제 그 시베리아에서 유형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 선생님이 거기에서 만약에 그 4년 동안에 그 삶이 없었으면 도 선생님이 이 사례 장편을 쓸 수 있는 그 심리 분석의 대가라고 이야기되는 프로이드조차도 자기의 스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심리 분석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도 선생님은 아마 탄생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던져주는 짱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피할 수는 없을 때도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편지 한 장 잘못 읽어서 지금 시베리아 유형을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정말 실패자가 되고 이제 인생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더 발판으로 삼아서 훨씬 더 성숙한 위대한 대가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 선생님은 또 제가 이제 너무 존경하는 이유가 그 보통 같으면 니콜라이 황제가 그러면 미울 거 아니에요.
2: 그쵸.
0: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두었으면 내가 그 서구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뭐 공리주의, 퓨리에지리즘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더 반짜르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반짜르라는 것은 곧 이제 그러니까 신에게서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신의 직에서 더 멀어져서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를 이쪽으로 보냄으로써, 나를 여기에 가둬둠으로써, 거기서 유일하게 도 선생님이 읽을 수 있었던 책이 신약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4년 동안 신약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나를 부활하게 했다라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반짜르주의자였는데 나올 때는 완벽한 짜르주의자가 돼서 친짜르주의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 다른데 그때 당시에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미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완벽하게 반짜르주의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도 선생님은 그것을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죄와 벌에 실제로 나자로의 부활이 굉장히 큰 테마로 나와요. 그게 중심 테마예요. 죄와 벌의 본인 얘기예요.
2: 그렇군.
0: 네,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거, 그것을 나자로의 부활 그 나흘. 그래서 자기는 부활한 나자로라고 생각을 해요.
2: 4년.
0: 그 4년. 그래서 나자로의 부활 장면을 읽는 장면이 나와요. 죄와 벌에. 그게 사부 사장이 위치해 있어요.
2: 사가 되게 의미 있는.
0: 그렇죠. 왜냐하면은 도 선생님이 신약성경 많이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약성경에 보면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와인을 그러니까 물을 와인으로 바꾼 기적도 있고 또 금방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것을 살 그 나자록을 살린 그 기적을 가장 큰 기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야자로다. 나로 하여금 부활할 기회를 준 이 짜르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죄와벌의 마지막 장면이 부활하는 걸로 끝납니다. 유일한 4대 장편 중에 유일한 그 해피엔딩입니다. 네.
2: 재밌네요.
0: 재밌죠.
2: 우리가 그냥 겉핥기로만 알고 있다가
0: 네.
2: 이런 세세한 모르는 것까지 알게 되니까 더 재미있는데 말씀 듣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러시아 대문호하면은 두 분이 생각나잖아요. 톨스토이와
0: 도스토옙스키.
2: 완전 반대의 사람이네요.
0: 저는 솔직히 톨스토이를
2: 톨스토이는 완전 부자 귀족이잖아요.
0: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톨스토이를 몰라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려면 그 싫어할 수 있는 이유를 100가지를 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잘 알지 않으면 싫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제가 왜 싫은데 그냥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싫어하려면 그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19세기에. 보통 우리 옛날에는 양반이 학문을 했잖아요.
2: 양반이 예술하고
0: 그렇죠.
2: 문학하고 했죠.
0: 밭갈지 않죠. 그런데 19세기에 유일한 생계형 작가였어요. 조 선생님이.
2: 그렇게 표현하니까 또 흥미롭네요.
0: 네. 유일한 생계형 작가예요. 그래서 조 선생님 작품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 이유가 페이지당 돈을 받으셨어요.
2: 그렇구나. 많이 써야 많이 받는
0: 거.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긴장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책이 딱 해서 나 책 냈어 이게 아니에요. 연재가 됐어요.
2: 어딘가에.
0: 그렇죠. 계속 연재 형식으로 나와야 되면 우리가 지금도 드라마나 뭐 연속극 같은 거 보면 뭐 네가 내 아들이라고? 이러고 두둔 이러고 끝나야지 다음번에 막 사람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클리프행어. 그래서 조 선생님도 처음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클리프행어가 계속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치정, 살인, 돈 얘기, 뭐 삼각관계, 뭐 없는 게 없어요.
2: 왜 그런 걸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했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0: 네. 그게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사람 사는
2: 이야기. 일반 대중에게 그렇죠. 이걸 읽혀야 되고 잡아야 되니까.
0: 맞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진짜 대문호고 정말 대귀족이에요. 러시아에 있어서 대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만 많다고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러시아가 짜르가 있잖아요. 짜르 그 왕이 있는 거죠. 황제가. 근데 그 황제는 실제로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가 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의 현현으로 짜르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짜르를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짜르의 현현으로 그 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들은 특히 대귀족들은 그 영주 안에서 농노들에게 있어서 신인 거예요. 선생님이고 의사고 신이에요. 그러면 신이 다른 사람이랑 상의합니까?
2: 알아서 하시죠.
0: 그러니까 항상 톨스토이의 시선 자체가 내려다보는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내야 하는 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나 카레리나 아시죠? 그 안나 카레리나가 까레닌의 부인 안나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협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2: 지정
0: 아니 불륜이죠. 불륜. 그러니까 그 맨 앞에 제사가 뭐냐면 복수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하리라. 그래서 안나 카레리나의 첫 장면이 그 철도 노동자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깔려서 죽어요. 맨 마지막 장면이 안나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읽는 방식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약간 읽어야 되는 방식을 좀 정해줄 테니까 그거를 따라 읽어.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약간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가 천재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도 너무나 천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집고 그의 천재성이 이 소설가로서의 천재성이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톨스토이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화를 많이 씁니다. 그 우화에는 우리가 기운이 있잖아요.
2: 그렇죠. 한 가지.
0: 그렇지. 고 이혜영 선생님께서 저랑 밥을 먹으면서 톨스토이는 언젠가는 잊힐 거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읽힐 거다.
2: 고 이혜령 박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0: 네네, 저한테.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선생님.
2: 두 분이 정확히 통하셨네요.
0: 네. 그거는 도스토옙스키를 제대로 읽어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 그러니까 좁은 문. 뭐 전형교향곡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제가 실제로 그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그 이제 지상의 양식 꼭 읽어보세요.
2: 지상의 양식.
0: 양식
2: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0: 인간의 글쓰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글은
2: 아 그래
0: 거의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그 풍경화를 보면 멈춰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빨리 읽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빨리 읽는 사람이어서 300페이지짜리도 쉬운 거는 뭐 2시간이면 다 읽고 이래요. 지상의 양식은 정말 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2: 글자체가?
0: 네.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불어를 배우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너무 잘했는데 그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앙드레 지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가 도스토옙스키였어요.
2: 도군.
0: 그래서 앙드레 지드가 러시아 문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 문단을 이렇게 바라보면 커다란 거봉이 하나 서 있다. 산. 큰 산이 하나 서 있는데 그것은 톨스토이 산이다. 그런데 그 톨스토이 산 뒤로 안개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 산보다 몇백 배 큰 산들로 쭉 이루어져서
2: 산맥.
0: 끝이 보이지 않는 산맥이 있다.
2: 산맥.
0: 그것이 도스토옙스키 산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 이미 다들 알고 있었군요.
0: 그렇죠.
2: 너무 재밌습니다.
0: 재밌나요? 또 하나 제가 크게 조금 톨스토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그 문인한테 문인이라는 작가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인생에 행복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좀 비관적이네.
0: 네. 인생의 행복에 그 러시아어로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인생의 행복에 마른 번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실체는 여기에 없고 행복의 그림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실제로 말년에 굉장히 불행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명예와 자식도 13명이고 그런데 집을 나가잖아요. 부인이랑 계속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요. 실제로 가출을 해서 그 역사에서 죽게 됩니다. 기차역에서.
2: 네.
0: 네.
2: 집 바깥에서.
0: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불행했어요. 끝에. 많이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불행해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인간이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2: 뭔가 고난이 없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0: 아니에요.
2: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삶을 또 부러워해야겠고.
0: 그렇죠. 고난이 없는 삶을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산다면요. 아마 우리는 요만한 어려움이 우리한테 닥쳐도 다 죽을 겁니다. 우리가 운동 안 하면 넘어지면 금방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근육을 붙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빠져듭니다.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0: 아, 재밌으십니까?
2: 저도 아무리 도 선생님 쪽인 것 같습니다.
0: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가 타대장편 한번 또 이렇게 뽑아본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5: 좀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은 제가 한 20대 초반에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읽긴 읽었어요. 기억은 안 나요.
0: 지금 다시 읽으시면 전혀 다른
5: 것 같아요. 제아벌도
0: 네,
5: 있다 말았어요.
0: 맞습니다.
5: 악령이나 백치는 안 봤던 것 같아요.
0: 악령은 조심해서 읽...
5: 악령은 되게 어려워요.
0: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5: 4대 장편은 네. 한 번씩 줄거리나 이런 의미나 특징을 좀 박사님한테 듣고 나면
0: 네.
5: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 같아. 가장 유명한 죄와 벌부터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가난한 대학생이 노파를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0: 네, 네.
5: 대중들은 그냥 범죄 수술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이 왜 위대한 겁니까?
0: 이 작품은 실제로 영어로는 Crime and Punish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어로도 실제로 그대로 옮기면 Crime and Punishment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죄와 벌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말이 굉장히 위대한 것이 있다는 이 우리나라 죄에는 범죄와 그러니까 어떤 형사적인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누굴 죽였거나 이럴 때 범죄와 그 다음에 내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의 아들이 누굴 죽였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크리미널이죠. 크라임을 범한 크리미널. 근데 이 어머니는 내가 죄인이에요.
1: 우리말에 그 말이 있죠.
0: 그렇죠.
1: 내가 죄인이다.
0: 그때는 크리미널이 아니죠. 나는 시너라는 거죠.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나라 말은 아주 훌륭하게도 그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crime and punishment라면 그러니까 네가 얘를 죽였으니까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어. 그렇게 읽히면 이게 클래식이 아니겠죠.
1: 그렇죠. 되게 많죠. 그런 거.
0: 네. 그건 클래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어에 신이라는 얘기를 그 의미를 담은 그리에흐라는 게 있어요. 근데 도 선생님은 그리에흐를 쓰지 않았어요. 크라임을 쓴 거예요. 근데 그 크라임의 러시아적인 의미를 보자면 뿌리 스투플옌이에요. 좀 어려운데 뿌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를 넘는다는 뜻이에요. 선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넘는데 스투피지는 내가 이 넘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을 넘지 너 선 넘지마 할 때 그 선을 넘는 행위가 범죄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과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떤 선을 넘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죄는 뭐고 벌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스트블리엔이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는 것 근데 여기서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실제로 내가 라스콜리니코프 주인공이 내가 선을 넘을 수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 나는 알고 싶다.
1: 알고 싶었고
0: 그게 선을 넘을 수 있는 인간이 뭐냐면 초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노파를 줄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가난하니까. 이 사건을 벌이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받아요. 내가 지금 너한테 보내는 이 돈은 우리가 네 아버지 연금 돌아가신 네 아버지한테도 나온 그 연금을 미리 땡겨서 너한테 다 보내는 거야.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동생 두냐가 이 좀 안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요. 네가 이제 다 싫어하는 그 이유인 즉슨 걔랑 결혼을 하면 걔가 변호사니까 나중에 네 이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돈 때문에 죽였다라고 자기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나서 다 훔쳐와요, 돈을. 단 한 차례도 얼마를 훔쳐왔는지 보지 않습니다.
5: 자기가 훔쳐와 놓고 세보진 않는 거군요.
0: 그리고 세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얘를 못 버려서 안달이에요. 얘를 물에다 버릴까?
5: 왜 훔쳐왔어요, 그럼?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는 돈 때문에 훔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지갑을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강가에 가서 버리려고 하다가 못 버리고 그 다음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남의 집에. 그걸 살짝 들어서 그 밑에다 놔둬요. 그럼 우리 같으면 진짜 돈 때문에 죽였으면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가서 얼마인지 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차례도 갚지 않습니다. 한 차례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두 번째는 공리주의 때문에 죽였는데 뭐냐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휴학생이에요. 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입신을 해서 이제 더 나중에 더 많은 사람 300명을 도와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 공리주의예요. 여기에 도선생님은 굉장히 큰 오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공리주의라는 것은 네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얘. 얘는 너의 피와 살로 된 너의 이웃이야. 그런데 너는 너의 이웃은 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아직 실체도 없는 그 가공의 300명, 3,000명은 네가 사랑한다고 하잖아. 구하겠다고 하잖아. 그건 가짜의 뇌자야.
2: 맞네요.
0: 맞죠?
2: 맞아요.
0: 그리고 세 번째는 초인사상이에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이제 적국이었지만 엄청난 이제 영웅처럼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라든지 마호멧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대의를 위해서 수만 명을 죽이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초인이라는 거죠. 나중에 영웅으로 칭송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노파를. 왜냐하면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이, 이제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
2: 아, 이.
0: 이, 이.
2: 그 벌레 이.
0: 그렇지, 벌레 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한 마리 죽여가지고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 내가 초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실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로 이 노파를 죽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여놓고 굉장히 막 힘들거든요, 마음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많이 힘드니까 이 내내 시베리아로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화가 나요, 자기 자신한테. 왜냐하면 이게 양심의 가책도 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료나 노파예요, 그 전당포 노파가. 그런데 그때 알료나 노파를 죽일 때 누가 들어왔냐는 알료나 노파 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의 백치와 같은 천사와 같은 그 리자베타라는 사촌 여동생이 들어와요. 근데 걔도 목격자잖아.
2: 목격자.
0: 그러니까 또 도끼로 내려찍어서 죽여요. 두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료나는 원래 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죽였죠. 그러면 리자베타는 내가 저 천사 같은 애를 그냥 실수로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책이 끝날 때까지, 죄와 벌이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리자베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2: 뭘 의미하죠?
0: 그것은 네가 이라고 얘를 규정했지만 얘는 피와 살로 된 사람이야. 오히려 꿈속에서는 이 알료나 노파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100번을 내리치는데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인 건, 네가 너한테는 이라고, 이 사람을 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서. 그리고 너는 얘를 사람을 죽인 거지 이를 죽인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작품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에필로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후에 내가 얘를 죽여서 너무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초인이 아닌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5: 자꾸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초인이 그러니까, 아니네.
0: 그렇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수만 명을 죽인 나폴레옹도 밤에 발 뻗고 잤을 텐데 나는 왜 이거 하나 이를 죽였는데 내가 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초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베리아에 가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즈음에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그 꿈을 꿔요, 밤에. 근데 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5: 상상의 바이러스인가요?
0: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 바이러스가 이제 꿈속에서
5: 꿈속에서
0: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나의 진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진리가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 꿈을 꾸면서 보세요. 그 알료나 노파를 이라고 규정을 해서 죽였죠. 그러면 누군가의 눈에는 라스콜리니콥과 이겼죠.
2: 그렇죠.
0: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눈에 모든 사람이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멸의, 필멸의 길로 가는 거죠.
5: 꿈 죽이는.
0: 인류가.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라스콜리니콥과 뭘 느끼냐면 아, 내가 초인이 아니어서 잘못된 게, 그러니까 그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구나. 그 사상, 내가 믿고 있던 그 초인 사상, 그게 이제 서구주의 사상이에요. 서구에서 들어온 공리주의, 뭐 이런 초인 사상, 사상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러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책을 딱 넘기면 첫 번째 장면에 그 굉장히 막 덥고 먼지로 가득 차 있고 뭐 이제 모든 게 말라 비틀어져 있고 이런 아주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 도선생님 작품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옷차림이라든지 그다음에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풍경이나 옷차림을 얘기할 때가 없어요. 그것은 심리 상태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죽어 있어요. 우리가 첫 페이지를 넘길 때 그때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상태의 그 라스콜니코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왜 네가 그 공리주의, 이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 자기의 유형 가기 전에 그 사상이잖아요. 네가 서구에서 들어온 그 사상이 이미 너는 대학생이니까 인텔리겐트잖아. 감염됐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한테서 다 벗어나서 너는 그 거북이 껍데기 같은데 그 다음에 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과 같은 그런 곳에 너 자신을 가둔 거야. 그게 바로 벌의 일종이야 지금. 이미 우리가 첫 페이지, 죄와 벌의 첫 페이지를 넘길 때 이미 우리는 벌을 받고 있는 라스콜니코프를 보게 됩니다.
5: 그리고 결론은 부활.
0: 부활로
5: 그 산당에서
0: 그렇죠.
5: 탈출함으로써 부활.
0: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사상 자체가 굉장히 바이러스 같은.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 선생님은 서구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서구는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20대 때는. 근데 이제 유형에 갔다 왔더니 사람이 그렇게 서구 사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본이 서구 사상이 기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돌아와서는 아 아니다. 이거는 너네가 그 기본이 그 사상이 기본이 된 그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틀렸어.
2: 그런.
0: 그래서 이제 서구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작품 자체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저 작품을 네 개를 묶어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번역을 할 때는, 이제 번역을 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이 네 개의 작품들이 다 따로따로도 물론 훌륭한 작품이지만, 이 네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한 거잖아요. 끝에 부활을 하고 그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 선생님이 이제 시베리아에서 나와서 쓴 최초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채무자 감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채무자 감옥이랑 막 사람들의 그런 돈 달라는 소리와 이런 것들에 자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두 번째 이제 부인 결혼한 안나인데 저 이름이 똑같아요. 안나. 아니에요. 제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안나가 안 되겠다. 이거는 사람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도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 선생님은 슬라브주의자거든요. 철저한 슬라브주의자.
2: 슬라브주의자가 어떤?
0: 그러니까 20대 때는 서구주의자였다면 서구의 사상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2: 가가 이제 재벌 이런.
0: 그렇죠. 이제 거기 갔다 와서 시베리아에 갔다 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그 죄와 벌의 에필로그에 어떤 조그만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그 라스콜니코프가 거기 있는 범죄자들이랑 말도 안 섞어요. 말도 안 섞는데 갑자기 그 부활절에 얘네가 너 무신론자야. 무신론자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그 범죄자들이 라스콜니코프를 막 때려요. 이유가 없잖아요. 말도 안 섞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네가 대학생이야. 너 서구에서 들어온 물을 먹었어. 그러면 너는 무신론자야. 신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도 선생님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무지렁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글도 못 읽고 사람들 막 재미로 찔러 죽이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 신이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스파브주의자가 돼요. 철저한 슬라브주의자가 돼서 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슬라브 민족이 이제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슬라브 민족이 신을 잉태한 민족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슬라브주의자예요. 그들은 슬라브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해요. 왜냐하면 어머니 돼지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제니친이 추방됐다가 돌아왔을 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혹시 뭔지
2: 땅의 기스.
0: 그렇죠. 그게 뭐냐면 어머니 나 왔어요. 내 어머니에게 키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저한 슬라브주의자가 백치와 악령이 이제 외국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죠.
5: 그게 연결이 그렇게
0: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5: 자연스럽게 백치로 넘어가네요.
0: 네.
5: 백치 제목이 강렬한데.
0: 네.
5: 백치가 바보란 뜻이잖아요.
0: 백치가 병명이기도 하죠.
5: 아, 그래요?
0: 그럼요. 백치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 인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실제 의학 용어예요.
1: 장애인.
0: 네, 백치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의식킨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와요. 공작이. 근데 이제 이 백치는 도 선생님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 미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인간을 구현해내고자 한 작품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굉장히 큰 표어예요. 그 배치에 나오는 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 미는 그리스도예요.
5: 아, 그렇군요.
0: 완벽하게 아름다운 인간. 완벽하게 죄가 없는 인간.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예요. 그런데 그 도 선생님의 편지 이런 거를 봐도 그거 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내기 위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도 선생님이. 근데 이제 제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내고자 천착을 했을까? 좀 저한테는 약간 퀘스천 마크였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타라마조프가의 형제를 번역하면서 느꼈어요. 왠지 그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졌어요, 진짜로. 뭐냐면 우리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주인공 이름이 이제 알료샤예요. 그 알료샤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도 선생님이 원래 생각하는 1부에 그러니까 1부에 해당하고 원래 2부에서 그 알료샤가 이제 완전히 주인공이 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알료샤가 이름이 그 이제 3살짜리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쓰기 이제 시작했을 때 죽은 그 3살짜리 막내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알료샤를 굉장히 살려내고 싶었던 거죠. 모든 아름다운,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서 당연히 받았어야 했던, 근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다 줍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근데 백치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3년이잖아요. 공생에. 30살부터 33살까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손으로 죽였잖아요. 그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짧은 거예요. 알료샤처럼. 자신의 알료샤처럼. 그러니까 그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못다 했던 것들을 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5: 이 백치란 소설을 통해서.
0: 백치란 소설의 무의식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내고자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백치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이 지금 여기를 왔잖아요. 그는 가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임금님의 아이 같은 존재인 거예요. 위험하죠. 위험하지 않아요?
5: 오염될까봐 위험한 건가요?
0: 오염될까봐 위험한 게 아니라 사회를 지키는 그 예의라든지 허위라든지
5: 그런 게 없구나.
0: 위선이라는 게 이런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스타샤 필리포프라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귀족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그 귀족에게 약간 이제 요리객감처럼 이렇게 키움을 당하다가 이 귀족이 다른 사람이랑 이제 제대로 된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돈을 뭐 7천 루블을 줘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스타샤가 무의식킨, 그날 처음 보는 무의식킨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다 계약 관계가 끝났잖아요, 이미. 여기서는. 근데 무의식킨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5: 진실을 말해주는
0: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이분이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안 하겠어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그 뒷거래가.
5: 거짓의 연대가.
0: 그래, 거짓의 연대가.
5: 진실도 깨졌어.
0: 그렇죠.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거죠.
5: 그렇죠.
0: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어린애 취급을 하는 거죠. 너는 백치야. 백치야.
5: 넌 바보야.
0: 넌 바보야. 저거 백치 아니야, 뒤에서.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것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백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5: 그렇구나.
0: 그러니까 그 화살표가 누구한테로 오냐?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치를 실패한 작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조 선생님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단 말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무의식행뿐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들은 다 파괴가 돼요.
5: 누구에 의해서 파괴돼요?
0: 스스로 파괴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 세계가 썩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정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는 특탕물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킹 자체는 완벽한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이 사회는 구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얘를 백치라고 부르고 오히려 얘를 이 사람조차 파괴할 정도로 이 세계는 병들고
5: 타락했다.
0: 그러면 그 경종이 울리는 그 경종이 무의식킹이 세계를 구원했을 때보다 더 크게 울리는 거죠. 도 선생님의 메시지는 더 크게 전달이 되는 거죠.
5: 그러네.
0: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은 대성공을 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5: 아주 논리적이시군요.
0: 저는 도 선생님이랑 그래. 여기 같이 살았잖아요.
5: 아, 그 백치가 그런 작품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5: 어쨌든 비극으로 그 미시키는?
0: 미시키는 더 백치가 됩니다.
5: 더 백치가 되는 거죠.
0: 더 백치가 되고, 그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요. 그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이제 살인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면은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 장면은 번역하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 전 세계 어떤 문학 작품을 봐도 그 마지막 장면은 아마 그 아픔을 아픔과 고통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된 것은 없을 겁니다. 그건 직접 읽어보시기를
5: 적극합니다. 거기까지. 네네네. 그 궁금증을 남겨놓고 있어야.
0: 꼭 읽어보십시오. 네네.
5: 이 방대한 작업을 해낸 분이 이 도 선생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네. 여기에 기록해 두셔서 그걸 보니까 그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0: 맞아요.
5: 일종의 가이드,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 방대한 작업을 월급으로 환산했더니 월 23만 원짜리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0: 저 책을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두꺼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는 2700페이지지만 실제로 보급판으로 일반적인 편용으로는 6500페이지예요. 선뜻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문서 같은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썼죠. 그러면 이거를 읽고 나면 그 내가 죄화벌을 읽고 싶은지 아니면 백치를 읽고 싶은지 뭐 악령은 좀 나중에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까라마조프를 읽고 싶은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썼고, 그래서 제가 23만 원짜리 이거는 약간
5: 월급 23만 원.
0: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제가 이제 저희가 저 책을 와디즈랑 같이 했어요.
5: 와디즈 클라우드 펀딩.
0: 네네, 클라우드 펀딩이랑 같이 했는데 일단 저희가 받은 그 목표량은 1억이었어요. 거의 3배 가까이가 나온 거예요. 그 2억 7,500 정도가 나온
5: 거의 300가로.
0: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좋아하면서. 저희 MZ세대인 저희 막내 아들한테 야 봐라 엄마가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읽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서 엄마 돈 얼마야. 그래서 참 MZ세대다운 그래서 내가 10% 엄마 인세가 10%야 그랬더니 그럼 2750이네. 그럼 엄마 10년 동안 했다며 그럼 1년에 275만 원. 한 달에 2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탁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드문 거야, 엄마. 이렇게.
5: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했다.
0: 네, 그러니까 엄마는 아날로그적이고 고구마니까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지. 이제 좀 계산이 되면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내가 그 말도 맞긴 맞다. 그러나 그 워렌 버핏이랑 우리가 점심 한 끼를 먹는다 해도 정말 옥션부터 져가지고 경매해서 뭐 몇 억에 낙찰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는 매일 새벽 그 대문호와 1대1 데이트를 즐겼다. 그러면서 또 돈을 20만 원씩 받으면서 그걸 했고
2: 돈 받으면
0: 아, 네. 그 다음에 또 그걸 마치고 나서 엄마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했다. 그거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세바시 45에 초대하는 거죠.
0: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5: 그렇죠?
0: 아, 네.
5: 우리가 우리도 그걸 얻을 수 있을까 해서.
0: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두꺼워서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작품을 나랑 맞는다 이런 게 아실 거예요. 올 거예요. 감이 이렇게 오면 그 작품을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2: 먼저 이 책부터 읽으셔야죠.
0: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2: 읽는서부터
0: 되게 재밌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또 여기에 이제 니체 편 나오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살짝만 얘기하고 지나가자면 우리가 초인사상 이러면 니체를 떠올리죠. 다들. 근데 죄와 벌의 그 메인 사상이 초인사상이에요. 그 이제 살인도 초인사상 때문에 저지르는 거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선후 관계를. 근데 니체가 도스토옙스키보다 23년 늦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니체의 그 초인사상 이 이제 쓰여진 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죄와 벌보다 20년 후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니체가 좀 약간 일찍 성공한 천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조금 약간 성숙하지가 못했잖아요. 그러지 살짝.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손에 꼽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 선생님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심리학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 심리학자다.
0: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책들에 자기 이제 쓴 편지나 이런 거에서 도 선생님의 지하생활자 애쓰기, 그 다음에 백치, 악령은 잘 읽었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지하생활자 애쓰기, 죄와 벌, 백치, 악령이거든요. 근데 가장 자기의 그 이론과 닮은 죄와 벌은 얘기를 안 했어요. 단 한 차례도.
5: 읽어놓고.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되게 제가 생각할 때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여기에 또 니체 편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5: 자 오늘 김정아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 이 5.4kg의 무게가 단순한 종이 무게가 아니라 한 인간이 삶을 긍정하기 위해 버텨온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내 마음을 덮어줄 초록색 쫄 같은 문장 하나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가오는 6월 러시아로 순례를 떠나는 박사님의 여정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0: 감사합니다.
5: 또 여러분 이 4대 작품 번역한 거 말고도 이거를 시작하기 위한 그 가이드,
0: 네, 맞아요.
5: 그 문, 도스토옙스키 번역일기 김정아 박사님이신 이 새 책도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6: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달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달라진 것 같지요. 문을 열고 나설 때 느껴지는 바람도 선선해졌고 이제 정말 가을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느껴지십니까? 10월은 참 좋은 달이지요. 뜨겁던 여름은 한 발 물러나고 아직 겨울의 추위는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나무들은 조금씩 색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겠지요. 바쁘게 달려오던 우리도 이쯤에서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춰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한 달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생각하게 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시를 들려드릴까 하고 어제 밤에 굉장히 많은 시를 읽었거든요. 저는 덕분에 참 좋은 시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에 딱 들어오는 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는 이혜인 수녀님의 10월의 기도라는 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마음을 여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10월의 기도 이혜인.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소서. 참 따뜻한 시인 것 같죠? 가만히 듣고 있으면 10월에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을 줍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섭섭한 말은 오래 기억하면서도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되지는 않았는지 잊고 지낼 때도 있겠지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마음에 남기도 하고 또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도 마음에 들어오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요? 요즘은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또 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모임을 갈 때 항상 좀 다짐하는 말이 있어요. 아, 오늘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조금 말실수하지 않게 또 조심조심 생각하면서 말하자는 다짐을 하고 모임을 나가기도 하거든요. 뭐 가까운 친구들 만날 때도 그냥 좀 들어주려고 하고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어쩌다 보면은 막 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참 말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또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쉬운 건 아닌 것 같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정말 너무 좋겠지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것을 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조금 더 따뜻하게 건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내 주변을 한 번쯤 살펴보고 그렇게 10월은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의 개인적인 바람도 함께 담아서 전해드립니다. 그런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우리의 10월도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오늘이 10월의 첫날이니까 이 노래 그냥 지나칠 수 없겠지요. 원곡은 노르웨이의 작곡가 울프 레블란이 만든 곡인데 한국에서는 한경희 씨가 우리말 가사를 붙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더 익숙합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평범한 하루가 또 멋진 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오늘이 바로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 그런 날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또 이 시간 돌아보았을 때 멋진 날이 참 많았다고 말할 수 있는 10월의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큰 발표가 나왔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한국이 미국에 최대 2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좀 짚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2천억 달러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무엇이 합의가 됐고 무엇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9월 30일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어서 바로 또 개인 소셜미디어죠. 트루스 소셜에 또 개인적으로 또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뉴욕에서 만나 미국의 2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텍사스의 대규모 가스복합 화력발전소와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개인적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 사업에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함께 착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는 좀 다르게 얘기를 내어놓는 것 같아요. 현재 비교적 분명하게 추진되는 것은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나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입니다. 하지만 반면 알래스카 LNG 사업은 한국 정부 설명대로라면 투자를 확정한 사업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도 알래스카 사업은 이런 조건을 검토한 뒤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차이가 좀 있지요. 그리고 지난번 뉴욕에서 이 두 분이 30분 회담을 했습니다. 이 30분 동안 어떤 얘기를 그렇게 심도 있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결정들이 그 30분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 현안들만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훌쩍 가버렸을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합의를 했다고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시행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이 발표 그대로 어느 쪽을 얘기를 들어야 할지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이라는 것이 약 1,3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사업비 추산도 445억 달러에서 545억 달러에 이르고 무엇보다 이 사업이 오랫동안 높은 건설비와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경제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사업이죠. 로이터도 높은 자본 비용과 비용 초과 가능성, 또 캐나다와 미국 걸프만 LNG와의 경쟁 등을 사업의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또 어제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수십조 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업에 경제성이 검토 없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라는 전략적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한국 기업들이 또 건설이나 기자재 공급에 참여할 기회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상 수익은 얼마인지,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한국 기업에는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들어오는지를 먼저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측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아직 상대국 정부가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마치 투자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발표는 신중했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알래스카 LNG 발표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왔고 발표 현장에는 알래스카의 공화당 정치인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AP와 로이터 역시 이 발표에 국내 정치적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지금 약간 이 중간선거에서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성과를 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빨리 이런 사실들을 발표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이것을 서둘러서 발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가운데 한국이라는 참 그 이재명 대통령도 또 뭔가를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좋게 보이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서로의 이익과 또 좀 다급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양쪽에서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한국 정부가 미국이 과장해서 발표했다라고만 또 그냥 넘어가기도 좀 애매하지요. 정상회담에서 정확히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 함께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사업성 검토를 시작한다는 뜻인지 실제 투자에 들어간다는 뜻인지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요. 수십조 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 한쪽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검토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말이 맞는지 묻게 되고 더욱더 그 불신을 하게 되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목소리를 내야겠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협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그 확대를 강조해왔기도 했고 그리고 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 일을 이루는데 이 한국 정부의 참여가 너무나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한국 정부 역시 한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맹과 투자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죠. 오히려 동맹일수록 서로의 이익과 부담을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우리 일반인들의 삶 관계에서도 어떤 선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매부 좋고 또 그런 말이 있지요. 형 좋고 매부 좋고인가요? 그렇게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은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서로 그 계약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훨씬 좋다는 것을 누구나도 알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가 경제성이 있고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면 참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계산에서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면 미국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서둘러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한국이 얼마를 내느냐보다 무엇을 얻고 어떤 위험을 부담하느냐를 국민이 또 알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한미 양국 정부가 같은 합의를 놓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은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지요. 무엇이 확정이 되었고 무엇이 조건부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느 나라 미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 편만을 또 들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으로서 또 미국의 국익도 생각해야겠지요. 하지만 이번 사안을 보면서 미국의 이익이냐 한국의 이익이냐 이 차원을 떠나서 공정하게 협약이 이루어지고 그 공정한 것으로 인해서 양쪽의 국가가 국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워싱턴에서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부에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려를 한 것을 요구를 한 거죠. 이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국은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도 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유지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또 이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엄청난 그 규모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또 단절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한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지 동시에 또 한국의 국익을 챙기면서도 관계가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어느 한편에 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요. 네. 그런데 또 우리가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이 또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이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함께 듭니다.

네, 이어서 이민 정책 관련해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를 이 자신의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일단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약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마침내 이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나라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을 반드시 A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B라는 다른 나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는 거지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불법 체류자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실제로 추방을 하려면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자신이 살아본 적도 없는 나라로 보내줄 수 있고 그곳에서 박해나 위험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충분한 이의제기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생각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정부가 이민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죠. 합법적으로 체류를 해야겠지요. 국경을 관리하지 않는 국가도 있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미국에 체류할 권리가 없다는 판단과 그 사람을 어느 나라로 보내도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친이민이냐 반이민이냐가 그런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면서도 미국이 중요하게 여겨온 적법 절차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금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테네시주에서 약 20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사형 집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타 파이크라는 여성인데요. 18살이었습니다. 10대였죠. 약 30년 전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연방 대법원도 사형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같은 미국 안에서도 어느 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사형을 폐지한 주가 있는가 하면은 법에는 있지만 집행하지 않는 곳도 있고 테네시나 텍사스처럼 여전히 집행하는 주도 있습니다. 잔혹한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지요. 그런데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옳으냐. 특히 사법제도에서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라는 것도 또 반론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이 한 여성 사형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생명과 형벌 그리고 국가 권력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경 문제에서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 빅밴드 내셔널 파크 지역에 추진을 하고 있던 대규모 국경 장벽 계획을 축소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일반적인 국경지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환경과 문화유적 보존 문제도 함께 걸려있고 또 이 반대를 하는 것이 민주당이나 환경단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일부 공화당 쪽에서도 나왔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가 오히려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과 모든 국경에 똑같은 방식으로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게 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는 장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센서나 감시 장비, 순찰 인력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책이 탁상공론이라고도 하죠. 실제 현장에서 작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실태를 그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 여러 것들이 좀 결합이 되어서 정책이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그 대규모 국경 장벽 계획을 축소하는 방안은 아무래도 이런 좀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구호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이제 워싱턴에서 연방 대법원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회기에도 이민자 구금 문제를 비롯해서 공립학교와 종교의 관계처럼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문제들이 다시 법정에 올라오게 되고요. 이런 뉴스를 전하다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끊임없이 경계선을 다시 끊는 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주정부는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개인의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지를 계속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죠. 네, 헌법은 오래전에 정해져 있지만 그 헌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대법원에서 또 각주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DMV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분들이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소식인데요. 페어팩스 카운티 주택당국이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바우처, 프로젝트 기반 주택 바우처 대기자 명단을 새로 엽니다. 신청이 오는 10월 5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10월 11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받습니다. 네, 이번에 대상이 되는 곳은 텔레스타 코트와 또 더 익스체인지 앳 스프링힐 스테이션 등입니다. 이런 주택 바우처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은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 날짜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5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10월 11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받습니다. 특히 요즘에 북버지니아에서 집값뿐 아니라 렌트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죠. 소득이 제한된 가정이나 시니어에게는 매달 몇백 달러의 주거비 차이가 생활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 시기가 그 시기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 정보를 서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몽고메리 카운티 소식인데요.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이 쏟아내는 쓰레기도 엄청나지요. 이 쓰레기가 도대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큰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디커슨에 있는 쓰레기 소각 시설의 운영 계약이 앞으로 약 5년 뒤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시설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새로운 처리 방식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 처리를 할 것인지를 카운티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쓰레기 문제라는 것이 정말 우리 주민 생활과 어쩌면 가장 밀접한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각장을 계속 운영을 하면 대기 오염과 환경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으면 또 그 많은 쓰레기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또 운송 비용도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매일 쓰레기 봉투 하나를 집 밖에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봉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어디론가 간다는 거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이제 동의를 하지만 막상 처리 시설이 또 우리 동네 가까이에 들어온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속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몽고메리 카운티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내놓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버지니아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죠, 맨하세사의 한 장비 임대 업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직원 2명이 숨지고 다른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총을 쏜 사람 역시 이 회사 직원이었고 사건 이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총을 쏴서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지금 밝히지는 않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충격이라는 것 때문에 또 지역사회의 충격도 큰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총기 규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직장에서 심각한 갈등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좀 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총격이 벌어진 뒤 어떻게 대응하느냐만큼 그 전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동료와 회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종종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직장에서의 그런 관계 어려움,
또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총격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주민들이 무료로 나무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알고 계셨습니까? 벌써 나무를 받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인데 아직도 나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직접 가지러 갈 필요도 없이 신청을 하면은 집까지 배달도 해준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페어팩스 카운티의 주민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을철에 활용하기 아주 좋은 소식이죠. 집 주변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또 장기적으로 동네 녹지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어팩스 카운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나무 가져가셔서 집에도 심어보시면 좋겠지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연방정부 인력 감축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 네, 갤럽과 그레이터 워싱턴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워싱턴과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주민들이 연방정부의 인력 감축이나 휴직으로 받은 영향이 워싱턴 지역 전체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워싱턴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연방정부의 규모를 줄여야 하느냐, 유지해야 하느냐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논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연방 공무원의 한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용하던 식당이나 상점, 또 서비스업, 주택시장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가 또 이번에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이 지역에는 또 연방 공무원들이 또 많이 사시는 지역이기도 하죠. 워싱턴 DC와 가깝기도 하고. 네. 그래서 워싱턴 지역에서는 또 연방정부 정책을 볼 때 전국적인 정치 문제뿐 아니라 우리 동네 경제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MB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일, 네. 지금 한국은 이제 10월 1일이 이제 지나가겠지요. 어제가 한국은 국군의 날이었고, 오늘 지금 미국은 10월 1일이니까 국군의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제 78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을 향해 다시 대화를 나설 것을 촉구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군의 방위 능력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화는 하되 대비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것은 아니죠.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 얼마든지 함께 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국군의 날을 맞아서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족들 다 한국에서는 오빠, 동생들이 또 한국 군인으로서 복무를 해야 했고 하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군인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군인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군인들이 가족이 많이 있으시죠. 미국에서 저는 참 부러웠던 것이 미국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어디 행사를 갔을 때도 보면은 군인 이렇게 또 베테랑 분들을 굉장히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고 행사 전에 그분들을 세워서 또 박수로 격려를 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참 좋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좀 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예우가 좀 잘 되어서 군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잘 좀 발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부러운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문제를 정치적인 공방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정치적인 논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북한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동시에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우리 군이 이런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례 문제는 한 번 사고가 나면 군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군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야겠지요.

예. 예,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도 또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부산에 북항에 뜻밖의 유명 인사가 등장했다는 소식들 알고 계시죠? 그 상어 이야기입니다. 이 상어를 다시 바다로 내보내기 위해서 무던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항을 부산에 찾아오신 분들을 맞이하면서 급기야 이 북항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북항이가 원래 살던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좁은 수로에 갇혀 있는데 해경과 관계기관에서 배를 이용해서 물을 뿜으면서 바다 쪽으로 유도를 해봤지만 이 구조작업이 실패를 하게 되고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잠시 신기한 볼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야생동물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죠. 예, 북항이가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인데요. 정말, 이 가을인데 날씨는 아직 여름을 조금 더 붙잡고 있다는 생각도 됩니다. 오늘 워싱턴을 비롯한 DMV 지역 대체로 맑고 비 소식은 없습니다. 아침에는 60도대 초중반으로 비교적 선선했지만, 낮 최고 기온이 84도, 그리고 최저 기온은 61도로 일교차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이른 기온 73도가 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조금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옷을 너무 두껍게 입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이라고 해서 이 가을 옷부터 꺼내 입기보다는 당분간은 아침, 저녁 기온차에 맞춰서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씨가 이어지니까 야외 활동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저는 여기서 1부 순서는 마치고 2부 순서에서 또 아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계신 나이팅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강현실 회장님을, 강현실 간호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네,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환자를 만나고 때로는 의사보다 더 오랜 시간 환자의 곁을 지키는 분들, 바로 간호사분들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간호사는 전문성과 책임이 큰 만큼 활동 분야도 상당히 다양하고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간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많은 곳에서 봉사하시면서 섬기시는 분들도 우리 간호사분들이 많으시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랫동안 간호 현장에서 활동을 해보시고 또 직업인으로서 간호사로서 그 오랫동안 그 삶을 이어오신 분이신데요. 직업의 보람과 어려움도 간호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전하고 싶은 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노던 버지니아의 한인 간호사 모임을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그 모임도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 사회에 어떻게 섬김과 봉사를 세상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싶은 그 꿈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강현실 간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연실 간호사라고 하고요. 미국 이름은 연실 콜버슨입니다.
0: 아, 네.
1: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 특별할 것 없이 정말 여러 방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간호사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노고를 같이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간호사분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할수 있을까 나누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네, 아, 성함이 강연실이어셔가지고 제가 참 반갑고요. 그또 자매 되신 분 성함이 저랑 같더라고요.
1: 네, 저보다 언제 두살 위에 언니인데
0: 네.
1: 강연화예요. 그래서
0: 네.
1: 제가 라디오 들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우리 언니
0: 언니를
1: 이름이다.
0: 생각하시면서
1: 네.
0: 네. 아, 너무 참 저는 그래서 그 언니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이렇게 접하진 않은 이름이어가지고 한 번도 저랑 같은 이름을 본
1: 아,
0: 적이
1: 정말요?
0: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그 언니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얘기하는데 그 자매들이 여섯 분이세요.
1: 저희가 아, 그쵸. 이남 육녀예요. 저희 어머.
0: 이남육녀요.
1: 네네. 그래서 저희가 연자 돌림이라서 많은 이제 언니들이 이름이 다 연자가 들어가면서
0: 네.
1: 있을 수 있는 이름은 거의 많이 있죠. 그래서
0: 그렇군요.
1: 예, 잘할 때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하고 나니까 언니 오빠들이 한국에 있지만
0: 네.
1: 사실 제가 막내거든요.
0: 이남육녀의 막내세요.
1: 네, 제가
0: 아.
1: 막내예요. 그래서 저만 여기 미국에 있는 상태예요.
0: 네.
1: 근데도 그 먼땅 한국에 있지만 너무 너무 제가 기댈 수 있는 가족이에요. 정말
0: 네.
1: 이
0: 아.
1: 언니 오빠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이먼 곳에서 혼자 살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0: 네.
1: 정도로
0: 아,
1: 예.
0: 그렇군요. 네. 한국 가시면은 언니 오빠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이 미국

0: 한국에서 성공한 열심히 그 간호사라 일하고 있는 우리 막내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다 모이셔서 잔치 벌이시겠어요?
1: 아, 그렇죠. 갈 때마다 정말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한 번씩 정말 그 한국적인 정서가 듬뿍 드러나는 제 가족이 또 이제 남편이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뭐 통돼지고기 잡고 뭐.
0: 아, 남편분도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1: 아,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너무 그 정이 너무 느껴진대요.
0: 아, 그렇죠.
1: 너무 정말 그 어쩔 수 없이 그 밀려와서 정말 말도 안 통하는데 와가지고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하죠.
0: 아,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 통돼지를 구이를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너무 잔치 벌이는 모습이 상상이 되거든요.
1: 네.
0: 아, 저도 친정 가면 항상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와서
1: 맞아요.
0: 너무 그 한국의 정 그 또 이제 가정마다 좀 약간 특별히 또 정이 많은 가정이신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자라면서 되게 어렵게 자랐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엄마 홀어머니가 이 팔남매를 키우시면서
0: 그러셨어요.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 거기에서 정말 말로 막 훈육한 건 없으신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들이 그냥 하나로 뭉친 것 같아요.
0: 아.
1: 뭐 하나 없이 정말 가지 많은
0: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
1: 맞아요.
0: 네.
1: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0: 아, 그렇죠.
1: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가 더 튼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런 일들을 겪고 이러면서 저희가 정말 그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말 안 해도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어머니 생존해 계시죠?
1: 아,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네. 네. 여전히 남죠.
0: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이제 형제 관계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끈끈하다는 말이 있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친구를 이제 멀리서 와서 만나면서도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친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집이라는 공간이 또 이제 한국에 가면 이제 친정 집을 가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편하게
1: 맞아요.
0: 계신데, 이제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까? 얼마나 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막 하게 되었어요. 저도
1: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0: 그렇군요. 네. 네.
1: 근데 왜냐하면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는 못 가도 제가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갔어요.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에도 가고 그랬는데 엄마의 부재가 생기는 순간 이게 가족들을 만나고 싶기는 한데 옛날만큼 그렇게 막 달려가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가 가거든요. 다시 가족들 다 데리고 그렇긴 한데 좀 이제 그게 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0: 아, 그렇죠. 저도 너무 공감하고 모두가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한인 동포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저를 좀 늦게 놓으셔가지고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방송을 제가 며칠 접고도 이제 다녀오기도 하는데 아, 그런 생각을 참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면 그렇게 무리를 해서 정말 무리를 해서 가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안 되는
1: 맞아요.
0: 스케줄을 빼서
1: 네.
0: 시간이 이제 얼마만큼 어머니를 뵐 수 있을 날이 있을까 해서
1: 맞아요.
0: 그렇게 하게 되는데 좀 이제 이렇게 세상이 그냥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가족분들, 형제분들이 그렇게 다복하시니까 너무 좋고 저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언니, 오빠들이 너무나도 저를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참 가서 많은 사랑을 받고 옵니다.
1: 맞아요. 그냥 가서 그냥 뭘 주고 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0: 같이 있다는
1: 것만으로도 그냥 있고 그냥 나를 보러 막 강원도에서 대전에서 막 이렇게 오고 막 이런 막 트럭에다 음식 싣고 막 이렇게 모이기로 한 장소에서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 게 말로 막 전해지는 내가 너 사랑해 뭐 이런 것보다 더 강하게 사실은 연결해 주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아, 오늘 우리 강현실 간호사님을 모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가정의 그런 그 어머니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결혼을 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오셔서 그냥 남편분을 만나신 거예요?
1: 아, 저는 한국에서도 간호사를 한 8년 정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는 과정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내가 한국에서 이제 내과 병원에서 이제 네. 큰 병원에서도 일을 했는데 중환자실에서도 일을 하고 네. 그러면서 좀 내 삶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정말 정말 무턱대고 온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나이가 지금보다는 어렸죠. 그러니까 네.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는 영어도 그렇죠. 못하면서 네, 네. 그냥 짐 싸가지고 여기로 왔던 것 같아요.
0: 홀로 단신 오셨군요.
1: 그렇죠. 올 때는. 근데 대단하셔요. 제 친한 네. 친구가 정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중학교 친구거든요. 네. 그 친구가 내가 사표를 딱 내는 순간 나 미국 간다. 근데 그 친구가 잠깐만 그러더니 막 그 친구도 사표를 내고 정말 둘이 같이 왔어요.
0: 그러셨어요. 네. 아, 정말 다행이네요.
1: 네네. 네. 그래서 둘이 같이 와서 이제 여기에서 영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와서는 영어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0: 네.
1: 영어를 배우려고 와서 1년 정도 영어를 배우고 나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제가 N클래스 미국 간호사 시험을 보고 왔거든요.
0: 그렇죠. 그것도 한국에서 시험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제 친구도 맞아요.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냥 미국으로 왔어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네. 이제 한국에서 시험은 없었고 저는 이제 사이판 가서 시험을 보고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온 케이스예요. 근데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그 사이에 일도 정말 많았죠. 많은 네.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병원에 취업이 됐죠.
0: 네.
1: 영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나를 하이어를 해줬어요.
0: 네.
1: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 거예요.
0: 네.
1: 그렇지
0: 네.
1: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네. 싶을 정도로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하기는 그렇죠. 어려워서 다음에 또 내가 네. 되면 하시고 그렇게 근데 미국에 사실 간호사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1: 네네.
0: 많은 수요가 필요하고 또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이민을 오시기가 굉장히 또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간호사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왔을 때까지는 그때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N클래스를 따고 여기 와서 영어가 되고 그러면 어플라이를 병원에 해가지고 네. 하면 바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좀 네. 여기 미국도 IMF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다
0: 어려웠죠.
1: 그게 이제 네. 클로즈가 됐죠.
0: 그랬군요.
1: 그러다가 한참 동안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최근이라기보다는 조금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얘기하면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간호사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많은 케이스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0: 네, 네.
1: 얘기 들은 거로는 여기에서 이제 무슨 프로그램이 있대요.
0: 네, 네.
1: 와가지고 1년, 2년 하는 그래서 병원이랑 다이렉트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시고요. 근데 간호사는 지금 인터내셔널 널스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이거는 늘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다른 아시아 쪽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이
0: 네.
1: 인터내셔널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를 좀 익혀서
0: 네.
1: 두바이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영어를 익혀서
0: 네.
1: 여기로 오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0: 네.
1: 한국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쪽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고요. 최근에 여기 워싱턴 DC 쪽에 지금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0: 네.
1: 인터내셔널 널스 한국 분들을 하이어를 많이 했어요.
0: 네.
1: 그래서
0: 또
1: 그분들을
0: 한국 간호사분들이 잘하시잖아요.
1: 맞아요. 그런 이제 네. 지금까지 와서 많이 노력하시고 힘든 과정을 겪은 이 분들이 보여줬던
0: 네.
1: 그런 정말 정직성과
0: 네.
1: 책임감 이런
0: 네.
1: 것들이 아마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사실은 제가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
0: 네.
1: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이 영어가 기본 영어가 되고 어느 정도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네. 화상으로 한국에 있는 분들이랑 아니면 외국에 있는 분들이랑 해서 하이어를 해서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리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제 오프닝이 나면 바로 와서 바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고 이런 거를 과정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에듀케이러랑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시작하고 있는 게 인터내셔널 널스들을 위한 네. 가이드라인과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거를 더 보강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네. 네. 그런 게 있어서 물론 한국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니고 이건 모든 간호사들 외국에서 네. 오는 영어가 이제 기본 영어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지금 그거를 준비하는 데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인터내셔널 널스로 오신 분들도 네. 이제 만나면서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네. 더 이제 이거를 넓혀가려고 생각합니다.
0: 아, 또 이렇게 오셔서 여러 과정을 거치셔서 안정되게 생활하시면서 이제 또 오실 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또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섬기시고 계시고.
1: 아, 너무 왜냐하면 한국 간호사분들이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잘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정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0: 네. 한국 간호사분들 당연히 너무 잘하죠. 능력도 있으시고 또 손도 빠르시고 맞아요. 부지런하시고 책임감 있으시고 또 깔끔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네. 예, 요즘 K가 굉장히 앞에 붙으면은 난리인데
1: K 간호사.
0: 네. K 간호사. 왜냐하면 이제 나라마다 조금 특징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그분이 어디서 왔다 직업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에서 온 간호사다 그러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죠.
1: 네.
0: 네.
1: 네. 그리고 영어가 옛날이랑 많이 틀려졌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0: 영어 잘하시죠.
1: 잘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시고. 근데도 아직은 자신감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0: 앞에서 약간, 실수하는 거를 좀 네, 드러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1: 맞아요.
0: 다 듣고는 있지만 말을 맞아요. 좀 이제 주저하시죠.
1: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내놓아서 네. 이제 질문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그런데요. 네. 사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0: 네.
1: 한국에서 한국 간호사 학생들이 네. 여기 미주로 해서 저희 병원이랑 여기 뭐 존 하킨스 병원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여러 병원 투어를 하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저희 병원은 이제 무료로 이제 그 학생들이 오면 저희가 같이 투어도 해주고 설명도 네. 해주고 이런 걸 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볼런티어로 해가지고 도와주는데 네. 통역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네. 영어를 잘 알아듣고 영어로 질문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네. 이게 와 곧 너무나 실력 좋은 한국 간호사들이 정말 몰려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네, 해봅니다.
0: 네. 아 몰려오는 건 좋은데 또 한국에서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 아, 다 떠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1: 아 그러네요. 또 네. 한국도 간호사 부족이 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0: 네.
1: 네 맞아요.
0: 근데 간호사는 우리 예전에 이제 서독 학연 그 간호사분들도 계셨고 정말 국가적인 위기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1: 맞아요. 네.
0: 그 직업 중에서 정말 그 아름답고 보람된 직업이 간호사인 것 같아요. 근데 힘들죠.
1: 아 힘들죠. 힘들긴 한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간호사는 어떤 기계를 다루거나
0: 네.
1: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상품을 막 만들어 찍어내는 게 네, 아니잖아요. 네. 사람을 대하는 거고 그 사람이 정말 약하고 정말 본인이
0: 그렇죠.
1: 본인을 네. 케어할 수 없을 때 간호사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간호사로서의 책임감과 그런 네. 그 신념 아니면 페이트가 있으면 견뎌낼 수 있어요. 힘들지만
0: 네.
1: 환자 케어가 힘들다는 조금 저는 별로 많이 그렇게 느껴본 것 같지는
0: 네,
1: 않아요.
0: 네.
1: 왜냐하면 그분들이 힘들죠. 그런데
0: 네.
1: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처음에 와서는 언어적인 문제도 힘들었고
0: 네.
1: 이런 컬처가 틀린 것도 틀리죠. 너무 힘들었어요.
0: 네.
1: 제가 어떤 영어가 물론 이제 퍼펙트하게 안 되니까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또 틀릴 수 있잖아요.
0: 네.
1: 내가 전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처음에는 상처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아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은 내 컬처가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0: 다른 지금 거죠.
1: 서로 네. 다른 컬처로 네. 지금 서로 대화를 네.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생기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또 여기 이 노던 버지니아가 좋은 게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 귀를 쫑긋하고 좀 들어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네. 게 조금 더 네.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영어나 아니면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빨리 익혔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보람 있고 좋은 직업인데 여러 이제 직업마다 좀 능력은 기본으로 되겠지만 그 자질이 어떤 거 어떤 사람이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1: 아 우선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네. 있어야겠죠. 그리고 평소에 좀 내가 사람을 케어하는 거에 정말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의 아픔이나 네. 이런 거를 정말 그런 동정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으려고 하고 네. 아니면 뭐 하나라도 아,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하나 해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대학을 가고 아니면 간호사가 돼가지고 스킬을 배우고 뭐 이렇게 일하는 거를 배우면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는 네. 배울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네. 분들이 그리고 책임감이 좀 있고 그런 분들이 간호사를 하고 그러면 아마도 그런 성취감이나 그런 행복감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네. 싶어요.
0: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그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하느냐 그렇기에 따라서 환자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본인이 정말 더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본인이 좋아야지 본인이 육체적인 거 힘든 거는 뭐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람과 또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힘든 일이잖아요.
1: 맞아요. 네. 그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나아가야 할 네. 길이기 때문에.
0: 네. 어떨 때 좀 가장 힘드십니까?
1: 힘든 것과 보람된 게 사실은 같이 약간 거죠.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간호사를 네. 하면서는.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간호사로 일하면서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죠. 만약에 네. 간호사를 이렇게 네. 베드사이드에서 하면
0: 하시고도, 예,
1: 그렇죠. 네. 한국은 8시간이지만 여기는 12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0: 12시간,
1: 그러니까 네. 그런 근데 이거는 솔직히 피지컬한 거니까 네. 솔직히 쉬고 나고 이러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네.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자기가 일한 부분에서 자기가 자기 수준이 어떤 거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약간 나는 너무 잘하고 싶은데 네. 실수가 있거나 이랬을 때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요.
0: 그렇죠.
1: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도 환자가 좋아지는 거 보고 그걸로 통해서 한마디 환자가 오늘 너무 좋았다.
0: 네.
1: 너무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너가 네. 나의 데이를 만들었다. 막 이러잖아요.
0: 네.
1: 그런
0: 네.
1: 말들을 들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1: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내가 간호사로서 다시 내 삶을 돌아봤던 게 코비드 기간이었어요.
0: 네. 코비드 때는 정말 뭐 이머전시였겠죠.
1: 네, 네. 네. 그러니까 코비드가 처음 딱 터지고 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코비드 병동을 만들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코비드 병동에 이제 어사인을 줘야 될 것 같다라고
0: 네.
1: 이제 연락이 왔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게
0: 네.
1: 뭐야?
0: 네.
1: 이게 코비드가
0: 네.
1: 뭐야? 이런
0: 그렇죠.
1: 상황에서
0: 네.
1: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근데 왜 제가 가야 돼요?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0: 그렇죠. 네.
1: 근데 기도하면서 왜 너는 안 돼? 라는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데가 아마 거기일 테네.
0: 네.
1: 라는
0: 네.
1: 생각을 하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가서 병동을 바로 첫날부터 차지널스로 해서 병동을 이끌어 가기 시작했고,
0: 네.
1: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코비드 병동을 운영을 했는데, 그 2년을 꽉 채운
2: 마지막 한 사람이 저였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이제 기회를 줬어요. 네. 다른 데로 갈 수 있게끔. 근데 못 가겠더라고요. 내가 여기가 가장 필요한 걸 알겠는데. 그리고 그러셨군요. 매일 그 네. 2년 동안 정말 매일매일 기도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 어떤 그러니까 약속인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어야겠다라는. 근데 정말로 그 코비드 환자들을 그때 돌보면서 왜냐하면 그때는 가족도 환자 옆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그 환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좋아졌지만 또 많은 분들은 정말 마지막이 그 네. 코비드 병동이었던 네. 게 정말 맞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손을 잡아줄 수 있었던 거는 저희였어요. 그 환자 옆에서 네. 그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 그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간호사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네. 했어요. 그 전과 그 후에 내가 생각하는 간호사의 그 기준이 틀려졌던 것 같아요.
0: 네.
2: 그 전에는 아 간호사는 전문직이야. 간호사는 정말 뭐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2년을 그 코비드 병동에서 환자분들이랑 보내면서 이거구나. 간호사는 네. 정말 한 인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마지막 순간일 때 손을 잡아주고 그분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고
0: 네.
2: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가족도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간호사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0: 아마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그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리고 네. 그 삶을 우리 간호사님의 삶을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 정말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2: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예, 힘든 것과 보람이 같이 있는 게 간호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정말 극한 상황에서 네, 네. 그런 경험을 하셨고 아마 이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소명이라고 하죠.
2: 네.
0: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다 떠날 때 그 자리를 또 지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2: 근데 정말 2년 동안 제가 코비드 병동에 있어서 코비드 환자들과 네. 정말 매일매일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코비드에 걸리지 않았어요.
0: 그러셨군요.
2: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 돌봐주시는구나. 여기 있어야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더 했던 네. 것 같아요.
0: 그러셨군요. 아, 또 귀한 간증이시네요. 간증을 하셨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아, 또 간호사라는 직업을 좀 나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간호사 그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면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조금 나이 제한이 있으신가요?
2: 간호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0: 나이 제한도 없다 보니까 네. 직업을 좀 전환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또 어떤 교육과 자격 과정을 거쳐서 간호사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직업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간호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또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 면에서.
2: 그렇죠. 네. 예, 간호사가 된다면 그 이후에 직업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느낌을 네. 갖지는 않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뭐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간호과를 가시면 되죠. 근데 네. 간호과가 미국은 2년제와 4년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하면 2년제고 이제 4년을 하면 배출러를 따게 되죠. 근데 둘 다 졸업하면서 N클래스를 봐야 돼요. 그게 네. 이제 국가 이제 시험이죠. 시험, 자격증 네. 시험을 보는 건데 그 시험은 똑같습니다. 2년제를 나왔다고 더 쉽고 4년제를 네. 나왔다고 더 어렵고 그건 아니고 똑같은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0: 네.
2: 그러면 거기 이제 사시는 주에서 그 주에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등록을 되면 등록된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있는 여기 노던 버지는 컴팩트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쭉 DC는 제외되지만 이쪽으로 쭉 뭐 캐롤라이나나 이런 쪽으로 쭉 거의 모든 주를 네. 다 가서 일을 할 수가 네.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학과를 바꿔서 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간호과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그런 학교에서 마쳤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로 넘겨와서 트랜스퍼를 해서 원하시는 네. 대학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그 노바 대학도 사실 2년제가 거기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들어가셔서 간호학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엔클래스를 보는 게 네, 네. 제 좀 그거죠. 근데 한국에서 바로 이렇게 오시고 싶은 분들은 한국에서 만약에 간호사를 하고 계시면 그 인터내셔널 널스 창구가 아직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영어를 좀 하시면 바로 에이전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쪽에 등록을 하셔서 이쪽 병원으로 오고 싶다. 노던버지나 이쪽 병원으로 오고 싶다. 아,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이노바 병원입니다.
0: 이노바에서 지금 예, 현재 일하고 지금, 계시고.
2: 네. 아,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네요. 저는 이노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찾으시면 이제 그쪽에서 여기로 오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학생들 투어를 도와주고 이러면서 네. 한국에서 저희 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사실 네. 들은 적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시면 바로 그 만약에 합격이 되시면 그 영주권 프로세스까지 다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셔서 간호사로 일을 할 수가 있으시죠.
0: 그렇군요. 그러면 2년제하고 4년제 차이가 뭡니까?
2: 사실은 만약에 엔클래스를 통과를 해서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면 차이는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2: 그런데 돈을 받는 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네.
0: 아, 전혀 차이가
2: 예,
0: 없어요.
2: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2년제를 나오신 분들은요, 병원에서 4년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학비를 대줍니다. 그래서 네. 기간을 줘요. 3년에서 5년 안에 배철러를 따라. 네. 그리고 그 이제 따는 기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거는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제적으로 좀 타이트하다 그러시면 네. 사실은 그 방법이 좋으실 것 네. 같아요.
0: 근데 왜 병원에서 굳이
2: 왜냐하면 병원 네.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0: 아, 병원 평가.
2: 병원 평가라는 것도 있고 마그넷이라는 것도 있고 조인트 커미션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병원 평가를 하는 네,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배철러가 있는 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니면 네. 교육을 더 받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포지션을 옮겨가거나 이렇게 하면 배철러가 필요해요.
0: 아, 그렇군요.
2: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어느 정도 그 인원이 이 배철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오늘 간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좀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쉽게 도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천천히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면은 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저도 여기에서 만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늦게 시작했나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 놓지 않고 끝까지 가신 분들은 간호사분들이 간호사가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정말 네. 축하할 일입니다. 네.
2: 예. 그리고 제가 한 명 이제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트레이닝을 했던 간호사 한 분은 54세였어요.
0: 54세에 도전을 네. 하셔서
2: 간호사가 됐어요.
0: 네, 그러시군요. 네. 네. 나이가 요즘 이제 평균 뭐 100세 시대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결코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리고 너무 길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도 중요하고 얼마 만에 또 이렇게 또 그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죠.
2: 맞아요. 네. 그리고 은퇴 나이가 있지만 아무도 그 은퇴 나이에 은퇴를 꼭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0: 은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 지금은 저희 나이 때는 지금 67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더 할 수 있는 거죠. 하시면 더 하실 수 있어요.
0: 네.
2: 아무도 푸시하지 않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노래를 하나 좀 청취자 여러분들과 듣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2: 저는 제가 좀 약간 옛날 사람이라서 간호사분들이 환자분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시고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또 일하고 있는 여러 간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본인 일에서 열심히 네.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적에 걱정 말아요. 그대로
0: 걱정 말아요. 예. 사람들이 특히 이제 환자분들 걱정이 맞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어쩌면은 걱정 마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마음을 강현실 간호사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적의 부대는 걱정 말아요 그대.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이 시간에는 페어팩스 이노바에서 간호사로 계시는 우리 강연실 간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좀 힘들긴 하지만 보람과 또 정말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참 누구나 바라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 일을 하고 계신 우리 간호사님이시고요. 네, 간호사로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전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또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간호사가 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좀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뭐 병원에도 학교, 공공기관, 연구 분야, 보험회사, 뭐 재택간호 등 여러 진로가 있어서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4: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모든 분야에 정말 간호사가 네. 일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제 경험으로 제가 지금 여기 미국에 와서 일했던 거는 베드사이드 임상 간호사로 네.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 그 단계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그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매니지먼트로 지금 도와주면서 아, 네. 인트림 매니저로도 좀 일을 했었고, 프로젝트 하는 거에 관련돼서도 네. 좀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nursing informatics이라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런 지금 이제 AI가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AI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간호사와 병원을 서로 이렇게 그 일하는 거를 지원할 수 있나 네. 그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에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지금 펠로우십으로 해서 1년 동안 그걸 진행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슈퍼바이저로 일하면서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어떻게 더 향상시켜서 네. 더 질 좋은 간호를 할 수 있나 그런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병원 자체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간호사분들이 일을 해요. 네. 리서치 분야에서도 일을 하고요. 케이스 매니저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은 널스 프랙티셔너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의사 랑 함께 협업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병원 밖으로 나가면 더 많죠. 뭐 공공기관에서도 간호 그런 자리가 필요하면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물론 모든 학교들에 간호사들이 있죠.
3: 네.
4: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비드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야 되나, 그때부터 더 발전된 게 화상 간호사.
3: 화상 간호사.
4: 네. 네. 그래서 이제 virtual nurse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환자들 옆에서 있는 건 아니지만 화상으로 환자들과 대화하고 네. 교육해주고, 뭐 입원이나 아니면 퇴원 시에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해주고 뭐 그런 것들도 하고요. 아니면 환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어떤 환자를 직접적으로 옆에 있지는 않지만 모니터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하는 게 그런 화상 간호사도 좀 있고요.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약이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거를 서베이하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서 간호사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널싱 홈도 그렇고 홈케어도 있고요. 네. 그리고 투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리고 공부를 계속 조금 더 하셔서 마취과 간호사.
3: 마취 간호사도 좋죠.
4: 예. 네. 그래서 마취과 간호사들은 satisfaction이 간호사 직업으로는 좀 많이 높다는 아, 게 네. 있습니다. 네.
3: 그렇군요. 아무래도 스케줄도 좀 예측을 네. 할 수 있고, 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 정말 어쩌면 AI 시대를 지금 대비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없어질 수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4: 네,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정말
3: 더 필요하고
4: 네. 숫자는 계속 간호사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가 간호사 직업을 대체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3: 함께,
4: 간호사들을 네. 어떻게 더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네. 할 수 있게끔 하는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네, 그렇군요. 아, 정말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영어도 낯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슈퍼바이저까지 되셔가지고 지금 이제 관리도 하시고 리더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또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좀 더 섬김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그런 모임이 노던 버지니아 한인 간호사 모임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이미 시작하셨어요. 어떤 네. 모임입니까?
4: 아, 네, 이게 아, 너무 거창하게 들릴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굉장히 간단한 이유였어요. 저와 이제 같이 이제 이거를 시작했던 언니가 있는데요. 그 언니가 먼저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근데 왜냐하면 한국 간호사분들이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 네.
4: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의지하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네.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종류에서 이제 서로 일하시고 있는지 서로 조언을 듣고 뭐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근데
3: 네.
4: 그러면서 모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70명 가까이
3: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4: 되는 분들이 지금 함께 이제 있고요. 근데 이런 모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역 사회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워싱턴 한인봉사센터가
3: 네.
4: 있잖아요.
3: 그렇죠.
4: 그래서
3: 네.
4: 그분들이랑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이제 그런 헬스케어나
3: 네.
4: 아니면 스크린 같은 거를 하시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그런데 봉사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 네.
4: 같이 그곳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도와도 드리고
3: 네.
4: 또 이제 거기에서 또 다시 연계가 돼서 다른 데서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3: 네.
4: 또 가서 그분들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그 220 클럽.
3: 아, 그렇죠. 거기서
4: 해서,
3: 제가
4: 예,
3: 그 걷기대에서 제가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네.
4: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알게 되면 가고 또 저희 병원에서도 엔노바에서 하고 있는 그 모바일 스크린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3: 네.
4: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운행을 하면서 지역사회랑 또 연결돼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거기에서도 이제 볼륜티어를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이거를 체계를 잡고 뭔가 우리가 네트워크를 좀 건강한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보자
3: 네.
4: 해서 지금 추진 단계에 있고요. 오늘도 이제 이 모임이 이 라디오 방송이 끝나면 가서
3: 네.
4: 이제 그분들이랑 모임이
3: 네.
4: 지금 준비돼 있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라 저희가 제가 뭐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리기는
3: 네.
4: 그런데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러면 저희 회원분들이랑 같이 나와서
3: 네.
4: 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4: 근데
3: 네.
4: 지금은 아직 지금 시작 단계라는
3: 네.
4: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 아, 시작 단계라고 하지만 이미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해 들은 것도 있고요. 그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현장에서 직업적으로도 또 일을 하시지만 또 그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현장에 가셔서 도움도 주시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4: 감사합니다.
3: 네. 우리 간호사님 외모도 아름다우시지만 그 마음이 더 아름다운 게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느껴지고요. 지금 이미 시작하셨고 추진하시는 노던 버지니아 우리 한인 간호사의 모임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다음에 함께 또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바람, 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으시죠?
4: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거로는 네. 사실은 계속 새로운 일에 좀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네. 게 있습니다. 사실은 힘들죠. 애가 모르는 일이고 네. 솔직히 저 나이도 좀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저는 성실히 일을 했을 뿐인데 나를 갖다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배우게 되는 새로운 일들, 그 널싱 인포매틱도 그랬고 매니저 잡도 그랬었고 지금 슈퍼바이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하면서 하는 것들이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알고 배우고 해서 이 내가 알게 된 경험들을 이 지금 간호사 모임을 네. 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분들이 진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정말 이 노던 버지니아에서 정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영향력 네. 있고 도움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가 지금은 제 바람입니다.
3: 네. 저도 그 지금 꿈을 들으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요. 지금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열매들이 더 많이 드러나겠죠. 네, 시간이 좀 벌써 이렇게 갔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K-Radio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잘 끌어갔나 안 갔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너무 지금 잘 이끌어주셔서 이 시간 다 지나갔고요. 근데 여러 분야에서 간호사가 아니시더라도 지금 이 이민사에서 사시는 한인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네트워크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디에선가 만약에 저를 보시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같이 이 저희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면 간호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프레펙스 이노바의 슈퍼바이저이십니다. 강현실 간호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하지만 그보다도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 마음을 또 더욱 느끼면서요. 이렇게 따뜻한 간호사들이 모이는 노던 버지니아 한인 간호사 그 모임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아름다운 분들이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이 모임을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현실 간호사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들도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식으로 더욱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개인에도 건강과 네, 또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벌써 두 시간이 지나갔네요. 내일 또 저는 여러분께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5: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링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향집, 서향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라던가 스톰 드레이니지, 파워타워, 엘리베이션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랏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윗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윗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라디오 정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더 강화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에 이란에 대한 폭격 강도를 높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을 사실상 전멸시킬 수 있다는 기존 발언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계획은 충분하지 않다며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6개월간 무기를 비축해왔다면서 미군의 탄약 부족을 지적한 국방부 보고서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시한 연방정부 AI 챗봇 America.gov가 출시 첫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답변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일부 정치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출시 직후 챗봇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광범위한 부정선거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고도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같은 질문에는 과거 선거에 대한 정치적 견해나 분석은 제공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백악관은 챗봇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방정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계속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답변이 바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챗봇은 약 2만 9천 개 연방정부 웹사이트의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글 제미나이와 스페이스X의 그록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으로 알래스카 LNG와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등을 직접 발표했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 한미 양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500억 달러 이상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투자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양국이 이를 공개한 공식 문서에도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아래 검토에 착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공식 발표됐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추가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저소득, 중간소득 근로자가 은퇴계좌에 돈을 저축하면 연방정부가 최대 $1,000를 추가로 지원하는 세이버 매치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세이버 크레딧은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었지만 세이버 매치는 정부가 은퇴계좌에 직접 매칭 자금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개인은 연소득이 2만 $500 이하, 부부 공동은 4만 $1,000 이하일 경우에 은퇴계좌에 저축한 금액의 50%를 최대 $1,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과세 연도부터 적용되며 2028년 세금 보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소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코넬대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이 약 2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2024년 10월 한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으로 뉴욕주 검찰은 이들에 대한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해 기소 여부를 판단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피고로 지목된 7명 가운데 한국인으로 알려진 학생 한 명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에서는 이 학생의 이름과 학력, 가족관계 등을 추적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서는 이 학생이 고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손자라는 주장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넬대는 외부 법률가를 고용해서 당시 학교의 대응과 징계가 적절했는지 독립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가 2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조건 위반과 범죄, 사기, 이민제도 악용 등을 주요 취소 사유로 꼽았으며 음주운전과 폭행, 절도 등도 포함됐습니다. 원정 출산과 관련해서 취소된 비자도 약 2,300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법규 위반이 비자 취소와 체류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6.48로 오릅니다. 현재 $15.92보다 56센트 인상됩니다. 계절 근로자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16.25, 농업 근로자는 $15로 각각 인상됩니다.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6.61로 올라가지만 팁을 합친 총수입은 시간당 최저금액인 $16.48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16를 넘어서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부담 완화와 함께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일부터 메릴랜드와 워싱턴 DC, 버지니아 등 이른바 DMV 지역에서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됐습니다. 먼저 메릴랜드에서는 경찰관이 근무 중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착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도 의무화됩니다. 또 식료품점이나 배달앱이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는 다이내믹 프라이싱도 규제됩니다. 겨울철에는 차량 위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치우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 최대 $200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혜택이 줄어듭니다. 최대 지급액은 주당 $1,100로 조정되고 가족 간병 휴가 기간도 12주에서 6주로 단축됩니다. 반면 일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출석을 장려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돼 학교에 꾸준히 출석하면 일주일에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범죄 기록 자동 봉인, 이른바 클린 슬레이트 제도가 확대됩니다. 무단 침입이나 단순 절도 등 일부 경범죄 기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봉인됩니다. 끝으로 한국 소식입니다.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맡아온 검찰청이 오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는 오늘 검찰청이라는 글자가 적힌 현판과 표지판을 철거하고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서울고검은 서울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원과 검사들의 작별 인사가 이어졌고 일부는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공소권과 중대범죄수사권을 각각 나눠 맡게 됩니다.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정오 뉴스 브리핑 김소영이었습니다. 오후 5시 이브닝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0: 정오에 함께하는 K-라디오 뉴스 브리핑.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네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2: 박성태의 뉴스 쇼.

0: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발전시설, 그리고 대형 원전 8기, 그리고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까지 포함해 최대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LNG 사업은 우리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트럼프가 발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DMZ 지뢰사고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북한의 지뢰 매설지대 규모가 더 광범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어서 여야의 입장도 오늘 목요일의 코너 여의도 사자후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0월의 첫날 목요일 박성태 뉴스쇼 시작합니다.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0: 예, 오늘의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하 평론가님 그리고 박순봉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 세력사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달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미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최대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조 원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약속한 금액인데 먼저 세부 내용을 정리해보죠.
2: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시간은 새벽 5시였거든요. 조금 전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표를 했고요. 크게 보면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곳, 그 다음에 텍사스주 엔시날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예. 그리고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한국이 2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텍사스에 건설되는 이 화력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도 1만 2천 개가 창출이 될 거다 이런 네. 표현들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한국 정부가 앞서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확정적으로 발표를 한 거는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하나예요. 이거는 예. 규모가 223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치로 비교를 하면 2천억 달러 중에서 223억 달러만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 나머지들은 이제 상업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또 추후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확정적으로 뭐 미리 발표를 했다. 뭐 일방 발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LNG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트럼프는 확정됐다. 이렇게 한 거네요.
2: 맞습니다.
0: 예. 김민하 평론가님.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이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LNG 가스전에서 파이프라인을 1000km 넘게 깔아서 끌고 오는 건데 우리는 이게 상업적 합리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신중한 건데 트럼프는 이거 하기로 했다. 이래버렸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3: 그러니까 알래스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거를 내가 우리 관세협상 할 때부터
0: 예.
3: 이걸 내가 뭐 굉장히 훌륭한 협상 방식으로 성사를 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온 사안입니다. 일본하고도 얘기를 하고 한국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 미국의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말씀하셨듯이 공사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거기 이제 굉장히 추운 곳인데
0: 예.
3: 공사 자체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게 이제 성공한다 하더라도 LNG 가스 발전 이 사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3: 그래서 이제 추후의 논의 과제로 밀어놓은 거거든요. 사실 추후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뭐 원전하고 같이 논의하자 이 얘기였는데
0: 예.
3: 일단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요 문제와 관련돼서 동시에 이제 흥미롭게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후 논의 쟁점이 원전 투자하고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이었는데
0: 예.
3: 원전 투자도 확정적으로 얘기는 해준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 남아있는 쟁점이 그럼 원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원전을 짓는 거나 하는데 이 질 때 이제 여기 뭐죠?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0: 지분 그쵸? 인수 문제
3: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또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획득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로 보장해 줄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0: 예.
3: 근데 오늘 이 설명한 걸 보면은 이 지분과 관련돼서는 양측에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절충해가는 것으로 제가 그동안 논의는 뉴스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예.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이 결론이 나는지가 애초에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확보하느냐 아니면 이 예상한 것 절충하는 정도로 이제 결론이 나느냐 아니면 애초에 예상했던 절충안보다도 미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평가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정리해보면 그런 거네요. 대미 투자 2천억 달러 구성은 3개인데 그래서 LNG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가 있고 텍사스에 그다음에 원전 8개가 있고 세 번째가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과 터미널 건설인데 첫 번째는 하기로 했고
3: 그렇습니다.
0: 두 번째 원전은 하긴 할 텐데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얼마나 줄 거냐 또 한국형 원자로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 이건 협의 중인 거고 세 번째 LNG는 어렵다는 건데 트럼프가 그거 할 거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알래스카 쪽 유권자들의 어떤 눈치를 보고 하기로 했어 일단 질러놨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2: 네 중간 선거 많이 의식한 것 같고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액수를 또 구체적으로 밝혔거든요.
0: 예. 그러니까
2: 원전 8기 건설은 1200달러. 그다음에 텍사스 가스발전소는 220억 달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500억 달러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의 발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아마 세계에서 제일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내란 특검 추경호 시장 징역 20년 구형.
0: 예, 추경호 대구시장 이제 과거 국민의힘 원내대표일 때 12.3 불법 계엄 내란 때 원내 표결 그 국회 내 표결을 방해했다 이 혐의죠.
2: 네.
0: 20년 구형했습니다. 중형이네요.
2: 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을 했고요. 혐의명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때 여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는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거든요.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이렇게 세 차례 바꾸게 됩니다. 특검팀이 봤을 때는 이렇게 바꾼 과정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표결을 방해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당시 108명 중에 90명은 의결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18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특검팀의 논리를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통화를 한 다음에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꿨고 결국 이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한 거다. 그렇다면 내란에 가담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사자성어도 하나 그 등장을 했는데 줄탁동시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알 속 병아리가 바깥에 있는 어미닭이랑 동시에 껍질을 이렇게 쪼아야지 그 즉 안팎의 호응이 잘 이루어져야지 일이 성공한다 이런 의미인데
0: 예.
2: 즉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 역할을 안에서 이제 쪼아주는 그런 역할로 표현을 한 겁니다.
0: 예.
2: 추경호 대구시장의 입장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을 했거든요. 그 요약해 보면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모의한 적도 없고 계엄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요청을 받은 게 없다. 즉 전화통화에서 그런 요청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그런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0: 예,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2: 아, 먼저 이 선거는 11월 18일에 오후 2시에 이루어지거든요.
0: 예. 예,
2: 좀 시간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 민주당은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 윤석열의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았고 추경호가 계엄에 시간을 벌어줬다. 공범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된 거다. 무거운 처벌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국민의힘은 여러 의원들이 입장을 냈는데 요약을 해보면은 정치 보복이자 내란몰이 그리고 정치 특검을 자인한 거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0: 예. 김민하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선고는 11월 18일에 이루어지는데 이 구형, 양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양형은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보면은 구형량은 뭐 이 내란 특검이 그동안 해온 구형량들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중하게 본 건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게 분명하다면 이 구형량이 이제 맞는 거죠.
0: 예.
3: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재판의 쟁점은 어쨌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본다면 재판의 쟁점은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의도가 뭐였느냐의 결국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0: 예.
3: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여러 차례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명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뭐 장소를 바꾸고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내란 특검의 이제 공소 사실처럼 이게 일종의 계엄에 협력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추경호 대구시장의 주장처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그 당시에 뭐 우왕좌왕 하면서 이게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다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이제 그게 바뀌었을 뿐 그런 의도는 예. 없었다라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것인데 문제는 요거를 이 의도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100% 퍼즐 조각을 쫙 다 맞추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이 받은 이제 연락의 내용, 즉 여기서 연락이라는 거는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
0: 예.
3: 윤석열 측으로부터 받은 뭐 이런 연락이나 이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이게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0: 예.
3: 근데 이 재판 과정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나온 것 같지,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재구성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지금 아주 단칼에 아,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거는 어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판단하기에는 퍼즐 조각이 완전히 맞춰진 상황은 아니다.
0: 당시에 이제 의총 장소를 여러 번 추경원 대표가 바꿨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한 원인은 돼요 결과적으로.
3: 그렇습니다.
0: 근데 의도가 이제 중요한 건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또 한덕수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었지만 그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증거로.
3: 그렇죠.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증거로 제출되거나 한 건 아닌 걸로 보여서.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그동안의 이제 판단이나 이런 걸 기초해서 보면은 유죄 판결 내릴 수 있고 구형량에 따른 이제 판결을 뭐 일부 이제 뭐 깎아 준다 하더라도
0: 예.
3: 뭐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0: 단정한 뭐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3: 그렇죠. 다만 이게 지금 빈 공백으로 남아있는 여지가 있는 건 또 분명하다. 그래서 이 선고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냐. 물론 모든 재판이 그렇습니다만
0: 예.
3: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0: 추경호 대구시장이죠.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 이겨서. 국민의힘 반응,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2: 좀 갈려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주류 쪽 분위기는 되게 황당한 기소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아요.
0: 예.
2: 좀 흥미롭게 재밌는 표현 하나 들었던 거는 이렇게 뭐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특검이 이제 기소하면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 여론과 감성의 호소라고 거의 판타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기소권으로 장난치는 거고 조작기소 특검으로 어미 다스려야 한다고 보다
0: 예.
2: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작기소 특검 언급을 하고 추경호 시장 쪽 얘기를 좀 들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가까운 추경호 씨랑 가까운 사람이 특검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무슨 입장을 내나 우린 입장을 최소화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11월 18일에 지금 선고를 잡았잖아요.
0: 예.
2: 재판부가 상당히 뒤쪽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요 사건이면은 앞으로 많이 당기지 않았겠느냐 시점을
0: 예.
2: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재판부가 중요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 추경호 시작 측의 입장이죠?
2: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류 쪽 얘기를 조금만 더 전해드리면은 지금 뭐가 판타지 소설 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특별검사 최종 의견서가 있거든요.
0: 예.
2: 그걸 보내주면서 몇 구절을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표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밤 1.51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숫자였습니다. 뭐 이런 표현부터 좀 그 소설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0: 예.
2: 피고인은 이심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거든요.
0: 그러니까
2: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안다라는 거를 그 기소하는 입장에서 쓸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
0: 이심전심이었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군요.
2: 네. 전화통화 2분 5초는 이심전심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0: 예.
2: 근데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좀 물어봤을 때 그리고 당내 그 법조계 인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진 못하는데 유죄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냥 비교를 하는 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사건이 더 유죄 가능성은 높은데 추경호 시장은 그만큼 걱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유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0: 예.
2: 정도의 분위기로 얘기를 해요. 좀 흥미로운 거는 이제 한동훈 의원 관련된 언급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0: 예.
2: 그러니까 지금 당권파 인사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의원 쪽 사람들이 추경호 시장을 날리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추경호 시장이 유죄가 나가지고 뭐 직을 상실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특검의 편을 들어준 게 되니까 한동훈 의원이
0: 예.
2: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배신자 낙인이 강화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0: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추경호 시장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유지나서 나가버리면 한동훈 때문이다. 뭐 이런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2: 맞습니다. 이거 당권파의 예. 시각인 당권파의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논쟁이 벌어지다가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 복당 반대까지 외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도 또 마찬가지로 두 사람 그 역학구도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해석도 한 가지가 있고
0: 예.
2: 그리고 이제 주류 의원들 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 특검 가가지고 진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사람들도 있는데 막 불만을 표하는 거는 질문하는 내용들이 다 한동훈 의원 쓴 책에 있는 거를 봐주고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 어떻게 된 거냐 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2: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친한계 쪽에서는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한계 쪽에서는 사실은 이 얘기는 좀 많이 안 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친한계 의원들 18명이 나서가지고 이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을 한 거는 되게 자랑스러운 행동을 한 건데 이걸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다른 의원들은 되게 못한 거야, 우리가 잘난 거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게 돼가지고 뭐 일종의 시기 질투를 받는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0: 예.
2: 그래서 이제 별로 언급하고 싶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0: 지금 내가 영웅적인 걸 했어라면은 역사에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야 이런 프레임이 생길 수 있다 이거군요. 예.
3: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한동훈 의원과의 어떤 뭐 연관관계 이런 거를 조금 더 뭐 보완을 하자면은.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의원이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3: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물어봤다. 이렇게 이제 특검에서 물어본 것이 이제 문제다. 이런 식의 반응을 이제 뭐 당권파나 추경호 시장 측에서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왜 당사로 모이라고 했느냐에
0: 예.
3: 대한 의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제 당대표 역할을 하는 한동훈, 지금의 한동훈 의원과의 입장 차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예를 들면은 국회로 오라고 했는데
0: 예.
3: 왜 그러면 추경호 의원은 당시 의원은 당사로 보이라고 했느냐 등의 차이를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0: 예.
3: 한동훈 의원한테 그래서 와서 조사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특검이. 근데 한동훈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 곤란 때문에
0: 예.
3: 이걸 거부한 거잖아요. 조사를. 그러면서 이제 뭐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0: 예.
3: 사실은 요구도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텐데 한동훈 의원은. 근데 또 과정에 안철수 의원하고 논쟁이 있었던 건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아니다. 그전에 한동훈 의원이 당대표여서 당사로 오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
0: 예.
3: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서로 논쟁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동훈 의원 방금 설명 중에는 당권파의 의심은 이게 어쨌든 추경호 대구시장을 뭔가 유죄가 나오게 하는 어떤 과정에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 인사들의 어떤 뭐 바람도 막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막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 사람들은 오히려 곤란할 거라는 거죠. 그런 프레임이.
0: 예.
3: 빠져나가고 싶은데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나 지금의 이제 추경호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요 문제 이 재판 과정에 이 불필요하게 한동훈 의원을 연결하는 모습처럼 돼버려가지고 이게 오히려 곤란할 겁니다.
0: 당권파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자꾸 뭔가 배신자 프레임에 넣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3: 근데 그런 생각,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부터 아 이렇게 해야지 한동훈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어진 그런 상황은 아닌데
0: 예.
3: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입장차와 입씨름들이 결국은 그 구도로 서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0: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4: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키박스당 21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깻잎 다섯 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침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0: 예.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어제는 민주당의 진성준 국방위 위원장을 인터뷰했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 군 전문가죠. 유용원 의원을 인터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0: 예. 먼저 의원님이 다루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네. 군사분계선 남쪽에 북한군 지뢰가, 네. 그러니까 남쪽이니까 우리 땅이죠.
8: 우리 땅이죠. 예.
0: 우리 땅에 수백 발 이상, 네.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8: 네. 이거 25사단 지역에서만 이제 그런 건데요.
0: 예.
8: 군사분계선 남쪽에 한 10에서 15m 지점까지 한 6곳에,
0: 예.
8: 북한군 지뢰 지대가, 만들어진 곳으로 추정된다는 걸 제가 처음 이제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이제 공개를, 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일부가 이제 확인됐다고 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뢰지대를 만들 때 북한군의 경우는 보통 한 2, 3m 간격으로, 예, 지뢰를 매설합니다.
0: 예.
8: 그러면 이 지뢰지대 폭이 제가 알기로 수십 미터에서 뭐 100m 이상 되는 곳들이 이제 여러 군데, 아까 말씀 6곳인 거 알고 있고요.
0: 잠시만요. 정리하자면,
8: 네.
0: 폭이 수십에서 수백인데 그 길이가 그렇다는 거죠?
8: 그렇죠. 가로가. 그리고 MDL 남쪽으로 10에서 15m 이상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0: 예.
8: 그러면 예를 들어 지뢰가 3m 간격으로 매설이 되면 10m면은 3열이 되는 거죠.
0: 예.
8: 3열이 되겠죠. 그다음에 폭이 100m다. 폭 100m다. 그럼 3m 간격으로 하면 30발이 3열에,
0: 예.
8: 이제 매설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3 곱하기 30은 뭐 얼마입니까? 90이죠.
0: 예, 이게 한 지대라고 한 하면 지대. 90개, 예.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8: 예.
0: 게,
8: 예.
0: 6지대 정도.
8: 예,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건 좁은 데는 뭐 수십 미터,
0: 예.
8: 어떤 거는 이제 100m, 수백 미터 되는 그런 폭이 수백 미터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정이 되고,
0: 예.
8: 실제로 이번에, 예, 우리, 군하고 유엔사 조사단이, 예, 들어가서 확인한 게, 예, 실제로 이제 그 목함재래 형태의 이 지뢰. 예, 수지 반보병 지뢰라고 하는데 재질만 플라스틱인 게 차이점인데,
0: 예.
8: 그게 이제 한 발이 매설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두 발이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0: 예.
8: 두 발이 폭발한 간격이 2m입니다. 그리고 수지 반보병 지뢰 발견된 게 그로부터 한 1m 떨어진 데고요.
0: 예.
8: 그 직경 그다음에 우리 군이 봤다는 지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 4m 이내에 지뢰 네 발이 있었던 겁니다.
0: 예.
8: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밀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25사단 지역만 MDL 남쪽으로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수 있다 보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걸 우리 군이 이제 이번에 사고가 난 데는,
0: 예.
8: 사각지대 감시장비를 안 보이는 데인데,
0: 예.
8: 여섯 곳 중에는 우리 군의 감시장비로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략 몇 열로 그 어느 간격으로 지뢰를 매설했는지 이렇게 좀 그 확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0: 그래서, 예. 예.
8: 그거는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0: 그러면 이렇게 직경 이번에 발견된 지뢰, 또 폭발한 지뢰를 보면 지뢰 네 발이 네. 2m, 4m 안에 있기 때문에
8: 안에 있었다.
0: 네. 이거는 매설했고라는 네. 것이고 네. 앞서 이제 그런 지대가 뭐 수백 미터 길이가 네. 길이가 네. 예. 네. 그리고 여섯 곳이 있다는데 이거는 위성을 통해서 확인한 건가요?
9: 일부는 위성, 예. 남치 사각지대는 위성 통해 확인한 거고요.
0: 예.
9: 그리고 여섯 곳이 다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아, 일부는 우리 감시 장비로 보이는 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직접 이제 확인한 거죠.
0: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뉴스도 사실 나오긴 했습니다. 북한이 네. MDL을 넘어와서 네.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8: 네.
0: 이게 이제 국경화 요새 작업이라고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8: 네.
0: 그래서 우리가 경고 사격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사실 이전에도.
9: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25사단 지역도 작년 말 예. 말에 이제 경고 사격의 횟수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MDL 남쪽에서 지뢰 매설 작업이
0: 예.
9: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MDL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원래 북쪽에 접근하면 경고 방송, 경고 사격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규정상으로 이제 조준 사격까지 할 수 있는데
0: 예.
9: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확전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그런 단계까지는 이제 가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통상적인 사례이긴 합니다.
0: 예.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사각지대가 아닌 눈으로 보고 있던 이런 지역에서 이 남쪽을 우리 땅에서 지뢰매설 북한군이 매설하고 있는 것을 봤으면서도 우리 국방부 합참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항의 및 경고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0: 예.
9: 이 부분은 제가 그저께 국방위 할 때 합참의장 질의를 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요.
0: GP에서 예. 경고 사격 정도 하고
9: 네.
0: 사실 북한 정부를 향해서 북한 군을 향해서 성명을 네. 내고 입장을 내라라고 하는데 그런 요구가
9: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아 너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거 다시 하면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성명이라도 냈어야 되는데
0: 예.
9: 그런 게 없었단 말씀이죠.
0: 앞서 이제 지뢰를 쭉 네. 수백 발씩을 여섯 개 지역에 매설했을 네.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9: 네. 총. 예, 예.
0: 강실철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 형태의 지뢰열 흔적은 아닌 것 같다.
9: 네.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작업을 한다라고 상상을 하면 열을 맞춰서 열과 네. 오를 맞춰서 자, 여기 묻고
9: 네.
0: 좀 더 전진해서 묻고 그러면 네. D 형태로 규칙적으로 돼야 되는데
9: 네.
0: 몰려는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9: 네.
0: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9: 네. 근데 물론 이제 강 장관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 우리 군하고 유엔사 조사단이 폭발 지점 더 안쪽으로
0: 네.
9: 들어가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뢰지대의 만약 끝단이었다면 그런 형태로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0: 예. 네,
9: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뢰지대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예. 전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네 개만 불규칙적일 수도 있다라는
9: 그렇죠.
0: 말씀이시군요.
9: 예. 그리고 이제 지뢰지대의 끝부분을 우리가 우리 군이 접근하다가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0: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보병 네. 지뢰가 발견이 됐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건 우리 군이 확보한 지뢰죠.
9: 네.
0: 추가 현장 조사에서
9: 직접 확보한 눈으로 확인한 지뢰입니다.
0: 네. 네. 북한군 지뢰가 보통은 목함 지뢰고
9: 네.
0: 수지 반보병도 같다고 하는데 지금
9: 네.
0: 실물 모형을
9: 네.
0: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을 네. 가지고 오신 건 아니고.
9: 아, 실물이 아닙니다.
0: 전본이라고 되어
9: 네.
0: 있네요.
9: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예, 모형입니다. 이렇게 딱 경고문도 붙여 있고요.
0: 예, 예, 본 물품은 예, 모형입니다.
9: 그런데
0: 예.
9: 이게 이제 목함지뢰가 이제 이런 형태인데, 저도 수지 반보형 지뢰를 제가 군을 굉장히 오랫동안 담당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0: 아, 그래요?
9: 예. 그런데 이 형태 이제 군에서 공개한 사진,
0: 예,
9: 예,도 보면 이 형태는 직사각형 형태 똑같습니다.
0: 똑같고요.
9: 근데 색깔이 이제 갈색으로 다르고 이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0: 똑같은 모양이고 네. 재질만 플라스틱이다라는
9: 네.
0: 거죠.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유튜브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볼 수 있게 약간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약간 더 위로 올려주시면
9: 예.
0: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조금 예. 앞쪽으로 하시면은
9: 예.
0: 예. 빛 반사가 좀
9: 예.
0: 위를 좀 더 숙여주시면 빛 반사가 덜해질 겁니다.
9: 예,
0: 예. 예. 예. 그렇게요.
9: 예. 예.
0: 지금 저 정도 크기가
9: 예.
0: 목함지뢰 이 부분은 지금 모형인데
9: 네.
0: 예, 목함지뢰로 돼 있고
9: 예.
0: 이게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9: 예.
0: 잠깐 이 목함인데
9: 예.
0: 이 열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까?
9: 네, 예. 그래서
0: 좀 더 들어주시면 아 예. 예.
9: 이게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폭약인데요.
10: 예.
9: 이게 폭발합니다. 보통 한 200에서 220g 정도의 폭약이 이제
10: 폭약이 TNT가 들어가 있고요.
9: 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예, 우리 이제 군의 M14라는 대인지뢰
10: 예.
9: 플라스틱 지뢰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6, 7배 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10: 예.
9: 그리고 이제 목함지뢰는 이제 호우에 의해서 북한 지역에서 이렇게 유실돼서 흘러내리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의 예. 경우는 예, 군에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만 땅에 이렇게 매립돼 있는.
10: 매립돼 있는.
9: 네, 그래서 예, 강신철 장관도 이거는 유실이 아니라 매설지뢰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10: 이 지뢰를 뭐 저도 처음 봅니다. 사실 견본이고 네. 모양이지만 저도 처음 봐서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잠깐 다시 들어주시고 좀 설명을 주신다면 이게 그 안에는
9: 이게 이제 이렇게 네. 이런 형태 돼 있고요.
10: 땅속에 묻혀 있는 건가요?
9: 예. 그리고
10: 한 몇 미터 몇 센티미터 안으로
9: 북한의 우리는 보통 이제 그 땅을 좀 파고
10: 예.
9: 그 몇십 센치든 뭐 십 센치 안 파기든 흙을 덮는데
10: 예.
9: 북한의 경우는 이번에 사진에서 발견됐듯이 약간 보일 정도 그런 경우 매설한 경우 많다고 그럽니다.
10: 그럼 뭐 근데 이제
9: 수풀에 가려서 이제 못 보고 이제 밝게 되면
10: 예.
9: 이게 압력에 가해질 거 아닙니까?
10: 예.
9: 그럼 압력에 의해서 이 폭약 이 뇌관을 건드려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10: 예. 그 나무를 밟으면 네. 하중 네. 때문에 붙여가서
9: 여기를
10: 친다든지
9: 여기를 이제 밟는 거죠. 예. 밟으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10: 중량은 어느 정도 밟아야 이게
9: 그거는 이제 보통 같은 사람 몸무게에
10: 예.
9: 의해서 예. 그러니까 수십 킬로그램 정도 압력이 가해지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10: 예.
9: 그 사실 폭격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10: 이번에 예. 폭발한 네. 뒤에
9: 네.
10: 수색대 대원들이 이제 거기서 네. 나올 때 네. 무릎을 꿇고 탐침을 하면서 나왔다고 하는데
9: 네.
10: 일단 침으로 이렇게 눌러보는 그 정도 압력은 네. 문제가 없고
9: 예.
10: 어느 정도 사람 정도나
9: 네.
10: 예를 들어 뭐 토끼가 간다고 터질 건 아니고
9: 네.
10: 그런 거네요.
9: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타까운 게 신형 지뢰 탐지기 원래 신형 지뢰 탐지기는 북한 목함지뢰도 탐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10: 예.
9: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게 어디 있는지 지뢰 탐지기도 작동이 안 되고
10: 예.
9: 못 믿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일이 이제 우리 영화에도 보셨죠 탐침이라고
10: 예.
9: 옛날에 대검 같은 거로 땅을 찔러보고 그래서 이번에 조사단이 이제 들어갈 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위험 지역 접근에서는 이렇게 탐침을 하면서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10: 예. 저 지역에 현장 조사를 나갈 때도 어디에 어떤 지뢰가 있을지 모르니
9: 그러니까, 예.
10: 정말 1m, 2m 나가는데도 네.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요.
9: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아까 MDL 남쪽 25단 지역만 수백 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10: 예.
9: 높아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게 중에 하나가 우선 이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10: 예.
9: 이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우리가 그 근처에서 MDL 남쪽인데도 작전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10: 우리 땅인데도. 예.
9: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그 DMZ 안에서 이 작전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라도 일단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없애는 게 맞는 거고요.
10: 예.
9: 또 우리 작전 측면에서도 우리 장병들이 안전을 감안한다면 이걸 없애야 되는 거죠.
10: 예.
9: 그냥 그대로 두고 우리가 어떻게 작전할 수 있겠습니까?
10: 그러네요.
9: 네.
10: 이게 궁금한 게 좀 더 여쭤보면 네. 목함지뢰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네. 볼 수 있게
9: 네.
10: 이번에 발견된 수지 반보병 지뢰는 지금 이 목함지뢰랑 모양이 똑같고
9: 크기도 같고 그런데 재질은 플라스틱이다.
10: 네. 그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9: 네.
10: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뢰는
9: 네.
10: 금속이 들어가 있어서
9: 네.
10: 사실 탐지하기도 좀 쉽고
9: 네.
10: 폭발하면 금속 파편들이 또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9: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만든 지뢰도 M14
10: 예.
9: 일명 이제 그 플라스틱 발목 지뢰라고 하는데 그건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10: 예.
9: M14 대인 지뢰도 탐지가 어렵습니다.
10: 아 우리나라가
9: 예.
10: 지뢰도 이제 다른 종류가 있군요.
9: 네, 근데 이제 목함 지뢰보다 위력이 한 아까 말씀드린 6분의 7분의 1 위력이기 때문에 이 지뢰 도신 같은 거 신으면 예, 발목을 뭐 절단할 정도 위력은 아닌 거고요.
10: 예.
9: 이번의 경우는 이제 그 정도 위력을 보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 목함지뢰 얘기가 났고 실제로 목함지뢰를 봤다는 진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벌써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지난주 예. 화요일에 방송 전화 인터뷰하면서 예. 목함지뢰 두 발이 폭발해서
10: 그때 말씀드렸죠.
9: 예.
10: 예. 근데 제가 이거 좀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겠는데
9: 네.
10: 저 지뢰 수백 발 사실은 전체 MDL 240km를 다 본다면 네. 수천 발, 수만 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9: 근데 이제 전체 지역에 다 지금 MDL 남쪽으로 예. 지뢰지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게 21사단 쪽입니다. 동부전선에.
10: 예.
9: 제가 알기로 21사단 쪽에서도 지금 철책선 지뢰지대 매설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10: 예.
9: 그래서 제가 어제 군 정부 당국에로부터 입수해서 이제 처음 공개한 데이터인데 지난달에는 이제 북한이 MDL을 20여 차례 월선했다는 건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10: 예.
9: 10월이니까 지난달이네 8월달 예. 9월 지난달에는 그보다 늘어서 30여 차례를 MDL을 넘어왔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그런데
10: 예.
9: 그게 주로 어느 지역이냐면 21사단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졌는데.
10: 21사단은 저쪽 예. 동해안 쪽에 있는.
9: 동부전선 쪽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김여정이 담회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 예.
9: 김여정이 25사단이 아니고 21사단만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뭐 우리 남조선이 도발을 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쪽에 뭐 화력을 더 증강 배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 예.
9: 이게 이제 그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10: 있다.
9: 그래서 지뢰지대도 군에서는 아직 확인을 안 하지만 또 25사단 비슷하게 남쪽으로 매설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10: 현재 우리가 확인한 건 25사단 쪽
9: 예.
10: 또 저 동쪽에 21사단 쪽.
9: 쪽은 이제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 예.
9: 경고사격을 이제 집중적으로 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도 종전보다는 좀 강하게 원칙적으로
10: 예.
9: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21사단 쪽에서 좀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실 해볼 필요가 있다.
10: 알겠습니다.
9: 말씀드렸습니다.
10: 저는 이제 좀 네.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지만
9: 네.
10: 저렇게 지뢰가 많으면
9: 네.
10: 사람이 직접 가는 것보다 위험하니까
9: 네.
10: 철판이나 이런 중장비가 동원돼서
9: 네.
10: 그냥 터트린다거나
9: 네.
10: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9: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북한의 요구를 하더라도 북한이 이제 그걸 수용할 가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낮죠.
10: 북한 보고 네. 니네가 네. 넘어와서 니네가 네. 묻었으니 니네가 제거해
9: 네.
10: 안 됐겠다는 말인 거죠.
9: 그렇죠.
10: 안 될 수 있다.
9: 예, 예. 어제 이제 김여정도 국경선 요새야 그거 뭐 중단하거나 이거 꿈도 꾸지 말라. 뭐 이
10: 지뢰 자체도 자작극이다.
9: 예,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이 가서 하는 거 상당히 위험하죠.
10: 예.
9: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군에서 지뢰 제거 로봇도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25단 지역에도 그 로봇이 두 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10: 예.
9: 활용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서는 운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10: 예.
9: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 바퀴나 뭐
9: 이런 거를 크지가 않습니다.
10: 예.
9: 조금만 바퀴 달린 이제 차량으로 보시면
10: 예.
9: 되는데 그렇게 빨리 개량을 해서 수풀 지역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끔 개량을 해서 그런 지뢰제거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미클릭이라고 불리는
10: 예.
9: 지뢰제 통로 개척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제거를 하는 또 다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상징적으로
10: 예.
9: 일부 지역만이라도 제거를 해서 그럼 우리가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 우리 땅에 북한이 묻은 지뢰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9: 예.
10: 일본은 이제
9: 예.
10: 제거할 때도 장병들의
9: 안전이
10: 제일 중요한 예. 것 같아요.
9: 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지뢰 제거 로봇이라든지 이런 무인무기들을
10: 예.
9: 적극적으로 아래, 활용해서 아래. 할 필요가 있다.
10: 북한은 왜 남쪽까지 내려와서 지뢰를 묻었습니까?
9: 이제 국경선 요새화의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10: 예.
9: 있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제 국경선 요새화 제일 남쪽의 지뢰지대가 만들어지고,
10: 예.
9: 그 다음에 전술도로, 철책선, 평야지대는 이제 대전차 방벽이라고 한 5, 6m 되는 이제 콘크리트 시설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뢰지대를 이제 제일 남쪽에 만들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이제 MDL을 넘어오는,
10: 예.
9: 그리고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MDL은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수십 미터 오차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북한은, 자기들, 뭐, 우리 MDL
10: 넘어가지
9: 않았다. 예,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거죠.
10: 그게 이제 지난번 전화 인터뷰 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MDL이
9: 네.
10: 선으로 거기에 뭐 페인트로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9: 이제 원래
10: 있는 것도 아니고.
9: 일정강교를 말뚝을 53년, 우리 70여 년 전에 박아놨는데, 오랜 시간이 벌써 흐르다
10: 예.
9: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없어진 것도
10: 없어진
9: 있고,
10: 것도
9: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0: 예, 애매한 부분은 있을 예. 수 있지만,
9: 네.
10: 어쨌든, 유엔사에서 확인한 건
9: 네.
10: 북한군이 MDL을 넘어서 지뢰를
9: 맺었습니다. 예, 그게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10: 예.
9: 우리도 이건 분명히 MDL을 넘은 게 맞다. 뭐 이제 발표를 했고 유엔사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10: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면 뭐 네. 북한이 고의적으로 우리 장병 다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수일 수도 있다.
9: 네.
10: 그 엠길이 명확치 않으니까. 네. 다만 결과적으로 넘어온 건 분명하고 이건 북한 네. 책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9: 그렇죠. 그리고 그 북한이 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엔사 조사단이 같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었고요.
10: 예.
9: 그 전에
10: 이제 위안 수색로를 예,
9: 통로를 이제 만들다가 사고가 난 거니까 북한 지뢰가 원인인 거죠.
10: 자, 그러면 북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9: 네.
10: 우리의 상응 조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9: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선 그 MDL 남쪽 지뢰 제거 요구해야 되고요.
10: 예.
9: 그리고 이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 이건 어제 이제 합참에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일종의 이제 응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많이 제한이 됩니다. 한계가 예. 있죠. 그래서 이제 확성기 방송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확성기 방송도 이제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죠. 어제 김여정이 또 그 한 거 예. 보면 아, 그만큼 이제 북한 입장에서 아픈 이제 부분일 거고 그래서 확성기를 이 현 정부 들어서 다 철거를 했는데 실제로 하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그걸 다시 설치하는 그런 액션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10: 할 필요가 있지 않냐.
9: 네, 네, 생각을 합니다.
10: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네. 우리가 액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네. 말씀 듣겠습니다.
9: 네.
10: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10: 오늘 뉴스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세 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윗 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희금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 방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이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703-761-2225번 또는 이벤트 at fccgw.org로 문의해주세요. 홈 스윗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지식입니다.
0: 이 영어의 땅을 과연 우리가 과학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1: 영어를 진짜 과학이
0: 철철 넘치는 도전을 곳이죠. 합니다. 도전을.
1: 과학이 넘치는 곳이죠.
0: 아, 그래요? 영어. 과학 도시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네. 박 작가님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네.
0: 영어 속 과학 찾기 편. 자, 먼저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 청령포는 한쪽은 절벽으로 또 다른 한쪽은 강으로 둘러싸여서 이제 외딴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 뭐 천혜의 유배지다. 우리 박광일 선생님과 강원 영서 역사할 때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럼 영월은 왜 이렇게 산세가 험하고 예, 고립된 지형이 많은 건지 좀 궁금한데요.
1: 영월의 지형이 그렇게 생긴 이유. 특히나 그렇게 고립된 지형이 많으면서도 거기에 요소요소의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하나 이제 제일 크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고생대라는 단어입니다. 고생대.
0: 고생대 지형.
1: 예, 우리가 지질 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 예, 뭐 신생대라는 포유류들이 많이 출현해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비교적 가까운 시대가 있었고
0: 네.
1: 그전에는 공룡시대인 중생대가 있었고 공룡시대가 시작되기도 더 전인 시대가 고생대였다라고 고생대. 이야기를 하지요.
0: 네.
1: 고생대 지금으로부터 약 4천만 년 전에서 2억 5천만 년 전 사이의 시대를 고생대라고 부르는데요.
0: 네.
1: 그 고생대 시절에 생긴 땅이 영월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0: 아,
1: 영월하고 영월 옆에 태백의 네. 그 지역의 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0: 오래된 땅이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생길 땅이 생길 때의 그 독특한 어떤 조건, 그 상황 때문에 영월의 땅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렇다면 그 시대에 땅이 생길 때 어떤 특이한 조건이 있었느냐. 그 지역에 영월뿐만 아니라 태백 영월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좀 이야기해볼 수 있는데요.
0: 네네.
1: 이 시대 때 그 지역은 일단은 바다 밑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산으로 높은 땅이죠, 그죠?
0: 높죠, 산, 높죠.
1: 예, 비교적 높은 산이 많은 땅.
0: 예,
1: 산지가 많다는 느낌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시대에는 이 영월 태백 지역이 바다 속에 있었던 예, 그런 곳이었고요. 바다도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나라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다가 아니라 아마도 열대 지방에 적도 근처에 영월 태백의 땅이 잠겨져 있으면서 생기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것이 거의 확인된 정설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북방구야? 아니 겨울철에 지금 추위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사람이
0: 그렇지요.
1: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0: 예.
1: 지구의 땅들은 뭐 대륙 이동설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그래서 지구의 땅들은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 옛날에 고생대 시절에는 우리 한반도가 먼 적도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0: 네.
1: 고생대에서 지금까지 땅이 조금씩 옮겨서 오면 충분히 적도에서 지금 있는 위치까지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거기 뭐 걸어갈 만한 거리도 아니고 어떻게 오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0: 예, 예.
1: 그런데 지금도 정밀 측량을 해보면
0: 네, 네.
1: 한반도 땅이 한 2cm에서 3cm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0: 매년?
1: 지금 경년, 예, 매년 오. 1년에 지금 뭐 그렇게 격렬한 지질 변동이 일어나지도 않는 시대인데도
0: 네.
1: 매년 2cm에서 3cm 정도 우리나라가 약간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살살.
0: 아, 그래요?
1: 살살 2cm씩 3cm씩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만약에 매년 3cm씩 동쪽이 됐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1년에 3cm니까 3cm니까 100년이면 3m를 움직일 수 있죠.
0: 그렇죠.
1: 1000년이면 30m를 움직일 수가 있죠.
0: 그렇죠.
1: 만년이면 300m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만년에 300m니까 그거에 만 배인 1억 년이 만약에 지나면 300만 미터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0: 그렇죠.
1: 300만 미터면 아 미터법은 이런 게 너무 좋죠. 300만 미터면 3000km잖아요. 1억 년에 3000km. 1억 년에 3000km. 그러면 3억 년이면 9000km. 거의 만 킬로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그게 되네.
1: 만 킬로면 지구 둘레가 얼마라고 그랬죠?
0: 4만이요.
1: 지구 둘레가 4만이에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만 킬로면 적도에서 북극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만 킬로예요. 그런데 3억 년만 지나면 거의 그만큼 움직일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1년에 3cm씩만 움직여도.
0: 예.
1: 그런데 고생대가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0: 네.
1: 아, 충분히 열대 지방에 있던 땅이 네. 지금 한반도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는 거죠.
0: 지금 정동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약간 위쪽? 북동 쪽으로 가나요?
1: 약간 하와이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0: 하와이.
1: 식으로 말. 왜 하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0: 예, 예.
1: 약간 하와이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합니다.
0: 그럼 북극으로 갈 일은 당장은
1: 아,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봐야지 아는 예. 노릇인데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적도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왔더니 한반도 땅이 지금 또 동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 있느냐? 예, 바로 이 영월, 태백 이쪽 지역에서 이 고생대 지역에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화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0: 삼엽충인가?
1: 그렇습니다.
0: 아, 그때가?
1: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 사실 삼엽충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 종류라든가 곤충 종류.

0: 이런 것도 고생들이 우글우글하게 많이 살았거든요.
1: 아, 예, 예, 예.
0: 그런데 왜 곤충이나 물고기 이런 화석들보다도 삼엽충을 고생대라는 거를 조사할 때 더 중시하는 걸까요? 왜 하필 삼엽충을 더 많이
1: 이게 찍히기 중시할까요? 모양이 좋아서요.
0: 그것도 근데 감이 나는데
1: 동그랗잖아요.
0: 그것도 맞아. 이게 딱딱한 예. 부분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찍히기 좋은 것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펑퍼짐하게 눌러놓은 새우처럼 생겼죠.
1: 소고기처럼.
0: 예, 약간 예. 그렇게 생겼죠. 예. 예. 그런 모양인데 삼엽충은 고생대에 출연했다가 고생대가 끝나면서 멸종해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 아, 딱 좋구나.
0: 네, 중생대에는 삼엽충이 없어요. 현대에도 삼엽충이 없죠. 공룡도 고생대에는 공룡이라는 게 없었어요. 중생대에 출연해서 살다가 6,600만 전년 전에 중생대가 끝나면서 공룡도 사라졌거든요. 야. 그래서 삼엽충 화석이 나면 아, 이거 고생대네. 고생대 바로 확인되네.
1: 깔끔하네요.
0: 라고 딱 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증거거든요.
1: 예.
0: 이런 걸 이제 시대상을 알 수 있어서 뭐 시상 화석이다, 표준 화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삼엽충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월과 태백에 대량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작심하고 연구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차가 찾아내면 그냥 이렇게 쓱 돌아다니면 쓱 주워오실 정도로 다양한 삼엽충 화석들이 널려 있습니다.
1: 아, 진짜.
0: 뭐 특히 많이 보이는 곳들도 있어요. 삼엽충이라는 게 이제 이런 박물관에 가면 있는 그런 멋있게 생긴 뭐 손바닥만한 삼엽충 이런 거는 잘 없고요.
1: 네.
0: 보통 진짜 새우만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1: 아, 작구나.
0: 약간 뭐 손톱만한 거 이런 네. 새우만한 크기의 그런 삼엽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1: 네.
0: 삼엽충 찾으려 가신 분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보시면 영월에 돌아다니다 보면 뭐 삼엽충 하나 정도는 주울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곳도 이 영월, 태백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생대의 증거가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질 화석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에 시초가 된 곳도 바로 이 영월, 태백, 고생대의 지형이 남아있는 이런 곳입니다.
1: 네.
0: 세계적으로도 이쪽 지역에는 삼엽충 화석이 풍부한 편에 속합니다.
1: 야.
0: 전 세계에서 삼엽충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다라고 하면 이제 모로코 같은 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모로코에 예. 진짜 큼지막한 멋있는 삼엽충 화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1: 영월 삼엽충도 뭐 작지만 멋있을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1: 네.
0: 아시아에서는 이 정도면 꽤 큰 데 아니냐, 꽤 많이 나오는 데 아니냐라고 많이들 좀 주목할 정도로
1: 마스코트를 삼엽충 화석이 삼엽충 같은 걸로 하면 좋겠네요.
0: 지금 지금 마스코트 네. 하늘 달았는데 네. 저는 사실 근데 요즘에 태백이 약간 고생대 삼엽충 이쪽 좀 밀고 있거든요.
1: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태백 있어.
0: 그래서 저는 영월도 좀 태백에게 뺏기기 전에 좀 밀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약간 그런 거 생각해봤어요. 이게 약간 이런 갑각류이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좀 이렇게 새우 맛 나는 맛살이나 어묵 같은 거를 삼엽충 모양을 좀 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월의 명물로 좀 개발해서 좀
1: 좋죠.
0: 어떻게
1: 좋죠. 오, 좋죠.
0: 그래서 영월에 가면 네. 삼엽충 모양 어묵 하나 좀 먹고 봐야지. 이게 진짜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삼엽충 맛하고 비슷하게 만든 맛살이래.
1: 삼엽호빵.
0: 뭐 그런 거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칼슘 표현할 때 아마 말씀드렸을
1: 기억나죠.
0: 거예요.
1: 기억나죠.
0: 네. 우리가 진짜 썸 안 타는 상대한테 했다가는 진짜 경을 치고요.
1: 썸판독기.
0: 썸 타고 있을 때 좀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이럴 때 대사로 제가 소개해 드린 거 있죠. 네. 당신의 눈이 삼엽충의 눈과 같구나.
1: 맞습니다.
0: 네. 삼엽충의 눈이 탄산칼슘 방해석 재질로 되어 있는 결정 형태로 되어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그렇죠.
0: 생물의 눈이지만 마치 보석같이 반짝이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당신의 눈이 삼엽충과 같구나 이런 말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뭐예요?
0: 영월에서 이제 이걸 삼엽충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시초 지역이니까 이걸 좀 기념해가지고 영화제 같은 걸 하면 매년 뭐 나무 주연상, 뭐 여우 주연상 이런 거를 선정하듯이
1: 황금곰상 이런 것처럼
0: 그런 것처럼 약간
1: 예, 예.
0: 눈빛 연기가 좋았던 그런 배우를 매해 골라가지고 나무 삼엽충상
1: 박지훈 배우인데
0: 여우 삼엽충상 이런 걸 딱 선정을 해가지고 눈빛 연기가 좋았던 사람에게 약간 그 황금 삼엽충 형식으로 트로피를 딱 만들어가지고 영월 군수님의 어떤 명의로 선사를 하면
1: 네.
0: 정말 세계적인 어떤 행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1: 예, 청년포 하나만. 얘기해야 되는데
0: 하나만 그냥 청년포 얘기하고 연결해서 할게요. 하나만
1: 예.
0: 그래서 그 청년포 같은데 그런 아름다운 지형은 왜 생기느냐라고 할 때
1: 좀 특이하잖아요.
0: 네, 지금 네. 우리가 이 삼엽충 얘기하고 고생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생대에 뭐 삼엽충 포함해가지고 그런 약간 껍질 같은 그런 칼슘 계통의 재질을 몸속에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조개 같은 생물 이런 거 대표적이죠. 그런 류의 생물들이 많이 한 곳에서 살다가 묻히고 쌓이고 한 게 오랜 세월 수천만 년 1억 년 전 2억 년 3억 년 4억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굳으면 거대한 덩어리의 돌, 바위, 산처럼 될 수도 있는데 아~ 그거를 우리가 석회석, 석회암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아마도 우리가 칼슘 편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생대 지역에 바다였던 지역에 조개나 조개하고 비슷한 재질을 갖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 많이 살던 곳에서는 네. 수많은 긴 세월 동안 이 석회질을 가진 그런 생물들이 모여가지고 쌓여서 그게 굳어서 거대한 산이나 들처럼 되어 있는 지형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영월에 이런 석회석 재질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2: 예, 예.
0: 석회석은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녹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반응을 잘 일으키거든요.
2: 그렇죠. 예.
0: 그렇다 보니까 희한하게 100만 년, 1000만 년 물이 흘러가면서 희한하게 석회석 지형을 망가뜨려가지고 아, 녹이면서 쓸고 지나가가지고 네네. 어떤 계곡이 멋지게 진다거나 절벽이 아, 희한하게 생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험하고 아름다운 지형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2: 그러네요.
0: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영월뿐만 아니라 뭐 근처의 단양이라든가
2: 네네.
0: 이런 고생대의 이 석회지를 만들게 한 여러 가지 그 수억 년 전에 생물들의 영향으로 생긴 그것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생겼다라고
2: 아하.
0: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청령포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선돌이라는 또 명소가
0: 아,
2: 있다고 합니다.
0: 그렇죠.
2: 여기가 이제 단종이 유배 가는 길에 이 바위를 보고 우뚝 선 모습이 마치 신선 같구나 해서 선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0: 네.
2: 이 바위도 뭐 지질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렇게 석회석, 석회암 많은 이런 곳을 우리가 흔히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이런 독특한 지형을 흔히 카스트 지형이라고 한다. 이런 건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거 외워라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는데요.
2: 예, 예.
0: 카스트라는 게 이제 슬로베니아 쪽일 거예요. 동유럽 쪽에 있던 이런 비슷한 석회질 때문에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는 곳을 독일 사람들이 부르던 아 이거 너무 아쉽지 않나요?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이 용어가 세계적으로 쓰이는 거 보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슬로베니아에서는 이렇게 안 부르겠죠. 독일 사람들이 그 지형을 부르던 말이 약간
2: 아, 독일 뭐, 발음으로 왔다.
0: 네, 카르스트로 굳어진
2: 아쉽겠네,
0: 거예요.
2: 아쉽겠네.
0: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월에 있는 그런 지형을 보고 무슨 뭐 일본 사람이 보고 양마루
2: 선돌 지형인데 선도루
0: 뭐 이런 식으로 세계에 다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 좀 속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2: 그렇겠네.
0: 하여튼 독일어 표현인 이 카르스트라는 말이 이 지형의 대표로 널리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2: 네.
0: 영월이나 단양 이런 우리나라의 석회암 지형이 많은 곳에 이런 카르스트 지형이 꽤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절벽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석회질이 좀 끼어 있었던 거예요. 이 절벽의 거대한 돌에. 근데 석회질은 아까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녹거나 이런 일을 잘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그 석회질 있는 부분이 비를 바람을 맞고 이렇게 하면서 녹은 거예요.
2: 그러네.
0: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해져가지고 그 부분만 딱 쪼개져서 나간 거죠.
2: 아, 저 예. 위에서 떨어지는 물에 반응을 했구나.
0: 네, 뭐 예. 빗물이라든가 뭐 먼 옛날에 강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반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딱 쪼개져 나가서 저런 희한한 지형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들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0: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어떤 뭐 신선의 어떤 그 능력, 초능력 때문에 예, 저런 특이한 모양이 생긴 거다라는 걸 억지로 갖다 붙여보면 사실은 이 석회석 지형이라는 거는 고생대 시절에 저기에서 살던 뭐 조개라든가 아니면 석회질을 품고 있던 그런 생물들 때문에 바다 생물들 때문에 석회석 지형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진정한 신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생대에 이곳에서 살던 먼 옛날이죠. 아. 고생대에 이곳에서 살던 그 바다 생물들이 사실은 신성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2: 네.
0: 이곳에서 살던 먼 옛날이죠. 아. 고생대 이곳에서 살던 그 바다 생물들이 사실은 신성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2: 네.
0: 영월 지역에는 저런 선돌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 카르스트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데서 카르스트 지형을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지형으로 많이 나오는 게 동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석회석 지형, 석회암 이런 게 있으면
2: 네.
0: 그 이제 물에 깎여서 나가면서 지하수에 의해서 녹아들면서
2: 네.
0: 그게 이렇게 굴 모양으로 이렇게 녹아가지고 지하수 길이 쭉 생기면서 동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녹고 녹았던 거에 석회질이 물에 녹아가지고 흐르면서 다시 어디에 굳어가지고 맺히고 이렇게 하면 희한한 아름다운 모양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2: 종유석이랑 막 석주 있는 동굴이 그렇죠. 그런 동굴인가요?
0: 네. 종유석, 석순, 석주 뭐 이런 게 많이 있는 그런 동굴이 전형적인 석회동굴인데요. 이 석회동굴도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2: 네.
0: 영월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그런 석회동굴로 알려져 있는 곳이 이 뭐 전설에 따르면 임진왜란 시절에 고시성을 가진 사람 고종원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시성을 가진 가족이 피난살이를 그 동굴에 숨어서 했다라고 해가지고
2: 네.
0: 고시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2: 예, 예.
0: 이 동굴이 되게 깊고 되게 먼 옛날부터 생긴 동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속에 딴 데서는 좀 잘 볼 수 없는 희귀한 그런 생물들도 좀 발견되는 편이거든요. 특히 곤충 중에서 발견되는 되게 희귀한 곤충, 이 고시동굴에 있던 곤충, 뭐가 발견돼서 우리나라의 곤충 연구하는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을까요? 바로 갈로아벌레입니다. 갈로아벌레.
2: 아, 갈로아벌레가 여기서 나왔어요?
0: 갈로아벌레 우리나라에서 고시동굴에서 나온 게 좀 유명한 편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0: 네. 갈로아벌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옛날 곤충의 원초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로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좀 상상입니다. 그런데 고시동굴 같은 경우에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최대 4억 년 전,
1: 네.
0: 진짜 고생 때부터 이 동굴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다.
1: 와.
0: 열대 지방에 이게 바닷속에서 생기기,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먼 긴 세월 동안 열대 지방에서 이게 올라오면서 육지로 드러나고 뭐 이런 시절 동안 계속해서 생긴 동굴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진짜 네. 수억 년 전에 네. 고생대 곤충. 이런 게 생겨가지고 진짜 원시적인 모습을 갖고 있던 게 아, 이 동굴 살기 좋네. 그래서 이 동굴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쭉 살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가지고 이런 신비로운 옛 곤충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로
1: 그러네.
0: 발견된 걸 수도 됐는데요?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상상을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니에요. 느낌마저 주는 예, 그런 특이한 생물도 사는 그런 지형이 영월에는 있다. 아, 이야기를 해볼
1: 가보고
0: 수 있겠죠.
1: 싶네요. 예. 그 영월이란 지명도 이런 산세나 지형과 연관이 있습니까?
0: 네, 뭐 영월이란 지명도 뭐 땅, 이 뭐 산세가 뭐 보면서 요거 제가
1: 편안하게 넘어가는 고개랍니다.
0: 네, 예, 네, 요거를 빼고 바로 다음으로 직행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1: 알겠습니다.
0: 네, 영월이라는 이 이름도 영자가 이제 안녕할 때 영자죠. 그래서
1: 아.
0: 편안하게 넘어가는 고개다. 여러 가지 고갯길들이 아름답게 있는 곳이다라는 뭐 그런 이름으로 탄생한 지명이다라는 설이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뭐 석탄이나 시멘트 산업도 발달했다는 게 맞습니까?
0: 그렇습니다. 특히 시멘트부터 좀 먼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석탄은 왜 제가 이야기 안 할까요? 석탄은 지금 안 하거든요.
1: 아, 지금은 안 한다?
0: 우리나라에 탄광이 지금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을까요?
1: 아, 많이 없어졌구나.
0: 몇 군데 있을까요?
1: 열 군데는 이상 되지 않을까요?
0: 공식적으로 지금 딱 한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아, 어디요?
0: 하나, 둘 줄어들어가지고 네. 지금 아마 삼척에 있는 그러니까 공영 탄광은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탄광은 다 문 닫았고요. 그게 아마 작년에 문 닫은 게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다 문 닫았고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탄광이 아마 삼척에 단 하나 지금 남아. 사설업체들은 뭐 조금 우리 뒷산에 뭐 아버지 탄광 있다 뭐 이런 데 있을지 모르니까 모를 일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1: 뭐
0: 이야기하는 데는
1: 예, 예, 예.
0: 딱 한 군데 남아있고 영월에서는 진작에 좀 사라진 편이기 때문에 영월에서 타는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캐긴 캤습니다.
1: 예.
0: 강원도 지역에 석탄을 처음 캐기 시작한 데가 영월이에요.
1: 아.
0: 뭐 문경 이런 데서 더 먼저 캐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북한 지역에서 또 먼저 캔 데 있습니다만
1: 강원도에선 처음.
0: 강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남한 지역에서는 석탄하면 강원도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근데 강원도에서 석탄을 처음 캔 데가 영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탄 산업의 어떤 역사와 그런 변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곳이고 석탄 산업의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것도 영월에 좀 있습니다.
1: 탄광 문화촌도 있네요. 네.
0: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져 있을 정도인데 지금은 석탄은 영업을 안 하거든요.
1: 예.
0: 네, 그래서 지금도 옛날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걸로는 시멘트 산업이 되게 크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월 시멘트는 지금도 뭐 우리나라 시멘트에 꽤 많은 양을 된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한 5분의 1 정도는 되지 않나?
1: 그래요?
0: 엄청나게 많은 양을 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 네.
0: 거대 시멘트 공장들이 영국이란다. 거대 시멘트 공장들이 영월에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산업을 크게 성공시켜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대기업 집단 그룹을 이룬 그런 회사로 김성곤 회장이라는 사람이 창립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바로 영월의 한반도면 쌍용리의 거대한 시멘트로 김성곤 회장이라는 사람이 창립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바로 영월의 한반도면 쌍용리의 거대한 시멘트 공장을 세우면서 건설되었습니다.
1: 아~
0: 이 얘기 김 선생님 한번 해준 적 있지 않나요? 영월의 쌍용리의 공장을 처음 생겨가지고 이분이 이 회사 이름
1: 탄광의 역사 됐나?
0: 이 그룹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1: 쌍용리에 세워서?
0: 쌍용리에서 따와서 김성곤 회장이 그러니까 뭐 영월이 정말 시멘트 공업으로는 상징적인 곳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1: 네.
0: 시멘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 고생대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원리로 만듭니다. 시멘트의 주 원료가 석회석이거든요.
1: 석회석.
0: 네, 그래서 석회석을 가루로 갈아가지고
1: 네.
0: 거기에 이제 흙 같은 거, 뭐 아무 흙이나 섞으면 안 되고요. 점토질 중에서 잘 골라놓은 시멘트가 될 수 있는 원료를 추가 원료로 조금 섞은 다음에
1: 네.
0: 그걸 잘 갈아놓은 석회석하고 버무린 거를 소성을 한다라고 하죠. 굽습니다.
1: 아.
0: 네, 뜨거운 불에다가 그걸 한번 구워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뭐랄까 굽는다고 할까요? 태운다고 할까요? 그렇게 불로 한번 지져줍니다.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잘 굽는 과정이 중요하죠.
1: 네네.
0: 이쪽 업계에서는 이거를 킬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1: 뭐예요? 킬은?
0: 네. 킬, 뭐 교과서에서 같은 데서는 킬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0: 거대한 통에다가 재료를 넣어놓고 약간 바베큐 같은 거 하듯이 이 통돌이 형태로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열을 가하면서 굽는 그런 큰 장비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키른을 잘 돌리면 업계에서는 킬른을 소성 롤을 잘 돌리면서 안에서 석회석을 잘 구워주면
1: 예.
0: 클링커라고 하는 시멘트의 기본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실제 시멘트 제품은 거기에다가 막 석고라든가 추가 원료를 더 섞은 다음에 이제 빠으면 시멘트가 되어가지고 전국으로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0: 우리가 한국인들은 뭐 특히 이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거에 정말 울고 웃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나 이런 건물 같은 거 도대체 뭘로 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다 콘크리트로 짓지 않습니까?
1: 그럼요, 그럼요.
0: 콘크리트라는 게 시멘트에다가 모래나 자갈이나 돌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놓은 걸 콘크리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그렇게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그 건물을 만드는 주재료인 시멘트는 어디서 오느냐.
1: 네.
0: 영월 같은 칼슘 편할 때 우리 이야기했었죠. 먼 옛날에 쌓여있던 바다 생물들이 변한 석회서를 갈고 구워서 만드는 거다.
1: 그렇네요,
0: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이게 영월의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영월 사람들의 어떤 삶과 연관시켜서 좀 할 이야기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일단은 기술적인 이야기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성로에서 어떻게 잘 굽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바베큐 통구이처럼.
0: 네, 잘 그래서 이거를 강력한 화력을 최대한 싼 값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이거를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뗐습니다.
1: 아,
0: 그렇다 보니까 석탄 재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거 좀 골치 아프다. 시멘트 만드는 산업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되게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속합니다.
1: 아.
0: 우리나라의 뭐 철강 산업 이런 게 제일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라고 하는데 그 바로 뒤를 쫓는 게 이런 시멘트 제조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최대한 석탄을 덜 쓰고 효율을 높여서 연료는 덜 떼고 온도는 높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많이 하는 게 석탄을 태우지 말고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태우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폐지를 모아온 거를 태운다든가 뭐 폐타이어를 모아서 태운다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값은 덜 들겠죠. 석탄 값은 덜 들겠죠. 그렇겠죠. 그런 걸 같이 태우면 더군다나 이거를 폐지 같은 거를 버리려면 뭐 돈 들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냥 아무데나 땅에다 묻어 놓는다 하면 폐타이어 땅에다 묻는다 그러면 돈 주고 묻어야 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이게 처리 비용도 이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아, 폐타이어 우리한테 주시라고 하면 공짜로 그냥 우리가 처리해 드릴 수는 없고 뭐 얼마라도 주시라고 그 돈은 돈대로 받고 태워서 연료로도 쓰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시멘트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1: 환경적으로 안 좋은 건 마찬가지.
0: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전통적으로 시멘트 산업이라고 하면 이게 시멘트 가루가 날린다. 먼지, 미세먼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거 관리 안 하면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그 석탄 대신에 태우는 거 그것도 여러 가지 연기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1: 가요.
0: 그래서 그거를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1: 네네.
0: 그거를 얼마나 잘 잡느냐 그거를 잘 신경을 써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사람들은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데
1: 그럼요.
0: 앞으로도 시멘트 계속 많이 사용하는 일이 펼쳐지고 시멘트를 되게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많이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거든요.
1: 네.
0: 그거를 우리가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런 시멘트 공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려면 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이 환경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영월이 그래도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이런 문제를 좀 잘 풀지 않느냐 라는 쪽에 모르겠어요. 영월에 바로 또 공장 옆에서 사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 네네.
0: 그래도 세계의 딴 지역에 비해서는 이런 문제를 좀 잘 조율하는 것 같다.
1: 있다.
0: 에, 라는 식으로는 좀 이야기가 뭐 공식적으로는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요.
1: 네.
0: 요거 앞으로 점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고 이게 참 이게 그 영월군이나 뭐 강원도에서도 이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아 이거 너무 오염된다.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고 하면 그 지역에 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지역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1: 비용도 높아지고.
0: 예, 그 지역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지금 탄광도 다 문 닫았는데
1: 네.
0: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또 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뭐 매연을 뿜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게 유지될 수가 없고
1: 아,
0: 예, 지역 사람들에게 너무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게 되니까 이거를 선을 잘 정해가지고 잘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영월 정도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바람을 타지 않았느냐 앞으로 더 잘하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1: 네.
0: 쪽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1: 예. 영월의 숨은 과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로 매년 4월 말에는 단종을 기리는 단종 문화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올해는 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만 청령포 또 장릉 따라서 단종의 숨결도 느껴보시고 영월 탄광문화촌 곤충박물관 오늘 소개해드린 곳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곽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K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2: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자, 오늘 잡다한 우주사전은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예,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더불어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 더 모셨는데요. 김로군 피아니스트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5: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일단 뭐 지웅배 교수야, 예, 저희의 가장 같은 가족이시고, 예. 네. 너무 익숙한 얼굴인데 오늘 새롭게 잡지사를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 살짝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지웅배 교수의 신간 천문대의 피아노가 떨어졌다 일명 천피떨 화제의 신간인데요. 여기서 지웅배 교수가 천문대 역할이고 피아노 역할을 맡고 계신 김로군 피아니스트와 함께하게 됐거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6: 아,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로군입니다. 저는 클래식 공연도 하고 있고 다른 장르와의 만남으로 새롭게 음악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웅배 교수님과 함께 천문대의 피아노가 떨어졌다. 네. 음악과 천문학을 연결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1: 네. 두 분이 방송 들어가기 전엔 형 누나 하다가 지웅배 교수님이라고 하려니까 약간 부대끼신 것 같기도 한데 두 분의 연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네. 이제 대학 시절에 캠퍼스에서 쌓은 우정이 이제 책 집필과 또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이제 잡지사까지 오늘 이렇게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데 그 시절 서로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지웅배 교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아, 그 제가 연대 있을 때 그 네. 저희 학교에 오는 교환 학생들 외국인 교환 학생들하고 놀아주는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1: 예.
5: 멘토스 클럽이라는 동아리인데 굉장한 인싸 동아리입니다.
1: 그렇군요.
5: 네, 근데 네. 거기에 끼어서 이제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
1: 네, 네.
5: 근데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2학년 때 회장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거의 신입 회원으로 이제 늦게 들어왔던, 그러니까 학번은 저보다 위였는데 아마 동아리는 그때 들어왔었을
1: 동아리에서.
5: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그 우아하고 뭔가 음악인의 면모가 풍기는 그런 선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 왜냐면 이제 자기도 들을 차례거든요. 잘 깔아줘야 네. 또 오기 때문에. 당시 지회장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6: 우아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여학생으로는 흔치 않게 한 3년 정도 휴학을 하고서 그리고 복학을 해서 이제 멘토스 클럽이라는 동아리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 음악대학과 그 다음에 인문대학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딱 동아리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제할 일이 있을 때 항상 동아리방에 갔는데 웅배가 가면은 10번 중에 8번은 한 그 동아리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면은 이제 서로 뭐 각자 할 일 하거나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하는데 그때 항상 웅배의 머리 색깔이 뭐 핑크색, 보라색 막 이런 색깔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남을래야 안 남을 수가 없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때는 뭐 사실 그렇게 깊게 친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깊게 친해질 정도로 책을 같이 쓸 줄은 몰랐습니다.
1: 그러네요. 예. 네. 또 책을 같이 쓰시기 전에는 이제 우주 이야기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도 두 분이 같이 꾸려나가기도 하시고 사이가 좋다고 하십니다. 예. 다른 세상에 살았지만 사실은 같은 세계를 품었던 음악가와 천문학의 평행이론을 예, 잡지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인 오늘은 독일의 작곡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와 또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지웅배 교수에게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이제 음악과 우주 사이에 좀 접점이 있다면 그리고 또 어딘가 우주 어딘가에는 외계 생명체가 정말로 있다면 외계인에게도 음악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5: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외계인이 어떤 청각기관을 갖고 어떤 가청 주파수를 갖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도 뭔가 박자를 느끼고 멜로디를 느끼고 감정, 감동을 어떻게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 방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계인들도 음악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제일 잘 반영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유명한 보이저 레코드 판이죠.
1: 아, 골든 레코드.
5: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1977년도에 연이어서 두 대의 보이저가 이제 날아가게 되고 그때 어쩌면 그 보이저를 발견하게 될지 모르는 외계인을 위해서 음악 편지를 그 안에 넣어서 보내게 된 거죠.
1: 그랬죠. 김록은 피아니스트님. 네. 근데 그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 바흐의 음악이 실렸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 보네요.
6: 네네. 총 27개의 음악 중에서 바흐의 곡이 3곡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바흐뿐만이 아니라 뭐 베토벤 등등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 이 음악을 선곡하던 프로젝트 팀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프로듀서가 실제로 말하기를 이제 만약에 외계인이 음악을 듣는다면 그 표현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네. 어떤 패턴은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가의 곡들 중에서도 패턴이나 구조가 잘 드러나는 곡을 선곡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턴과 구조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흐의 음악이 3곡 정도 들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1: 지구 대표 27개 중에 3곡이니까
6: 네.
1: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바흐의 음악이 골랐을 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바흐의 음악은 뭔가 수학적인 구조나 체계와 좀 밀접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뒤에서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 수학자 케플러인데 왜 바흐와 케플러를 엮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6: 아, 네. 뭐 이거는 이제 수많은 의논 끝에 웅배님과 함께 결정하게 되기도 했지만 네. 이제 제가 바라볼 때는 이제 케플러와 바흐 모두 패턴에 집착했던 사람들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음악의 어떤 위대한 인물과 천문학에서 위대한 인물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걸 엮어주는 키워드가 패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패턴.
5: 전 네.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네네. 저희가 작업했던 방식이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니까 저는 사실 피아노도 잘 못 치고 악보도 읽을 줄 모르는 음알못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아니스트 분이 먼저 음악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제가 그걸 듣고 먼저 떠오르는 천문학자가 있나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신기했던 게 네. 바흐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네. 제 머릿속에 이거 완전 케플러의 인생인데? 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거든요.
1: 억지로 컨텐츠 때문에 쥐어짜고 일도 없고.
5: 아닙니다.
1: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아, 케플러구나 이거는.
5: 네, 그러니까 예, 예. 제가 과학자의 어휘로 네. 바흐를 한번 멋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네. 약간 수학에 미친 사람 같았어요.
1: 바흐가요?
5: 네, 수학과 어떤 조화, 비율 이런 것에 집착한 사람 같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천문학의 역사에서 수학 광인을 굳이 꼽는다면 정말 케플러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흐와 케플러가 가장 잘 맞는 짝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이제 말씀하신 그 패턴이라는 것과 이제 통하는 것 같고요.
5: 네.
1: 그에 앞서 피타고라스 얘기를 좀 해주실 게 있다던데요.
5: 아, 네. 이제 그 음악을 그럼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데 이제 과학자는 또 그 근원이 항상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잘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네. 왜 하필 네. 도는 왜 그 도음이고 미는 왜 그 미음일까?
1: 네. 네,
5: 저는 지금 음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말하면서
7: 저도 약간, 네,
5: 약간 예. 맞지 않은 음정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왜 그 주파수의 사운드를 네. 우리가 도레미라고 정했을까? 그거를 한번 따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1: 아, 그 특정 주파수를 우리가 네. 왜? 아, 근데 일단 기초 지식을 깔고 가면 네. 그러니까 음계라는 거는 네, 네. 그 고유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5: 어, 그렇죠. 그렇죠. 음마다 네, 사운드마다 네, 네. 주파수가 다른 거죠.
1: 좀 지식이 부족해서.
5: 아. 이제 고대로 가면 아주아주 아주 옛날로 가면 음악이랑 수학이랑 같은 분야였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네. 그 음의 음계를 만들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제 소문에 따르면 예.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대장간에 뚱땅뚱땅 거리는 망치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아, 네. 근데 문득 듣다 보니까 망치의 소리가 좀 조화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조화롭지라고 딱 보니까 그 망치로 두드리고 있는 쇠 몽둥이의 길이 비율이 뭔가 정수비였다. 예쁜 1대 2, 아. 3대 2 아. 이런 것처럼 정수비였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파수의 어떤 깔끔한 네. 정수비를 맞추면 네. 뭔가 그 두 음을 들었을 때 조화롭게 들리는 화음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때 이제 피타고라스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1대 2 혹은 2대 3 같은 깔끔한 숫자 비율을 가지고 네. 이제 계속 다양한 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기본 음을 만들어요. 네. 그럼 그 기본 음의 주파수가 2대 1 비율인 다른 음을 만들 수 있겠죠. 네. 또는 2대 3 비율인 다른 음을 또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대 1에 2대 1에 2대 1에 또는 2대 3에 2대 3에 2대 3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다양한 주파수 비율을 맞춰가면서 네. 여러 단계의 음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음과 이 음을 같이 연주해도 네. 전반적으로는 음악이 조화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가령 이제 2대 1인 경우가 네네. 한 옥타브의 차이가 되는 건가요?
5: 맞습니다.
1: 아, 네.
5: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음계의 기본적인 규칙을 네. 이때 피타고라스가 만든 거죠.
1: 네. 피타고라스는 일종의 숫자 강박증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5: 이것도 사실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네. 그 피타고라스가 숫자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유명한 썰이 있습니다.
1: 숫자 때문에 살인을 했다?
5: 네.
1: 무슨 얘기죠?
5: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좀 집착했던 게 그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예쁜 유리수.
1: 아, 유리수.
5: 네. 네. 그래서 두 개의 정수 비율로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네. 그런 숫자를 좋아했는데 네. 근데 실제 수학의 세계선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피타고라스가 연구했던 직삼각형을 보면 네. 가로가 1, 세로가 1인 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네. 루트 2예요.
1: 루트 2죠.
5: 이거는 네. 무리수입니다.
1: 그렇죠.
5: 소수점이 끝나지 않아요.
1: 맞죠. 예.
5: 이거는 이제 존재해선 안 되는.
1: 아, 피타고라스한테?
5: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인 거예요.
1: 예, 예, 예.
5: 근데, 이 무리수의 존재를 내가 알아버렸어요.
1: 네.
5: 근데, 예. 피타고라스 학파 제자들 중에, 네. 히파수스라는 이제 어떤 용감한 제자가 있었는데, 네. 그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무리수가 있네? 요것 봐라. 우리 피타고라스 선생님 체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1: 예.
5: 라고 해서 이제 약간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1: 네.
5: 그래서 그거를 숨기려고 네. 소문에 따르면 피타고라스가 배에서 그대로
1: 제자를
5: 네.
1: 밀었다?
5: 네. 시키기 위해서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5: 네?
1: 근데 오늘 사실 과학 쪽의 주인공은 케플러잖아요.
5: 네. 네.
1: 수학 과학자인데. 케플러도 수학에 집착했던 모양이네요.
5: 네, 맞습니다. 케플러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너무 좋아했고 사실 천문학자뿐 아니라
1: 네.
5: 수학에 기반한 점성술사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1: 네.
5: 그래서 막 사람들 점도 보고 해서 돈도 나름 어렸을 때 많이 벌고 그랬어요.
1: 네.
5: 근데 이제 케플러가 어떤 거에 좀 집착을 했냐면 그 우주가 아주 수학적으로 완벽한 그 디자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우주가
5: 네, 그러니까 한 채 흐트러짐 없이
1: 네.
5: 정말 정교하게 어떤 장인이 깎아서 만든 아주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5: 그래서 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궤도가 완벽한 원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 아, 궤도가 네. 완벽한 원을 따라서
5: 네.
1: 타원이면 안 되고.
5: 네, 왜냐하면 네. 기하학적으로 제일 예쁜 도형이 원이기 때문에 이제 케플러는 모든 행성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당시 케플러의 스승이었던 티코 브라헤가 남긴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뭐 완벽한 원에 잘 맞지 않은 거예요. 어. 아주 아주 미세하게 살짝 오차가 있었습니다.
1: 아, 예, 예.
5: 근데 이게 얼마나 진짜 찌질한 오차냐면 그 실제로 당시 케플러가 그린 화성의 궤도가 있는데 화성의 궤도가 완벽하지 않은 원이라고 하면 살짝 찌그러진 타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타원에서 긴 반지름이랑 짧은 반지름이랑 그 길이 차이가 0.4%밖에 안 됩니다.
1: 어, 미미하네요.
5: 굉장히 미미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관측하다 깜빡 졸았나 보다, 실수했나 보지 라고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실수였는데 오히려 케플러는 그 수학에 너무 집착했던 나머지 그걸 무시하지 않고 꼼꼼하게 계산을 다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아 행성이 완벽한 원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구나. 조금 찌그러진 타원을 도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수학적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더 우주의 본질에 다가갔던 굉장히 큰 도약이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5: 네.
1: 그와 좀 유사한 게 음악 쪽에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지웅배 교수가 말씀하신 피타고라스의 그 완벽주의 강박,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수는 좀 깔끔한 정수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 주장을 음악가들도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6: 아, 네, 맞습니다. 최초의 음계가 피타고라스의 음계였는데 그 음계에 맞춰서 연주를 하다 보면은 약간 그 7음계, 도에서 예를 들어서 7음계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 음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갑자기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게 돼요. 피타고라스 음계에 맞추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가들은 아무래도 음악이라는 건 듣기에 편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조율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음계의 숫자를 아주 티가 안 나게 조금씩 미묘하게 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들면서 이제 조금 예쁜 숫자로 딱 맞추어서 탄생하게 되는 게 이제 순정률이라는 조율 체계인데요.
1: 아, 순정률.
6: 네. 순정률이라는 조율 체계인데 이 순정률이라는 거를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정률로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도 또 전조를 할 때 좀 불편한 음이 여전히 발생하기는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1: 그런 상 그거를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건가요?
6: 어, 네,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6: 네.
1: 그럼 그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6: 네, 맞습니다. 그 불협화음이라고 불리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은 현대 음악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불협화음도 그다지 불편하게 듣진 않아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소리를 늑대화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듣기 싫은 울음소리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1: 예, 예.
6: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실제로 예쁘게 들리는 울림을 우선시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해결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바흐가 이제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열게 된 평균율이라는 체계인데요.
1: 평균율.
6: 네. 평균율이라는 체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순정률이 바흐 이전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곡가들이 이 음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주를 할 때 조금만 음악을 확장하려다 하다 보면은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요.
1: 예, 그렇죠.
6: 그렇게 되는데 이제 바흐가 우연찮게 이제 평균율로 조율이 된 피아노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궁정에서 그 피아노를 이제 어떤 조율사가 가져와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바흐가 이렇게 연주를 한 해봤는데 기존에 연주하던 순정률의 악기와는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약간 그 아름다운 정수비를 자랑하던 순정률보다는 듣기 불편하긴 하지만 이거는 어떤 조로 옮겨가든 음악이 연주가 다 되는 거예요. 평균율로 연주해서 그러면서 이제 바하가 그 피아노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바흐가 이제 이 평균율을 집대성한 프렐류드와 푸가라는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이라는 그 악보를 쓰게 되는 거죠.
1: 프렐류드 예전에 피아노 학원 처음 다닐 때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아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때.
6: 네네.
1: 그러니까 뭔가 정수 비율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지만 비율은 좀 지저분해지지만 뭔가 본질에 더 가까워졌다는 게 아까 그 피타고라스가 배에서 밀었다는 그 제자랑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5: 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되게 재밌는 게 그 평균율 자체를 처음으로 고안한 인물은 또 의외의 그 천문학과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5: 제가 평균율의 발명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빈센초 갈릴레이. 네.
1: 갈릴레이? 그 갈릴레이인가요?
5: 그 갈릴레이의 아버지입니다.
1: 아, 그렇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5: 네.
1: 빈센초 갈릴레이가 아버지예요?
5: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천문학자 갈릴레이의 아버지가 평균율을 만들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1: 아, 그래요?
5: 그 천문학과 음악을 고민하는 네. 그 사람의 세계관이 네. 상당히 좀 겹쳐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여기서 그 옥타브의 주파수가 12개의 간격으로 나눠지는 게 도출되는 거군요. 그렇죠?
5: 아, 맞습니다. 이제
1: 아까 그 설명이 곁들여지면 아, 좋을 것 같아요.
5: 네. 예. 잠깐 도움을 네. 드리면 네. 이제 우리 피아니스트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피타고라스가 집착했던 간단한 정수비
1: 그렇죠.
5: 자체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1: 그게 말씀하신 순정률인 것이고.
5: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어떤 기본음이 있으면 네. 얘를 한 옥타브씩 계속 두 배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거,
1: 네.
5: 그다음에 2분의 3배씩 변화시키는 거 이런 방식이 있겠죠.
1: 네.
5: 만약에 이게 완벽하려면 두 배씩 변화시킨 거랑 2분의 3배씩 변화시킨 거랑 결국엔 언젠가 또 같은 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도량형을 맞출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5: 근데 이게 사실은 2를 아무리 곱해도
1: 네.
5: 2분의 3을 여러 번 곱한 어떤 숫자랑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미세하게 어긋남이 발생하는 건데
1: 네.
5: 이거를 그냥 그 완벽한 정수 비율을 포기하고 그냥 한 옥타브를 12등분 하자가 된 거예요.
1: 균일하게?
5: 네.
1: 예.
5: 그러면 그 각각의 음 사이의 진동수 비율은 네. 1대 1.509 정도 되거든요.
1: 아, 예, 예.
5: 그러니까 이거 완벽하게 예쁜 정수는 아닌 거죠.
1: 아닌 거죠. 예. 네.
5: 하지만 그냥 이렇게 등분을 해놓으면
1: 네, 네, 네.
5: 우리가 조성을 막 들쭉날쭉 해도
1: 네.
5: 계속 같은 비율로 변하니까
1: 네.
5: 굳이 매번 조율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음악을 이제 할 수가 있었던
1: 아,
5: 거죠.
1: 그게 평균율의 장점인 것이군요.
5: 네.
1: 그러니까 이제 12개라고 하는 게 도레미파솔라시의 그 흑반
6: 흑반까지 합해서
1: 그죠? 뭐 도샵, 레샵, 네. 뭐 파샵 이런 거에서 네, 12개인 맞아요. 거죠.
5: 네.
1: 균일하게.
5: 그래서 사실 저도 옛날에 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었던 게 좀
1: 네.
5: 상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평균율을 우리가 아직도 안 쓰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음악에서 연주 공연을 할 때
1: 네.
5: 조성을 막 넘어가고 싶잖아요.
1: 네.
5: 그러면은 잘 뭐 다장조로 치다가 갑자기 장조 옮기려면은 네. 조율사가 후다닥 와가지고
1: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6: 그렇죠, 그렇죠.
1: 네. 아 조율을 그때 네. 그때마다 해야 되는 거구나.
6: 줄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죠.
5: 아, 조율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주하고
1: 기준이 달라지니까.
5: 네. 네. 그런 아~ 미래도 가능한 거죠. 네.
6: 근데 요거를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1: 예.
6: 요거는 이제 평균율을 설명할 때는 네. 피아노 기준이라는 걸 상상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요.
1: 네.
6: 연주자가 이제 현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1: 네.
6: 연주자가 연주하면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1: 아~
6: 이렇게 현의 비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은 피아노랑 연주할 때는
1: 네.
6: 평균율에 맞춰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고
1: 네.
6: 그다음에 현악기끼리 연주를 할 때는
1: 네.
6: 자기들끼리 더 잘 어울리는 착 붙는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순정률에 맞춰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1: 아, 네. 지금도 바이올린
6: 현재도 스테이... 그렇습니다.
1: 오,
6: 네.
1: 아, 그렇구나.
6: 네.
1: 또 그래서, 피아노랑 다른 특성이네요.
6: 맞아요. 저도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1: 예.
6: 너네는 어릴 때부터
1: 네.
6: 선생님이 가르칠 때 순정률로 맞춰 평균률로 맞춰 이렇게 알려줘? 이랬더니
1: 예.
6: 바이올린 하는 애들이 아 그게 아니라 이제 합주할 때는 네. 뭐 첼로의 붙게 연주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첼로랑 화성이 딱 맞게.
1: 네.
6: 그게 이제 순정률인 거죠.
1: 어쨌든 모드 전환을 하시는 거네.
6: 그렇죠.
1: 바이올린스트. 와, 대단하다.
6: 피아노랑 할 때는 피아노에 딱 붙여서 연주해. 이렇게 하면은 평균률에 붙이라는 거죠. 네,
5: 피아노가 건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6: 네.
5: 약간 아날로그
1: 그렇겠네요.
5: 달리 네. 디지털화된 악기인 거네요.
1: 평생 처음 알았어요.
6: 네.
1: 그 사실을.
5: 네.
1: 오, 대단한데요.
6: 네.
1: 그래서 아까 이제 평균률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클라비어 곡집이라는 걸 이제 바흐가
6: 네.
1: 남겼는데
6: 네.
1: 네, 이게 굉장히 입지전적인 작품이라고 하고
6: 네.
1: 그래서 바흐가 서양 음악을 만든 음악의 아버지다.
6: 네, 그렇죠.
1: 라고 불리는 거군요.
6: 네. 네.
1: 그러면 클라비어 곡집이 떠오르지도 않고 너무 궁금해져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오늘 요청을 드렸더니 김로군 피아니스트께서 잡지사를 위해 바흐의 곡 하나를 직접 또 연주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6: 네.
1: 어떤 곡을 저희를 위해서?
6: 아, 네. 지금 말씀드렸던 평균율의 클라비어 곡집은 총 24개의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6: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그 모든 책 중에 첫 번째 곡. 네. 1권의 1번 프렐류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네.
6: 그래서 요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계속 평균들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곡 하나 안에서 음계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도미솔 화음으로 시작이 돼요.
1: 아, 도미솔.
6: 네, 도미솔 화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네. 중간중간에 완전 다른 조성의 화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흐가 쓴 첫 번째 곡이니만큼 아, 네. 네, 그 부분에 네,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그럼 청해 듣겠습니다.

0: ああ。いやあ、이래서 그 첫 만남 때도 우아함이 느껴졌던 거군요.
1: 맞습니다.
0: 야, 대단합니다.
1: 네.
0: 우주를 음계로 그린 사람과 음계로 우주를 그린 사람도 이런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바흐와 케플러, 예, 더하기 김로군과 지웅배의 콜라보로 함께 했는데요. 예, 어떠셨는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아, 네. 일단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이 음악을 저도 사실은 잘 몰랐지만 이 책을 작업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세계라는 거를 저도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주뿐 아니라 음악도 많이 듣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김로군 피아니스트.
2: 네, 저도 이제 웅배님과 함께 작업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서 이제 제가 하던 분야를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훨씬 제게 또 풍성해지고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가 네. 두 분의 만남 한 편 더 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케플러와 바흐가 그린 우주의 악보 이야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과 보좌관 일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정책실장의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현

0: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길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 가운데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1부와 2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1: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0: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정치평론계 승부사들 내부를 만나는 시간. 자, 한판 승부의 또 요즘 드림팀. 자, 내부를 만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0: 아, 예. 오늘 그 의상이 아주 가을가을합니다.
2: 네. 집에서 네. 좀 쉬다 왔습니다.
0: 잘했어요. 네. 자, 그리고 항상 수투, 국민의힘 네. 윤희석 전 대변인 어서오십시오. 네,
3: 안녕하십니까.
0: 예, 잘 오셨고요. 우리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 두 분 어서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유, 두 분은 항상 같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4: 네,
0: 예.
4: 영혼의 콤비가 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콤비가 되고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4: 아이, 그럼요.
0: 아, 예. 우리 서 변호사님, 우리 강 변호사님 후배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5: 정말 이게 그 후배들이 더 무섭죠.
0: 무섭죠.
5: 후생가 외인가
0: 후생가 외
5: 그런 말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5: 정말 이게 무서워요.
0: 아~
5: 제가 많이 팩트는 한번 논리가 좀 딸립니다.
4: 왜 그래요? 갑자기.
0: 갑자기. 그렇고 소변이 약간 안경태가 쫙 바뀌신 것 같은데.
5: 예. 네, 새로죠. 잘못해서 깨버리가지고.
0: 맞아. 내가 알아봤네. 야 맞네. 안경태 바뀌었어. 아, 왜 깨 계세요? 잘 하세요. 네, 건강을 잘 하시고. 자 일단 오늘 청와대 인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평화외교 특별보좌관의 송영길, 국방정책특보의 김병주, 재경부 1차관, 국토부 2차관, 지방세대위원장의 박정현 전 부여군수 이런 분들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아, 누가 눈에 띄시는지 먼저 우리 강성필 대변인?
2: 뭐 사실 뭐 예. 당연히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0: 예.
2: 아니면 김병주 의원이 예. 특보로 가신 것에 대해서
0: 현역 의원 예, 두 분
2: 눈길은 가더라고요.
0: 아,
2: 그런데 예. 이제 왜 눈길이 가냐?
0: 예.
2: 이분들이 외교부 장관,
0: 아, 국방부 장관,
2: 국방부 장관 이게 이제 또 나름대로 이 목표가 있었던 분인데
0: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가는 거 아니냐?
0: 아,
2: 나는 이제 또 관심을 끌게 되는데
0: 다음 스텝이. 아,
2: 근데 이제 뭐. 국방부 장관은 강신철 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멀어진 것 같고 어쨌든 송영길 의원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2: 저는 또 이 대통령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걸로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경제입니다.
0: 예.
2: 사실 경제 재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0: 예.
2: 사실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지만
0: 예.
2: 어쨌든 말미에 좀 성과가 안 좋아서
0: 맞아요.
2: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성장 전문가입니다.
0: 예.
2: 이분이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세수가 초과 세수가 더 많이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60조가?
0: 60조.
2: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문가들은 이걸 정부가 하는 것보다 한국은행에 맡기는 것이 유동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과거 미국 이제 린든 존슨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빚만 갚는 게 능사는 아니다.
0: 아하.
2: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한 것이라고 보고 이런 정책 실장에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실물 경제를 잘하는 현장형 산자부 그 관료 출신을 이제 경제 수석으로 맞췄다는 것은 이런 거시 경제를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였기 때문에 기대한다.
0: 아, 국력적인 점이 많다.
2: 네.
6: 집에서 쉬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미국에서 과거에 세수가 많이 늘었을 때 네. 빚을 먼저 갚았다가 성장 동력이 끊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적이 네. 있었거든요.
0: 예, 예,
6: 그래서 아마
0: 예.
6: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0: 예.
6: 그래도 어쨌든 유력 정치인들이 이제 특보에 임명된 게 좀 눈에 가죠. 저는 송영길 의원도 뭐 송영길 의원이지만 김병주 의원이 국방정책특보에 임명된 것을 참 유심히 봤습니다.
0: 아.
6: 이분이 이제 비례로 처음에 들어오셨다가
0: 아하.
6: 남양주에서 원래 계시던 김한정 의원을 제치고 재선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유심히 봤어요. 이분 권력이자 굉장히 세구나. 대부분 한 4성 하시다가 비례로 들어오시면 한 번

0: 만 하시잖아요.
1: 포스타.
0: 예. 네. 근데, 지역구를, 지역구 의원은 이제 제끼고, 재선을 제끼고 들어와서, 네. 막 최고위원 나가시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뢰 폭발 사건 요 계기로 인해서 이분 말씀하신 거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이재명 청와대 입장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는 이제 또 규탄, 뭐 이렇게 가고 해서, 다음에 이제 국방장관,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분을 대통령은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1: 다음 스텝은 장관일 것이다. 강 변호사.
2: 뭐, 저도 이제 사실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새로 지금 특보 자리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1: 예, 그 그러니까요. 네.
2: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뭐, 요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외교 안보실이 있는데, 청와대 안에. 근데 특보를 특히 외교와 국방 관련해가지고 특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함의는 이런 외교와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이 직접 판단을 내리는 신속성을 좀 더하겠다.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1: 예.
2: 그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정 간의 엇박자는 절대로 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중량감 있는 현역 의원들을 데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가고자 하는 것과 당이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 혹은 당에 뭐 돈을 쓰는 것 무엇이든 간에 외교 안보 쪽은 엇박자를 안 내겠다는 의지. 그래서 아마 올해 말과 내년 중반기까지 청와대가 생각하는 가장 분수령이 외교 뭐 대북 문제,
1: 예.
2: 남북평화 문제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손일교 의원은 외교부 장관 설도 있었고 김병준 의원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방부 장관 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지금 대통령 특보가 됐기 때문에 뭐랄까 대통령실이 거의 내각순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진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의 의지가 대통령실 중심으로 뭔가 국정을 이끌어 갈 건가? 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서 변호사님.
3: 저는 이제 그 정책실장하고 경제성장수석
1: 네.
3: 경제팀은요. 거기에 김용범 노선을 그대로 가겠다. 이 두 명이 다 호남의 후배고요.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예요.
1: 예.
3: 그러게 같이 일을 했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김용범의 부동산 정책이든 뭐든 기존대로 계속 밀고 나간다. 정책을 안 바꾼다. 이런 게 희망이 없어요. 이러면.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은요, 아마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1: 예.
3: 미국 통이 아니고, 원래 이게 운동권 러시아, 소련 있잖아요.
1: 예.
3: 이쪽 전문가예요. 중국이나. 그러니까 결국에 러시아나 중국, 북한 쪽에 그 더 치중하겠다. 이러면 이게 외교 희망이 없어요. 이것도.
1: 미국 정보국장 관련 책도 번역했어요. 이분이, 송영길 의원이.
3: 그래도 미국의 트럼프 라인이 아니고, 반대쪽이 반대쪽. 저는. 그리고 송영길 의원에게 얼마 전에 뭐 인터뷰하다가 대통령 방문도 끊어버리는 이런 게 인성으로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 대통령이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국민하고 인터뷰하는데 대통령이 밥 먹는다고 전화 끊는 거는 대통령한테 쓴소리 못 합니다. 저는 그래 봐요.
1: 특별 보전할 수 있겠죠.
3: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대통령 밥 먹는다고 국민하고 인터뷰를 끊는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1: 예.
3: 저 그리고 이게 김병주 의원,
1: 예.
3: 여덕이 북한 쪽에 되게 유화적이 저는 이분 보면 군인처럼 느낀 적이 없어요. 군인의 포스가 좀 느껴지지 되잖아.
1: 예.
3: 그냥
1: 사성 장군인데 포병 출신이에요.
3: 김관진 장군이나 보면 이게 뭔가 포스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분 동네 옆집에 뭐 아저씨처럼 저는 이게 군인이 단호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
1: 약간 펌해 발언입니다.
3: 예, 뭐 하여튼 북한의 단호하게 예. 대항하는 이번에 지뢰도
1: 무서워요. 이분도 무서울 때 무서워요.
3: 상당히 유화적이니까 좀 저는 부적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1: 인상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외모
3: 아니,
1: 때문에?
3: 아니 북한의 유화적인.
1: 아 북한의
3: 유화적인.
1: 예.
3: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권대영 이분은 옛날에 빚내 가지고 주식해놨던 사람입니다. 레버리지 빚내서
1: 예.
3: 이런 사람이 다시 재정경제부에 간다? 지금 주식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겪고 있습니까? 뭐 적임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1: 역시 서 변호사님은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 예, 거의 애플 주셨는데 강 변호사님 본건 강선별 대변인.
2: 뭐 정말 인상적인 인상 비평이었습니다.
1: 근데 이제 인상 비평, 재경사 예. 비평의 인상 비평.
2: 이상적인.
4: 재경부의 권대영 차관 같은 경우는.
1: 예.
4: 국민의힘의 김진태 전 강원지사가 사고천 이 레고랜드 수습한 사람이에요. 그 능력도 평가해 주시고 부동산 PF 전문가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부동산 PF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살다 또, 아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1: 예.
4: 송영길 의원이 미국에는 뭐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네트워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3: 트럼프라.
4: 트럼프 그러니까 뭐 공화당이 아니고 이제 민주당 정치는 당연히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1: 예.
4: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정말 우리 정치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지정학적 어떤 지지까지 다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 능력에서만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자, 윤석 대변인.
0: 뭐 지금 여러 얘기 하셨는데요. 그 요것도 좀 생각해 봤어요.
1: 예, 예.
0: 정책 실장의 이제 현 경제 성장 수석 그러니까 경제 수석이죠. 경제 수석을 정책 실장으로 올린 건데 그러면 약간 뭐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을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무게감이 전보라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두 번째 인사이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청와대 3실장 체제에서 워낙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큰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마도 실무형? 근데 이분 이제 제가 알기로 교수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1: 예, 네.
0: 어떻게 1년 반 지난 이제 3분의 두 번째 3분의 1을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경제정책 위주로 끌고 갈 건가가 좀 관심이 있어요. 교수 출신으로서 관료들을 어떻게 장악할지 이것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한 몇 달 있다가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하중경 이제 정책실장이 이제 경제수석일 때 강성필 대변인 자리에 저랑 인터뷰했었거든요.
4: 네,
1: 그때 그렇습니다. 저한테 했던 게 용산 개발 문제거든요.
4: 네.
1: 그 용산 공원을 이제 받으셔야 된다. 네, 그 네. 방송 말해가지고 네.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었는데
4: 네.
1: 정책실장으로서 관련된 부동산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정치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그래서 오늘 네. 이 정책실장이라든가 수석도 있지만
1: 네.
4: 비서실장은 어떻게 되느냐.
1: 대통령 비서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싶었어. 역시 방송을 알아.
4: 근데 이제
1: 귀하다 강성필.
4: 저는
1: 자 그래 누구예요?
4: 비서실장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1: 예.
4: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1: 이유는
4: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 그만두고 나서 뭐 현역 의원들을 뭐 데리고 가고 싶은데
1: 예.
4: 안 가려고 한다
1: 예.
4: 이런 유언 비어를 막 퍼뜨리는 분들이 있어서
0: 그 보도가 있으니까
4: 그래서 저는 그 보도도 보면 저는 그것도 잘못된 사실이라고 보는데
1: 예, 예.
4: 저는 그렇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있다? 고사하고 있다?
4: 서로 가고 싶어한다.
1: 어, 진짜? 아, 대통령 실장을
4: 네, 서로 가고 싶어한다.
1: 아.
4: 다만.
1: 예.
4: 이제 청와대로서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비우는 게
1: 예.
4: 어쨌든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결이 다르게 하더라고요. 역대 정부를 제가 보니까.
1: 아.
4: 뭐 예를 들어 정치인을 데리고 왔으면
1: 메시지.
4: 뭐 경제 관료를 데려오든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갈까? 이제 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1: 아.
4: 갈 사람이 넘쳐난다.
1: 아. 네. 그 현역 의원 중엔 천준호, 한준호 두 분이 걸었는데
4: 뭐 이해식 의원까지,
1: 이해식 의원까지
4: 네. 함합평에는 올라왔는데
1: 아, 세 분이 올라와 있고.
4: 네.
1: 어.
4: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 가려면
1: 예.
4: 그 의원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구 자체가 좀 탄탄해야 됩니다.
1: 아.
4: 네. 근데
1: 그분이 빠져도 누가 들어가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지역구여야 된다.
4: 네, 그래야지 아무래도,
1: 아무래도?
4: 저희 입장에서 의석을 잃지 않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아, 우리 또 취재를 은근히 잘하신 서 변호사님 누구예요? 비서실장.
3: 아니 강성필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민주당도 모르는데. 근데 제 느낌에는요.
1: 느낌에. 어 이런 거죠.
3: 느낌에는 게 그 김경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1: 아.
3: 현역도 아니니까 이게 뭐 복을 선거도 없고.
1: 아 오히려.
3: 친노 친문을
1: 친노
3: 친문을 깨어내야 돼.
1: 아하.
3: 선서로도 적절히 하고요.
1: 아하.
3: 뭐 여러모로 이게 또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1: 예.
3: 뭐 이러면서 이게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1: 예.
3: 아마 이런 분이. 제가 보기에 좀 검증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1: 그런 의미에서 또
3: 이철이나 뭐 이철이는 본인이 고사했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1: 정무수석 이철이
3: 예예 예. 방송했던 이철이
1: 아, 예.
3: 그 제가 같이 했거든요.
1: 아,
3: 그분은 예. 이게 본인이 고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1: 아, 누구에게 들었어요? 본인에게 들은 거 아니죠?
3: 누구한테 들은 건지 기억이 안 나요.
1: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어디서 들은 거야 도대체?
3: 뭐 방송 대기하다 보면 별 이야기 다
4: 얘기하다가 아니 이게 허위 사실이야.
1: 허위 사실이야 이거 이거
4: 말이야. 은근히 고사했다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1: 근거
4: 없어. 마치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서 안 가려고 하다가 은근한 뉘앙스를 주는 공격이에요.
1: 공격이죠. 이거
4: 차단해야 됩니다.
1: 차단해야 됩니다. 대기실에서 고사한 건 아니다. 아직.
0: 대기실에서 들은 건 아니고
1: 네.
0: 그 아침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각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좀 가깝다고 느껴지는 의원 지역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듯해요.
1: 아.
0: 예를 들어 이제 서울의 강동 을 지역에 이해식 재선 의원이 계신데
1: 예, 예.
0: 그분에 대해서 제안이 갔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 현지에서 그 강동 을 지역에서는
1: 네.
0: 보궐선거 내년에 생긴다 이거. 뭐 이제 그거 가지고
1: 강동을 당위원장
0: 여기 자주 오시잖아요.
1: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예.
0: 그분 또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1: 예, 예.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옆 지역구에 좀 있었으니까 아.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1: 갑.
0: 예. 아,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아,
1: 옆집에서 지금.
0: 뭐 어떡하라고요. 이제 뭐 이런 대화를 했었어요. 불과.
1: 아, 대한 유인석입니까?
0: 아, 그 얘기가 아니고.
1: 아.
0: 그렇게 생기면.
1: 예.
0: 보궐선거 생기면. 야. 어떻게 되느냐. 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이걸 달갑게 받아들일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1: 아.
0: 거기까지입니다.
1: 아, 거기까지.
0: 이런 얘기들.
1: 예. 네. 어, 왜 빙그레 웃으세요, 우리?
4: 아니,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1: 갑자기 드는 생각이.
4: 아니, 내 강동갑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하셨잖아요.
1: 아, 우리.
4: 하여튼 강동이면 능력 있으면
0: 가야 돼요. 아, 이재용 위원장이 지금 10년 넘게 거기 계시다고요.
4: 10년 넘게 있었는데, 그러면 몇 번 하셨어요?
0: 뭘요?
4: 국회의원을. 10년 넘게 있었는데 몇 번 하죠?
0: 거기서는 못했지.
1: 아,
0: 비례만.
1: 아, 아픈 얘기를
0: 아니, 뭐, 그 얘기 그렇게
4: 되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0: 아, 우리도 중요해.
1: 아, 우리도 중요해. 자, 강소영 변호사.
2: 아, 근데 그 뭐 단독 보도도 뭐 나오고 막 그러던데. 예,
1: 서로 단독해.
2: 막. 예, 예. 단독이 서로 엇갈린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세평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화가 여러 군데 가기 때문에.
1: 대통령 엄청 전화가 많이 가겠다.
2: 그렇죠? 예, 예. 그 여기저기서 전화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1: 예.
2: 그 세평의 수집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아. 있지 않겠어요.
1: 강수영 어때요?
2: 네, 그러면은
1: 뭐 강성필 어때요?
2: 유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되게 강성필 대변인의 세평 누구한테 수집하는지 아세요? 옆에 방송한 사람한테 수집해요.
2: 저한테 전화 오겠죠.
1: 진짜로 진짜.
2: 한 통이 안 왔습니다.
0: 저한테도 오게 돼 있어요. 나쁜 아, 얘기만 해달라고.
1: 아 맞아. 진짜로. 이거 저는 주위 사람들의 그 진짜 단순하다니까
2: 그렇죠,
1: 보면.
2: 그렇죠. 같이 하는 사람 하겠죠.
1: 네 맞아요.
2: 근데 그 이제 제
1: 잘해야 돼 옆에 사람한테.
4: 위축되네요.
1: 위축되네요.
2: 형도 뭐 제 전화 안 받으셨잖아요.
1: 그러니까.
2: 서로 없습니다.
1: 아, 서로 없어.
2: 예, 그런데 아. 그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결국 쟁점은 비서실장 자리에 소위 말하는 친명 색채가 강한 사람이 앉혀지느냐,
1: 아.
2: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역할을 하던 분들에서 아. 조금 더 나이가 더 좀 있고 좀 더 정치 구력이 더 높은
1: 예.
2: 최신 느낌이 아니라 좀 이제 정통성 있는 느낌,
1: 아하.
2: 소위 말해 이렇게 어휘를 좀 쓴다면.
1: 예.
2: 그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필요하다면
1: 아.
2: 필요하다면 뭐 대통령 색깔을 더 선명하게 하는 비서실장보다 그런 분들은 다른 참모진에 또 많단 말이에요.
1: 아하.
2: 비서실장은 어쨌든 정책실장은 이제 정책 분야를 완전히 이제 섭렵을 한다면 비서실장은 정무 분야에 있어서는 방파제 역할도 해야 되고 통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2: 그렇다면 제가 뭐 강훈식 실장 그걸 못했다는 말씀 절대 아니고. 그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진영 내에 막 분열상도 강하고 뭐 이런 요구 저런 요구들이 막 산발해 있고 청와대에 누구를 앉히려고 해도 어느 곳에서는 비토가 막 날아온다 그래요.
1: 아.
2: 그러니까 밑에 단위들.
1: 아.
2: 행정관 단위나 뭐 이런 데에도 누구 한번 알아보려고 세평 수집을 하다 보면
1: 아.
2: 이 진영 안에 갈등이 너무 이제 강하니까.
1: 댓글이 막 달리는구나.
2: 예, 네, 아. 이제 막. 시끄럽다는 거죠.
1: 아.
2: 반대가 어느 누구를 해도 반대가 강하다는 거예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비서실장을 앉힌 이후에 후속 인선은 청와대 이제 엔진들을 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요.
1: 네,
2: 지금
1: 네, 네.
2: 그러려면은 그래도 뭐 김경수 도지사나 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나 뭐 이철희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이지 않을까.
1: 아,
2: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네. 좋아요. 원래 이 얘기. 우리 김상 PD가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 제가 재밌어서 길게 했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국군의 날이었는데 아, 북한 지뢰 포발 사고 때문에 파장이 큰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또 관심이 갔었죠. 아, 어떤 메시지였는지 아, 클립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얼마 전 비무장 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은 메시지,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대화 중단을 이제 다시 복원하자. 아,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네.
4: 저는 뭐 일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좀 더 강하고 단호하고
1: 예.
4: 좀 이런 표현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데 대북 확성기밖에 없다라고 막 주장하고 있으니까
1: 예.
4: 더 세게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분들 봤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을 트집 잡아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지. 사실 대통령이 만약 지지율이 60% 넘었다고 하면요. 이거 뭐 대우 확산기 뭐 이런 거 가지고 흔들 우리 민주당이나 정부가 아니거든요.
1: 예.
4: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정부와 이 진보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금 이렇게 공격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 우리의 기조가 흔들리는 게 저는 더 잘못된 것이다. 긴 호흡으로 성과가 나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다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평소 생각하던 그 대북 정책대로 저는 그 흔들림 없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얘기는 과거면은 가능했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북에서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반응이 오고 그 반응의 온도차를 보면서 북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4: 예.
1: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북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보면 아예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통일의 대상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 반응이 없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생각했던 북한과 잘 지내면 평화다. 이 논리는 이제 더 이상 밀고 나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도 북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북에서 그걸 평가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대통령 지지율이 예. 낮다고 해서 대통령을 지금 흔드는 거고 지지율 예를 70%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그러면 지지율 70%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겠다. 누가 그럽니까?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민주당에서 북을 대하는 태도, 인식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겠다. 북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그 점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4: 근데 저는 사실 뭐 속내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1: 예.
4: 뭐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듣기로는 그것은 북미 이제 회담이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예.
4: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평소에 있던 북한하고 잘 지내자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는 북한을 계속 설득하는 이런 입장인 거지 잘 지내자고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북미 대화가 곧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경책으로만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 민주정부에 대한 또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 예. 서 변호사님.
3: 아, 정말 이게 저는 불의의 사고라는 데 충격받았어요.
1: 아, 대통령의 어휘.
3: 뭐 교통사고 당한 겁니까? 이게 사고라는 거는 이게 도대체 불의의 사고라는 게 북한이 고의적으로 이게 도발해가지고 우리 대대장이 발목이 절단되는 엄청난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북한 규탄하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1: 예.
3: 근데 문제는 북한은 뭐라 하냐. 자작극, 자작광대극 이러고 있습니다.
1: 김여정 부장.
3: 그럼 이게 우리는 북한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저 보니까 여기 내란 세력 척결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겸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주석은 북한입니까? 우리 보수 세력입니까? 누가 주석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이게 뭐 대화하고 협상하고 북한이 퍼줄 때입니까?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강력하게 응징하고 상황 조치를 취한다 했잖아요.
1: 예.
3: 그럼 상황 조치가 뭔지 그걸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없잖아요.
1: 예.
3: 정말 이게 부끄럽고요. 그리고 이게 방첩사를 갈기가 찢어놨고 이게 어떻게 군 간첩을 잡습니까? 방첩사 해체.
1: 예.
3: 여기 사관학교 통합이 이게 뭐 미래 뭐 전문성을 기릅니까? 미국은 사관학교 6개예요. 이번에 우주 사관학교까지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2년 교육회가 이게 미래 뭐 합동성? 본인이 그렇잖아요. 육사 쿠데타 3번 해가지고 응징한다고. 말도 안 되는 게 개혁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요.
1: 예.
3: 하여튼 저는 너무나 이게 통수권자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강소영 변호사.
2: 근데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트럼프가 어제 이제 놀라운 얘기들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1: 재밌죠?
2: 김정은에 대해서
1: 예.
2: 김정은에 대해서
1: 아, 김정은에 대해서
2: 김정은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나다. 나도 그를 좋아한다. 내가 있는 한 김정은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29일자예요. 근데 지금 DMZ는 유엔사 관할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잖아요.
1: 예.
2: 그곳에서 동맹국의 군사가 도발로 매우 매우 의심되는 행위 때문에 지금 발목이 절단당하는 비극을 맞이했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은 저런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보수 정권에서는 그 누구도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를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그 북미 대화를 재개해야 되는 어떤 뭐 기로에 있고 여차저차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1: 예.
2: 헤아리는 바가 있을 것이다.
1: 중간선거.
2: 네, 그렇게 잘 봐줘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북한에서 한마디가 없냐. 국권통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많이 익스큐즈를 해주시는데
1: 예.
2: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훨씬 더 박하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네. 아니, 트럼프 예. 대통령이 우리 얘기를 듣고 뭐 정치를 하나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2: 아니, 그건 아닌데.
1: 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아니,
2: 그러니까 그 말은.
1: 그저 무리한데?
2: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고 저런 말을 하잖아요.
1: 그건
2: 저,
1: 트럼프 자유죠.
2: 예, 그렇죠. 예. 이게 잘못됐다는 걸 떠나서.
1: 저는 비판합니다.
2: 예, 근데 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1: 가혹하다.
2: 그렇죠.
1: 우리 대통령이니까 예. 비판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이에요?
2: 아니, 보관이 있어서 저렇게 워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1: 자, 북미 회담 예. 관련해서 페이스메이커로 오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우리는 거기서 얘기를 해야죠. 예. 북이. 그러니까 미국이 북이랑 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 뭐 그쪽 내정을 간섭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판하는 건 자유인데 그 비판 안 하고 우리 대통령이 비판한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6: 그러니까 강수영 변호사 얘기는 이제 동맹국인데 한미가 동맹인데 네. 동맹국의 어떤 대대장이 네. 북한의 소형을 보이는 지뢰 폭발 때문에 사고를 당해 DM전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방법 언급도 없고 그냥 이 또 북미 대화를 북미 대화를 진행하고 또 대미 투자는 또 우리 정부랑 큰 상관없이 계속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 동맹에 대한 배려가 좀 없다. 이런 그러니까 방법의 비판도 아니, 필요한 거 아니냐.
2: 그런 비판보다 제 차원은 네. 그러면 트럼프가 저런 기조면
6: 네.
2: 대통령도 그걸 감안해서 워딩을 조절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6: 아 그런 걸 좀 감안해 줄 네. 필요가 네. 있지 않겠냐.
3: 네. 아마 강 변호사 이야기는 제가 왜 트럼프는 욕 안 하고 네. 이재명만 비판하는 이거 아닙니까?
2: 그러니까 이런
1: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을 그려왔어요. 네.
3: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에 그 DMZ 때에서 아. 미군이
6: 아.
3: 미군이 발목이 달랐다.
6: 아.
3: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인이
2: 아니.
3: 다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강하게 북한한테 항의하고 상응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6: 예.
3: 그러니까 제 말하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미군이 발목이 달랐으면요. 북한한테 김정은 아니라 누구라도 엄청나게 강하게 응징했을 겁니다.
1: 근데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6: 여기까지 듣고, 잠깐만
1: 이게 해외 사례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몇 개가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6: 아.
1: 근데 거기에 공통적인 두 가지가 즉각적인 보복한 사례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 북한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단 한 나라도 우리가 했어요라고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판문점에서 도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미국 장군 두 명 살해당했어요. 근데 바로 전쟁 났습니까? 그때 상징적으로 미루나무 베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6: 거의 날 뻔했죠.
1: 물론 그렇죠. 근데 네. 결국에는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해도 하고 일견 타당하다고 봐요.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조 자체가 대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기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뭐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결과로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도 오물풍선 날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었냐고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응 정책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6: 예.
1: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저희 나름의 기조로 가는 거예요.
3: 지대기에서 딱 10초만.
6: 딱 10초.
3: 예. 자, 우리나라 군인이 MDL 넘어서 북한 땅에다가 지뢰를 묶고 북한군이 발목이 달라면요. 북한은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포개갑니다. 포개갑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우리가 북한 땅에 가서 지뢰 심는데 북한군 다치면 우리한테 온갖 비난하면서 진짜 전쟁할 겁니다. 그게 우리는 뭐냐고요?
6: 예. 충분히 말씀하셨죠? 예. 아무튼 양측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부사들, 네, 드림팀,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청자 중에 서 변호사님 팬이 있어요. 저 서 변호사님, 어제 강남의 모 횟집 앞에서 봤습니다. 사진 찍고 싶었는데, 긴가민가 했어요. 맞아요?
1: 예, 횟집이 있어요. 쟤를 보고 긴가민가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0: 딱 소리 들으면 서 변호사잖아.
1: 목소리 듣고 대충.
0: 뭐, 그 말을 안 하셨나 보다. 조용히 그냥 해만 드시고 있었나 보다.
1: 엄청 떠는데.
0: 예, 다음에 만나실 때 그냥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되죠?
1: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서 변호사님 팬이 많으시네 한판 승부에도. 자, 중수청 공서청 내일 이제 출범합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가 됐고, 아 근데 수장도 없고 인력도 다 안 채워졌고 지금 완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문 발차가 아니라 개문 주차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우려가 참 많은데 강수민 대변인.
2: 뭐 사실 좀 송구스러운 면이 있죠. 근데 이 송구스러운 면이 생기기까지의 책임을 누구한테 뭐 따지겠습니까? 근데 조금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 민주당 내부, 그리고 범여권 내부에서 어떤 갈등과 분열 때문에 이런 지연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서, 예? 사실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청와대 홍보수석이, 예, 이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검증을 했다. 근데 추가 검증을 해보니, 뭐, 임명해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점들, 뭐, 친윤 검사다. 사실 뭐, 친윤 검사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참 공무원한테 웃긴 일이긴 한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했고, 사실 그 부분은 새삼스럽게 청와대 홍보수석이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공론회장에서 얘기가 됐던 건데, 그런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법요건의 어떤 우려에 대해서 조금 더 숙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된다. 거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0: 예, 노력해야죠. 아, 우리 서 변호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죠.
1: 정말 이 사태를 보면 정말,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저는 심각하다 봐요.
0: 아, 대통령이 잘못이에요?
1: 그렇죠. 9월 7일 날요,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했어요.
0: 예.
1: 그 중에 윤호중 장관이 김지영을 추천했어요.
0: 예.
1: 특별한 결격이 없으면 국회 청문 보내야죠. 이걸 3주째 끌고 있는 거예요. 내일 출범해요. 원래 수장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많아요.
0: 예.
1: 아니,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누가 이게 뭐, 김종인은 뭐, 친윤이 어쩌죠? 누가 떠들고 반대한 데서 이렇게 아무 결격 사유도 없는 사람을 3주 동안 공석 나누는 이게 책임있는 대통령이 자세냐고요. 뭐 잘못됐잖아요.
0: 예.
1: 빨리 지금 하루라도 빨리 보내야지 국회. 지금 내일 출범하는데 이게 뭐냐고요.
0: 예.
1: 저는 뭐, 비판한 사람들도 이게 문제는 있지만 그런 게 비판이 있다 해서 인사권자가 이렇게 3주 동안 눈치 보면서 SNS에 글을 장문에 글을 올리더라고. 네티즌하고 논쟁하고 있어요. 친윤이 아니라고. 아니, 역대 음원 대통령이 네티즌하고 이 사람이 친윤 검사가 아니다, 뭐 장모 이렇게 글 쓰는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아니, 추천해가지고 딱 했으면 그냥 믿고 딱 국회 보내면 청문 과정이 걸러질 거 아니에요.
0: 예.
1: 전 이해가 안 돼요. 맞잖아요.
0: 이해가 좀 되시는 분
1: 누구세요?
0: 강수현 변호사 이해가 되세요?
1: 왜 이렇게
0: 시원해졌어?
3: 아, 저는 동감해요.
0: 아, 네. 이해가 되세요?
3: 아, 동감하고요. 아, 예, 예. 저도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0: 서 변호사님
3: 얘기. 예, 예. 그러니까 거듭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도 이제 대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상당수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민주진영 내부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0: 맞아요.
3: 그러면서 숙이셨고 사과했고. 그런데 그렇게 숙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어준 월드의 이야기나 뭐 김용민 의원, 뭐 추미애 지사, 뭐 박은정 조국신당 의원 등등등 이제 이런 분들의 메시지를 보면,
0: 예,
3: 대통령의 유화적 메시지를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고 더 쟁점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검찰개혁 제대로 안 하는 대통령, 우린 지지할 수 없어요. 계속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변화가, 예, 없어요. 그러면, 예, 자 이제 한번 숙이셨는데 저렇게 반응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진압이다. 이거 외에는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 견해였습니다.
0: 아.
3: 근데 그 진압은 뭘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상징성 있는 조치 하나면 된다. 김지용 임명. 이게 바로, 아, 왜냐면 그들만 반대해요. 당내 갈등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그 기사들을 보면 참 웃긴데, 당내 갈등 심화, 당내 뭐 견해 갈려, 뭐 이런데 다 기사 읽어보면은 반대하는 분 딱 두 분이에요. 김용민 의원, 추미애 도지사.
0: 아.
3: 지금 뭐 당내에서 개파를 나눠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싸우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 정도 상황에 숙성을 하셨고 여론들도 다 이제 결합이 됐으면 지금쯤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보낼 거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0: 예, 임명 그 예, 인사 추천한. 예.
3: 네, 지금 작업을할 상황이 아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네, 지금 때가 찼다고 봅니다. 이제.
0: 예, 지금 속보로는 중수청 정원 66%인 1,900명으로 내일 출범을 하고 청장은 직무대행 체제다. 그리고 이제 중수청 1급 수사관 7명이 내정됐고 서울청장은 최재민 변호사 그리고 광주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아 그리고 부산청장, 대구청장 임명했다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
4: 의원 한두 명이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이러실 리는 없죠. 그 뒤에 있는 세력의 그렇죠. 반대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주저주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사는 잘 쓴 거죠. 당내 갈등 맞습니다, 이거는. 당내 갈등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당내 갈등이 아니에요. 당내 갈등이 아닌데 왜 대통령이 임명을... 임명 절차를 이렇게 늦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는
0: 그러니까 반대 목소리가 있는 거죠.
3: 조국혁신당이 네. 주로 반대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 갈등.
4: 그거는 그쪽에서
3: 않아요.
4: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거 국정인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검찰개혁 준비해 놓고서는 실행 단계에서 딱 우리가 이제 전날 아닙니까? 전날 딱 봤더니 수장도 임명을 못해. 일반 기업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룹 회장이 자회사 하나를 만들었어. 사업 하나를 떼서 근데 그 사장을 임명을 못해. 왜 못하는지는 막 복잡해 가족관계랑 막 이런 게 그러면 주주나 이사회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시란 얘기예요. 그 갈등 구조를 아예 그냥 분할을 하든지 회사끼리 뭐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김종 후보자 올랐을 때 야당에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하니까 우리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2: 근데 뭐 기업도 총수 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뭐 이사들이 또 반대하면 또 다독이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아, 제왕적 그 회장 아니다.
2: 에휴, 네. 뉴노멀이니까요.
0: 아, 뉴노멀이다.
2: 그러니까 네. 이게 참 그래요. 뭐 조국 혁신당 그리고 뭐 김어준 씨 뭐 이런 분들이 예.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무슨 힘이 있어요 이분이?
2: 아, 그러니까 대중을 선동을 하잖아요. 아. 마치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고 뭐 저 사람이 진짜 한결이 있는 것 같고.
0: 아.
2: 근데 이제 추미애 지사님 같은 경우도 예. SNS를 남기셨는데 맛집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웃겨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제일 먼저 그 맛집 간 거 아니에요?
0: 아 맛집에 블루리본을 딱 열었어요.
2: 아 본인이 그렇죠. 그랬잖아요. 본인이 잘못 봐가지고 본인이 검사장으로
0: 임명했죠.
2: 그 임명을 해줬다면서요. 그 군인으로 따지면 별 달아준 거라면서요.
0: 예.
2: 아니, 본인이 그 실수했던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이 그때 검사장 안 시켜줬으면 지금의 이렇게 중수정장 할 수 있는 스펙 됩니까?
0: 아 그래서 아 그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추천 네. 잘못한 것 같다.
2: 그럼 본인이 이제... 잘못한 건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고요.
4: 그러니까 이 집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2: 네. 그러니까
0: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4: 가지 말라고.
2: 그래서 결론은
0: 맛 없다고 그 집.
2: 말하세요. 계속 끊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0: 아,
2: 그래서 대통령도 네. 어쨌든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때가 왔다.
0: 예.
2: 이제 다 온 거 진짜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광주 가보니까
0: 네.
2: 아 대통령 그냥 휘둘러라 이제 차고면 저 사람들은 뭐를 해도 터지부잖아 보세요 보안수권 폐지 갖고 막 발목을 잡더니 네. 보안수권 완전 폐지해주니까 또 이제 중수 청장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뭐 법률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지영 그 중수청장이 된다고 한들 뭐 수사기소를 그 사람이 다시 합칠 수가 있어 아니 물 좋고 산 좋은 데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흔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 만큼 했다.
0: 아.
2: 이제 대통령 앞길 가시라 저는 그렇게
0: 그러니까 인사권을 행사해라.
2: 아, 그럼요.
0: 아, 인사권을 행사할 예정인데 대통령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답답했으면 박은정 이성윤도 검사 출신이다. 그 검찰의 복수가 목표가 아니지 않냐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정말 힘들구나 지금.
3: 글은 네. 여러 가지 좀 보관이 있는 건데
0: 네.
3: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이런 이제 공론장에서는 잘 언급이 안 되지만
0: 예.
3: 김어준 월드에서 가장 화제가 뭐냐면 대통령의 알고리즘이 점령당했다.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이유는 본인의 SNS나 본인의 핸드폰 유튜브를 열었을 때
0: 예.
3: 보여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뭔가 예. 어떤 조작이든 어떤 세력에 의해서든 특정한 방향으로 잠식이 돼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 그래서 뭐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어준 씨가.
0: 그러니까 뭐 지금 조작 대상이 됐다. 네, 작업 대상이 되어버렸다.
3: 그렇죠.
0: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김호준 씨는.
3: 네. SNS에 대해서 뭔가 리트윗 논란이 최근 있잖아요. 대통령이 리트윗을 했더니 그 사람 글을 눌러보니까 뭐 과거에 뭐 멸칭을 쓴 전력이 있다든가 막 이런 거를 막 파지끼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보는 글은 다 이런 글만 나온다.
0: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네. 김어준 씨 유시민 작가 싫어하는 사람들만
3: 싫어하는 사람들 글만 보인다는 거예요.
0: 팔로잉 되고 있다 지금. 네, 그래서 네. 그 알고리즘 거기에 지금 갇혀있다.
3: 그렇죠.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리트윗한 글들은 다 이제 그 반대되는 글들이에요. 김어준 씨를 매우 좋아하고, 예, 그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글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네. 리트윗을 해서
0: 사랑할 수 없어요.
3: 그게
0: 이제.
3: 아닙니다.
0: 사랑할 수 없고 이제 우정의 관계입니다.
3: 그렇죠. 그 말은 내 알고리즘 이상 없어요. 아, 근데 나 다른 글도 보여.
2: 뭐 김어준 씨가 네. 사랑했다고요?
0: 아, 몸처럼. 내 날 몸처럼.
2: 아, 전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언제 사랑이나 했습니까?
4: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2: 예. 네. 아, 전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0: 아, 그래도 뭐 또.
2: 아니, 예. 그리고. 예. 황석영 작가도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0: 오만하다. 김원준
2: 오만한
0: 오만하다.
2: 거예요. 아, 본인이 뭔데요? 아니, 언론인이란 사람이 누구를 막 사랑하면 됩니까? 정치인을?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0: 그러네.
2: 그리고 언론인이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까? 검찰개혁 말고는 이 대한민국, 이 온 세상에 돌아가는 게 없어요? 아니, 부동산 정책, 뭐, 고환율, 뭐, 그런 거, 경제정책, 그런 얘기 해봤어요?
0: 건강에도 있어요. 네, 건강에.
2: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유튜브의 권력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예. 저는 언론인이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약해졌을 때 이렇게 옆구리 찔렀는데, 예. 옆구리가 아니죠. 사실상 등을 때렸는데, 예.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기서 계속 하락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예. 성과를 내면 그때 보자고요.
0: 아, 그때 보자? 이야, 더 무서워 지금. 그때 보자!
4: 근데 선거 때마다 도움받지 않았어요? 총선 때만 해도 24년 총선 때만 해도 다 불러가고 절시키고 하면서 후보로 딱 찍어주고
2: 도와준
4: 그
2: 겁니까?
4: 다 됐잖아요. 딱 한 명 빼고 그게 꼭 해드려요 제가? 대선 때도 그렇고 도움 받은 건 맞잖아요.
0: 예, 여기서 한번 김어준 씨 영상을 준비했는데 하고 한번 보고 서정욱 변호사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영상 준비됐습니까? 틀어주세요. 예.
5: 몇 년 전부터 정치인을 알고리즘 감옥에 가둬버리는 온라인 작업이 매우 고도화됐어요. 작업의 대상이 된 게 확실하다. 대통령, 이 대통령 대상으로 이런 알고리즘 감옥 작업을 한 건 오래됐습니다. 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현재 주요 정치인들 대부분 다 타겟이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이 가장 심각하고 그렇게 갇혀서 완전히 흑화된 대표적 정치인 중 하나가 이낙연 전 대표예요.
0: 라고 이제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라인 작업의 SNS 작업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이 작업 그 이 작업은 굉장히 고도화됐다. 그 이 감옥 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1: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음모론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이게 뭐 고의로 조작 작업해 가지고 뭐 이게 알고리즘 조작은 안 할 거고.
0: 예.
1: 다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유튜브나 예. 또 이게 트위터나 이게 좀 자제해야 됩니다. 순방 가서도 서른 개 글 올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누가 작업 안 해도.
0: 예.
1: 저도 이게 뭐 유튜브 보다 보면 제가 한 명 보면 계속 거기 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뼈아프게 저희가 반성해야 되지만.
0: 서정욱 TV 위주로 많이 보셨죠?
1: 유튜브를 너무 예. 많이 봤잖아요.
0: 예.
1: 근데 그거 보면 좀 부정선거나 예. 이쪽으로 유튜브 맞죠? 계속 뜬단 말이에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제만 작업을 안 해도 AI가 한 거죠. 작업하면 굳이 한다면.
0: 알고리즘.
1: 유튜브.
0: 머신러닝,
1: 그렇죠.
0: 머신러닝.
1: 알고리즘 자체가 예. 작업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거 좀 끊고 주로 이게 뭐 공중파나 아니면 박재홍 뭐 이런 거 있잖아.
0: 한파진구. 이게
1: 진보 보수 패널이 같이 노니까 최소한의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런 걸 이게 주로 의존을 해야 된다. 네. 이래 보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네. 강성필 대변인이 자꾸 김어준 보고 언론인 하는데 김어준 씨가 무슨 언론이죠?
0: 아, 그 뉴스 공장에 청와대 출입 기자가 있어요.
1: 아, 그렇다 해서 이게 언론인입니까? 전 언론의 통제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 뭐 규제 이런 거 받는 게 아니잖아요.
0: 방통의 제재를 받지는 않죠.
1: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게 언론인이 아니고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그냥 본인 유튜브 장사하는 따라서 뭐 김우준 씨가 음모를 펴든 저는 관심이 없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이런 데 유튜브나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 이건 분명합니다.
0: 예. 이제 강성민은.
3: 뭐 본질적인 걸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뭐 유튜브에 매몰되고 그런 건 아닌 게 그래도 양질의 정보들이 보고가 돼서 컨텐츠가 오잖아요. 리포트가 오잖아요.
0: 뭐 국정원 보고도 있고
3: 엄청나게 오잖아요.
0: 국정 상황에서 보고도 올 테고.
3: 예, 뭐 윤석열은 이제 뭐 그 술 먹느라 못 봤는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다 보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0: 예.
3: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김어준 씨라는 지금 언론인이냐 아니냐 이제 화두도 나왔지만
0: 예.
3: 제가 이제 민주당 모 의원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거기 방송에 나갈 기회를 전부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어. 왜냐하면 동시접속자가 막 20만, 30만 이러니까 예. 나가면 1년치 후원금 확 차버리고 이러니까는 아. 다 기다리는데 예. 평소에는 욕을 한대요.
4: 욕하다.
3: 너무 영향력이 크다. 저 너무 월권이다. 아. 뭐 유튜버가 왜 이렇게 당에 이렇게 좌지우지 하느냐. 네. 욕하는데 전화가 오면 쫀쌀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데 다들 이제 나갈 때 최근 동향 여기 이제 그 댓글들의 동향 채팅창의 네. 동향을 네. 다 정리를 해준대요. 어. 이런 흐름이니까 네. 요거하고 어긋나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0: 아, 그 방송 제작진이?
3: 아니. 이제 내부 의원실에서.
0: 아, 의원실에서.
3: 준비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0: 아, 조정한들이.
3: 근데 가서 얘기를 듣고 김원준 씨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0: 그렇겠죠.
3: 어, 어. 여기가 무슨 뭐 가르침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토를 달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날 저녁에 딴지 게시판에서 착살나는 거예요. 이 의원은.
0: 예, 예.
3: 완전히 이 진영의 배신자가 돼 있는. 그러면 사과문 써야 된다.
0: 아.
3: 회복에든, 어디에든. 예, 예, 예, 이런 예.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0: 아.
3: 근데 그 여론이, 그 딴지 게시판의 여론이 민주당 당원의 당심으로 탈바꿈 돼가지고 1인 2표제로 가서 이제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이 완벽한 이 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당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게 위기인 거죠.
0: 과대대표되고 있는 것이죠.
3: 그렇죠. 대통령이 근데 이걸 그냥 두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0: 아.
3: 이걸 저항하시기 때문에 김호준 씨는 지금 난리를 치는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0: 어.
3: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정 막 기관들 동원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이제 공론장에서 네. 할 수 있는 건 SNS 하시는 거예요.
0: 어.
3: 비판하고 공론장에서 화제를
0: 한 판승부도 한 네. 동접자가 10만 명, 20만 명이면 좀 나을 텐데 그죠?
4: 그러니까 대통령 사정은 충분히 알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1인 1표제 얘기도 하고 하니까
0: 예, 예, 예.
4: 그 뭐 사정기관 뭐 장이 없는데 뭔 사정기관이 있어요? 사정기관을 스스로 해체하셨으니까 어쨌든. 그럼 이제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본인 얘기를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표출하는 게 맞는 거냐. 그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이 하는 방법이죠. 대통령은 성과로 얘기를 해야죠. 더더군다나 5년 단임제, 5년 단임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0: 예?
4: 대통령 정치에서 조금 떨어져서 뭔가를 해야죠. 이번에 미국하고 멕시코 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관세협정 관련해서 작년에 맺은 게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게 많아요. 일본이랑 비교해보면 일본은 많이 양보한 것 같아도 일본 국내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 MOU에 따라서 국내법을 바꿔야 한다고까지 김용범 실장이 얘기할 정도로 많이 양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거라도 좀 뭔가 우리 쪽에 유리한 대로 좀 바꿔온다든지 트럼프랑 뭐 10분 예정인데 30분이다 이런 거 말고요. 뭐 마이애미에서 골프 약속 잡았다 이런 거 말고 그런 평가를 하죠. 근데 지금 당내 정치에 매몰이돼서 본인 지지층 여권 사람들만 보고 정치를 하니까 우리 뭐예요? 저 같은 사람, 서정 변호사 같은 사람 국민이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아무 얘기가 없어. 이런 대통령 맞아요? 이제 대통령 제대로 하고 계신 게 맞냔 말이에요.
2: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많은 성과들이 있었거든요. 전 그중에서도 자원 외교에 대해서는 되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오면 뭐합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다 내부 갈등, 누가 공격했네, 사랑이 식었네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0: 예.
2: 동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버릴 사람은 버리고 가자 그러면.
0: 버리자?
2: 네. 아니 어쩔 거예요. 이렇게 하든 뭘 하든 트집을 잡고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이것만 할 거냐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0: 예.
2: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여기만 우리가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0: 아.
2: 차라리 그럴 바는 중도로 뻗어나가가지고 중도부터 껴안는 것이 맞죠.
0: 예.
2: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사랑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갓길 가는 거예요.
0: 야 대안은 그러면은 모른 척하고 그냥 가면 될까요?
2: 아니, 그러니까 할 일을 해야 된다는
0: 거예요.
2: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중수청장도 임명을 네. 바로 하면 됐는데
0: 예, 예.
2: 하도 난리니까
0: 아.
2: 한번 더 봐볼게 하고 시간을 줬던 거예요.
0: 아.
2: 근데 이제 한번 겪어봤잖아요.
0: 예.
2: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뭐 보안수사권 때도 한번 느꼈지만
0: 예.
2: 이제 또 다른 일이 있어. 또 뭐라고 해.
0: 예.
2: 결과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묵묵히 할 일을 하시는 게 맞다.
0: 예, 강소영 변호사 하고 마무리할게요.
3: 예, 어쨌든 이제 답답한 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내부 진압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지난 정권 때, 윤석열이 지지율이 20%대를 한참 찍어도, 아무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별로 안 나왔어요. 야, 20%대로 떨어져도 내부 결속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지금 이 지지율 30% 후반대 왔다고 막, 이자로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막, 우리를 챙겨! 난리인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막, 대들고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비결이 있는지 좀 배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
0: 예.
3: 그때는 공천권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대통령이 공천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다 가능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뭔지.
0: 예.
3: 자 어쨌든 근데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0: 마무리?
3: 그러한 방법으로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러는 것 같다.
0: 여기까지. 예. 또 우리 승부사들과 함께하니까 한판 승부도 꽉 차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셨던 우리 강수필 대변인, 윤석 대변인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아시안 게임 관련 속보로는 독립운동가 후손인 재규포 허미미 씨가 여자유도 57kg급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 윤규성 선수가 태권도 품새 금메달을 땄다. 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소식까지 전해줬습니다. 예,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 132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윗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윗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누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가을의 중심, 10월이 시작입니다. 나른한 오후 3시, 가을볕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 이 시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때이기도 한데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람과 함께 계절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는 오늘. 여러분의 오후도 한결 여유롭고 특별한 기운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마음으로 청량하게 열어볼게요.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 나른함을 깨우는 오후 3시. 여기는 여러분의 라라랜드입니다. 출발! 김동률입니다.

아니, 뭘 했다고 벌써 10월이야. 덥다 덥다 하다가 이제 좀 살겠네 하니까 9월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2월과 9월이 유독 그런 것 같죠? 그나마 2월은 날짜라도 짧지 30일 꽉 채워놓고 왜 이리도 빨리 가는 건지. 이번 10월달만큼은 좀 천천히 갔으면 합니다. 한국은 유독 10월에 각종 기념일이 많죠. 10월 1일 첫날부터 국군의 날이고요. 10월 3일은 개천절, 9일은 한글날, 15일은 성운경 음력 생일.

0: 네, 이 밖에도 노인의 날, 임산부의 날, 체육인의 날, 문화의 날, 경찰의 날, 독도의 날까지 달력을 펼쳐서 기념일이 아닌 날을 찾는 게 더 수월할 정도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살짝 다르게 해석해 보면 무엇을 기념한다는 거, 기억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누군가의 노고와 희생으로 기적처럼 주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매일매일이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꼭 무슨 날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하고요. 다음은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한인 최대 규모 옴니 화재의 강고은 대표 나와주셔서 보험과 관련된 정보 알려주실 거고요. 오늘도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탕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다날스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7: 그럼 딱 한 모금?
6: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올해 폭염과 산불이 인간이 배출한 오염물질과 결합을 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매우 높은 수준의 오존 오염에 노출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6년 첫 8개월을 다룬 새로운 분석에서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 대기 모니터링 서비스는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 간 밀접한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열과 햇빛이 산불, 차량, 산업에서 발생하는 대기 중 배출물과 반응을 하면 지상 오존 오염이 발생을 하는데 이는 폐조직을 손상시키고 호흡기 문제를 일으키며 천식 발작을 유발하고 기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가장 해로운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데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오존 생성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면서 오존 문제는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오존 오염은 기록적 폭염과 유럽 및 북미를 강타해 국경 너머까지 연기를 퍼뜨린 산불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으며 6월에 시작이 돼 올해 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온난화 기상현상 엘니뇨가 동남아시아에서 더 많은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오염 물질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대륙과 바다를 넘어 발생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9월 15일 전 세계 인구의 34%가 매우 나쁜 대기질에 노출이 됐으며 이는 오존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의 노출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7%는 매우 나쁜 공기를 마셨고 좋은 수준의 오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불과 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는 오존 오염 노출 비율이 가장 높아 인구의 53%가 매우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또 다른 22%는 매우 나쁨 수준의 오존에 노출이 됐고 뉴델리, 다카, 중국의 대도시 충칭, 그리고 파키스탄의 라우르가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평가됐습니다. 북미 인구의 3분의 2와 유럽 인구의 45%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의 소비를 유럽 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오존 오염이 유럽에서 매년 6만 명의 조기 사망을 부른다고 밝혔으며 북미의 오존 농도도 야심찬 배출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산불, 농작물, 소각, 또 취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아프리카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며 사하라 사막의 먼지는 유럽까지 이동을 하는데 올해 아프리카 인구의 8%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대기질을 겪었으며 아프리카 인구의 19%는 매우 나쁨 또는 나쁨 수준의 대기질에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는 오존 농도가 매우 높았고요.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치솟았으나 남미 전체 인구의 81%는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누렸다고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오세아니아는 긍정적 사례로 꼽혔는데 이곳 인구의 66%는 좋음 수준의 오존 농도 환경에서 34%는 보통 수준의 환경에서 생활했다고 하네요. 여기 DMB 지역 아직까지는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데 아 오늘은 정말 여름 날씨가 다시 찾아온 듯 매우 따뜻한 오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오늘 날씨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일부 지역은 90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해와 구름이 적절히 섞여 보이겠고 약한 남풍이 불겠으며 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밤은 계절에 맞는 선선한 밤으로 바뀌며 최저 기온은 50도 후반에서 60도 중반 사이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또한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높은 89도, 섭씨 32도로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한랭 전선으로 인해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오후에는 이 지역 서쪽에서 소나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후 늦게와 금요일 밤에는 동쪽으로 소나기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고 하네요. 토요일은 전선이 지나간 후 기온이 낮아지고 구름이 많아지면서 날씨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름의 두께에 따라 최고 기온이 70도에 도달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상이 되지만 전선이 이 지역 남쪽에 정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시간과 범위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일요일 또한 정체된 전선의 영향으로 구름이 오래 지속이 되고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주말에 비해 선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전선의 최종 위치 또한 아직까지 불확실해 일요일 강수량과 강수 시점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2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인간이 돈 앞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몇천 원을 아끼려고 한 시간을 버리고 몇만 원 때문에 오랜 사람과 얼굴을 붉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돈만큼 강력한 도구도 드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절대 돈과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겠다며 자신의 가장 비싼 것부터 팔아버립니다. 건강을 팔고, 월급을 팔고, 가족과의 시간을 팔아 성과를 얻고, 믿을 만한 사람까지 밀어내며 통장 숫자를 지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돈이 충분해지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돈이 쌓인 뒤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자신이 돈 때문에 버렸던 것들입니다. 망가진 몸을 되돌리고 싶어하고, 멀어진 가족을 붙잡고 싶어하고, 지나간 버린 시간을 다시 사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라 아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은 최고로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벌고 더 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지키겠다고 건강과 시간, 가족과 신뢰까지 팔지는 마십시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돈으로 다시 살 수 없는 것을 내주는 것. 그것이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오전 프로그램에 따라 오후를 살 수는 없다. 오전에 컸던 것이 오후에는 작아지고, 오전의 진리가 오후에는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의 오전 내내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잊고 삽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고 오직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남이 원하는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나를 완성해가는 가장 찬란한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남의 박수소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소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오후, 당신의 가장 나다운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지구촌 소식. 연방정부가 연방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과다 청구됐다고 밝힌 100만여 명에게 500달러 수표를 발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 돈은 열심히 일을 하는 미국인들의 것이며 이제 제가 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2027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는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가 됐습니다. 취업 이민 문호는 올 들어 처음으로 후퇴 양상을 보였으며 가족 이민 문호는 계속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새 연방법에 따라 내일부터는 일부 비시민권자의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난민 또는 망명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메디케이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불법 이민자들의 제3국 추방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하급신 판단의 효력이 중단이 되면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는 오늘의 미국 소식입니다. 이 밖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이른바 라스트 댄스로 불리는 1997년부터 98 시즌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에서 입었던 유니폼이 1226만 달러, 약 166억 원에 팔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글로벌 경매회사 주피러가 진행한 조던의 유니폼 경매에서 1998년 6월 NBA 파이널 3차전에 착용을 했던 유니폼이 1226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파이널 1차전에서 착용한 유니폼이 1010만 달러에 팔렸던 이전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 농구 유니폼 최고가 경매 기록이며 이 역시 조던이 입었던 것입니다. 1997년부터 1998년 시즌 소속팀 시카고 불스가 NBA 정상에 오르면서 조던은 개인 통상 여섯 번째 타이틀을 거머쥐었는데 당시 이 시리즈는 라스트 댄스로 불리며 2020년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돼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유니폼은 당시 파이널에서 선수들이 실제로 착용했던 유니폼 네 벌 중 하나로 희소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한편 스포츠 유니폼 역대 최고 경매가는 야구 전설 웨이브 루스가 1932년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서 입었던 유니폼으로 2024년 2412만 달러에 팔렸다고 하네요. 근데 참 치는 이딴 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천 쪼가리가 무슨 집 배채값보다도 높대요. 미친 거 아니요. 이런 게 돈지랄이지 무언지랄이고요. 그까 천 쪼가리 살 돈으로 너물 도와줘봐. 존경이라도 받지. 안 그리요? 단돈 5유로, 만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3,4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복권에 당첨이 된 이탈리아 남성이 당첨금을 수령도 하기도 전에 거액의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던 별거 중인 아내가 당첨금의 절반을 달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탈리아 북부 코모 호수 인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자국 로또 복권인 슈퍼 에날로또 1등에 당첨이 돼 2억 2,300만 유로 약 3,428억 원을 거머쥐게 됐다고 합니다. 1부터 90까지의 숫자 중 6개를 모두 맞춰야 하는 이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약 6억 2,200만 분의 1로 미국 파워볼이나 유럽 연합복권 유로 밀리언스보다 당첨이 어렵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번 당첨금은 역대 단일 당첨자 최고액 수준인데요. 그러나 대박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성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당첨 사실을 털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소문은 6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따로 살던 아내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아내는 즉각 변호인단을 꾸려 세후 당첨금의 절반인 약 1230억 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내 측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2023년 4월 혼인 당시 채택한 부부 공유 재산제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해당 제도화에서는 결혼 이후 취득한 부동산, 주식, 소득은 물론 복권 당첨금까지 명의와 무관하게 50대 50 공동 소유가 원칙이라는 설명입니다. 아내 측은 단순히 떨어져 지내는 사실상 별거는 법적 이혼이 아니며 법원의 정식 이혼 판결 전까지는 혼인관계와 공유재산 효력이 온전히 유지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대법원 판례 역시 개인 돈으로 산 복권이라도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보고 있어 남성 측의 고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국경을 넘어 유럽 전역에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별거 중이라도 나누겠다는 반응과 속이 뒤집힐 일이라는 엇갈린 여론입니다. 특히 국가별 법 체제에 따라 당첨금 분할 기준이 판이해 눈길을 끄는데 프랑스의 경우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중단이 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판결 효력을 소급 적용할 수 있어 배우자의 당첨금 독점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은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법적 이혼 완료 전까지 부부 공유 재산제를 강력히 인정을 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복권 당첨금을 특유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 아닌 오롯이 개인의 행운으로 얻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별거나 이혼소송 중 당첨금을 배우자에게 분할해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권 구매 자금을 지원했거나 장기간 당첨금을 유지,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이 됩니다. 한편 중국은 특별한 서면 약정이 없는 한 혼인 중 발생한 당첨금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규정하며 배우자 몰래 당첨 사실을 숨기다 적발이 될 경우 엄격한 재산 은닉죄 처벌까지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해군 뒤에 찾아온 초대형 법정 분쟁에 현지 매체들은 남성이 아직 당첨금을 공식 수령하지 못한 채 법적 대응책을 고심 중이라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 아닌 말로 어차피 남자도 꽁돈 생긴 건데 아이 화끈하게 줄 수도 있지. 여자의 유책 사유가 벌교 중이라면 말이오. 그렇다면 또 속은 뒤집어지겠지만 마소. 한마디로 환장할 노릇일 텐데. 큰 게 혀끝을 조심히시하지. 그놈의 입방정. 인도의 한 판사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한 진심의 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인도 재판부는 지난 2023년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린 뒤 피해 아동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2023년 7월 23일 당시 7살이었던 피해 아동은 평소 삼촌이라고 불렀던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 남성을 정확하게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는 이제 10살이 된 해당 소녀에게 사랑하는 아이야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는 판사는 네가 삼촌이 늙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달라고 말했고 법원은 너의 말을 들었다며 오늘 이 법원은 그 남성이 다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명령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는 감옥에서 늙어갈 것이고 감옥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는 너와 내 여동생 또는 다른 어떤 아이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라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다. 법정에서 나와 자신을 해친 남성을 지목하고 진실을 말한 것을 칭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내가 삼촌이라 불렀던 그 남자는 내게 아주 나쁜 짓을 했지만 너는 침묵하지 않고 엄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 내게 용기를 내어 말한 덕분에 그는 다시는
다른 아이를 해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은 가해자가 절대 자유로운 몸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법원은 너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학교에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웃고 놀며 꿈을 꾸어라 라며 이 법원은 너의 용기를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은 지난 7월 내려졌지만 아동성범죄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보호 등을 위해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왔는데 판사가 피해 아동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 수 있지만 인도에서 7살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 범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 사건은 6만 9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안면이 있는 인물이거나 신뢰가 있는 보호자인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많은 사건이 당국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이러한 아동 성학대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인도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 등이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전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달 28일에도 인도 델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의혹 또 이동 중인 버스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직권 심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직권 심리는 누군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스스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이 직권 심리의 계기로 언급한 사건 중 하나는 델리 남동부 칼카지 사원 인근 공원에서 발생한 17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남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부 히아르주에서는 10대 소녀가 성폭행당하는 영상이 유포가 되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이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지난 8월 델리로 향하던 침대형 버스 안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인데 당시 16세 소녀가 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와 승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게이트 인근에 버려진 사건으로 검찰은 피의자 2명을 즉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참, 그러고 보면 인도는 말이오.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인 것 같아. 일단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성폭력 강간들이 많어? 일단 우측에 태형 한 100대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오. 이 결국은 사형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오? 이? 사형도 분이 안 풀리지. 이? 그냥 사지를 말이오. 이? 이? 아이고 그냥 이. 길에서 개를 잡아먹던 칠레 노숙자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노숙자는 너무 춥고 배가 고파 저지른 일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건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 구역의 한 동네에서 발생했는데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누군가 길에서 개를 때려잡았다. 길에서 개를 구워 먹으려는 남자가 있다 등 여러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는데 점심시간인 오후 1시 20분쯤 전후로 걸려온 신고 전화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이 둘러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가 철사로 어설프게 엮은 그릴에 고기를 얹어 숯불에 굽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기는 부위별로 잘려 있었지만 주변에 개의 머리가 버려져 있어 도축된 동물이 개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은 잔인한 사건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동물을 무단 도축한 혐의로 남자를 긴급 체포했으며 개의 머리와 그릴에 얹혀있던 고기 등은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연행이 된 남자는 노숙자였으며 그가 도축한 개는 유기견이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문제의 남자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개를 도축했다며 숯불에 구워서 먹으려고 했다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남자는 춥고 굶주린 나머지 저지른 남자는 춥고 굶주린 나머지 저지른 일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 국가 칠레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이지만 아직도 아침과 저녁엔 꽤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칠레는 형법으로 동물학대를 엄중히 처벌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개를 죽인 경우 최장 3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동물보호에 관한 법 등으로 개를 도축하거나 개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는 것 또한 위법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처지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분노한 네티즌들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이 허기 같으면 인육도 먹는다고 하는데 아이고 개야 뭐. 아 이젠 한국도 개고기 금지됐다는데 아이 근데 말이오 소나 개나 돼지나 아이 뭐가 다르대요? 응? 아이 아닌 말로 돼지도 반려견식으로 키우는 사람들 있쇼. 근데 돼지는 되고 개는 안 된다는 건 또 뭐요? 응? 프랑스 파리 일대에서 유통이 되는 김치볶음밥 제품이 Chinese food, 중국 음식으로 표기가 돼 판매 중인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 SNS를 통해 파리를 여행 중인 누리꾼의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파리 시내 마트에서 쿠모라는 브랜드의 김치 볶음밥이 중국 음식으로 표기돼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 교수는 아직 유럽에서는 김치를 중국과 일본 음식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고호 미술관 내 레스토랑에서는 김치를 일본 음식으로 오인해 김치 샌드위치를 판매했다가 항의 메일을 받은 뒤 메뉴에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알디도 김치를 일본 김치로 소개했다가 항의 메일을 받고 시정한 바 있다고 하는데 서 교수는 파리 사례도 외국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각 해당 내용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라며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국 김치를 올바르게 알리는 온 오프라인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하네요. 이니 같은 사람을 이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닌 말로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이니는 어쩜 이렇게 열심이신지.

0: 정광태의 김치 주제가 들려드렸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위트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위트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누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2026년 10월 1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포스 철치의 미세스 채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미세스 채는 패티 김하고 셀린 디온 음악 가끔 이렇게 스튜디오로 전화를 주시지 않고 꼭 사무실로 전화해서 노래 신청을 해주시는데, 예, 오늘도 우리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강연아 씨가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스튜디오로 직접 전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랑 직접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카톡 사용이 불편하

0: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매주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렇게 매번 스튜디오에 오셔서 도움을

0: 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 아니요, 조금이나마 저희 한인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0: 네. 사실 그동안 이 보험과 관련해서는 생명보험이나 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옴니 화재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빌딩과 우리가 글쎄요,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해야 되나? 자, 빌딩을 살 수 있는 그날을 꿈을 꾸면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도움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빌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빌딩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피해야 할 빌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당연히.
0: 그렇죠.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 예. 보험사가 피하는 건물의 컨디션이 뭔지
0: 글쎄요.
1: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 기분이 딱 들더라니까.
1: 네. 또 이제 전문가가 다 되고 계시기 때문에
0: 조만간 빌딩 살 것 같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말씀해 주세요.
1: 첫 번째는 오래됐지만 주요 설비 교체 기록이 없는 건물.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전기나 냉방이나 뭐 이런 것들, 지붕이나 이런 것들이 30년 이전에 교체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좋다. 네. 그런 건물을 사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에 이제 부합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이 지어졌는데 나무로 지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목조로 만들어진 건물은 화재 위험이 너무 많아요. 불이 나면 그냥 바로 전소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0: 근데 보기에는 좀 약간 운치 있고 멋있는데.
1: 그거는 이제 저희의 그냥 이모셔널한 땡깅이고.
0: 네네네.
1: 그래서 목조로 만들어진 건물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스프링클러가 없이 넓게 개방된 공간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중간중간 저희가 생각하는 드라이월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벽이 세워져 있고 룸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만큼 어떤 화재가 나도 시간이 소비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넓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인데 스프링클러도 없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 시 바로 화재의 위험도가 노출이 많이 됩니다.
0: 근데 사실 화재가 일어날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한번 화재가 일어났다면 그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네. 보험회사에서는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1: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방금 저희가 화재 얘기했지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나 소화전이 멀어서 소방 등급이 낮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 건물을 사실 때 보면 소방 등급을 보게 되거든요.
0: 예.
1: 그 클래스가 낮으면 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 뜻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소방차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그만큼 로스가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0: 아무래도.
1: 네. 네. 그래서 그 소방 등급이 낮은 건물은 피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 그 건물이 그 전에 과거 기록에 뭐 화재나 낙상이나 누수 이런 사고가 반복된 건물. 그래서 클레임 히스토리가 많은 건물.
0: 예.
1: 이런 것도 먼저 알아보시고 매입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거나
0: 네.
1: 장기간 비어있었다거나 그런 건물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0: 네.
1: 그리고 디클라인 되실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비상구나 네. 계단에 있는 조명이라든가
0: 네, 네.
1: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어요.
0: 오, 그거 위험하죠.
1: 네, 이런 것들 피하셔야 돼요.
0: 야, 이 빌딩 살 때 알아볼 게 너무 많네요.
1: 그럼요. 큰 금액을 주고 매입하시는 거라서 꼼꼼하게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를 제3자한테 맡기시는 것보다 본인이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꼭 전문가와 함께 다니실 것을 권유해드려요.
0: 혼자보다는.
1: 네.
0: 네네.
1: 또 그런 전문가와 다니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소통하시고 많이 배우고 많이 묻고
0: 그렇죠. 이런... 순간순간 또 궁금한 점이 그럼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1: 그렇게 하시면서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을 매입하셨는데 그 안에 테넌트들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위험도가 많으면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구체적인 업종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죠.
1: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위험도가 낮은 테넌트들이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어떤 테넌트의 타입이 있는지
0: 네네.
1: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0: 예.
1: 전당포.
0: 아, 전당포.
1: 뭔지 아시죠?
0: 전당포 알죠.
1: 네, 물건을 맡기고 네. 우리가 돈을 빌려오는
0: 그렇죠.
1: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혹은 체크 캐싱 하는데.
0: 아, 거기는 타겟이 될 수 있네요.
1: 네.
0: 예, 예, 예.
1: 그리고 셀프 스토리지나 창고 보관업 뭐 이런 등등 비즈니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비즈니스들.
0: 예를 들면 술집?
1: 술집도 있을 수 있고 식당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뭐 빨래방 어. 예, 예.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볼링장.
0: 왜요? 볼링장은?
1: 손님이 들어와서 엔조이는 하시지만 다치실 수 있는 확률이 아, 많잖아요.
0: 아무래도.
1: 피지컬리 네네.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0: 아,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기 가서 꽈당 넘어졌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 직원들이 놀래갖고 쫓아오더라고요.
1: 그리고 뭐 극장, 공연장, 경기장. 이거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0: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1: 그럼요. 많이 모일수록 그만큼의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0: 당연히 올라가겠죠.
1: 이 정도의 타입들은 없는 게 좋고 테넌트 리스트에 네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뭐 후카, 뭐 이런 라운지 같은 것들 많잖아요. 네. 이런 데가 없는 테넌트들
0: 사실은 그 런더러맷이나 뭐 이런 데가 돈이 좀 되잖아요.
1: 근데 돈이 중요할지 앞으로 내가 이걸 매입해서 골치를 아프실지가 더
0: 아니
1: 아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1: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려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을 매입 전에 꼭 다섯 가지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어, 그래요. 어떤 다섯 가지가 있을까요? 네,
1: 어느 정도 프로퍼리 리스트가 좀 추려지셨으면은 네. 계약 전에 보험 견적을 먼저 사인하시기 전에 한번 받아보시고.
0: 아, 그런 것도 해줍니까?
1: 그럼요. 왜냐하면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그 로케이션에 있는 건물이 어떤 클레임이 있었는지 네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테넌트 리스트와 실제 업종이 진짜 맞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세 번째는 아까 견적을 하면서 5년 안에 어떤 로스, 어떤 클레임이 있었는지 그거가 세 번째 항목이고요.
0: 그거 중요한 것 네. 같아요.
1: 그리고 네 번째는 지붕이나 배관이나 전기나 HVAC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30년 안에 교체된 적이 있거나 리페어 되신 적이 있는지.
0: 어, 그거 지난 확인하시고. 시간에도 강조하셨는데.
1: 네, 중요합니다.
0: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1: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지역이 뭐 홍수나 허리케인이나 산불이나 뭐 등등 이런 자연재해 노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꼼꼼하게 자세하게 이해까지 들어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괜히 빌딩을 빨리 사야 될 것만 같은 사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요.
1: 아,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이라 네. 내년 새해에는 어떤 골을 설정하셔서 네. 한번 프로퍼리 하나 구입하시죠.
0: 아, 알겠습니다. 아유 말한 대로 될지어다.
1: 아멘.
0: 언제나 유쾌하게 또 알기 쉽게 저희에게 정보를 알려주시는 우리 강고은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매주 이 시간 알쓸 전문, 알면 쓸데가 있는 전문가 이야기.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대표이신 강고은 대표님이셨고요.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메릴랜드는요?
1: 410-465-2700입니다.
0: 버지니아 703-642-2225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D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D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8: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평강과 평안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고국에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 왠지 씁쓸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올 때만 해도 고국이 이렇게 급성장할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돌아가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네요. 어느덧 나이는 들고 살아온 날보다 돌아갈 날이 가까이 다가오니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무사히 살아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같이 듣고 싶은 곡 영사운드의 달무리 신청해 주셨습니다.

못 견디게 삶이 고달파도 피해갈 수 없다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것이다. 넘치면 넘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게 사는 것이다. 삶을 억지로 살려고 하지 마라. 삶에게 너를 맡겨라. 삶이 너의 손을 잡아줄 때까지 그렇게 그렇게 너의 길을 가라.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려니 주어진 너의 길을 묵묵히 때론 열정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꾸역꾸역 밥을 먹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왜? 조금 슬프고 짠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이었고요. 새드무비 신청해 주셨어요. 가사가 참 슬프네요. 예, 가사 내용 아시죠? 남친하고 극장에 같이 가고 싶었는데 남친이 아예 안 된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극장을 보러 갔는데 아 글쎄, 거기에 남친하고 그리고 이 여성의 가장 친한 친구 둘이서 팔짱에 끼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또 앞에 앉았어. 그 둘이 뽀뽀하고, 아유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고, 집에 와서 퉁퉁 눈 부은 눈을 본 엄마가 너 왜 울었니? 그러니까 그냥 슬픈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인데, 예 맞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민혜경 씨가 불렀죠. 가사는 슬프지만 멜로디는 좀 경쾌하게.

슈 탐슨의 Sad Movie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인데요. 제목은 부부의 정입니다.

부부는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반쪽이 되면 그 소중하고 귀함을 절실히 느낀다고 합니다. 참으로 영원할 것 같고 무한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어이없게도 지내고 보면 찰나인 것을 모르고 꽃길 같은 아름다운 행복을 꿈꾸며 우리는 부부라는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늙고 병들면 자식도 다 무용지물. 곁에 있어줄 존재는 오로지 아내와 남편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꼈다.

간혹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생활고나 과거를 들먹이며 부부관계를 가볍게 청산하는 부부도 있지만 님들이여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우리는 언젠가는 갈라져야 하는 운명이며 다만 신께서 때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젊음은 찰나일 뿐 결국에 남는 것은 늙어 병든 육신만 남아 고독한 인생 여정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때는 잘 나가던 권력자나 대기업가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권력의 뒤안길에서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위로받고 있겠는가? 종국에는 아내와 남편뿐일 것이다. 부귀 영화를 누리며 천하를 호령하던 이들도 종국에는 곁에 있어줄 사람은 아내와 남편뿐이다. 오늘 저녁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했노라, 고생했노라. 희미한 조명 아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볼 일이다. 혹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한 잔의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말이다. 주마등 같은 지난 세월에 부부의 두 눈은 말없이 촉촉해질 것이다.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부부간에도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반쪽이 되면 그 소중하고 귀함을 절실히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늙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며 화기애매한 여생을 갖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까운 부부 사이, 곁에 있어도 그리운 게 부부. 한 그릇에 밥을 비벼 먹고 같은 컵에 입을 대고 마셔도 괜찮은 부부. 한 침상에 눕고 한 상에 마주 앉고 몸을 섞고 마음도 섞는 부부. 둘이면서 하나이고 반쪽이면 미완성인 부부. 혼자이면 외로워 병이 되는 게 부부. 세상에 고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젊은이는 아련하게 고독하고 늙은이는 서글프게 고독하다. 부자는 채워져서 고독하고 가난한 이는 빈자리 때문에 고독하다. 젊은이는 가진 것을 가지고 울고 노인은 잃은 것 때문에 운다. 청년 때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에 떨고 노년에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떤다. 젊은이는 같이 있어 싸우다가 울고 늙은이는 혼자 된 것이 억울해서 운다. 사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잃었을 때보다 더 애련한 일은 없다. 그것이 부부일 때 더욱 그러하리라. 젊을 시엔 사랑하기 위해 살고 나이가 들면 살기 위해 사랑한다. 아내란 청년에게 연인이고 중년에겐 친구이며 노년에겐 간호사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인생 최대의 행복은 아마도 부도 명예도 아닐 것이다. 사는 날 동안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사랑을 나누다가 나 당신 만나 참 행복했어 라고 말하며 둘이 함께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행복하세요. 부부.
남편 글자가 먼저라고 높아서 먼저가 아닙니다. 건강한 남편이 힘든 일 먼저 하라고 산에 붙자가 먼저일 뿐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간 큰 코 다친다는 거 이제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남은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도 당신은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탤런트들이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요즘? 정은지와 서인국의 듀엣입니다. All for you.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자선명의 가수가 부르는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이번 주는 뭐 그런대로 쉽죠? 예, 정답 올려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퀴즈 들으시면서 오, 나도 아이디어 있는데 하는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자에게도 상품을 드리지만 퀴즈를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자, 이번 주 퀴즈는 뽀돌현도님께서 내주신 퀴즈입니다.

이번 주 퀴즈 너무 쉽다고 컴플레인은 아니시죠? 예, 카톡 올려주셨는데. 자, 들으시는 곡 첫 번째 곡은 이필원.

네, 네 번째 곡은 장윤정이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범수의 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라이브 앨범에서 골랐어요. 전인권이 부릅니다. With a baby on my...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노을이 살짝 지면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은 노래. 나이가 들수록 전인권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자, 전인권이 부르는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미님 요즘 가을 타시나 봐요. 음악 신청하시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약간의 음악성이 있는 그런 곡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카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라라랜드 들어주신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라라랜드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
3: 케이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패색이 짙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와 독일에 비축 경유 방출을 압박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산 경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가 2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10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시민권자의 자격 기준이 강화됩니다. 한국은 10월 1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었던 검찰청이 사라졌습니다. 추후 공소권과 중대범죄 수사권을 각각 2일에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눠갔습니다. 미 아이비리그 명문인 코넬대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현지 검찰이 2년 만에 전격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피고로 지목된 남학생 중에 한국인 유학생이 포함되자 일부 해외 누리꾼들이 한국의 네티즌 수사들을 향해서 신원 추적을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행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키려 한 부기장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고도 치열한 몸싸움 끝에 비행기를 구해낸 인도인 조종사는 만 시간에 가까운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기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해온 피에다테르 과세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 인프라 사업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DC 북서부 커네티컷 에비뉴 거리에 모여서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주내 아동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적 계층의 이동을 돕기 위해서 총 3,200만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이너프 이니셔티브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10월 1일을 기해서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이른바 DMV 지역에서 신규 법안들이 일제히 시행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폐색이 짙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진행해서 1일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배제할 것인가 라는 질의에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내란법을 의미하는 질문인지 되물은 뒤에 나는 내란법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그걸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가끔 내가 그걸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많은 사람은 일부 강성 트럼프 지지층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낸 우파 농객 스티브 배너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무결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전에도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간선거 때 투표소에 이민세관 단속국 ICE 요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유세한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임명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연준이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나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에 발목을 잡은 연방 대법원을 향해서도 그들이 한 일은 내가 아닌 우리나라의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와 독일에 비축 경유 방출을 압박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산 경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경유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 대한 압박을 한층 높인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한 유럽 소식통은 미국이 유럽연합 측에 향후 6개월간 경유 1억 2천만 배럴을 방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국제에너지기구 소속 30여 개 회원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 4억 배럴 방출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억 7,200만 배럴을 담당하고 유럽 각국이 전체의 20%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비축유 방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만을 드러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프랑스 엘리제궁 관계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에너지기구와의 비축유 공동 방출 조율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 및 수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요 7개국 정상화상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로이터의 질의에 독일 경제부는 국제에너지기구로부터 자국의 전략 비축유 일부를 방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0: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에너지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보도 속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비축 경유를 방출할 필요가 있는지를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소집했다고 유럽연합의 한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한 데다 최근 전쟁으로 중동발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서 미국산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서는 화물 운송과 농기계, 어선 등의 연료로 주요 사용되는 경유값 급등에 분노한 농어민과 화물 운송업자 등의 격렬한 시위가 최근 이어지며 당국이 대응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성룡화입니다.
1: 이스라엘행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키려 한 부기장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고도 치열한 몸싸움 끝에 비행기를 구해낸 인도인 조종사는 만 시간 가까운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기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아랍에미리트 저비용 항공사인 플라이 두바이 소속의 여객기에서 비행 중 부조종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조종사는 인도 국적의 스미치 마차르 기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 서부 뭄바이 출신인 그는 2022년 6월부터 플라이 두바이에서 보잉 737 여객기를 운항하는 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전에는 인도 저비용 항공사인 스파이젯에서 11년 동안 일하며 수석 기장으로 지냈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다른 조종사를 평가하는 노선 훈련 기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여객기에는 이스라엘인 166명을 포함한 승객 17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주 사우디 인도 대사관은 흉기에 심하게 찔린 마차르가 사우디 북서부 도시 타북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비행 중인 여객기 조종실 안에서 흉기에 찔리고도 승객들을 구한 마차르를 칭송하며 영웅이라고 칭했습니다. 또 여객기 생존자들이 이스라엘 국제공항에 무사히 복귀하자 네타냐후 총리는 공항을 직접 찾아서 공격범 제압에 참여했던 승객들과 만나서 당시 상황을 들었고 한 승객은 자신이 여객기의 급 강하를 막으려고 TV에서 본 대로 출력 레버를 당겼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총리는 이 승객을 향해서 위대한 영웅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해당 승객의 이름이 야니브 하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하윤의 기만한 대처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행기를 한 번도 몰아본 적 없는 배관공이 비행기의 방향이나 자세를 조절하는 장치, 조종관을 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이슬람 성전주의자인 지하디스트의 명백한 테러 공격 시도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미 아이비리그 명문인 코넬대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현지 검찰이 2년 만에 전격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피고로 지목된 남학생 7명 중에 한국인 유학생이 포함되자 일부 해외 누리꾼들이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를 향해서 신원 추적을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지난 2024년 10월 코넬대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파이 건물에서 20세 여학생이 술과 약물에 취한 채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당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형사 기소를 진행하지 않았고 학교 측 역시 일부 주동자만 자퇴시키고 나머지는 정학이나 에세이 작성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결국 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 여학생이 가해자들과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현지 검찰도 대배심의 증거를 제출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피고 7명의 실명과 사진, 직장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가해자 중 한 명이 한국인 이모 씨라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미국인 피고들에 비해 한국인 이 씨에 대한 상세 정보가 부족하자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누리꾼들을 향한 도움 요청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외 이용자들은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 능력을 믿는다. 동족 중 한 명인 가해자의 신원을 찾아내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며 신원 추적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국내외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씨의 한국 이름과 학력, 과거 행적뿐만 아니라 한국 전직 고위 인사의 가족이자 특권층 집안자제라는 소문까지 퍼지며 신상 정보가 급격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도 해당 학생이 취업했던 금융회사에 항의를 보내 해고를 이끌어내는 등 분노와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씨가 한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미 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는 만큼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장이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박스당 21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가 2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같은 범죄의 연료 사유가 주로 꼽히는 가운데 현재 치료 중인 한인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국무부 토미 피곳 대변인은 3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가 25만 건을 넘었다며 이를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취소 사유는 비자 조건 위반과 범죄 행위, 사기, 이민 제도 악용, 국가 안보 우려 등 다양합니다. 특히 상당수는 난폭운전과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와 횡령 같은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고 원정 출산과 관련해 취소된 비자도 약 2,300건에 달했습니다. 비자 취소 건수는 지난해 11월 약 8만 건에서 올해 8월 17만 5천 건으로 늘었고 이번에 다시 2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상시 심사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활동 검토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발급된 관광 상용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도 준비해왔습니다. 피곳 대변인은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조건을 어기면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가 취소되면 그 비자로는 더 이상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국무부가 밝힌 주요 취소 사유에는 체류기한 초과와 음주운전, 폭행, 절도가 꼽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과 주재원 등 비자로 체류 중인 한인들은 음주운전 같은 법규 위반이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비자 연장이나 재발급,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비자와 체류 신분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K-Radio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를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주요 뉴스와 생생한 시사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시사 데이터 섹션인 The Upshot에 소개된 기사인데요. Have we reached peak protein? 우리는 지금 단백질 열풍의 최정점에 도달했는가? 입니다. 최근 미국 마트나 편의점에 가보면 과자, 음료, 푸딩, 심지어 드레싱에까지 온통 대문자로 프로틴이라고 적힌 라벨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를 휩쓸고 있는 단백질 열풍의 실태와 전문가들의 경고, 기사 속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We are living in an era of protein hype. The guidelines tell Americans to prioritize protein foods at every meal. 우리는 지금 단백질 열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서는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로틴 하이프. 하이프는 과대한 관심이나 열풍 또는 과대 광고, 부풀려진 인기를 뜻합니다. 식품업계와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단백질 과대 광고와 열풍을 의미합니다. Prioritize, 무엇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다, 우선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Prioritize protein foods at every meal. 여기서 at every meal, 매 끼니마다 라는 의미고요. Prioritize, 우선시하다, 즉 단백질 식품을 최우선으로 챙기다 라는 뜻입니다. Protein is also finding its way into foods that haven't traditionally contained much of it. 단백질은 전통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지 않았던 식품에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Find its way into. 직역하면 어디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다인데요. 여기서는 어디론가 스며들다, 영토나 영역을 확장해 침투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전통적으로 단백질과 거리가 멀었던 감자칩, 푸딩, 렌치 드레싱 같은 가공식품에까지 단백질 첨가 마케팅이 들어서고 있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Fairy dusting over products that don't need to have protein in them is useless. 단백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제품에 fairy dusting을 하듯 단백질을 조금 첨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Fairy dusting. 원래 fairy dust는 동화 속 요정이 뿌리는 마법의 가루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조금 넣어서 뭔가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마케팅 및 영양학 분야의 은어로 본질은 정크푸드, 가공식품인데 특정 영양 성분을 아주 미량 첨가하여 마치 건강식품인 것처럼 눈속이 많은 기법을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대의 도넛 레이먼 교수는 단백질이 10g 들어있어도 도넛은 여전히 도넛일 뿐이라며 가공 과자에 첨가된 단백질의 무용성을 지적했습니다. You've got the claims sneaking into categories that don't make a lot of sense. People are buying the product just because they see the word. 이런 건강 관련 문구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제품에까지 붙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단어 하나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Sneak into. 직역하면 몰래 들어가다이지만 여기서는 슬쩍 들어가, 어느새 붙기 시작하다, 적용하다 라는 뉘앙스의 뜻이 되겠습니다. Categories that don't make a lot of sense.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 라는 뜻으로 앞에 부정어가 붙어 don't make a lot of sense 라고 하면 전혀 맥락에 맞지 않거나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사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성분이나 필요성을 꼼꼼히 따지기보다 포장에 적힌 건강해 보이는 단어 하나만 보고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It's a bizarre trend and not supported by the science. 이건 상당히 이상한 유행인데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Bizarre trend. Bizarre는 기계

0: 권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주내 아동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적 계층 이동을 돕기 위해서 총 3,200만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이너프 이니셔티브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이번 사업은 메릴랜드 내 30개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돕기 위해 투입될 예정입니다.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0: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프레더릭의 골든 마일 지역을 방문해 아동 빈곤을 끝내기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ENOUGH, Enough Initiative는 주정부 지원과 지역사회 주도로 아동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메릴랜드주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번 지원금 3,200만 달러는 메릴랜드 내 13개 카운티 30개 지역에 전달되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 자산 형성 등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프레더릭 카운티 골든 마일 지역은 약 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통해 학생 천여 명에게 무료 시력 검사를 제공하고 이동식 농산물 시장을 운영해 3,500여 가구의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인어프 지원금 외에도 만성질환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지원하는 처방 농산물 Produce RX 사업에 1,0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됐습니다. 무어 주지사 행정부는 주정부 기관들의 자원을 아동 빈곤 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통해 민간 자선단체 및 기관들의 기부금을 포함해 총 3억 6천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아동 빈곤 퇴치에 모으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이 사업은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것을 넘어 메릴랜드의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이라며 아동 빈곤 퇴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K-Radio입니다.
1: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해온 과세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주 스테튼아일랜드 법원은 지난 9월 29일 뉴욕시 재무국이 약 1만 7천 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보낸 과세 관련 통지서를 취소하고 과세 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뉴욕시가 실제 거주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은 채 주택 소유주들에게 자신이 실거주자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토록 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무국은 앞서 약 90만 채의 부동산을 과세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공개하고 이 가운데 약 1만 7천 명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실거주 주택이라면 소유주가 직접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무국이 이미 확보할 수 있는 세금 자료 등을 활용해서 먼저 과세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지서를 취소하고 재무국이 보유한 세금 자료와 관련 정보를 종합해 과세 대상자를 다시 가려낸 뒤에 새로운 통지서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 웹사이트에 공개된 90만 건 이상의 부동산 목록도 삭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세컨하우스 추가세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과세 제도 자체가 아니라 시행 과정과 통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판결 직후에 항소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법원의

0: 시작 명령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항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에다테를 세금은 뉴욕시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에서 3가구 주택은 재무국 평가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콘도와 코합은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자로 사용되는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뉴욕시의 세컨하우스 과세는 세금 자체의 존폐보다는 과세 대상 확인 과 통지 절차를 어떻게 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동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사고가 잇따르자 뉴욕시 의회가 규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속도 제한 강화와 배달앱 업체 규제 등을 담은 법안 23개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전동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한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뉴욕시의회는 지난 30일 시속 20마일보다 빠른 전동자전거의 사용과 판매를 막고 위험한 운행을 단속하기 위한 법안 23개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논의된 방안은 속도 제한 단속 강화부터 면허와 단속 체계 강화, 그리고 전동자전거가 인도로 올라가면 속도를 자동으로 낮추는 장치 도입까지 다양합니다. 배달앱 업체를 겨냥한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같은 배달업체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링컨 레슬러 시의원은 배달업체들이 어떤 차량을 쓰든 최대한 빨리 배달하도록 배달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전동자전거와 전동스쿠터, 페달보조 배달자전거 모두 시속 15마일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또 모터 속도가 시속 25마일을 넘는 기기는 뉴욕시에서 판매하거나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동자전거 관련 충돌 사고는 지난해보다 31.7%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청 인근에서 불법 전동자전거를 타던 10대가 숨졌고 퀸즈보로 다리에서는 충돌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와 불법 전동자전거 운전자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공청회에서 교통국 관계자들은 현재 운행 중인 기기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인정해 방청석에 전동자전거 단체 회원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의회 교통위원장인 숀 아브레우 의원은 규정 속도를 지키는 출퇴근자나 배달원이 아니라 전동자전거로 위장한 고출력 불법 기기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등록이 필요한 오토바이급 기기를 전동자전거로 잘못 알고 사는 소비자가 많아 이런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 자전거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자신의 기기가 합법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새로 구입할 때는 최고 속도와 등급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0: 10월 1일부터 메릴랜드, 워싱턴 DC, 버지니아, 이른바 DMV 지역에서 대규모 신규 법안들이 일제히 시행됩니다. 소비자 보호부터 치안, 복지, 세입자 권익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2: 우선 메릴랜드주에서는 300개가 넘는 신규 법안이 10월 1일부터 대거 적용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찰관의 근무 중 복면 착용 금지와 명확한 신원 표식 의무화입니다. 또한 식료품점과 배달 앱이 수입에 따라 가격을 부풀리는 변동 가격제를 규제하는 바가지 요금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주민 안전 및 생활 밀착형 법안도 대폭 강화됩니다. 겨울철 차량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고 운행할 경우 최대 2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메릴랜드에 거주하면서 타주의 차량을 등록해 편법을 쓰는 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도 본격화됩니다. 아울러 임대주와 세입자를 모집할 때 범죄 이력을 먼저 묻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기회주거법과 수의사가 반려동물에게 치료용 카나비스 제품을 권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함께 발효됩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예산안에 맞춰 주민 혜택 및 교육 관련 정책이 개편됩니다. 민간 분야 근로자의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일부 조정되어 주당 최대 지급액이 1,100달러로 줄어들고 가족 간병을 위한 휴가 기간도 기존 12주에서 6주로 단축됩니다. 반면 고등학생들의 등교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주당 $5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무보험자를 포함한 모든 DC 주민이 독립약국에서 약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 처방약 할인카드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한편 대다수 법안이 지난 7월 먼저 시행된 버지니아주에서는 10월 1일부터 범죄기록 자동 봉인 제도인 클린 슬레이트 법이 확대되어 무단 침입이나 단순 철도, 경미한 마리화나 소지 등의 경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됩니다. 담배 및 니코틴 제품의 판매 감독 및 라이센스 관리는 버지니아 주류 통제국으로 이관됩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0: 워싱턴 DC 주요 통행로 중 하나인 커네티컷 에비뉴에
3: 뉴욕시가 새로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과 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2: 지역 자전거협회 WABA를 비롯한 자전거 이용자 단체들이 수요일 워싱턴 DC 북서부 커네티컷 에비뉴 거리에서 모여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전거협회 측은 커네티컷 에비뉴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위험한 도로라 지적하며 안전한 분리형 자전거 전용 도로가 구축되어야 학생들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4년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 행정부는 커네티컷 에비뉴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주차 문제와 지역 상권 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계획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 단체들은 이 결정이 일부 정치적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차기 시장 선거 이후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관련 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커네티컷 에비뉴를 지키는 모임 등 반대측 단체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경우 주차 공간의 80%가 사라지고 도로변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노약자와 장애인, 버스 이용자, 긴급출동 차량 통행에 심각한 차질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DC 교통국은 현재 커네티컷 에비뉴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은 없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내년까지 교차로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력 시장 후보인 자니슬 루이스 조지 시 의원 측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자전거 도로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0: 뉴욕시가 새로운 연방 근로요건으로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SNAP 혜택을 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신청을 돕는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섭니다. 뉴욕시는 10월 1일부터 기존 SNAP 수혜자 가운데 새 근로요건의 적용으로 혜택을 잃은 주민들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에 따르면 약 26,500명의 뉴욕시 주민이 새로운 근로요건의 영향으로 SNAP 혜택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젊은 독신 남성들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새 규정에 따라서 대상자는 SNAP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20시간,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승인된 직업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른바 3개월 제한 규정이 적용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SNAP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새로운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 안내 등을 진행해왔으며 22만 명이 넘는 주민이 SNAP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냅 혜택을 잃었거나 근로요건 면제 대상인 뉴욕시 거주자는 718-SNAP-NOW 718-762-766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10월 1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 ラディオ、 K ラディオ、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10월 1일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수요일 아침부터 10월 1일 목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대한불교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뉴욕불광선원에서는 30주년을 맞아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뉴욕 타판에 위치한 불광선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법회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수불대종사 큰 스님의 축하 법문과 문희경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뉴욕 총영사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심 공양과 차량 운행도 마련했습니다.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 845-359-5151.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 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5살 이하의 어린 영유아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죠. 수족구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 함께 알아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선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섹션에선 뉴스에 자주 나오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한 번쯤은 걱정하게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수족구병인데요. 손, 발, 그리고 입 안에 수포성 발진이 생긴다고 해서 수족구라고 이름이 붙여진 병입니다. 수족구병은요,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간혹 성인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고요. 아이가 입안 통증 때문에 음식이나 물을 잘 먹지 못해서 부모님 마음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헬스 섹션에서는요. 수족구병이 어떤 질환인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 건지, 그리고 집에서 아이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인부터 알아봅니다. 수족구병은 한 가지 바이러스가 아니라 장 바이러스 계열의 여러 바이러스로 생긴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콕사키 바이러스 A16형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두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염 경로는요. 감염된 사람의 대변, 침, 발에, 콧물, 그리고 수포에서 나온 진물과 직접 닿는다거나 이런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에 손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것을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로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단체 생활 공간에서 함께 쓰는 장난감, 문고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요,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요. 증상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먼저 열, 인후통, 식욕 부진 같은 것이 생기고요. 열이 나기 시작한 뒤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서 입안과 손, 발에 물집이나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입안 수포가 생기는데요. 혀, 잇몸, 볼 안쪽에 작은 물집이 생기고요. 금방 터지면서 헐게 됩니다. 아이가 침을 많이 흘린다거나 음식이나 물을 마실 때 아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입안 수포 때문이죠. 다음은 손과 발의 발진입니다.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붉은 발진, 또 작은 물집이 생기고요. 엉덩이나 무릎, 팔꿈치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7일에서 10일 안에 회복이 되고요. 어른도 걸리나요?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성인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성인은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성인에게도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고요. 발열이나 입안의 통증, 손발의 발진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도 반드시 손 씻기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족구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수족구병은 특정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제가 있는 질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열과 통증을 줄이고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돕는 대증치료를 하는데요. 열이나 통증이 있을 때는 아이의 나이와 체중에 맞게 의사나 약사의 안내에 따라서 해열제, 진통제 같은 것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린이에게는 아스피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탈수 예방입니다. 입안이 아파서 잘 마시지 못하는 아이가 많기 때문인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소변량이 줄고 입안이 마르거나 눈물이 줄어드는 것 같은 탈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부모님들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입안이 아플 때는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 또 신과일 주스 같은 것은 피해주시고요. 대신에 치킨 죽이라던가 미음, 푸딩, 차가운 물,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차가운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합병증 없이 지나가지만 아주 드물게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 진료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어떤 증상이냐 하면 열이 3일 이상 계속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할 때, 물을 잘 마시지 못하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그런 탈수가 걱정될 때, 아이가 심하게 처진다거나 평소와 달리 반응이 떨어질 때, 심한 두통이나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 반복되는 구토, 경련, 걷기가 힘들 정도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증상이 10일이 지났는데도 좋아지지 않을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법, 또 전파 차단법 알려드릴게요. 기본은요, 위생관리입니다. 수족구병은 전염력이 강하고요. 특히 증상이 나타난 첫 주에 전파가 잘 되거든요. 증상이 좋아진 뒤에도 며칠에서 몇 주 동안은 대변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서 위생관리를 바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았다 하면 증원이라던가 외출 같은 것은 아이의 상태와 또 시설의 감염관리 지침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열이 없고 아이가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면 증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역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지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기저귀를 갈아준 후에, 이럴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만지는 장난감, 생활용품 이런 것도 깨끗하게 씻고요. 필요한 경우는 소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족구병은 아이가 아파하고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마음이 많이 쓰이는 그런 질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7일에서 10일 정도면 회복되는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니까요. 무엇보다 아이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탈수나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옆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 주변 환경 관리, 이런 위생 관리를 통해서 가족이나 다른 아이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지난 파리올림픽 당시 전 세계를 홀렸던 파리의 암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의 남편인 이건혁이 마침내 아내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아시아 정상에 아로 새겼습니다. 남자 25m 속사권총, 사격 종목에서도 인간의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가장 잔인한 전장입니다. 4초 안에 5개의 표적을 완벽한 사이트 얼라이먼트로 격발해야 하는 이 피말리는 무대에서 이건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쇄골 골절이라는 투사로서 치명적인 부상을 딛고 일어선 선수이기도 하기에 이 금메달이 더욱 값집니다. 금메달을 따오지 못하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겠다던 아내 김혜지의 유쾌하고도 살벌한 동력, 그 이면에 숨겨진 믿음이 이건혁의 검지 끝에 차가운 평정심을 불어넣었습니다.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개인전 결선 마지막 시리즈까지 10점 링을 파괴하며 따낸 압도적인 이건학, 대한민국 사격 역사상 12년 만에 터져나온 속사건청 다관왕의 탄생이자 세계 최강 사격부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건역은 현지 시간으로 10월 1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25m 속사건청 단체전에서 송정우, 윤서영과 호흡을 맞춰 한국의 12년 만에 종목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벌어진 개인전 결선에서도 중국의 슈렌보판과 2차 슈도프 접전 끝에 또 하나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3년 전 2022 항저우대회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시상대의 한 칸 아래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이번 대회에서 말끔히 털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비비탄 사격장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이건혁은 어머니의 권유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0m 공기권총을 잡으며 사격에 입문했습니다. 유도에서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 제일교포 허미미가 여자 유도 57kg급 결승에서 적재 심장인 나고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21년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한국 대표로 뛰어달라는 유언을 가슴에 품고 일본 국적을 던져버린 채 태극마크를 택했던 허미미. 그녀가 나고 자란 바로 그 일본 땅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대의 집요한 기싸움을 완벽한 언더훅으로 파고들어 낮은 무게중심으로 뿜어낸 전광석과 같은 업어치기 한판이었습니다. 금빛 총성과 매치기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도요하시 체육관과 양궁 경기장에서는 태극 전사들의 기술적 지배력이 폭발했습니다. 태권도 품새 대표팀의 윤규성이 남자 개인전 3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 평균 9.38점. 심판진이 줄 수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예술 점수입니다. 공인 품새에서 보여준 칼날 같은 직선의 절제미, 그리고 이어진 자유 품새에서 아크로바틱한 720도 공중회전 도약 발차기 이후 지면에 박히듯 꽂힌 무결점의 밸런스 착지, 회전축의 흔들림 제로, 임팩트 순간의 파괴적인 타격음까지 경쟁국 태극의 추격을 완벽한 테크닉의 격차로 잠재웠습니다. 여기에 여자 개인전의 정하은까지 동반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 종주국의 품새는 아시안 무대에서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성역임을 입증했습니다. 타기 스포츠 종결자 양궁 컴파운드에서도 통쾌한 승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50m 거리에서 지름 8cm의 10점링을 겨냥하는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결승. 베테랑 김종호의 활시위는 잔인하리만큼 정교했습니다. 리커브와 달리 님 양 끝에 도르레 구조와 릴리저를 사용하는 컴파운드는 미세한 풍향의 벡터값과 발사 순간의 텐션 제어가 승패를 가릅니다. 김종호는 현지의 까다로운 맞바람을 완벽히 계산해 넣고 영거퍼 엑스텐의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0년 넘게 피를 흘려온 메이저리그 최고 앙숙의 맞대결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핀스트라이프 군단의 일방적인 학살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뉴욕 야키스가 보스턴 레드삭스를 홈에서 1차전 9-0 셧아웃에 이어 2차전마저 9-2로 완파하며 2승 무패 완벽한 수입으로 디비전 시리즈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주포 에런 저지가 부상으로 라인업에서 이탈했을 때만 해도 전문가들은 타선의 생산력 저하를 우려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양키스의 타구 속도와 이상적인 타격을 말하는 배럴 타구 생산력은 오히려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전 벤 라이스의 결정적인 만루포에 이어 2차전에는 코디 벨린저가 4타점 맹타를 휘두르며 보스턴 마운드의 허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특히 선발 맥스 프리디의 투구는 메이저리그 피칭 아트의 진수였습니다. 보스턴 우타라인의 몸쪽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커터와 릴리스 포인트 터널을 완벽하게 공유하다 홈플레이트 바로 앞에서 뚝 떨어지는 백도어 슬라이더의 터널링에 보스턴 타선은 배트 궤적조차 맞추지 못한 채 삼진과 빗맞은 땅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키스의 시선은 오는 10월 3일부터 펼쳐진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5전 3선승제로 향합니다. 상대는 이번 시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챔피언이자 1번 시드로 직행해 칼을 갈고 있는 템파베이 레이스입니다. 페넌트레이스 단기전의 본질은 투수력의 불균형을 어떻게 파고드느냐에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오프너와 벌크아이 그리고 사이버매트릭스 야구의 극치입니다. 반면 양키스는 와일드카드를 단 두 경기로 끝내며 선발 로테이션과 필승조 불펜을 온전히 아꼈습니다. 브롱스의 거포 군단이 트로피카나 필드의 특수 인조잔디와 템파베이의 집요한 불펜 벌떼야구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전통의 거함과 데이터 야구의 정점이 맞붙는 이번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는 야구팬들의 심장을 달굴 올해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최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2: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위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블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YC 케어를 통해서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와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YC 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4: 정준호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7: New 택시?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뉴스나 일상 대화에서 자주 듣는 정치, 사회 용어 중 하나가 포퓰리즘입니다. 보통 포퓰리즘 하면 대중의 인기에만 맞춘 정책이다 혹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쓰이곤 하는데요. 그런데 포퓰리즘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거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이 포퓰리즘, 이 단어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실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 포퓰리즘의 뜻,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의 뿌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은 사람들 또는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플루스에서 유래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 사람들을 뜻하는 people도 같은 라틴어 계통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개념이 단순히 대중의 정치라는 뜻인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정치운동이나 정치적 흐름으로 등장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19세기 말에 미국의 인민당 운동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산업화와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농민들이 철도회사와 금융기관 같은 기관의 영향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운동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에는 이러한 흐름이 인민당으로 결집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인민당 운동은요, 오늘날 정치학에서 말하는 포퓰리즘의 중요한 역사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나도르니키라고 불린 민중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나도르니키와 미국의 인민당 운동은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성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둘을 똑같은 하나의 포퓰리즘 운동으로 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정치학에서는 포퓰리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정치학에서는 포퓰리즘을 하나의 완결된 이념이다라기보다는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담론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포퓰리즘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핵심은요, 대중과 엘리트를 서로 대립하는 두 집단으로 바라보는 구도입니다. 여기에서 대중은 순수하고 정당한 의지를 가진 집단으로, 또 엘리트는 대중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부패하거나 기득권적인 집단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퓰리즘적 정치 담론에서는 기존 정치권이나 엘리트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대중의 뜻과 기득권의 뜻이라는 이런 대립구도로 설명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포퓰리즘은요, 정해진 좌파나 우파의 틀에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재분배나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도 있고요. 이민 통제나 국가 정체성,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우파 성향의 포퓰리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말만으로 특정한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뜻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포퓰리즘은 기존 정치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 의제로 끌어올리고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은 있습니다. 반면에 포퓰리즘이 집권한 이후에는 의회, 사법부, 언론 같은 이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연구도 또 한편에는 있습니다. 먼저 포퓰리즘의 한 측면은요, 기존 정치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사회적 불만이나 또 소외된 집단의 요구를 정치 의제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 연구에서는 포퓰리즘을 기존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일종의 교정 기능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주의해서 볼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의 양극화와 대립이 심해질 가능성입니다. 사회를 우리 편, 저쪽 편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누는 정치적 담론은 타협과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특히 포퓰리즘 정치가 집권한 뒤에는 의회나 사법부, 언론과 같은 제도를 대중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규정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향은요, 국가의 제도적 환경이나 포퓰리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퓰리즘을 단순히 단기적인 인기 정책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정책이라고 해서 모두 포퓰리즘인 것도 아니고요. 재정 부담이 큰 정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포퓰리즘 정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포퓰리즘을 이해할 때는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만이 아니라 그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누구를 대중 또는 엘리트로 구분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과거보다는 정치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정말 쉬워졌고요. 짧고 강한 정치적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포퓰리즘적 정치 담론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알고리즘이 내가 보고 싶은 내용만 반복해서 보여준다거나 사회 전체의 생각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일반화하기보다는 소셜미디어의 추천 시스템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퓰리즘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선 포퓰리즘이라는 말을요, 단순한 비난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과 정치학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주장이나 정책을 아, 저 사람은 포퓰리즘이야 라고 부른다면 실제로 대중과 엘리트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대중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와 정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적 구호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다면 그 배경을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사회적 불만이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복잡한 사회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한 구도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시된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와 어떤 비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아, 이것은 어떤 거야 라고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주장, 정책, 또 정치적 언어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포퓰리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뉴스에서는 자주 접하지만 쉽게 지나쳤던 정치적인 개념을 조금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K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녀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K-POP, K-FOOD, 당신의 K-STYLE, K-라디오.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8: 포함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아직 협의를 마치지 않은 사업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데요.
9: 말과는 달리 공식 자료에선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의 에너지 관련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두 정상은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투자 계획은 3개 사업으로 총 2,000억 달러 규모입니다. 6기가와트 규모의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와 8개의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입니다.
10: As you know, in our trade agreement with South Korea, they have to inves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for doing that, I reduced their tariffs to 15%.
8: 문제는 텍사스 가스 발전소를 제외하곤 한미 간 투자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들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놓은 상황인데, 러튼익 장관은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며 구체적 투자 규모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개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단정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처인 상무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알래스카 LNG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확정 사안이 아닌 조건부 협력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는 한 달 뒤 있을 중간선거에서 격전지 알래스카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10: The Alaska pipeline is going to be built someday. It's always faster than mine. But today, with the help of Senator Dan S. Sullivan.
8: 역시 격전지로 떠오른 텍사스에는 화력발전소를, 오하이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는 원전을 짓겠다는 발표 역시 한국의 막대한 투자금을 활용해 지역을 개발시키고 표심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중간선거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투자 계획 발표에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향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세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인 대미 투자 사업에 관해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착수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원자력 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발표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발표로 우리나라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를 못 박았습니다.
9: 다만 우리 정부와 온도차가 있는 데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사업인 만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발표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후에 협의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10: And at long last, Alaska liquefied natural gas pipeline. That's a big one, and that's why we have a lot of people from Alaska.
11: 다만 사업의 위험성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던 만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1000km 넘는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으로 옮기는 이 사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막대한 건설 비용이 드는 건 물론 혹하는 날씨가 이어지는 곳인 만큼 공사 여건도 열악합니다. 상업적 수익성이 보장될지도 확신할 수 없는 데다 향후 미국의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책이 계속될지 역시 불투명합니다. 미국의 엑슨모빌과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마저 손을 뗐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한국 등의 투자를 앞세워 다시 추진하려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를 두고 한국의 투자 발표 행사를 미국 내 정치의 무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설리번 미 알래스카 상원의원은 이번 발표 자리에서 주민들이 누릴 수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2: We need low-cost energy. This will deliver low-cost energy to Alaskans for 50 to 100 years.
11: 일각에선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며 고유가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9: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미국의 발표에 정부가 유감을 표한 가운데 미 측이 이를 수긍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연합뉴스TV 출연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해한다며 한국이 걱정하지 않도록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 발표의 배경으로 김 장관은 중간선거 표심을 의식한 미국 정부의 정치적 고려 등을 꼽았습니다. 김 장관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도 알고 있다며 국민 우려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을 포함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9: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킨 성과라면서도 알래스카 개발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힘은 굴종 외교의 결과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14: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미 투자 프로젝트 공식 발표에 민주당은 협상 성과와 기대 효과를 강조하며 국익을 지켜낸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15: 이번 합의는 대미 투자를 단순한 자금 이전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산업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0: 정부는 협상 전무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재경희 위원들은 특히 미국이 일방적으로 540억 달러 이상이라는 구체적 투자 규모까지 제시한 데 대해 심각한 외교 참사라며 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1: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0: 국민의힘은 이번 발표에 미국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하며 국민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는 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 미국 측의 일방적인 발표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충돌하는 가운데 향후 국회의 대미 투자 검증 과정에서도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배윤주입니다.
3: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군개혁이 현재 진행형인데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4: 군은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국과수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내놓을 방침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기념식.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주제로 한 기념식에는 국군이 보유한 무기체계와 핵심 장비 47종류 70여 대가 등장했습니다.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하는 현무 5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2, 다연장 로켓 천무 등 국산 첨단 무기 체계가 소개됐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로 적 드론과 무인기를 무력화시키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시연도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국군의 최첨단 무기가 위용을 뽐내며 국군의 날을 축하했지만 군 내부 분위기는 예년과는 달랐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부가 지난달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두고도 내부 우려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북한이 자작 광대극이라며 적반하장 대남 위협에 나선 가운데 군은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단계적 상응 조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미 사고 현장 인근에서 새로 발견된 지뢰가 매설됐다고 판단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인 최종 조사 결과의 핵심은 매설 시기와 경위 규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6: 지뢰가 언제 묻혔는지 파편 조각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가지고 이 지뢰에 대한 어떤 언제 생산됐는지 뭐 이런 부분도 폭발 사고가 난 지점에서 언제부터 북한이 국경선 여자 작업을 시작했고 그 작업의 어떤 기간과 이 지뢰가 매설된 시점이 일치한다면 이건 분명히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5: 앞서 국방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던 강신철 장관. 정부는 구체적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압박을 포함해 실효적 대응 방안을 결론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7: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박스당 21불 99, 풍고추 파운드당 1불 99, 깻잎 5번들당 3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 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 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10: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9: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10: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9: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10: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9: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10: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9: Women's Soccer Tournament.

0: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스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로펌.
0: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1: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0: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앤김 합동법률사무소.
1: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0: 베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베리카나. 베리카나 치킨이 제4회 K-라디오컵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지뢰폭발 사고 여진 속에 맞은 국군의 날에도 정치권 안보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4: 여당은 북한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계속해서 야권을 겨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냉공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5: 국군의 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평화파괴 범죄 행위 북한 당국은 즉각 사죄하라!
6: 사죄하라! 사죄하라!
5: 북한 규탄 구호를 외친 민주당은 우리 장병의 생명을 위협한 북한의 도발과 만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5: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군의 사기를 꺾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음모론과 정쟁화를 당장 멈추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김정은 참수훈련 재개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8: 이 상황에서 확성기를 올려서 싸우자 하는 자체가 적절한 대응인지는
5: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정교준했습니다. 기념식에 불참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지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며 앞으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벌벌 기기만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맹비난하며 국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9: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입니까? 범죄자의 칼에 맞아서 살해당한 피해자를 두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5: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이 지뢰 공격을 교통사고 취급한 것이라고 맹공했습니다.
10: 확성기 재개도 고민해야 되고 전단지 살포도 고민해야 되고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억제 수단도 가동해야 된다.
11: 여야가 한 목소리로 단호한 대응을 외치고 있지만 그 수위와 방식엔 온도차가 있는 만큼 안보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3: 내일부터 검찰청이 문을 닫습니다. 그 자리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 그리고 7대 중대범죄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어받습니다.
4: 1948년 검찰청 설립 이후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데요. 방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작업자들이 청사 곳곳에 붙은 검찰 로고와 글자를 떼어냅니다. 청사 입구에 걸린 현판도 철거합니다. 앞서 공소청 체제에 맞춰 첫 인사를 단행한 검찰은 마지막 날까지 업무 분장 정리와 인수인계 작업에 주력했습니다. 직접 수사권과 보안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기존 인지사건 가운데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길 사건을 추리고 송치사건도 보안수사 요구 여부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검찰이 운영해온 합동수사본부도 모두 해체됐습니다. 현재 검찰에 쌓인 미제사건만 16만 건에 달해 상당수 사건을 넘겨받는 경찰과 중수청에서 당분간 수사 적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3: 그 수사 기록이 내려간다 한들 수사를 바로 이어받아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몇만 페이지 되는 사건 기록을 그거 보고 있어야 될 판인데 약 10명 명 사건도 다 지금 보안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사건이 될 거고 부담이.
12: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비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 개에 달하지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공백 속에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없어진 공소청은 중대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피의자 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할 계획인데 면담 내용이 법정 증거가 될 순 없지만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소청 개청식은 비공개로 열리고 별도의 현판식도 하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겸손한 자세로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전했습니다. 78년간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맡아온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16만 건에 달하는 미제사건 처리와 달라진 기소수사 관계 속에 공소청이 제 자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은 결국 수장 없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차장을 비롯한 1급 수사관 인선을 단행했지만 총 정원의 3분의 2밖에 채우지 못했는데요.
4: 시스템도 다 갖추지 못한 채로 불안한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14: 서울 중구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본격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중수청 본청이 들어설 건물입니다. 지금은 개청식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 건물 곳곳에서는 아직도 내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17층 건물 전체를 빌리고도 당분간 일부 층만 사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도 청와대 인사청문 요청 단계에서 한 달 가까이 멈추면서 결국 7번일까지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2인자인 중수청 차장이 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는데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서울 중수청장에는 검찰 출신 최재민 변호사가, 광주 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 청장은 퇴임식에서 시대의 가해자였던 검찰로 인한 서글픈 결과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임 청장과 중수청 차장을 비롯해 이번에 임용된 1급 수사관 7명은 검찰 출신이 4명, 판사 출신이 3명입니다. 중수청은 인력도 다 채우지 못한 채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총 정원 2,874명 가운데 66%인 1,900여 명으로 일단 문을 연 뒤 경찰과 변호사 출신 등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대범죄 피의자 구속 시 수용시설도 우선 경찰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을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역시 사건 처리 등의 기능은 12월 초는 돼야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중수청. 계문 발차가 현실화한 가운데 신속하게 조직을 완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3: 청와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하면서 임명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친윤검사 주장 등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비토론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15: 중수청이 수장 없이 개문 발차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를 마치고 국회 인사청문 요청 등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여권 강경파에서 김 후보자 반대 사유로 꺼낸 여러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추가 검증 결과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16: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5: 먼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장모 사건 수사로 이후 자천됐다며 친윤검사 주장은 허위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한 것도 절차 하자로 징계가 무효화되는 걸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뉴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10월의 엽서라는 시에는 가을에 어떻게 마음을 전하면 좋을지를 말해줍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잘 익은 석류를, 좋아한다는 말 대신 단감을, 기도하는 마음은 탱자 향기에 담아 건네자고 하죠. 오늘은 아침부터 가을 기온이 느껴집니다. 말보다 석류, 단감, 탱자 같은 작은 선물들로 서로에게 가을 안부를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들국화 축복합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말 대신 잘 익은 석류를, 좋아한다는 말 대신 단감을, 기도하는 마음은 탱자향기에 담아서 건네자고 한 이혜인 수녀님의 10월에 없어. 자, 오늘은 가요 속으로 해서 DJ가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스러운 노래들 많이 띄워드릴게요. 김은교 씨,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노래를 오프닝 곡으로 참 좋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그리고 심옥희 씨,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라고 주셨는데 10월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다르게 생각하면 3개월이나 남았잖아요. 빨리 지나갔다고 하지만 아직 3개월이나 남아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해서 좋은 음악들 감상하시면서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죠.

브라운 아이드 소울 그리고 배우 한효주 씨가 함께 부른 그대였고요. 멜로망스의 노래 선물 두 곡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유난히 시원 상쾌하네요. 몹시 더웠던 여름 때문이겠죠. 6567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시원 상쾌 딱 맞는 표현이네요. 혹시라도 춥게 느껴진다면 정말 그 더웠던 여름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시원함이 더 반갑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미옥 씨, 처음으로 긴 바지에 긴 윗옷을 입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긴 옷을 이렇게 입으셨군요. 딱 맞죠? 그 온도가 느껴지는 게 포근함도 느껴지고 그런 계절 가을입니다.

김지연 찬바람이 불면. 6778번으로 신청하셨는데, 90년 10월 GOP에서 듣던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김경화씨도 신청하셨고요. 90년 10월 GOP에서 듣던 그 노래들 몇 곡 있겠죠.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추억 속의 노래들이겠네요. 90년 10월이면은 가만있어 봐. 저도 90년도에 군대를 갔으니까 10월이면 제가 한 일병 정도 달았을 때인데요. 6778님 덕분에 저의 군 생활도 살짝 떠오릅니다. 1444번으로요. 바람이 춥다고요. 여긴 호수공원 오바. 예, 잘 들었습니다. 호수공원 오바. 예전에 어르신들이 바람이 추우면 그러면 오바 좀 입어라 그랬던 것도 생각나고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박스당 21불99, 풍고추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박승화의 가요쇼로 2부 첫 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은 매일매일 멋진 날이죠. 그 중에서도 더 멋진 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건가 봐요. 백혜원 씨, 아빠 칠순 생신을 맞아서 21개월 쌍둥이 아이들 함께 가평으로 캠핑 왔습니다. 아빠가 은퇴 후에 캠핑 다니고 싶다 하셨는데 저희 아기들 육아 도와주시느라 못 가셨거든요. 좋은 칠순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멋진 삶을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하정숙 씨, 조혜연 씨, 4076.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기홍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경희 씨, 김경순 씨, 김창옥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세종대학교 영문학과 83학번 김경희, 김경순, 김창옥입니다. 저는 친구들보다 늦은 27살에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학교 생활에 잘 적응 못하고 서툴렀던 저에게 세 친구가 먼저 다가와 줬습니다. 헤매고 있으면 해결사처럼 도와주었고, 특히 시험 때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물어보면 경희, 경순이, 창옥이가 늘 웃으면서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세 친구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졸업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친구이자 은인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고마운 새 친구, 김경희, 김경순, 김창옥. 정말 보고 싶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정미조 씨의 개여울이었습니다. 세종대학교 영문학과 83학번 김경희 씨, 김경순 씨, 김창옥 씨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는데요.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김기홍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37번째 만남 기대

하고요.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고구마 순 껍질 까고 있어요. 조만간 고구마 캐서 따끈한 구운 고구마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선경 씨, 오, 고구마 맛있죠. 며칠 전에 호박 고구마를 에어플라이 거기에 제가 구워서 좀 먹어봤거든요. 이야, 정말 맛있는데. 정말 맛있는데 하루 종일 그 가스 때문에 그냥. 김종숙씨, 이부열씨, 1415번 신청하신 잊혀진 계절, 이용씨의 노래입니다.

여행 스케치 왠지 느낌이 좋아.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K ラディオ、 K ラディオ、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10월 1일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수요일 아침부터 10월 1일 목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대한불교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뉴욕불광선원에서는 30주 전을 맞아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뉴욕 타판에 위치한 불광선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법회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수불대종사 큰스님의 축하 법문과 문희경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뉴욕 총영사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심 공양과 차량 운행도 마련했습니다.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 845-359-5151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은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5: 예, 안녕하세요. 호르몬으로 환자를 보고 환자를 치료하는 안철호 교수입니다.
4: 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대표적인 징후가 뭐냐면 네. 요즘 젊은 분들, 20대들 사이에서는 네. 뭐 태토남, 태토녀, 네. 뭐 애견남, 네. 애견녀 이런 말들이 되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네. 들어보셨어요?
5: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듣고서 깜짝 놀란 게 태토남,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자, 태토녀.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여자.
4: 여자.
5: 남자도 에스트로겐이 있을 수 있고 여자도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다. 구 대표님은 애견남, 테토남 어느 쪽이세요?
4: 아, 테토남?
5: 테토남. 상남자.
4: 뭐 이렇게. 상남자는 아닌데 좀 예. 남자 같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5: 보면은 이제 호르몬의 특성에 맞고 사람 성격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 네.
5: 뭐 재밌고 일리는 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의 성격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갖고 규정되는 게 아니고 도파민이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인슐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으로 이게 성격이 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실제로 테토남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검사해 보면 테스토스테론이 적을 수도 있고요.
4: 실제로.
5: 네. 그리고 또 테스토스테론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활성화된 테스토스테론은 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해보는 그런 MBTI. 그래서 저는 그거를 호비T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 아, 호비TI.
5: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갖고서 그 사람의 성격과 현재의 건강 상태 그리고 젊음, 질병 이런 거를 판단하는 시대가 곧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아, 교수님 만드시면 되죠. 호비TI. 네,
5: 호비TI.
4: 호비TI는 건강까지도 포함해서 진단을 네, 해주는 거네요.
5: 네. 그래서 사람이 호르몬인지도 모르고 병들고 죽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호비TI를 통해서 그런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4: 아,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의 성향이나 성격이 네. 호르몬의 지배를 받습니까?
5: 그렇죠. 우리 인간은 결국은 네. 호르몬의 노예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또 호르몬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르몬은 내가 분비하는 화학 물질이고 비타민은 내가 분비 못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 호르몬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호르몬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때가 또 호르몬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4: 아, 그러면 약간 네. 아, 쟤는 좀 성격이 좀 네. 그래 좀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5: 내성적
4: 좀 아니 그러니까 그죠 내성적이거나 네. 너무 막 외향적이라서 뭐 약간 무례하다거나
5: 네.
4: 이런 분들을 호르몬 치료로 고칠 수 있나요?
5: 당연하죠.
4: 아, 그것도
5: 예전에는
4: 가능하다.
5: 사실 그런 뭐 뻐꾸기 둥지로 올라간 사나이 같이 어떤 공격성이 있고 파괴적이 있는 사람들을 뇌나 어떤 호르몬을 통해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요즘 AI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호르몬을 보석을 세공하듯이 잘 가다듬는다면 정말로 그런 것들의 그 치료의 시대나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저 호르몬은 대단한 것이네요. 진짜 네. 성격, 성향까지도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5: 바꿀 수가 있는
4: 바꿀 수 있다. 네. 혹은 뭐 치료 이런 말은 조금 이상하지만 치료할 수 있다.
5: 관리할 수 있다.
4: 관리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젊음이라는
5: 맞습니다.
4: 그죠?
5: 예, 예.
4: 이 어떤 추상 명사인데 일종의
5: 네, 젊다.
4: 이거는 나이가 뭐 어린 사람을 젊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보다.
5: 예, 예.
4: 그런데 이제 교수님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라는 그렇죠. 다소 도전적인 예, 예. 명언을 만들었고 이게 그 책 아닙니까?
5: 예, 그 나이에 따라서 젊어지는 게 아니고